0: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오네.
1: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0: 반만 진심이네요. 네,
1: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0: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네.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은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0: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1: 뭐죠?
0: 전쟁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네.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 아, 전염병이 들어서
0: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1: 아,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0: 근데 솔직히 그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상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1: 네, 아, 1850년대인데
0: 그 텔레그라프 있죠?
1: 네.
0: 전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저 케이블 통해가지고 네.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1: 네.
0: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스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네. 이 비참한 상황을 네. 다 뚜뚜뚜뚜뚜뚜뚜뚜 본부에 보고한 거죠.
1: 예.
0: 그 타임스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1: 왜 어떤 면에서요?
0: 네?
1: 크림 전쟁. 그 러셀이 타임즈 소속이에요?
0: 타임즈 소속 기자였어요.
1: 예, 예.
0: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즈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0: 뭐야 이거 우리 아들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이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스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네.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1: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네.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냥 총알도 동그란 에, 원형, 에.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1: 예.
0: 그냥 총신에 넣고 빵야 쏘면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1: 에, 에, 에.
0: 그런데 이 전쟁은 에.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1: 라이플.
0: 아니 강선.
1: 그게 라이플 아닌가?
0: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에, 안쪽에.
1: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에. 해서 회전을 주는.
0: 혹시 ROTC 출신인가?
1: 아니 전혀 아니에요.
0: 아니
1: 밀덕도 아니고요.
0: 아, 예.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네.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모의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1: 예, 예, 예.
0: 회전 모양. 예, 예.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1: 예.
0: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예. 빵 쏘면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0: 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1: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곳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0: 네.
1: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0: 네.
1: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포화 상태예요.
0: 네.
1: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0: 그렇죠.
1: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0: 네.
1: 노동자들 근로할 환경 꽝이었어요.
0: 예, 예.
1: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그 당시에.
0: 아, 그래. 어, 그래, 들어봤어요.
1: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0: 네.
1: 와가지고 침대에 누웠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아. 이런 시스템이었죠.
0: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것이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1: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아버지가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0: 약간 낮추네요. 네. 어마무시하진 않고.
1: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0: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1: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
0: 아, 네네네.
1: 윌리엄 쇼였는데 네.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0: 네.
1: 나이팅게일 아빠가.
0: 네, 쇼가.
1: 윌리엄 쇼가.
0: 아, 예.
1: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이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0: 네.
1: 어떻게 하실래요?
0: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1: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0: 어, 빠른 절차를.
1: 빠른 절차.
0: 아, 예. 준비성 절차네요.
1: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0: 예.
1: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엄마랑
0: 네.
1: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막 이런 식으로요.
0: 야,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1: 몇 년씩 살아서 갔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 로마로 간 이탈리아로 갔어요.
0: 예.
1: 로마의 문화를 보자.
0: 예.
1: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낳았어요.
0: 아, 피렌체에서.
1: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났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0: 어.
1: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0: 아, 그렇지. 아, 그래서구나.
1: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0: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1: 이런 얘기는.
0: 어.
1: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0: 네.
1: 잘 살아요.
0: 놀랍군요. 예.
1: 근데,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0: 네.
1: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0: 아,
1: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0: 네.
1: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다님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0: 자랑하고. 예.
1: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0: 보여주기용으로
1: 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0: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1: 어,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0: 네.
1: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0: 어...
1: 이런 식으로
0: 네.
1: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0: 예.
1: 그러다가 17살 때, 네. 그, 나이팅게일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어... 프랑스를, 잔다르크!
0: 잔다르크.
1: 아, 이, 나이가.
0: 지식이
1: 되니까.
0: 너무 많아가지고.
1: 내 용량 초과.
0: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1: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 있잖아요.
0: 어...
1: 신의 계시를 받았다.
0: 어...
1: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0: 어, 예. 어떤 계시?
1: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0: 그거를 들은 후에 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0: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네.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0: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 지금 아니에요.
1: 아.
0: 당시 영국이요.
1: 네.
0: 왜냐하면 의사 면허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네.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0: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0: 예. 의사들도 무시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0: 안 좋았죠.
1: 네. 네.
0: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0: 잡는 거죠.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0: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네.
0: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예.
0: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네.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0: 계시도 받고
1: 예, 예, 예.
0: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봤네.
1: 나이팅게일.
0: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그러네.
0: 우리 역효과가 났어요.
1: 네.
0: 부모님께서.
1: 예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1: 네.
0: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0: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1: 네.
0: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0: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1: 네.
0: 우리 딸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1: 네.
0: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그 시기군요. 예.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계속 우리 영국 아들 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네, 있다 죽고
1: 네,
0: 있다.
1: 네.
0: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0: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예. 시드니 허버트?
0: 안 네. 외우셔도 돼요.
1: 예.
0: 아, 외우세요.
1: 아직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0: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예.
0: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승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0: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0: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1: 네.
0: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0: 동시에
1: 네.
0: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 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0: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에는.
0: 이심전심 통한 거. 시드니, 나도 같은 마음? 콜!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신기하다.
0: 그 타임스 기자들과
1: 네.
0: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0: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1: 네.
0: 타임스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0: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0: 네.
1: 예.
0: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1: 네.
0: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0: 아니 어째 네. 진상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리고 아니 어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당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0: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1: 아.
0: 어?
1: 네.
0: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1: 네.
0: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1: 네.
0: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라는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1: 네.
0: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1: 네.
0: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지금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0: 아니, 나이팅게일이 결국에는
1: 예.
0: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0: 네. 들어가니까 진짜 개판이었어요.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당시 독기론이라고 해서
1: 독기
0: 독에 독이 있는
1: 네, 독기를
0: 기체
1: 아 예
0: 기체요.
1: 아 독
0: 모든 전염병은 나쁜 공기로 전파된다라는 걸 믿었던 때예요.
1: 네네.
0: 근데 딱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고 병실에 병동이 그리고 병동이 굉장히 길었대요.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창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하나의 복도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구조 바꿔라.
1: 네.
0: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해서 병동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1: 파빌리온
0: 말 그대로 그냥 다 나와.
1: 네.
0: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네.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아,
1: 열린 공간에서
0: 열린 공간.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 있는 옷이 어떻게 할 거냐?
1: 아.
0: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 정책을 바꿔요.
1: 아.
0: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1: 네.
0: 환기를 시켰잖아요.
1: 그렇죠. 네.
0: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1: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0: 보세요.
1: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나이팅게일,
1: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0: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크리오요예요.
1: 크리오요?
0: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
1: 아, 그
0: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자녀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1: 네.
0: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1: 네.
0: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1: 약초.
0: 그리고 두 양반이 뭐했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1: 네.
0: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같이 잘 웃겨라.
1: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면 실수로 한 것 같잖아.
0: 그래. 예.
1: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0: 예, 예.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1: 아.
0: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0: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1: 예.
0: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 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1: 아 네네.
0: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왜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통치
0: 영국 식민통치였었죠.
1: 예예예.
0: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시콜이 만나요.
1: 네.
0: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1: 만났어. 예.
0: Who are you? My name is Meriscol from Jamaica.
1: 예예.
0: 그런 거예요.
1: 예.
0: Why are you here? 왜 왔냐?
1: 네.
0: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1: 안 좋게 봤어요? 왜?
0: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네. 메리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나이팅게일은 메리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
1: 아.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오해였다.
0: 오해였다.
1: 네.
0: 일단은 메리시콜이 그 한참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1: 네.
0: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1: 예.
0: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 네.
0: 일단 판매를 하고
1: 네.
0: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1: 아.
0: 외상으로.
1: 네.
0: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1: 네네네.
0: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1: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0: 사실상
1: 재활병원.
0: 진짜 병원이었어요.
1: 예.
0: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시콜의 병원은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차였어요.
1: 예. 메르시코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0: 그게 뭐냐? 예.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네. 그래서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네. 메르시코는 오히려 더 전투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1: 아.
0: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1: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0: 대단하죠. 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르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네.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1: 러시아 병사까지?
0: 적군이에요.
1: 그렇지.
0: 어. 그 메르시콜이 한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트루크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1: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아. 라면서 국적이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1: 네.
0: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르시콜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외롭게 죽는데 네. 그렇겠죠.
1: 네.
0: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르시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1: 네.
0: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0: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르시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그건 진짜 마더 테레사
0: 급이에요.
1: 못지않은.
0: 네. 네.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르시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0: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다 외상 주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0: 마더라고 불렸던 메르시콜이.
1: 네.
0: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특히 영국 군들이 네.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팅게일이 이미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1: 전후에도 나이팅게일은 잘 나왔죠.
0: 그럼요. 예, 예, 예. 진짜 영웅이 됐는데 예. 나이팅게일도 영웅이지만 메르시콜 그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만 트리크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아 예.
0: 우리 메르시콜 어디 갔냐?
1: 메르시콜 날 도와주셨던 그분은
0: 그 어디 갔냐? 예. 오스만 트리크에도 아 이걸 감히 할 수가 없네.
1: 같은 내용을 얘기했겠죠.
0: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 세 나라에서
1: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0: 갑자기 예. 생각해보니까 예. 터키,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말고는.
1: 예, 예, 예.
0: 그래서 3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르시콜 우리 엄마 찾자.
1: 찾아달라고.
0: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0: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1: 어머니!
0: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1: 네. 아 찾아내요?
0: 찾아냅니다. 잊혀졌던 메르시콜을 찾아내요.
1: 예예예. 예, 예.
0: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14일반으로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1: 아 감동적이네요.
0: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티르크.
1: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0: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1: 아.
0: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버려요.
1: 사라져요?
0: 네. 잊혀져요.
1: 어.
0: 그리고 백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르시콜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1: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0: 2005년도에
1: 2005년에
0: 한 액자 가게에
1: 예.
0: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1: 예.
0: 뒤에 그 액자 좀 판 좀 갈아달라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그 액자 보아는 뒤에 판 있죠.
1: 예.
0: 덧대는 두꺼운 종이.
1: 네, 있죠, 있죠.
0: 아, 이게 뭐야? 이걸 떼야지 내가 수리하는데. 툭툭툭툭툭툭 떼니까. 여기 사람 왜 이게 그림이 있냐, 유화가? 웬 흑인 할머니 사진이 유화고 왜 가슴에는 지금 훈장이 세 개가 있네. 네. 이게 누구지?
1: 네.
0: Who is this?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100년 전에 잊혀졌던 메르시콜이었어요.
1: 그래서 다시 알려지게 된 거군요.
0: 그래서 다시 100여 년 만에 메르시콜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1: 그 업적과 숭고한 마음만큼은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분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알려줬어요.
0: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메르시콜이 영국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자, 오늘 크림 전쟁의 맥락과 또 전쟁 속에 빛을 밝힌 두 간호사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멕시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고향은요?
1: 피렌체 출생.
0: 파이팅!
1: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캐리비언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 미국의 전설적인 3점 슈터 레리 버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모두 성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새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던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결혼은 허락한다. 근데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식장에는 걸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에 막연했던 걸음을 향한 마음이 그래 내 다리가 안 되면 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저는 필사적으로 보행 로봇을 찾기 시작했고요. 난생 처음 제 몸에 맞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엔젤로봇 선임연구원 김승환입니다. 저는 180cm의 길이를 가졌었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을 110cm의 높이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9년 전 29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무런 감각도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발 수술을 하면서 척추마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저 사고가 났고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덜 풀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취는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시간이었고요. 카페 카운터는 높았고 지하철 손잡이는 저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달라진 건 전에는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0cm의 높이에서 180cm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제가 제일 막막했던 시절, 지금의 아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제가 당시에는 제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수없이 헤어지자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퇴근하면 병원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내는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자신에게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다시 걷고 싶다는, 일어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원래 있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기립기로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리고 재활 로봇을 만나서 처음 일어나서 걸었을 때였습니다. 하네스에 몸을 맡긴 채 트레드밀 위에서 제 다리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데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걷기의 기억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병원 선생님께 여쭤봤었어요. 선생님, 트레드밀 위에서가 아니고 로봇을 입고 걸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돌아온 대답은 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해외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뭐 힘들게 그냥 휠체어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신도시 같은 곳으로 이사 가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인 조언이셨을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제 몸에 맞춰 살아가라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안에서 오기를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갈 때쯤이었어요. 아직 제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던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수학의 너머의 장인어른은 이렇게 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결혼은 허락한다. 근데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식장에는 걸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당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평생 휠체어를 이렇게 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이상하게 그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에 병원에서 막연했던 걸음을 향한 마음이 이제 좀 제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다리가 안 되면 한번 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렇게 재활까지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보행 로봇을 찾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 사이베슬론 대회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흔히 사이보그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문을 열거나 그런 일상생활을 모사한 미션들을 수행하며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선수 후보 7인에 선발이 되었고요. 난생 처음 제 몸에 맞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20m를 걸었습니다. 사실 제가 퇴원 이후에 조금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시간을 빨리 좀 따라잡고 싶다는 조급함도 있었고 그래서 재활도 로봇 훈련도 일도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알고 보니 고열의 원인은 욕창이었고요. 겉으로는 작은 점처럼 정말 아주 작았던 상처였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보니까 안쪽으로는 주먹보다 큰 고름집으로 커져 있었던 거예요. 폐혈증까지 왔고요. 근육까지 녹아내린 고름을 긁어내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간을 거의 엎드린 상태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대회도 약속도 다 놓쳤습니다. 저는 정말 저기서 그때 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쳤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김병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축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슴은 또 한편으로는 다시 뛰고 있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나도 저 로봇을 다시 타고 말 거다. 그렇게 아쉬움을 묻어두고 일상으로 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 삶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도 생기면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기회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거짓말처럼 좀 다시 찾아왔어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엑소랩에서 장애인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공고문을 보고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렜는데 그때 선뜻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는 제가 사고 전부터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도 긴 입원과 재활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리고 중간에 욕창이 생겨서 반년 넘게 다시 입원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도 그 회사 대표님은 제 자리를 비워준 채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은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야, 너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할래? 당장 지원해봐.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요. 엑소랩에 바로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거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어떻게 보면 오래 묻어두었던 꿈이 제 안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많이 위축을 했습니다. 천재적인 그 카이스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저는 공학을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문과생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로봇을 설계하고 수학적인 계산과 알고리즘을 만들며 고민할 때 저는 그 로봇을 직접 몸에 대고 입는 사용자로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로봇이 힘으로 처음 일어설 때 장애인 사용자가 얼마나 두려움이 큰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생활하는 일상이 어떠한 불편과 긴장을 안고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동적인 실험 대상이 아니었고요. 자칫 차갑게 흐를 수 있는 공학 안에 사람의 감각과 삶의 경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연구실에서 기술과 현실 사이로 오가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원한 사람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함께할 연구원이었고 저 역시 그동안 제 장애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착용자가 아니라 장애인 모두를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걸을 수 없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그게 제가 걷는 길을 만드는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뒤로 저는 늘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올려다 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게 불편하거나 서러운 거는 아니에요. 그저 제 지금 일상이 되었고 저는 그 높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로봇을 입고 일어났는데요. 우연히 아내와 나란히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180cm의 시선을 되찾았다는 느낌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다시 서보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다시 걷고 싶었던 이유가 단지 걷는다는 행위만이 아니고 같은 눈높이에서 누군가를 마주보고 같은 장면을 함께 바라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구실에서 기술과 함께 다시 걸음을 맞춰가던 시간은 결국 저를 다시 사이베슬론 대회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대회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훈련이 이어졌고요. 로봇과 저의 호흡을 맞춰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치열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늘 같은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 저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혼자 로봇을 착용하고 일어나서 목발 없이 걷고 장애물을 피해 소파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처럼 여러 미션들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제 대회 영상 한번 보실까요?
1: There's such an atmosphere at Team KAIST in South Korea. Yes,
2: and you can see the speed of this device. It's incredible. And this container out of the drawer that is very close to the floor, which bring in an exoskeleton is really, really hard. You can really see that there's years now of experience.
0: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사실 주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발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승선은 단지 대회의 끝이 아니라 제 삶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김승환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 삶을 김승환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달라진 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 갔던 카페였어요. 당연히 보이던 카운터 너머 직원이 얼굴도 메뉴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누군가에게 턱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게 단지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선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은 저에겐 사이베슬론 선수와 로봇 회사의 선임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저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180cm의 높이에서만 세상을 보던 제가 110cm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비장애인으로 살았다면 끝내 알지 못했을 감각과 질문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 5살 아들 주호와 가장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을 거예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기엔 어쩌면 지금의 높이가 가장 편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시 일어서고 싶고 다시 걷고 싶고 이런 로봇의 가능성을 믿는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선택지를 다시 넓혀주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의 방식에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110cm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180cm의 시선으로 아내를 마주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두 가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애는 제 삶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꿈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고요.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사람을 보고 기술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더 많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이 기분 좋은 항해를 하고 있는 마더스데이를 어제 보내고 난 월요일입니다. 늘 막히는 뉴욕 거리지만 어제 허슨 강가를 따라 난 하이웨이엔 일요일 저녁인데도 차들의 행렬이 그동안 비로 불어난 강물처럼 해가 지고 나서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두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월요일, 미국의 우리는 이란에 대해 미국이 제안한 전쟁을 끝내자는 조건에 이란의 대답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젯밤 강경한 어조를 떠올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쟁 소식에 밀려 바다 위를 떠다니며 행복한 크루즈 여행 중에 갑자기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육지에 내릴 곳을 찾던 크루즈의 승객들이 드디어 배를 떠나 고국들로 하고 있다는 뉴스를 또 귀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미국인 승객 17명도 오늘 새벽 일찍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격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볼라와 COVID-19을 통해 단련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발런티어로 기다렸다가 맞았다는 소식이 또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전염병이라는데 헐헐 날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기도 할 텐데 오히려 다가가서 이 한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 일선에 나선 미국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눈뜨는 월요일에 뉴욕의 하늘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구름이 저 동쪽으로 이렇게 솜덩어리들처럼 뭉쳐 있는데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올 찬스는 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까지 어쨌든 이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하늘은 내일은 정말 맑은 날로 역시 내일 오전까지는 환한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 내일 아마 밤이 되면 요가 그릴 때 비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에는 비가 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 뉴욕에 비가 내리는데 기온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60도대 초반이기 때문에 60도, 낮은 60도, 62도, 64도, 63도, 62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는 금요일부터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화씨로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번 주 금토일 지난 주말과 달리 아주 맑고 밝고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봄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또 즐거운 계획을 생각합니다. 오늘 9시 30분부터 해서 아주 특별한 우리 한인 2세와의 인터뷰를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주지사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 해서 공석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스콘신주의 주지사 자리에 많은 위스콘신주의 정치인들이 나섰는데 우리 K라디오에서 스튜디오에 초대한 위스콘신 올해 주지사 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만나는 그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한인 2세로 위스콘신주의 마디슨에서 활동해온 주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 의원입니다. 2020년 그때 팬데믹이 위스콘신주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셧다운으로 몰아갔을 때 그때 레스토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 젊은 프란체스카 홍이 자신이 갖고 있던 레스토랑 역시 워커들을 또 레이오프해야 하고 페이도 할 수도

거 공석이 되면서 위스콘신주 애민주당의 8월 11일로 조금 늦게 있는 예비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또 만나서 프란치스코 홍을 어떤 인물인가, 올해 나이 37세, 11월 4일이면 38세가 되는데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분들이 뉴욕 지역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종합을 해서 들을 때 이 바이러스는 뭐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달리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감염이 됐는데도 증상이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확산되는 감염되는 그 시점이 중증이 보여지고 나서기 때문에 알아 누워서 한타 바이러스 아닌가 해서 그렇게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이한 바이러스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좀 안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이번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세계보건기구라든가 CDC에 대한 그 정책적인 방향이 이런 결과를 나왔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걱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왔다는 것은 오늘 새벽에 이 크루즈에서 감염자들이 나와서 그중에 3명이 죽고 지금 이제 각자의 그 고국으로 자신의 나라들로 비행기로 혹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동하지 않고 한 섬에 이렇게 격리된 채 영국 국적의 승객들이 내리기는 했지만 이 헬리콥터로 비상식량이라든가 또 약품을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의 미국 국적의 승객들이 이 크루즈에서 내려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로 지금 향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 아주 이른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 또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 굉장합니다. 와, 이 COVID-19 때 같은 모습으로 이 방역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배에서 내릴 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그 물 호수로 온몸을 다 이렇게 씻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향하던 5명의 이 크루즈에서 내린 승객들이 이게 감염이 된 것 같다라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격리가 되는 바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프랑스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으로 온 17명의 미국인 승객들은 귀국의 그 항공편을 또 제공받아서 아무튼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이 항공기 내 생물 격리 시설을 격리된 상태에서 이 한 명의 또 약간의 증상은 없지만 어쨌든 안데스 변종 한타 바이러스에 약한 그런 판정 감염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또 격리된 채 이송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타 바이러스가 중증의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바이러스다 해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한 가지 그 대신에 이게 변종으로 어떤 진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꼭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긴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번에는 우리 CDC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나서기 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세계인들을 걱정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확산된다라는 그 이전부터 사실 CDC가 중심에 있어 왔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이후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그 원인이 됐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DC에 속한 그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국제 협력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번 한타 바이러스 역시 그렇게 대처를 해야 했고 CDC가 수천 명의 학자들과 공중보건 인력

0: 그리고 이 배에 관한 선박 위생 프로그램 인력까지 감축을 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정부 규모를 축소시키자라는 노력이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CDC가 영향을 받았죠. 아무튼 CDC의 디렉터는 다시 감염병에 대응 역량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신뢰를 우리가 찾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오류가 잘못된 보도도 지금 내놓고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CDC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크루즈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그 앞장섰던 그 CDC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CDC가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서둘러서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나서고 있지만 금요일 늦게 본격적인 대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 아일랜드로 이 크루즈가 내린 그 팀을 급히 파견을 했고 그래서 미국인 승객들을 맞아서 네브라스카로 지금 이송을 해왔다. 오늘 새벽에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격리센터에서 또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진에게 일단 첫 번째 보건 경보, health alert를 발령을 하긴 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 한타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자세히 확인은 못했지만요. 이 네브라스카주의 오마에 있는 특별시설에 17명의 미국인 이 크루즈에 탔던 승객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에 발런티어들이 발런티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볼라부터 가장 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OVID-19을 겪을 동안에 그때 경험을 쌓았던 의료진 또 개인의 자격으로 학자의 자격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쌓았던 이 발런티어들이 정말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센터에 들어가서 승객들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소식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지금 언제까지 모르지만 일단 30일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소식은 지난 한 달 전 듣던 것과는 훨씬 적게 듣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 아라비아 반도 이 반대쪽에 있는 홍해 레드시를 통해서 뭐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그쪽으로 홍해를 통해 또 유조선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쟁이 폭탄과 이런 미사일이 터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마음을 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국의 제안에 대한 반응, 이 조건을 다시 거부했다라는 소식에 좀 걱정이 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부터 마사지 체험,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Radio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시 스파크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7: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답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it.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논의와 또 미국과 이란이 30일 추가 휴전 연장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14개 조항을 담은 한 쪽짜리 제안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듣고자 했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에 대해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만 알려져 있고 자세한 것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게 전달된 이란의 대답 30일 동안 추가 휴전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이렇게까지 이란이 이걸 무기로 사용할 줄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이 지금 교착 상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미국은 미군을 통해서 이란이 지금 석유 수출을 하는 거로 막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확실한 걸 좀 받아내야 하는 그런 다급한 입장이 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후에 이어진 지금 긴장 상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국의 입장에서 물론 그 지역에서 기름과 이 액상가스 등을 또 많이 들여오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세계 주권의 판도는 미국의 손실이 중국의 이득이다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좀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 것 같은 나서서 할 수도 있는 무언가가 있는다도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입장에 이 회담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막혀 있고 핵 문제 역시 해결이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비축에 대해서 지금 뭔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가서 다 핵개발 사이트를 파괴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깊이 이 우라늄 비축된 이 곳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들어가서 공습을 했어도 여기까지 또 닿지 못한 그 우라늄이 있다는 거죠. 우라늄 농축 시설이. 그래서 이란도 아마 이걸 꺼내긴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약속이 한마디로 이번 종전협정 제안에 이란의 대답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또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CBS 방송 60 Minutes의 인터뷰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t over. 그러니까 전쟁을 들어갈 때는 목적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은 Operation Epic Fury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내가 말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상반된 반응도 보였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거 전쟁 안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국민들에게 오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크리스 라이트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 세크레터리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 Federal Gas Tax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기름 넣을 때 또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걸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NBC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유소에 가서 그래도 이게 갤런당 얼마죠? 이게 지금 18센트 휘발유에 이렇게 그리고 디젤에는 24센트에 연방세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런당이 맞는 거죠. 평균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4달러 52센트입니다. 이거 세금을 넣을 때 갤런당 넣는 세금 중단을 해도 4달러 34센트 엄청나게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게 기름값이 올라간 건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해오고 있지만 에너지부에서는 이게 몇 개월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회담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중국이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맞고 있다라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공세를 서로 주고받던 지난 1년 동안에 뭐 관세를 우리말로 때린다거나 그리고 히토류에 대해 또 지구상에 많이는 있는데 많이 퍼져 있지만 중국이 이걸 프로세스 이거 공정에 뭐 또 80%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서 히토류가 중국이 이거 수출 안 한다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관세 대 히토류 핵심 기술을 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공방전에 1년 1년 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중국은 뭐 더 이상 추가 충돌이 있어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뭐 어떤 이 공세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뭐 강경한 입장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설립된 아주 앞으로 지금 그 유망한 그런 AI 스타트업에 메타가 이걸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중국에서 차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걱정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방에 중국과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것을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디커플링이라는 말 우리가 한 번씩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는 업체가 있으면 이거 이 해외 기업을 처벌하겠다라는 규정 중국에서 이거 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다.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와 테크놀로지 이런 억제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다. 이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시진핑의 지금 정책들인데 이거 아무래도 이번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이 유가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의 이런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자신감을 갖는 거죠. 시진핑이.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트는 지난 45년간 속에 연면했던 다이아몬드 수집제 김수보석입니다. 타임스퀘어 가셨을 때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실 수 있습니다. 자택형 골드바 그리고 실버바 김수에 문의해주세요. 김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 또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로 문의해주세요. 에스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붙습니다.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산수갑산 완식당의 한국안으로 새롭게 바뀌어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 399 뉴욕 업스테이 캣스길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 또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최고로 잡아옵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1시간에 $2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매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재검입니다.
8: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위스콘신주에서 올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우리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헝 후보를 K라디오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스콘신주의 주 하원 3선 의원으로 그동안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 프란체스카 헝 혹은 헝. Right? 네. 코비드 팬데믹이 난 정치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카 헝.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0: 그런데, you look so young. I mean, younger than all the pictures that you put on.
1: 아니, 요즘 캠페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흰머리도 더 있고.
0: 네, 더 어려졌어요. 에이지는 사실 네. 이미 얼마리 다 네. 나와 있잖아요.
1: 이제
0: 네.
1: 88년생이에요.
0: 88년생. 그리고 체크해보니까 생일이 November 4.
1: 네.
0: 11월 4일.
1: 네.
0: That means 만약에 이번에 위스콘신에서 주지사 프라이머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1: mm-hmm.
0: 주지사 본선거에 나가서 general election에서 win하면 then what does that mean?
1: The next day I turn 38.
0: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위스콘신에서 이렇게 내가 주의회의 의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mm-hmm. What motivated you? 어떤 계기인가요?
1: COVID-19 때 이제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었고요.
0: 네.
1: 우리 식당 모리스 라멘에서
0: 네.
1: COVID 때문에 주방하고 이제 레스토랑트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다 고생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 특히 레스토랑트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떻게 서포트하는 그런 생각을 The government was forgetting about workers,
0: 그렇죠.
1: like restaurant workers.
0: 정부에서는 그 COVID 때, mm-hmm. 그때 당시에 모리스 라멘 그 레스토랑 하고 있었는데, COVID이 딱 시작되니까, mm-hmm. just like, you know, everyone,
1: yeah.
0: Every restaurant owner, 이 워커들을 하고, you just wanted to keep them, right? Just
1: We
0: to support
1: to help.
0: them.
1: Yeah.
0: 그저 help them. 그런데 주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걸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1: 그러니까 이제, COVID 때가, I always say this time of chaos and crisis mm-hmm. is an opportunity for change.
0: 네, 위기와 그 혼돈의 그 시기가 항상 그게 또 어떤 변화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1: 우리 식당 사람들은 어머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0: 이제 네.
1: 저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위스콘신 스테이트 레지스레이처인 그 politician들은 다 이제 우리 생각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it should be about supporting workers
0: right.
1: and supporting public health and we were organizing for our communities, fighting for our workers, and the government wasn't responding.
0: COVID 동안에 프란체스카 헝 의원이 정부에서 일하는 워커들, 레스토랑 워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서포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공 건강 문제도 심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1: 네.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우린 뭐 Governor인가 Congressman, Senator한테 이제 식당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제
0: 네.
1: 우리는 그 you know we're the first businesses to close and we would be the last to open
0: 아.
1: and our workers are some of the most vulnerable
0: 네.
1: and I think people were telling me they want their leaders and their government officials, their elected officials
0: 네.
1: to share their values, reflect their experiences.
0: Uh-huh. 네. 팬데믹 동안에 이 지금 레스토랑이라는 비즈니스가 가장 uh-huh. 먼저 셧다운 되고 그리고 또 오픈되는 건 가장 늦게 되는.
1: 네.
0: 그래서 주지사를 비롯해서 연방 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전달을 했는데 What were their responses then? 뭐라고 대답을?
1: I mean, I think a lot of it we can't do anything uh-huh. more, right?
0: Yeah.
1: And I think then the community starts to help one another. We provided free meals to service industry workers. We created a Cook It Forward network of you know, paying restaurants to then create meals to be delivered to people who were not able to leave their homes in a meal service program.
0: 그러니까 일단 레스토랑들도 다 문 닫고 지금 워커들 일하는 거기 레스토랑 워커들도 돈도 못 받고 이런 때였지만 커뮤니티들이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위스콘신의 그 팬데믹 때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도 하고 굉장한 무브먼트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막 불어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을 것 같네요.
1: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크라이시스 있을 때 네.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이제 how do we solve a problem and how do we get things done and
0: 네, 해결할까?
1: I think people wanted a different type of leadership. And
0: 네. 그러다
1: they
0: 보니까
1: took a chance on me.
0: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보자. 그래서 프란치스카 홍이라는 레스토랑 오너인데 결국은 이런 일을 함께 하게 된 그 리더를 보게 돼서 이제 기회를 주게 됐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주 하원의 의원으로 처음 출마하신 거잖아요. 위스콘신
1: 네.
0: 주에. 그때 예비 선거에서는 six other opponents. 근데 거기서 이겼잖아요. All
1: 네.
0: seven of you. 그리고 본 선거에 나갔을 때는 you got how many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 over 80% of the votes.
1: 네, medicine is very democratic.
0: 아, medicine 스탠스는
1: yeah.
0: 그래도 또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아서
1: 네.
0: 그때는 뭐 over 80% 이상의 표를 줬다.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계로 first assembly member in Wisconsin, Wisconsin 주의 최초의 아시아계, 뭐
1: 네.
0: 코리아는 물론이고 아시아계 최초의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1: Wisconsin의 아시안 사람들 20만 명이
0: 그럼 많은 거잖아요. 네.
1: 근데 우리가 I think a lot of us didn't know if we were allowed to run for office. I don't know how it took till 2020, but we
0: 네.
1: there has to be the first, but it doesn't mean anything if you're the last.
0: 그러니까 위스콘신이 그렇게 많은 아시아계 인구가 있는데도 자기들이 출마해서 주 하원 의원이나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1: 이제 저는 코비드 때문에 이제 opportunity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우리 primary에 뭐냐면 legislature, assembly하고 senate에 둘 다 아시안 사람이 없었어요.
0: 와, 그 주 하원, 상원 다 아시아계가 없었는데 you were the first, Francesca Hong이. 그때 그러면 how old were you? 2020니까
1: 31, 32
0: 이 정도 조금 있다가 32세 됐겠네요.
1: 네.
0: 그렇죠? 그리고 2선, 3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 프란치스카 홍이 뭐 특별히 다른 걸 한 건 아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 레스토랑 오픈했다. 근데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운동도 하고 사커도 하고 굉장히 활발했다고 들었는데 대학교 가서 그냥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1: 네.
0: But the reason 그게 interesting해요. Why did you drop out? In other words, yeah.
1: 레스토랑 일을 사랑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레스토랑이 재밌었어요.
1: 재밌고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come from so many different lived experiences from places that I hadn't heard of in Wisconsin.
0: 그 위스콘신에서 막상 대학을 다닐 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보니까 내가 위스콘신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던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와 있더라.
1: 네.
0: 네. 그래서 interesting 해준 거예요. 관심이 간 거예요.
1: 네. 그다음에 계속 일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셰프가 되고 싶다는 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대학교보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0: 네.
1: 맞는 거다.
0: 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여기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그래서 23에 진짜 큰 멋진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되셨더라고요. 맞아요?
1: 네, 그때 네. 이제 23살
0: 네.
1: 43 North 이제 캐피털 메디슨의 캐피털 그 바로 옆에 있었던
0: 와.
1: 식당이었고요.
0: 네.
1: 그 레스토랑 옆에 제가 모리스 라멘 식당을 이제
0: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데 사실 팬데믹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계기가 됐다는 건 들었지만 그 프란체스카 홍의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렇게 네트워크도 만들고 커뮤니티끼리 서로 도와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Your family, 무슨 support, upbringing, 뭐가 달랐을까요?
1: 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젊었을 때 네. 미국에 왔거든요, 위스콘신에.
0: 네.
1: 하고 they sacrificed a lot. They took a big risk coming to Wisconsin. And I learned from them about sacrifice and service. And I felt like it was important for me to honor their sacrifice and service by being of service to others.
0: 그러니까 미스콘신이란 주를 택해서 이민 오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거기서 나 역시 이제 내가 커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서브 할 수 있는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1: 근데 politician이나 그 요한은 되는 거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0: 아니었죠. 네. The first time 처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 대학 그만두고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셰프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1: 좀 아쉬운 것 같았어요.
0: 그렇죠.
1: 근데 제가 자신 있고 네. 재미있게 I mean in the end Our parents want us to be happy.
0: 그렇죠.
1: Right? 내가 이런 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을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으니까 네. We all took a risk together.
0: 그러니까 자식에게 원하는 건 부모는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결국은 원하는 거니까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이 조금 위험 부담도 있지만 이런 길을 가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 한 학교 그만둔 때부터 해서는 much longer 그런 time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프란치스카 헝이 이렇게 governor의 자리가 이제 지금 현재 incumbent 현재 governor가 위스콘신에 출마해서 더 이상 안 한다 하니까 그걸 할 정도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 그건 참 놀랍잖아요.
1: 제가 그 movement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어떤 운동으로?
1: 네.
0: grassroots movement?
1: movement building, 네. movement 네. politics.
0: 네.
1: 그거는 이제 politics하고 campaigning 그런 things that people who aren't interested in that, we need a way to bring them into a movement for us to endure and bring change to our state and our country.
0: 보통 politics 그러면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 정치 they don't have time.
0: Right. 그러니까 정치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movement로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endure라는 말을 하셨어요. 좀 참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인가요?
1: 그러면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 지금 네. I would say even globally too.
0: 전 세계
1: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사람들에게 in order for us to build power and take care of one another and live a life with dignity, we cannot have politicians and representation who want to maintain the status quo and 네. keep things the same, which requires new representation.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미국뿐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나름의 존엄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그런 대변하는 그런 정치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이 무브먼트에 의해서 팬데믹이 나은 어떻게 보면 희망의 지금 위스콘신 주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프란체스카 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아시아계의 위스콘신 주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좀 you can help the Asian Americans in Wisconsin. 희망이라고 하는 네, what made you become interested in that particular
1: 우리 위스콘신에 네. 거의 처음으로 Asian Americans The community is the Hmong community.
0: Hmong community가 가장 먼저.
1: Yeah, living in Wisconsin for just over 50 years now. There was a 50th anniversary. 이 커뮤니티는 이제 refugee로 왔잖아요.
0: 네.
1: 그, there's the next generation of Hmong leaders
0: 네.
1: who I really would like them to see. We still haven't had our first Hmong state representative or state senator.
0: 5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 refugee로 난민으로 온 Hmong 중에 그 people 네. 중에 아직
1: But they are part of the
0: 없다.
1: Wisconsin story.
0: 네.
1: And it's important that There is that representation 네. in state government.
0: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 국가대표 최저 선수 순위 보통 순위 그런데 순위사리가 바로 여성 people 중에 하나다 기억이 납니다.
1: 우리 옆집 미네소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프란체스코 홍이 위스콘신에서 뉴욕까지 이렇게 잠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요? 짧은 방문 동안에?
1: We are talking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about this historic moment to elect our first Korean governor in the country and Wisconsin's first woman governor. And I think Wisconsin, Wisconsin politics, I think what happens in Wisconsin matters for the rest of the country.
0: 이번 짧은 뉴욕 지역에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네. 역사적인 이 순간, 프란체스카 홍이 주지사로 당선이 되게 되면 스칸신의 첫 여성, 그 아시아계는 물론이고 첫 여성 주지사가 되고 미국 전체에서 첫 한인 주지사가 되는 프란체스카 홍. 그래서 그 역사적인 모멘텀을 같이 쉐어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We tend to like winners. 우리는 winner들을 좋아하잖아요. 승자를. 그러면 프란체스카 홍이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스칸신이라는 주에서 가버너가 될 수 있는 주지사가 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거야? 라고 솔직히 물으실 것 같아요.
1: 지금 우리가 이제 폴링
0: 여론조사?
1: 네. 세 번 나왔거든요.
0: 네.
1: 10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3월 달에.
0: 네.
1: 그 중에서 1등으로 나온 게
0: 네.
1: 다 나왔어요.
0: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여론조사, 작년 10월, 올해 2월, 올해 3월에 프란체스카 홍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이번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들로 나온,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 중에 지금 프론트러너. 1등이라고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그러니까
1: everyone 네. is surprised except for I think our volunteers and 와. Our supporters.
0: 발런티어들 빼고 프란체스카 홍 캠페인에 지금 도우러 나온 그런 서포터도 빼고는 다 놀랐다. You're not surprised. 놀랍지 않아요, 프란체스카 홍 후보?
1: People are ready for transformative change.
0: 뭔가 진짜 진짜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위한 변화라기보다 뭔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1: I think we have an opportunity to build a Wisconsin that belongs to everyone.
0: 네, 그래서 Wisconsin이라는 주를 모든 Wisconsin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한 그런 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이번 기회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주지사에 출마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second generation or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까? What would you say?
1: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I want our youth to know that We don't have to ask permission to lead in our communities and to embrace the diversity within our own community too.
0: Yeah.
1: Because we embrace that diversity so we can better take care of one another. Mm. And we have to take care of one another right now.
0: 네. 코리안으로 미국에서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리드 하는데 굳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 다이버시티를 갖고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위스콘신 주지사의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쭉 주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면서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을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 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스콘신 다시 가셔서 우리 전화로
1: 네.
0: 그때는
1: 전화나 줌
0: 네. 네. 그래서 오늘 다 묻지 못한 제가 질문 준비한 건요. 사실 more than 20. It sounds like 지금 대화 나누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상 더 중요한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와우.
0: Wow. 네. Please come back.
1: I can't wait.
0: 네. 오늘 프란치스카 헝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올해 만약에 이제 본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한인 주지사 미국에 그리고 위스콘신 주에서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 날로 38세가 되는 프란치스카 헝 후보 네, 감사합니다.
1: 네.
0: Thank you for being with us.
1: I'm happy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월이 빠르게 물살을 타며 흐릅니다. 뉴욕에 살면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며 또 뉴욕시만으로도 늘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해져서 미국의 저중부 위스콘신이란 주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 그 위스콘신 주에서 프란치스카 홍 후보 주지사에 출마하고 있는 네, 올해 11월에 38세가 될 우리 한인 2세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걸 느낍니다. 올해 아름다운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Hey, radio.
1: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L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뉴욕 718-445-2005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5월은 참 좋은 달이죠. 따뜻한 햇살에 살랑살랑 봄바람, 길가에 피어난 꽃들까지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모든 어머니들 어제 행복한 날 되셨나요?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월의 싱그러운 기운 듬뿍 받으시고요. 오늘도 투데이와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볼까요? 투데이 출발합니다.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0: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 플러스 1에 참소주 3불 90고,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 그리고 나물들이 있습니다.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에 2불이고요.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후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올해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투르

0: 7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팰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0: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

0: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팰리세이즈 파크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자리한 도시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인으로 구성된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오는 6월 2일 이 도시의 새로운 시장을 뽑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펠팍 시장 후보로 출마한 민석준 후보와 그리고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와 함께 펠팍의 미래와 주민들을 위한 공약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후보님. 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전에 이번 펠팍 시장 선거, 예비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민석준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입니다. 그리고 현재 펠팍의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민석준 시장 후보와 함께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주 지금 막바지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두 분의 이야기도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도 좀 풀렸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석준 시장 후보께 질문을 드릴게요.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 또 도전하게 된 그런 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실 이제 현직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보니까 이제 내부에 대한 어떤 뭐 절차 네. 또 불투명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 계기가 됐고 네.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주민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점들을 네. 바로 잡자고 네.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시죠?
1: 아, 많이 무겁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지금 그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지금 달려오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뭐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보님께서 내세우신 그런 공약들은 어떤 건지.
1: 뭐 실제로 이제 뭐든지 사실 재정 문제가 제일 투명해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제일 투명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지자체국 펠팍 같은 경우는 네. 예산을 충당해서 이제 지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비즈니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0: 맞아요. 왜
1: 예상치 가능한 수입을 저희가 걷어들이기 때문에 네. 재산세로.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 뭐 저희가 주차 문제 때문에 펠팍 네. 상권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년간.
0: 네.
1: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후보자라고 뭐 이거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도 네. 실질적으로 재정을 재정 기반으로
0: 네.
1: 차차 서서히 바꿔 나가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주말은 저희가 먼저 네. 뭐 무료 주차를 드리고
0: 네.
1: 그러면서 뭐 주중에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바꾸고 금액을 바꾸고
0: 네.
1: 하면서 남은 뭐 시장 기간이 4년이지만
0: 네.
1: 4년 안에 정말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나와야 돼요.
0: 그렇군요.
1: 재정을 보고.
0: 네.
1: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도 주민이 알고선 올릴 때는 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0: 그렇죠. 더.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0: 네.
1: 공개 의회를 찬성하는 타운이 있는 반면
0: 네.
1: 이제 찬성하지 않는 타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0: 네.
1: 주민들이 알 권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0: 네.
1: 그리고 나서 재산을 유지하고 어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그런 것들을 주민이 미리 알면은
0: 네.
1: 이제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
0: 네.
1: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0: 네.
1: 저희 또 저희 러닝메이트 원님께서도
0: 네.
1: 몇 가지 더 있으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0: 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우선 저는 이제 저하고 민 의원은
0: 네.
2: 재정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0: 네.
2: 지난해까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0: 네.
2: 재정을 우리가 재정 그 부서
0: 네.
2: 부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빠져 있었어요.
0: 그래요?
2: 우선 하나는
0: 네.
2: 메이커 체커 프로그램이 없어요.
0: 아.
2: 그런 부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재정부는.
0: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인터널 컨트롤이 굉장히 부족해요.
0: 네.
2: 그러니까 애드업 베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먹구구식의 일들을 많이 해요.
0: 네.
2: 어떤 분 머리에는 그게 다 있겠지만
0: 네.
2: 그 머리에 있는 부분이 모든 부서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의회에서 공유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0: 네.
2: 그래서 그런데 또 재정 초과가 났잖아요.
0: 그렇죠.
2: 거기서 주정부에서도 그거를 포인트를 했어요. 인터널 컨트롤이 부족하다고.
0: 네네.
2: 그래서 그런 면들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0: 네.
2: 마침 민후보도 똑같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0: 네.
2: 원칙에서 돌아간다면
0: 네.
2: 훨씬 투명하고 훨씬 우리가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타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시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팰리세이즈 파악이 직면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1: 뭐 첫 번째로 가장 크게는 뭐 난개발 개발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의견들이 많은 와중에 뭐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전부 다 거짓이다 뭐 저희 측에서는 이게 현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0: 네.
1: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뭐 난개발 같은 경우는 뭐 펠팍의 지금 개발이
0: 네.
1: 너무 과도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800세대, 뭐 1200세대, 얼마 전에 또 500몇 세대를 또 이제 법원에서 합의를 줬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아침에 뭐 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조건이 아니거든요.
0: 네.
1: 벌써 2년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아우성은 이제 그거죠.
0: 네.
1: 왜 의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걸 거론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와서 현 정부는 뭐 폴김 정부는 이제 우리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0: 네.
1: 이건 핑계예요.
0: 네.
1: 네.
0: 네.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신 길에 77만 5천 불 우리 재정 초과에 네. 대해서도 후보님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77만 5천 불은 많은 분들이 77만 5천 불 예산이 빵꾸 났다.
0: 네.
1: 그렇게 말해서.
0: 네.
1: 근데 재정을 초과한 겁니다.
0: 네.
1: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일정 예산을 잡아놓고 그거 이상 쓰면 이제 초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저희 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0: 네.
1: 지적하셨듯이 재정은 네. 저희가 위원을 맡은 건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매달 저희가 어젠다 미팅이라는 걸 해요.
0: 네.
1: 시장 기준으로 의원 두 명씩 돌아가면서
0: 네.
1: 각 부서에 의회가 준비되기 전에
0: 네.
1: 의견을 갖고 올라오는 건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현 시장은 알았냐 몰랐냐예요.
0: 그렇죠.
1: 이 건을.
0: 네.
1: 자, 11월 저희가 12월 달에 재정 초과가 발생했어요.
0: 네.
1: 77만 5천 불이라는 게. 11월 달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28만 6천 불이라는 돈을 저희가 예산을 따로 포션을 다른 곳에 빼냈어요.
0: 네.
1: 그게 변호사 판결 비용,
0: 네.
1: 상대 판결 비용. 근데 12월 달에 재정 초과가 났다고 갑작스럽게.
0: 네.
1: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대 쪽에서는 다 허위고 의원들이 잘못이고 하는데 커미리를 안 맡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0: 네.
1: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의회에 전달됐다라고 그러면 의원은 무슨 수를 알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류도 갖고 온 이유가
0: 그렇군요.
1: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0: 네.
1: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벌써 재정을 이만큼 뽑아서 판결 비용으로 썼는데
0: 네.
1: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에
0: 네.
1: 재정 초과가 났다 그래서 77만 5천 불 변호사 비용 27만 5천 불
0: 네.
1: 판결 비용 25만 불 쓰레기 수거 비용 25만 불
0: 네.
1: 재정 초과가 났다는 그럼 저번 달에 이게 뭐예요? 이게 관리 부족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0: 네.
1: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이 문제도 그렇지만 혹시 이 외에도 몇 가지 좀 표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1: 뭐 지금 뭐 과열된 선거 기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양쪽 예선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이제 이제 비방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상대 쪽에서 이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비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0: 네.
1: 사실상 그 이제 비방에 관련된 네. 얼마 전에 저희 개인에 대한 비방에 관련된 것들이
0: 네.
1: 본인이 도와준 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사실.
0: 네. 네,
1: 무슨 제 개인적인 비즈니스,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래방 관련 비즈니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또, 뭐, 제가 운영하면서 어떻게 됐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취재가 됐던 부분도 있고,
0: 그렇죠.
1: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본인이, 소개시켜주고, 본인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0: 네.
1: 했던 부분들도 이제 왜곡돼서
0: 네.
1: 이제 비방을 하고 또 이제 저희 학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0: 네,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조금 반박할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예, 너무 그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0: 정확하게 우리 판단하고 투표하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의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팰리세이즈 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럼요.
0: 네, 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갖고 계시죠?
1: 그럼요. 예, 뭐 무조건 당선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금 임하기 때문에
0: 네.
1: 하게 되면은 뭐 펠팍이야 저희가 예비 선거가 거의 본 선거처럼 치러지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그간에 이제 뭐 경험과
0: 네.
1: 또 어떤 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서
0: 네.
1: 임기가 시작하면 바로 주민들이 받아보고
0: 네.
1: 또 느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0: 미리.
1: 사실상 그럼요.
0: 그렇군요.
1: 뭐 취임 뭐 1월 1일에 취임해가지고
0: 네.
1: 준비하고 하면 늦습니다.
0: 맞습니다.
1: 내년에. 그래서
0: 네.
1: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0: 네.
1: 시장이 되도록
0: 네. 네.
1: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옆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2: 저는 이제 시장이라면
0: 네.
2: 꼭 갖고 있어야 할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2: 첫째는 팔팍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2: 10년 뒤, 20년 뒤, 하다못해 30년 뒤 내가 시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2: 그런 비전이 필요하고요.
0: 네.
2: 두 번째는 행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0: 행정 능력?
2: 네. 그러니까
0: 네.
2: 모든 그 시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어젠다는
0: 네.
2: 사실은 시장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올리는 과제들이에요.
0: 그렇죠.
2: 그거를 가지고 시의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0: 맞아요.
2: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0: 네.
2: 그거를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사실 시장 자격이 없어요.
0: 그렇죠.
2: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0: 네.
2: 그게 implementation 돼야 돼요. 집행이 돼야 되는데
0: 네.
2: 그 집행 못하는 건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0: 아, 올리긴 했지만 네.
2: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행정부에 있는 모든 스텝하고 모든 그 돼가는 그런 일들
0: 네.
2: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0: 맞아요.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파 그 오디넌스 조례법에 보면
0: 네.
2: 시장이 갖고 있어야 될 듀티가 있어요.
0: 네.
2: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시장은 보러의 모든 오퍼레이션을 슈퍼바이즈 해야 된다.
0: 그렇죠.
2: 하고 샬이라고 써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0: 네.
2: 시장의 퀄리피케이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런 거를
0: 네.
2: 보면은 민의원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우리 민석준 후보에 대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후보님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지지 후보를 또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 투표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지금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
0: 네.
1: 사실 뭐 이 선거라는 어떤 구도라는 게
0: 네.
1: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저희를 앞세워 주시고 주민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0: 네.
1: 주민들이 그 자리에 앉혀 주시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상 누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0: 맞습니다. 네.
1: 주민들이 선택한 자리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든지 다 검토해 보시고
0: 네.
1: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또 리더십 자격,
0: 네.
1: 또 어떤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 그렇죠. 그리고 행정 능력 이런 거를 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네. 마지막에 그런 적합한 부분이 누군가 어떤 네. 후보인가에 집중을 해 주시면은 네. 조금 더 선거가 경쟁의 구도에서 더 잘 저희 한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십시오.
0: 네. 네. 6월 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페퍼가 바꿀 준비된 리더를 뽑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진짜 리더십, 진짜 책임, 진짜 변화를 외치고 계시는 우리 민석준 후보 오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건강하게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1: 네, 파이팅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100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 도장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한종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동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에스더아 재단이 오는 6월 27일 아이와 부모 모두의 마음을 돌아보는 특별한 정신건강 세미나 북토크와 또 음악치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아 재단의 현미숙 박사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긴 했는데, 네. 어제 그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 대접을 받으면서.
1: 네, 그래도 이제, 네. 자녀들로부터 인사도 받고.
0: 그러니까요.
1: 예, 네, 근데 이게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딱 세 줄 왔는데.
0: 세 줄?
1: 예, 뭐, 사랑해요. 네. 앞으로 효도할게요.
0: 오, 됐네요.
1: 예. 그래서, 야, 이거 또 알고 썼고, 모르고 썼고.
0: 아, 이게 공수편지 등까지.
1: 아, 애들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잘 아는가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딱 듣고 싶은 말 두 마디, 다른 것도 사족도 없고.
0: 아, 그러니까요.
1: 근데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
0: 아, 맞습니다. 우리는 또 믿게 됩니다.
1: 네. 네.
0: 거기 희망을 또 가지고, 효도하겠습니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네.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요.
1: 네.
0: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는.
1: 네, 그렇죠. 네. 다 조금만 실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네. 아이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만 그러니까요. 자체만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0: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행복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또 에스더아 재단에서 늘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네. 북토크 음악 치료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기획하셨어요.
1: 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힐링 캠프라든지 멘탈스 퍼스트 데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네. 그 참가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자녀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죠. 자녀들하고 관계가 소원하다 아니면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근본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네.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맞아요. 뭔가 이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자녀들 훈육 과정에서 뭔가 맞아요.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면은 지금 위에서 이미 네.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고 나서 뭔가를 다시 하는 것보단 오히려 저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미리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더 근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그 북토크 네. 이쪽 계에서는 굉장히 상담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이런 책을 쓰실 정도로까지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초청해서 네. 이런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부모 교육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정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은 네. 이 방송에 나와서 네. 좀 학부모님들이 좀 먼저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을 우리가 막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특히 홀에서 하기 때문에 6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0: 그렇군요. 네,
1: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0: 네.
1: 그리고 제가 일일이 학부모세요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1: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네. 초중 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왜 이렇게 학부모 이번 세미나가 학부모 필수 이수 강의라고 할 만큼 네. 우리 학부모들이 꼭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지금 이제 이 김선주 심리치료사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 이 책에 대해서.
0: 네.
1: 그 상담을 그동안 쭉 한 20몇 년 동안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뭐 상담까지 올 정도면은 좀 그래도 많이 심각해지신 분들의 그렇죠. 사례를 많이 알게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좀 이분이 또 이제 뭐 우울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네. ADHD라든지 또 정신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질환에 대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0: 네.
1: 아동들의 네. 엄마나 자녀들을 또 상담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0: 맞아요.
1: 네네. 그래서 좀 이 상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뭐 그 상담 사례가 딱 본인의 사례와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0: 네.
1: 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례 자리들을 통해서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은 조심하자 또 아니면 이렇게 하자라고 또 제시를 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토크니까 책을 쓰신 거예요 지금.
1: 네네 맞습니다. 네.
2: 이 강사들께서 지금 두 분이신가요? 두 분 다.
1: 아니요, 이제 북토크는 김선주 심리치료사님께서 이제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서가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아, 네, 예, 이 저서를 이제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을 이제 그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서른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제 네.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반 고기 반이죠. 60명 우리가 모집하는데,
2: 반을.
1: 예, 30명은 이제 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네. 뭐 자녀들 지도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2: 네.
1: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토크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이 음악 심리 치료라는 게 또 굉장히 이게 유용한 또 아주 파워풀한 그런 어떤 심리 치료입니다.
2: 그렇고요.
1: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심리 치료는 원래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대상자가 왔을 때 이 네. 심리 치료사가 그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2: 네.
1: 그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 심리 치료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악기를 이렇게 뭐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네. 그 상대방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상담에 네.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든지
2: 그렇죠.
1: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심리 치료사와 같이 이제 뭔가를 이제 그 자리에서
2: 함께
1: 자기 그러면서 자기의 울분도 토하고 자신의 어떤 힘든 부분도 그 자리에서 그 네. 음악을 통해서 뭔가를
2: 그렇군요.
1: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 그래요?
1: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몰아지경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네. 뭔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본인의 어떤 아픔도 해결하고 울분도 해결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2: 네. 네,
1: 그래서 이 그 음악 심리 치료에서 굉장히 이제 그 몰로이 대학이 유명한데 거기서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네. 우리 정승아 교수님께서
2: 그렇군요.
1: 또 사전에 또 이런 것들을 또 해내실 예정입니다.
2: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선주 심리 치료사 그리고 정승아 교수께서 북과 음악으로 또 이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아이의 어떤 불안이나 우울, 뭐 강박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정승아 교수님께서는 또 그 음악 심리 치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스트레스를 좀 네. 음악을 통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2: 네.
1: 또 함께 아울러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2: 네.
1: 예, 북토크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좋습니다. 네. 지금 6월 27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2: 아직 조금 시간은 있지만 지금부터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1: 네네. 전화 문자 메시지로 예, 그 북토크 참여 원한다고
2: 네.
1: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제 등록을 해드리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 네. 그게 아니고
2: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 우리 에스타 재단 전화번호 917-993-2377
2: 네.
1: 네, 문자 메시지로 북토크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917-993-2377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1: 네, 맞습니다.
2: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또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중도 이해와 회복 지원 코스 이것도 또 계획하고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사실 네. 중독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한 차례 했었습니다.
2: 그렇죠.
1: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세미나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4주의 세미나를 그냥 전체적인 개요 정도로
2: 맞아요.
1: 시간 제한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2: 네.
1: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네.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2: 그렇군요.
1: 예 네, 본인들이 어떤 그런 중독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2: 네.
1: 공부하고 배우고 그 방법을 알고 싶다. 치유 방법을,
2: 네.
1: 회복 방법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부분을
2: 네.
1: 지금 저희들이 지금 4주
2: 네.
1: 중독 이해 및 회복 지원 코스 4주 교육이라 그래서
2: 4주.
1: 네, 4주 동안 저희들이 네. 이제 하게 되는데 날짜가
2: 네.
1: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2: 매주 목요일이요?
1: 네네, 5월 네. 14일 5월 21일, 5월 28일,
2: 네.
1: 6월 4일,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 네.
1: 2시간 정도 이렇게 네.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1: 네, 네, 맞습니다.
2: 하시는 거죠?
1: 네, 네. 네. 이제 인퍼슨은 아니고요. 이게 직접 오시는 건 아니고요.
2: 네.
1: 북토크는 이제 직접 오셔야 되지만
2: 그렇죠.
1: 이것은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2: 줌으로.
1: 네, 그래서 뭐 이게 접수를 매주 하시는 건 아니고 한 주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네, 오픈을 네.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4주 동안 하지만 한 차례만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차례만 하시면 이제 매주 네 번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네, 교육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1: 네.
2: 네. 어떤 내용을 좀 교육받게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1: 네. 그 내용은 이제 1회기 때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저 중독에 대해서 그냥 뭐 중독을 뭐 본인이 원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조금은 중독이 네. 이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네. 정의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2: 네,
1: 그런데
2: 중독이 뭔가.
1: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강사님께서 할애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중독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라든지 또 네. 그 중독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2: 그래요.
1: 네, 그게 굉장히 그것을 알미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 중독자를 도우려고 하실 때 아니면 또 중독자 본인도
2: 그렇죠.
1: 이 중독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 치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김선민 박사님이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잘 아는데 이분이 정말
2: 네.
1: 저는 물론 뭐 많은 교수님들도 알고 학자들도 알지만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책을 읽으시는 분은 저는 예 보지를 못했어요. 네, 굉장히 박식하시고 똑똑하시고 또 깊이도 있으신 분인데 이런 그렇군요. 중독의 재정의를 이렇게 충분히 말해주시고 네. 또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2: 네,
1: 예, 그래서 이제 콜롬버 플랜 트레이너에서 콜롬버 플랜이 뭐냐 그러면은
2: 네.
1: 중독을 전 세계적으로 중독에 대한 어떤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2: 그렇군요.
1: 예, 거기서 트레이너시고요.
2: 네.
1: 뭐 전화하면 오늘은 뭐 터키, 오늘은 아프리카, 오늘은 유럽
2: 다니시고
1: 전 세계를
2: 와 그렇군요.
1: 분이시고 또 네. 이제 이화여대 초 전 이화여대 초빙 교수이시고 또 네. 이전에는 또 이제 한국 마약 그 협회 그 마약 그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2: 그러셨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문이시기도 하고
2: 네.
1: 또 이전에는 또 미 8군에서
2: 네.
1: 그 용산이죠. 거기서 네. 그 알코올릭 그 군인들 중에서 알코올릭이 그 중독 그 군인들 있잖아요.
2: 있죠.
1: 참 이게 좀 특이한 게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봤습니다만
2: 네.
1: 보통 한국 같으면 아마 알코올릭이 다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2: 있죠.
1: 미군은 이렇게 모아 놓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하더라고요. 네,
2: 네,
1: 어떤 상담하고 또 복귀해서 다시 근무하고 또 상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 네.
1: 그때 이제 이 김선민 박사께서 이제 그런 알코올릭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상담하는 장면도 네. 제가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네. 이 중독에 대한 제 정의를 일단 중요하게 해 주시고
1: 네.
2: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독을 또 다루겠네요.
1: 예, 예. 1회기 때는 알코올과 네. 약물, 마약에 대해서 물질 네. 물질 중독이라 그러죠.
2: 네.
1: 하고 그다음에 2회기 때는 그러니까 5월 21일에는 행위 중독이라 그래서 조금 다르죠. 알코올하고 약물하고 다르게 도박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아주 네. 심각하죠. 컴퓨터 게임이
2: 심각하죠.
1: 예, 그다음에 도박이기도 하지만 또 게임 중독
2: 네.
1: 특히 학생들이 많죠. 그다음에 네.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트라우마. 자기 본인이 굉장히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과 중독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3회기 때는
2: 네.
1: 중독의 심리 어떤 심리가 이런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가 하는
2: 네, 네.
1: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
2: 네.
1: 또 4회기 때는 그럼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2: 중요하죠.
1: 대한 거
2: 네.
1: 4회기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의 개념이 어쩌면 조금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1: 네, 네.
2: 이번에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예,
2: 네,
1: 그래서 꼭 이제 이 과정은 중독자나 중독자 가족뿐만 아니고
2: 네.
1: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2: 네.
1: 아니면 또 일반인들 중에서 또 약간 어떤 단체의 리더들 분들께서도 좀 왜냐하면 어차피 멤버 중에 이런 분들은
2: 그렇죠.
1: 계시기 마련이거든요.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2: 네.
1: 들어와서 좀 이제 같이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고
2: 네.
1: 그다음에 또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중독자를 네.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야 되는 분들도 네. 이 과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5월 14일부터 이제 4주에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줌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그 전화로 연락을 드리면
1: 네네.
2: 될까요?
1: 네네.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온라인으로는 그 자동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에스다 재단 전화번호 917-993-2377로 네. 예, 중독 세미나 원합니다 이렇게 예, 보내시면 그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떡하지 할 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헬프라인 전화입니다. 소개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헬플라인은 현재 또 얼마 전에도 저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그 추가로 헬플라인 봉사자들 네. 또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2: 그러셨군요.
1: 예, 예. 매 트레이닝을 해서 봉사자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매달 저희들이 헬플라인 봉사자들을 또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 그래야죠. 네. 네
1: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네. 여러분의 전화를 지금 네. 24시간 네. 하루에 5분씩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전화도 괜찮으니까 네. 네, 이분들한테 전화하셔서 또 상담을 하시고 네. 또 적절한 어떤 정신건강 기관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헬프라인 소개해 드릴게요. 800-713-9336번입니다. 800-713-9336번. 네, 이제 봄이 되면서 북토크도 음악 치료, 우리 정신건강도 사주 과정 이것도 있고 헬프라인은 늘 열려 있는 것이고 에스더 재단이 뭐 늘 바쁘시지만 더 바쁘네요, 이번에.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려요.
1: 네, 이 봄날, 이 아름다운 봄날에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재단과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카톡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네. 마더스데이 잘 보내셨어요? 오늘 아침은 은근 춥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봄에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또, 화창하고 기분 좋은 우리 서 교수님. 네. 화창하고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이에요. 생일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제 카톡에 떴나요? 네, 제이님도 들어오셔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주셨고 오래오래 라디오 진행해 주세요. 오, 저를 또 이 산소 같은 여자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음악으로 제가 또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이렇게 여러분 월요일인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도 또 금방 갈 겁니다. 아시잖아요. 네, 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시작한 오늘 월요일 힘내시고 또 오늘 조금 찌뿌둥하신 분들 있다면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투데이는 이렇게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유익한 정보와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에 지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아침 11시는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우리는 늘 평범한 하루가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출근길에 차를 몰고 장을 보고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뭐 그런 일상들이요. 마음 한편으로는 사고라는 게 뉴스 속의 얘기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근데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에 몇 초 만에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한순간의 사고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죠.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이야기. 오늘 한번 풀어볼까요? 교통사고, 산업재해, 개인 상해 사건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온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백서. 자, 이제 두 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 자,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가들,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뭐 지난 한 주간에 특별한 일은 없으셨을까요?
1: 네. No, just busy.
0: 저는요, 처음으로 그 교통 딱지를, 아, 이거 주차 딱지를.
1: 네, 그럼요. Speeding은 벌점. Yeah, moving violations들은 벌점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보험 올라갈 수 있어요.
0: 네.
1: And I always say 보험 points and DMV points는 틀려요.
0: 아, 어떻게 다르죠?
1: DMV points는
0: 네.
1: 2년 지나고 앞으로 운전 잘하다가 points 티켓 하나도 안 받으면
0: 네.
1: points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줄이는 건데 인슈런스 포인트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0: 네. 보험사마다 그
1: so
0: 기간이
1: 다르... insurance company is different.
0: 아, 네, 다르군요. 네. 보험사마다 그 보험사에 적용됐던 벌점은 다르게 소멸이 되고 DMV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게 2년 뒤에는 사라지는 건가요?
2: 그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0: 네.
2: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없애지만 기록은 네. 그대로 있어요. 기록은.
0: 네.
2: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0: 네네. 네. 기록은 남아있지만 네. 어쨌든
2: 네. 네. 어쨌든 포인트는 없앨 수 있는 거고
0: 네.
2: 벌점은 없어지는 거고 근데 네. 기록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얼마를 프리미엄을 매길지 그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언더라이더를 다 다르잖아요.
0: 근데. 네. 자 네. 항상 그 우리 이재은 변호사님 만나면 전 기억이 나는 게 보험 좋은 거 드세요 보험 그 얘기를 정말
1: yeah,
0: 예
1: always
0: 네
1: especially 오늘... your 그 병원비 coverage 그 no fault coverage PIP coverage 그 만오천 불 coverage를 25만 불까지 올리는 게 한 달에 아주 비싸지도 않아요
0: 네 금액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 네네.
0: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 확인해서 이 한도를 최대로 높여놓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네. 이제 잠시 후에 하나하나 뭐 교통 티켓부터 사고상해 교통사고까지 얘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1: 네.
0: 자, 오늘은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으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입니다. 상담 전화는 718-423-2400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버드 2층에 있고요. 뉴저지입니다. 포트리에 있고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5입니다. 상담 전화는 201-346-3800. 사고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함께 나누는 라디오 생활 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0: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 모임을 위한 단체 캐더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려요. 저녁 5시부터 모든 빵 30% 할인, 아침 6시 반에서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 347-767-8181.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K카페 테라스 삼원각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7: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 온천 호텔 2박 열대 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6: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7: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6: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7: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6: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9: 한국 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0: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9: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 소독팀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 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 소독.
1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

0: 안에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수 오늘은 이지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변호사님.
1: 네.
0: 네.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전에 전화 드렸더니 막 상담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네. 네. 오케이.
0: 바쁘세요, 많이?
1: Yeah. What about my intake?
2: You just did the intake.
1: Okay.
2: Yeah, yeah. She mentioned you're so busy.
1: Oh.
0: 네.
1: 네.
0: 요즘 많이 바쁘시죠?
1: 네, 맞아요.
0: 네.
1: 방금 전에 인테까지 네네. 항상
2: we have attorney.
1: 저희 그 중국 말 할 수 있는 네. 중국어를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백인 네. 변호사예요.
0: 네.
1: 그래서 예, 그 백인 변호사님이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중국에 네. 살다 오셔가지고.
2: 오, 그래서, 나 불쌍한 Chinese.
1: 네, 한국 그래서 중국 분들이 저희 요새 많이 오시고 계세요.
0: 네.
1: 왜냐면은 변호사님이 통역을 충분히 아주 잘 하시거든요.
0: 네.
1: 그분 한국말도 약간 하세요. 그래서 백인분이, 백인 남자분이래요.
0: 네, 와. 전 네. 그런 분이 제일 부러워요. 언어,
1: 그렇죠?
0: 이렇게
1: 네,
0: 자유롭게
1: 맞아요.
0: 하시는 분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은 변호사 로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어적인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1: 네,
0: 변호사분들이 계시고요.
1: 맞아요, 맞아요. Speaking 하는 그 language가 Spanish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저희 Russian도 있고, Ukraine, Russian, Belarus, 이런 그 동료 국가들 관련 Speaking도 할 수 있고, 그리고
0: 네.
1: Chinese, Korean,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일본어도 저희 조금씩 통역해가지고
0: 네.
1: 도와드렸던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 국가들 뭐, 저희가 taking care of 해드리니까, 문제 없이 전화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0: 네.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AI보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은 언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사고성의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얘기 나눕니다. 제가 그 오늘 문 열면서 그 파킹 티켓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1: 네.
0: 분이요? 운전하고 가다가 전화한다고 잡혔어요.
1: 셀폰이요.
0: 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옥수수를 먹고 있었대요.
1: eating corn? 그러면은 그거 사마시죠. Usually cell phones는 points가 없는데
0: 네.
1: 그렇지만은 first offense는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걸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거는
0: 네.
1: 가서 혼자 사마실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휴대폰 티켓은 벌점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 네.
0: 네. 근데 이 분이 그러니까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배달 일을 하던 한 운전자인데 운전 중에
1: 네.
0: 휴대폰 사용으로 티켓을 여러 번 받아서 결국 면허 정지 위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1: Right, suspended there. It happens. And 벌금도 많이 되고
0: 네.
1: 그 셀폰 유세지 요즘 그 셀폰 쓰는 게 everybody
0: 네.
1: has Bluetooth. So 그렇게 잘 안 걸리는 티켓 그런 티켓 많이 이제는 없어요. 그 블루투스가 있으니까는.
0: 네.
1: The problem is the navigation. 그 전화 navigation을 쓸 때.
0: 네.
1: You know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0: 오, 그 휴대전화 말고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도 걸리면 딱지라는 거네요.
1: Yeah.
0: 오, 예.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떤 일이 생 아까 벌점은 없다 그러셨고 벌금이라든지 몇 번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1: Yeah, so license got suspended 될 수 있어요. After I think three times,
0: mm-hmm.
1: and 벌금도 많이 올라가고.
0: 네.
1: So 그런 티켓 받는 거 안 좋아요.
0: 네. 세 번 이상이면 뭐 면허 정지 mm-hmm. 위기까지 갈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네.
1: 네, 네.
0: 네. 자, 또 하나 더 이제 티켓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해킨색에 있던 분이신데 운전자가 보험 갱신 날짜를 놓치셨어요. 근데
1: 네,
0: 단속에
1: 네.
0: 적발됐습니다.
1: 보험 없이 that's a huge problem. So 이거 알아야 돼.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티켓 받으면은 license suspension 될 수 있어요.
0: 네.
1: 또 그때는 변호사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license suspension 되면은 또 걸리면은
2: license suspension, license suspension 될 때 운전하다가 운전하면은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And 자꾸만 그런 티켓 받으면은 sometimes 감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And insurance 없이 운전하다가 누구 때문에서 상대방이 잘못돼서 다쳤다고 그래요.
0: 네.
2: 보험 없으면은 and 그 차 주인이 그 차 운전하다가 다쳤으면은 소송까지도 못해요. 뉴저지에서는.
0: 네. 무보험.
2: So let's say 네. license 없이 운전했다고 그래요.
0: 네.
2: And 트랙터 트레일러가 받아서 그 운전소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0: 네.
2: or 심하게 다쳤다고 그래요.
0: 네.
2: 그러면 소송 못해요.
0: 오.
2: 그 license 보험 있는 게 뉴저지에서는 그렇게 중요해.
0: 네. 그러니까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피해자일지라도 네. 소송도 못한다는 네. 거죠?
2: 맞아요.
0: 와.
2: 그거예요.
0: 네. 네. 뉴저지에서는 특히 그래요 그러셨는데 뉴욕하고는 다른가요?
2: Yes, 뉴욕에는 그래도 괜찮아.
0: 뉴욕
2: 다른 문제도 있지.
0: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소송은 할 수 있어요.
0: 아, 뉴욕은 소송은 할 수 있고.
2: 네. Yeah.
0: 자.
2: 그렇지만 병원비는 없고 보험 커버지도 없고 차도 못 고치고 문제 많지 많아요.
0: 네. 네.
2: 보험 없이 운전하면은 안 좋아요. The same thing 생각해보세요. Let's say 집이 있어. 집이 불타면은 보험 없었으면은 그 집이 불에, you know, 없어지면은 보험 없었으면은 돈 없잖아요.
0: 그쵸.
2: But 네. 보험 있으면은, you know, 불타면서 집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보험이 돈 주잖아요.
0: 맞아요.
2: 보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0: 네. 이거를 근데 뭐 이게 우리가 보험을 갖고 있어도 사고라는 게 잘 안 나니까 이거를 굉장히 그냥 당장 매달 나가는 돈에 연연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큰 사고가 닥쳤을 때는 보험 있고 없고 차이가 그냥 하늘 땅 차이네요.
2: Yeah, it's very important. 그렇지만 차 보험은 참 중요한 거는
0: 네.
2: 우리 차 almost every day 운전하잖아요.
0: 네.
2: 거의 다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차 보험 좋은 있는 게 중요해요.
0: 네, 항상 강조하시는데 보험을 진짜 잘 따져보고 좋은 걸 들고 있어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네. 항상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2: 네.
0: 야. 네. 그 아까 그 보험이 끝났다는 그분이요. 진짜 며칠 사이라서 그 사이엔 괜찮겠지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 It doesn't matter. She said it just a couple days ago. 우리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우리 어린 손님이
0: 네?
2: 차 리스 했어요. 차 리스.
0: 네.
2: So 아침에 그 afternoon에 차 return 하는 거예요.
0: 네.
2: 아침에 보험을 끊었어.
0: 어, 네.
2: And 그 차, 이 차를 다시 return 하는 길에 큰 사고 나. 그만큼 억울해.
0: 네. 아,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도움을 받을 네. 길도 없는 거죠?
1: 네, 방법 없죠. 본인이 끊었으니까.
0: 네. 야, 근데 뭐 오늘 이제 반납하니까 오전에 그냥 끊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2: 네.
0: 네.
2: 네.
0: 와. 자, 이제 교통사고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범퍼 살짝 이렇게 부딪히는 건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도 그랬답니다. 포트리 인근에서 출근길에 정체 구간에 있었는데 뒷차가 가볍게 그냥 콩 이렇게 부딪혔대요. 야, 차량 뭐 파손도 심하지 않고 경찰이 왔는데 큰 사고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근데 며칠 뒤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디스크 손상이 있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
2: That happens. Yeah.
0: 네.
2: 차 있잖아요.
0: 네.
2: 충격 많이 없어도 그래도 본인한테는 충격이 심했지. 차들은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찌그러져라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본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네. 충격이 심할 수도 있어요. Like I always say this, 그 결혼 살 때 기억나세요? 우리 결혼 살 때
0: 네.
2: 차기 전에 민나 같이 열어서 보잖아요.
0: 네.
2: 그 결안이 깨졌는지.
0: 어, 네네.
2: 그렇지만 바깥에 거꾸로 보면은 그 결안 커튼은 멀쩡하잖아요.
0: 맞아요. 네.
2: 근데 왜 우리 열어? 왜냐면 멀쩡해도
0: 네.
2: 그 결안 안이 깨질 수 있어요.
0: 와. 그, 지금 뭐 계란, 이 포장지 멀쩡해도 안에 계란 깨지듯이 차량 안에 있는
2: right.
0: 경우에?
2: 네. 그것도 막, 그것도 차 많이 안 깨더라도 많이 안 망가져도 그래도 멀쩡해도 그래도 손님은 안에서
3: 충격을 받을
2: 그래도 충격이 큰 충격 받아서 깨질 수 있잖아요.
0: 네. 아니 근데 이분은요 보험사에서 처음에 차량 손상이 작으니까 큰 부상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네.
2: 또 맨 처음에 상대방 보험에서는 차가 안 찌그러져서 우리 안 내 거다 그렇게 까만한 거죠.
0: 네.
1: That the damage is too little, so it won't cover.
2: That's not true.
1: Yeah.
2: 그렇게
1: 안 돼.
2: 네. 자기 온 보험에서도 치료 안 준대요.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말 안 돼요.
0: 그러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2: 예, of course.
0: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2: 맞아요.
0: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2: 예,
1: yeah.
0: 네.
1: 아마 본인이 직접 통화 한번 하셨을 거예요. 통화할 때는 보험회사들은 이제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0: 네.
1: 빨리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변호사 상담하시고 그리고
0: 네.
1: 케이스를 실제로 오픈을 하셔서 지금 피해 보신 거잖아요. 다치셨고
0: 그쵸. 네.
1: 그리고 리스크도 있고
0: 네.
1: 수술도 해야 되고
0: 맞아요.
1: 그럼 당연히 케이스 진행을 하는 게 맞죠.
0: 네. 이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괜찮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가세요. 그랬는데 뒤에 아플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경우도 상관없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2: 야,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고 그냥 경찰 안 부르면은
0: 네.
2: 그래도 그 상대방 뒤에서 받은 차 그 인포메이션 다 받아야지. Driver's license, insurance policy. You know, 사진도 찍고.
0: 네.
2: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고.
0: 네.
2: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이분들은 사고 안 났어.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네. 뭐 이거 한참 지났는데 이거 사고 때문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2: right,
0: 기다리지
2: 네네.
0: 말고. 네. 병원에.
2: 네. 절대 충격 많이 심하지 않으면은.
0: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보험사의 초기에 녹취된 괜찮아요 이 말 때문에 아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다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1: 그 보험이랑 통화하면 항상 레코딩 한다고 해요. 보험에서.
0: 네. 그렇죠? 네.
1: 이 컨버세이션 레코드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0: 네.
1: 이제 보험회사랑은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저희 이제 그 변호사 선임하시면은 저희 전화번호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변호사 상담하시고 그 전에는 폴리시 부스 작성하신 다음에 변호사 상담을 먼저 해보시면 아 내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보험사랑 막 통화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나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픽스를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0: 네.
1: 변호사 상담을 먼저 하시라고 저희가 꼭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0: 상담. 네. 한인분들이 특히나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운 게 한국에서는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설명을 하잖아요. 변호사 없이.
1: 네, 맞아요. 한국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0: 네.
1: 보면은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다 전화하고 보험에서 오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렇죠.
0: 네.
1: 와서 직접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해봤거든요.
0: 네.
1: 와서 직접 얘기해서 50%, 70%, 100%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요.
0: 맞아요.
1: 네. 갖고 와가지고 50% 잘못이냐, 70% 잘못이냐, 100% 잘못이냐 그런 사정사가 그걸 이미 다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합의하고 병원비 바로 주고 한국은 너무 빨리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있죠.
0: 네.
1: 몸이 다친 게 나중에 나왔다.
0: 맞아요.
1: 그렇죠? 며칠
0: 네.
1: 뒤에.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사고 난 뒤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사정사가 이렇게 해서 합의 봅시다 라고 하면
0: 네.
1: 그 당시에 피나고 막 찢어진 데 없고 그냥 이렇게 다쳤으면 이거 하겠어요? 디스크 나오겠어요? 그렇죠. 아, 프로그램 네. 인출이 안 나오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빨리 해결을 한다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리스크로 하지가 않아요.
0: 네.
1: 그렇죠. 네.
0: 맞아요.
1: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이런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받는 그런 부분들을 다 디스커버리 하는 것처럼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0: 네. 뭐 이제 피해자들한테. 한국사는 항상 빨리빨리니까 빨리빨리 처리되게 기다리면서 막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따져보면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한국 분들이 네네. 이렇게 상담하는데 너무 급하셔가지고 불편했던 네. 케이스는 없었나요? 뭐 독촉한다든지. 네.
1: 또 Korean always be 빨리빨리.
2: 항상 그렇죠. Oh my god. 저는요 인전자가 이런 일 한 게 almost 30 years 넘었잖아요.
0: 네.
2: 제가 그거 처음부터 그걸 이해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0: 이제 그걸
2: 정말 오래 걸리는 이유는
0: 네.
2: sometimes 잘 그게 제일 나 먼저 1년 반 sometimes 2년 or 3년 후에 이 손님들이 수술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는 그 케이스 바위가 틀리죠.
0: 네.
1: 근데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0: 네 그렇죠? 맞아요 할 수 없죠. 바로 네. 그냥 어떻게든 며칠 안에 와서 합의 보고 합의금 주고 그냥 치료 받으세요 끝 이렇게 끝내는
1: 맞아요,
0: 경우가
1: 맞아요.
0: 많죠.
1: 손해 사정사들 와가지고
0: 맞아요.
1: 빨리 빨리. 네 맞아요.
0: 또 그분들이 좀 무서워요.
1: 저도 알아요.
0: 네. 자, 저희 지금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자리 옮겨서 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재은 변호사 로펌 뉴욕 전화번호입니다. 718-423-2400 뉴저지 201-346-38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551-374-9006번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생활의 지혜 배울게요.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000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마사지 체험,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3단계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생활 백성.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이고요.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직장상의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교통 티켓 관련 해결도 물론 가능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AI보다 낫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기 앞서서 이제 광고가 살짝 나가는데 승소율이 말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광고 문구 중에서.
1: 네.
0: 승소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1: 승소율 사실은 보면 네. 저희 다 이기려고 하죠. 그죠?
0: 그죠.
1: 100%
0: 네.
1: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 그 재판은 어려워요. 재판이 그냥 잘 합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0: 네.
1: 전체 우리가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진짜 거기 한 뭐, 변호사님 우리 한 3%, 3%
2: 거의
1: 그 정도? 네, 그 정도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2: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 우리 버킹엄에서 제일 많이 재판해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승소율을 얘기할 수 있어요.
2: 왜냐면 그 재판하는 이유는
0: 네.
2: 보험들이 우리가 재판 많이 하는 걸 알으면은
0: 네.
2: 원래 합의 금액을 더 주잖아요.
0: 아, 네.
1: 그게 보험사들이 아, 이 펌은 이제 저희 사무실은 재판 무조건 가는 곳이야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in the beginning부터 재판을 준비하거든요.
2: Right. And then that's why 다른 변호사 사무실들은 you know, 재판까지 가면은 포기하잖아요.
1: 그냥 합의하는 쪽으로 하지만 우리 우리는 재판 가는 변호사들이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 가기 전에 빨리 합의하려면 좀 더 좋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0: 네.
1: 네. 재판 가니까 어차피.
0: 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재판까지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쪽이야. 이 로펌은 이거네요.
1: 그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년 넘게 그 필드에 계셨잖아요.
0: 네.
1: 예전에 변호사님들이 그 콜릭 같은 변호사들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변호사 1위 이런 거 볼링 카운트에 뽑히셨었거든요.
0: 1위로 뽑히셨
1: 그만큼.
0: 네.
1: 네. 그만큼 와. 이제 변호사들의 레퓨테이션이 중요하다는 건 이 필드에 있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케이스를 어떻게 핸들하는지 케이스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레퓨테이션이잖아요.
0: 네. 그죠? 같이 일하고 싶은 변호사 1위라니 참 이거보다 더 큰 타이틀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1: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자, 케이스마다 꼼꼼하게 진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뭐 같이 일하고 싶은 변호사 1위이기도 하고 또 대신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하잖아요.
1: 맞아요. 네네.
0: 네. 자, 다음 케이스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상대 네. 운전자가 끝까지 네. 피해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끼어들었는데.
1: 네. 오케이.
0: 근데.
1: 그러니까는 본인은 우리 레인으로 들어왔다.
0: 네.
1: 상대방은 우리 레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따지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1: 오케이.
0: 자, 이럴 때.
1: 그러니까 그 시츄에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이분이 블랙박스가 없어서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1: Well, it's difficult. 그런 situation은 조금 힘들지. 우리가 그런 비슷한 케이스 있어요. 우리 손님은
0: 네?
1: 그냥 개인차고 상대방은 tractor trailer.
0: 네.
1: Tractor trailer는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차가 와서 내 차 받았어. 우리 손님은 나 운전하고 있었는데 tractor trailer가 내 차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서 내가 lose control하고 guardrail 받고 you know, 차도 돌아갔고 막 큰
0: 네.
1: 사고야.
0: 와, 네.
1: 또 그게 좀 힘들지. 또 우리 재판 케이스 소송 들어갔고 우리 그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와서 사고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게 큰 싸움이죠.
0: 네.
1: 그거는 100% 해결하기 힘들어요.
0: 네.
1: Unless you have surveillance. Sometimes 우리 surveillance까지 있어. 상대방은 우리가 들어왔다 그러고.
0: 네.
1: 우리는 상대방이 들어왔다 그러고. 그럼 우리 surveillance 보면은 you know, 상대방이 거짓말 했다고 결정 나오면은 케이스가 더 좋아졌어요.
0: 네.
1: But sometimes 우리 손님이 잘못한 거예요.
2: 어, 그 네. surveillance 때문에서 보면은.
0: 네. 자, 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에 블랙박스가 있었으면은 일이 쉬워지는
2: yeah.
0: 거죠.
2: Of course, of course. And remember, 우리 그때 조금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차는 별로 안 찍어, 안 망가졌는데,
0: 네.
2: 나는 사고 때문에 다쳤다. Sometimes when you have black box,
0: 예.
2: 충격 나올 때, 그 black box가 보여요. 차 안에 다 이렇게, you know, coffee cup,
3: 어, 확 밀리는
2: 거, 밀리는 거, 그 handbag. 충격이 심한다고,
0: 네.
2: black box에서 나와요.
0: 오, 차가 튼튼해서 차는 손상이 별로 없을지라도 블랙박스를 봤을 때.
2: 네, 그래서 네. 블랙박스 보니까는 충격이 참 심했어요.
0: 네. 내부 상황을 봤을 때 막 핸드백이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쿵 했을 테니까. 예. 네, 그런 거는 네. 이제 또 블랙박스로 증명할 수도 있군요. 네. 자, 또 하나의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난해 겨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에비뉴 인근에서 제가 네 당한 사고입니다. 밤 9시 40분쯤이었고요. 음식 배달 앱 주문을 픽업하고 나서 고객 집으로 제가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비가
2: delivery 일하시면서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동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노면이 젖어 있었고 어 SUV 차량이 뒤에 오던 차량이 본인의 차를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뭐 차도 트렁크가 심하게 찌그러졌고요. 근데 피해자는 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 경찰 신고만 하고 다시 운전을 했대요. 근데
2: 어떻게?
0: 네.
2: 근데 그것 때문에 다쳤어요.
0: 네, 나중에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네.
2: 상대방이 잘못했고 충격도 크고.
0: 네.
2: 경찰 불렀고. 네. 굿 케이스, 좋은 케이스예요.
0: 근데 배달 플랫폼에서 이건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가 난 사고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3: So it's not the workers' comp.
2: No, it's not. 그 yes. delivery 사람들은
0: 네.
2: A lot of times 그 delivery company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Independent로 일할 수 있어요.
0: 네.
2: So workers' comp 안 될 수도 있어요. It depends 그 일 relationship이 뭔지. 그냥 delivery person이면은
0: 네.
2: You know through DoorDash or 그런 거. 그러면은 workers comp 없어요. DoorDash에서 직원이 아니잖아요.
0: 아, 네.
2: 그 식당 직원도 아니니까는 workers comp 아니지.
0: 네.
2: However, workers comp는 a lot of times 그 1099만 받으는 직원들 있죠?
0: 네.
2: 그 사람들 workers comp 없다고 그렇게 결정하는데 요즘 법에서 그게 바꿨어요.
0: 오, 네.
2: 1099만 받아도 그렇지만은 그 직원이 그 주인만서만 일하고 이 그 주인에서 일하는 거 보고만 일하고 even though you're independent contractor 1099 받아도 sometimes workers compensation 받을 수 있어요. So every 그러니까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That everything changes. Everything so different.
0: 네. 저 그러니까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를 요약을 하면 그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한 직장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한 거면은 1099을 받아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2: But DoorDash, you know, 그런 delivery, yeah, 그 사람들은 probably workers' comp 안 받을 거예요.
3: 네.
0: 네. 그럼 이분의 경우는 배달 플랫폼
2: 소속은 할 수 있어요. It's fine.
0: 어, 네. 소송에서 하면은 뭐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3: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소송에서 치료받는 거 그리고 또 보상금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0: 네. 자, 어, 조금 케이스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3: 어,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심플한 케이스잖아요. 뒤에서 받쳤고 그리고 또 그냥 지차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경찰도 불렀고 근데 네. 지금 물어보신 그 워크스컴 관련해서만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고 그냥 네네. 케이스예요. 똑같아요. 충분히 케이스 하실 수 있는 거. 네.
0: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다 케이스 진행 가능하지만 산재 적용 요 부분 조금 애매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3: 그 워크스컴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0: 네.
3: 자,
0: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플러싱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 오케이.
0: 네, 새벽 6시 반쯤에 출근하려고 50대 세입자가 건물 비상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는데 계단 아래까지 굴러떨어졌대요.
3: Oh no. 왜 미끄러졌죠?
0: 전날 비가 내렸는데 계단 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민원은 근데 주민들이 벌써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3: 미끄럽다고요?
0: 네.
3: 미끄럽다고.
0: 항상 비 올 때마다
3: 바깥에서 건물 안에서.
0: 건물 안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지고.
3: 네, 건물 안에서.
0: 네.
3: 그러면 거기 비 오는데 그 매트를 안 했으면은 그러면 그 케이스 하시죠.
0: 오, 네. 이분의 케이스는 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 교체를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3: Right. 그러면 케이스 하셨어요.
0: 네. 근데 이제 건물 안에 그 낙상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의 경우에 건물주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3: I mean, case by case는 다 틀리지. 그렇지만은, in this situation, 질문한 사람.
0: 네.
3: You know, 비가 왔는데, 그 건물 안에, 뭐, 계단 안에 뭐, 맷 같은 거 안 했던가, or, you know, 그, 사람들이 그 건물 들어가면서 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0: 네.
3: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you know, 깨끗하게, you know, 뭐, 맷 하던가, 뭐, 유럽 안 하게 건물 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0: 네네.
3: 또 그것 때문에 잘못은 있지. 그렇지만 걸어가는 사람들도 좀 책임도 있잖아요. 비 오는데, 보면은 지금 물도 있으면은 걸어가는 사람들도 조심해야죠.
0: 네.
3: 그렇지만 그래도 그 케이스는 할 수 있어요.
0: 네. 만약에 이분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일을 못하면 이거 관련해서도 소송하거나 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Yes, of course. Yeah.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니까 case by case는 다 틀려요.
0: 네.
3: 그러니까는 항상 변호사랑 상담해서 그 information.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Every case는 똑같아. 그렇게 넘어지면은 거기 건물 주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0: 네.
3: 거기 surveillance까지 있으면은 그 surveillance 우리 카피 필요한다고도 연락해줘야 돼요.
0: 네.
3: 그리고 얼른 변호사랑 상담해야 돼요.
0: 어, 네.
3: 그냥 넘어지고 도망가면 안 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And sometimes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0: 네.
3: Sometimes 그렇게 미끄러져서 다치면은 좀 ambulance까지 와야 되잖아요.
0: 네.
3: 그런 게 중요해요.
0: 오.
3: Documentation, recording 하는 게 중요해요.
0: 네. 그, 또 넘어져서 당황스럽고 이래서 대충 아우 경찰 부르진 않고 그냥 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다쳤는데
3: 힘들어요.
0: 네. 아 힘들어요. 네.
3: 예.
0: 그러면 사고
3: 가지고 없어요. 우리 하나 계속 우리 아파트 컴플렉스에서 넘어지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0: 네.
3: 6km 지나고 그때 저한테 왔어요. 한 번도 그 아파트 컴플렉스 매니지먼트 컴퍼니한테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알아요? You know the sidewalk? Sidewalk는 옆에 풀이 있잖아요.
0: 네.
3: 근데 그 풀이 sidewalk에 맞지 않았고, 거기 무슨 호가 있었어요.
0: 네.
3: 근데 이분이 거기 스텝 하다가,
0: 네.
3: 발목을 꺾여진 거예요.
0: 네.
3: 근데 다행히 그날,
0: 네.
3: emergency room 갔었으니까는, 그 건물 안 안에 켜져고, 6개월 지나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움이 있었어요. 이머지스 문가에서 그렇게 기록이 있었으니까.
0: 네. 와, 6개월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게 그래도 응급 처치를 받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요.
3: 네.
0: 아침.
3: 그리고 네.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손님이 교통사고 났어요.
0: 네.
3: 한 대 반이 와서 차를 티본 하다가 그분이 머리를 받았어. 근데 그때 이머지스 문 갈 때 다행히 경찰한 의사한테 난 머리 받았다 어지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0: 네.
3: 일주 후에
0: 네.
3: 머리가 다쳐서 네. 거기서 피가 조금 나와서 쓰러져서 돌아갔어요.
0: 예.
3: 나추럴.
0: 네.
3: Not natural.
0: 뇌출혈. 네네.
3: 네. 네. 네. 네. 네. So 그분이
1: 이제 돌아갔으니까는 식구 모르는 거야. 식구가 이렇게.
0: 그렇죠. 모르죠.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네.
1: 그냥 그 쓰러져서 돌아갔는지 알았는데 우리가 케이스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0: 네. 아, 진짜 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네. 그냥 쿵 받고 네. 뭐 약간 어지럽다 뭐 그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아뒀는데 그게 나중에 뇌출혈로 이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1: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이 참 중요해요.
0: 네. 아, 보험 좋은 보험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기록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항상 거듭 말씀해 주시네요. 네. 와, 이 케이스는 진짜 그 병원 가서 내가 머리를 부딪혔어요라는 그 기록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하신 걸로 처리가 됐겠네요.
1: 그렇죠. 네네.
0: 네.
1: 맞아요.
0: 와. 자,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0: 봄이었고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애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집 앞마당에 있던 대형견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다리를 물었습니다. 견주는 예 목줄 없이 그냥 앞마당에 개를 풀어놓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허벅지를 너무 심하게 물려가지고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요.
1: Wow, it's a case. Good, absolutely.
0: 네.
1: 피해하셨어요. 그거는 틀림없이.
0: 근데 이제 개 주인 측에서 견주는 피해자가 개를 놀라게 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아무 일 없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1: No, 네. 안 돼. Yeah.
0: 이럴 경우에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소송 가능하다는 거죠?
1: 그럼요.
0: 네.
1: 우리 그런 케이스 많아요.
0: 와. 아니,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사실 미국에서 이제 산책 나온, 강아지랑 같이 산책 나오신 견주분들은 목줄을 이렇게 꽉 잡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근데 가끔 가다가 목줄 없이 같이 나와서, 그때 사실 저는 개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1: I know. 근데, even this case, 우리가 있잖아, 주인이 있잖아, 개, 목줄 하면서 사이드워크에서 걸어가는데,
0: 네.
1: 본인은 그냥 옆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개가
0: 네.
1: 와서 쾅 물어. 목줄 있어도.
0: 네. 네.
1: 그러면 주인이, 개 주인은 나는 삶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0: 네.
1: 그 케이스 그래도 하셨어요.
0: 오. 목줄도 다 있었고, 잡고 있었는데.
1: 예. Yeah.
0: 근데도 이게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1: 예. Yeah.
0: 오, 네.
1: 지금 이분은 목줄도 안 했잖아요.
0: 맞아요.
1: 거잖아요. I know.
0: 근데 이분은 자기 앞마당에 개를 풀어놨고 목줄 없이 네가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얘가 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네, 상관없이.
1: 안미시죠. 예.
0: 네. 자, 요렇게. 네네네. 뭐 어쨌든 이거는 개물림 사고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케이스다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가끔 네. 그 요즘 유튜브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개한테 그렇게 공격을 나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재밌는 영상들 막 차로 뛰어가서 숨고 이런 영상들도 많던데 만약에 배송 기사가 개한테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 그럼 케이스 하셨어요.
0: 네. 뭐 그 사고 당시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개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1: Always take a picture. 기록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So most people 집 앞에서는 카메라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변호사님.
1: 네.
0: 네. 이번 한 주도 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또 깔끔하게 예, 처리를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엘리안 변호사님, 이재은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Thank you.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이지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하게 상담 가능하고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끌어온 루펌입니다. 이젠 변호사 루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164-01 노던 블러보드 2층에 있고요. 뉴욕 전화입니다. 718-423-2400. 뉴저지 주소입니다. 포트리에 있고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상담 전화는 201-346-3800. 사고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24시간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551-374-9006번입니다. 551-374-9006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라디오 생활 백성 이재은 변호사 로펌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뉴욕 718-445-2005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부산 북갑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해 힘을 보탰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주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이 연장될 것이라고 음주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1325명이 탈당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2선 후퇴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지휘하는 중앙선대에도 곧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6월 지선을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월요 직설에서는 이동규 작가와 함께 주요 격전지 판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KBS 박종민 한판송국 월요일 코너 철이와 영희 오늘도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철이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다 아침 방송 하시는 분인데 괜찮으십니까?
1: 괜찮습니다.
0: 예.
2: 왜 이렇게 씩씩해요?
0: 에너지 드링크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자, 오마이뉴스 곽오신 기자님, 우신이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 가장 치열한 재보선 보궐지역이죠. 부산 북갑. 아, 주말 사이 새 후보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북갑이 시끌벅적했는데 현장 화면을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4: 누가 진짜 보수이냐 해서 그런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 독존적인 그런 보수, 또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되고.
5: 어떤 게 더 보기 좋으십니까? 조마도 할머님과 장애를 가진 희순의 부모, 그리고 형제 독재원에 대한 문제, 이게 중요합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들 줄 서서 발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십니까?
0: 예, 자,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였고요. 이제 박민식 후보 개소식이 갔던 그 박민식 후보 역시 목소리가 나왔고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이어서 하정우, 전재수 두 후보가 함께 손을 번쩍 들었던 현장 박수 소리만 함께 들었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6: 네, 일단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요.
0: 예.
6: 장도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용 사무총장을 포함해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고요.
0: 예.
6: 여기 이제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현승, 조배수 의원까지 중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예.
6: 장도영 대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의힘이 어렵게 된 건 분열해서인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당을 새롭게 굳혀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0: 예.
6: 송원석 원내대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 실명은 거론 안 하고
6: 그쵸, 네.
0: 확인적인 표현을 했고 장도혁 대표가 여기서 발언할 때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너무 세게 얘기해서
6: 전당대회 때 모두가
0: 그러니까 그
6: 합니다.
0: 장 대표의 목소리는 뉴 노멀이 된 게 아니냐 그 연설에 데시벨이. 자, 한동훈 후보 개소식 이른바 찰바 할머니가 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일단 논란이 됐던 후원회장 정영근 전 의원은 모습을 안 보였군요.
6: 네, 일단 이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더니 김복악 할머니가 얼마 전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토마토를 건넨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0: 예.
6: 여기에 한동훈 후보를 주겠다면서 찰밥을 직접 지어온 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0: 예.
6: 한 후보가 개소식에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자리에 함께 한 건데요.
0: 예.
6: 김 할머니가 한 후보에게 난 여기는 싫고 청와대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찰밥 할머니가 이렇게 멘트하신 거예요?
6: 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멘트를 먼저 하자 한동훈 후보 뭐라고 답했느냐?
0: 예.
6: 제가 북갑에서 승리해서 청와대에 가게 되면 반드시 모시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0: 예.
6: 한동훈 후보가 만류하면서 친한계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도 개소식에 오지 않았고요.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던 정영근 전 의원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0: 예. 자,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김민수 최고위원까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했습니다. 아,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 독존하는 보수.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장 소장님부터
1: 뭐 할 만한 얘기를 했죠. 뭐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면 자신들의 입지가 대단히 좁아질 것이고 또 만약에 선거 후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0: 예.
1: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결사적으로 할 거예요. 한동훈
0: 예.
1: 대표가 못 오도록.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어떠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말,
0: 아.
1: 참석한 분들보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0: 예.
1: 거기에 좀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0: 누가 없었습니까?
1: 부산 지역 의원들 9명이 안 갔어요.
0: 박민식 후보
1: 개소식에.
0: 개소식에.
1: 왜 안 갔을까?
0: 아.
1: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안 갔어요.
0: 어허.
1: 왜 안 갔을까?
0: 어허.
1: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산 쪽의 반 정도 의원들은 단일화. 그리고 한쪽 편에 박민식 후보에게 힘 실어주는 거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지지율이 좀 격차가 나게 되면
0: 예?
1: 단일화 압박이 부산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세질 것 같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합쳐야 된다.
0: 그렇죠.
1: 막 박민식 으쌰으쌰 이거보다는 합쳐야 된다. 우리 힘을 합치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었어요.
0: 박민식 후보 개수직에 박형준 시장이 갔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단일화 필요하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1: 다른 분들처럼 막 네. 한동훈 막 비유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하고
0: 네.
1: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어. 이런 얘기.

0: 이게 양 캠프에서 계속 나왔어요. 교차해서. 네,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측 캠프에서는 한동훈이 새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새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은 지금이 최정상이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1: 예.
0: 뭐 본인은 친한계 의원들을 생각해서 안 오게 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새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을 감지한 그들이 몸을 좀 빼고 싶어 했다.
1: 아하.
0: 그리고 우리 쪽으로 다니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쭉 돌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박민식 후보 쪽으로 지도부 총동원해서 왔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잘 박수 쳐주고 응원하더냐. 우리 쪽을 봐라. 우리는 그때 동전 만 명도 넘게 사람들이 개소식 하는 것도 구경하고 막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1: 아, 유튜브.
0: 예, 결국에는 다 우리 쪽으로 이제 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든 아니면은 박민식 후보든 한쪽으로 단일화를 하려는 압박이 엄청나게 세질 것이다. 결국엔 이제 그쪽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박민식 후보가 그렇긴 하지만
1: 예?
0: 이벤트성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조금 재밌게 막 할머니 찰밥 할머니까지 등장시키면서 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 본인의 그런 능력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 조금 했고 또 뭐 무대에서 카메라 찍던 분이 좀 넘어지는 불상사도 있었고
1: 예.
0: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생겨나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김보갑 할머니인가요?
1: 예.
0: 그분 구포시장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김해 주민이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실제 복합 주민은 아니신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2: 자세히 또 취재하셨네요.
3: 아니, 영상에 나왔는데 영상에서 네. 질문이 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김해라고 답을 해가지고 김해 주민이신데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건가? 뭐 약간 이제 사실 그것만 놓고 주민 아니다 단정 짓기가 어렵지만
0: 단정 짓을 수 없죠.
3: 커뮤니티에서 논란인 건 맞죠. 네.
1: 고향이 김해시고 이제 사는 건 복합일 수도 있고
3: 그럴 수도 있죠. 네.
1: 예. 자, 이제, 노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맨이 넘어져서, 이렇게, 무대, 영상이 많이 돌았잖아요. 막 툭 떨어지는 모습. 그게 왜 논란인 거죠?
3: 예,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1: 예.
3: 그 무대 위에서 촬영을 하던 이제 영상 기자가 뒤로 이제 걸어가다가 무대 단차에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예.
3: 그 넘어지고 나서, 사실은 주변에 다른 스태프들이 이제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상황 수습했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1: 예.
3: 한동훈 후보의 모습이 예. 그 마이크 앞에 단상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게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발생을 하자
1: 예.
3: 캠프에서 두 번에 걸쳐 갖고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어떻게 얘기했어요?
3: 네, 일단 이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영상에서도 그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예. 하고 있고요.
1: 예.
3: 상황 발생 직후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을 했고 현장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예. 장 소장님 이 논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충분히 뭐 다른 쪽에서는 상대 후보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1: 예.
4: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뭐 합리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한동훈 대표의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아 넘어졌으니까 일으켜 세우고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가지고 몇몇 뭐 패널들이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하면은 막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 예예.
4: 그걸 가지고 막 패널들끼리 법적 조치하겠다.
1: 오늘 그 명당에서 좀 굉장히 그 진행하기 힘드셨죠?
4: 아, 아니 뭐 이렇게 그냥
1: 그런 거 말려해봤잖아.
4: 네.
1: 제가 저희가 맛집이잖아.
4: 박재용 앵커님 생각이 나더라고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말려봤자 안 되고 그냥 예. 떠들어봐라. 예. 이렇게 저는 그냥 냅뒀었는데
1: 예.
4: 하여튼 그게 좀 유감이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패널들끼리
1: 예.
4: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논쟁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1: 예.
4: 당신 말이야 법적 조치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에 호감이 있지만 와 이러는 거는 좀
1: 네.
4: 정례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서로 방어하고 서로 공격할 만한 일이다.
1: 초반에 이제 기세 싸움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각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게 또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고

0: 네.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일부러 만든 사고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본인이 정말 그 상황을 알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랬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오해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0: 한동훈 네. 대표가 잘 몰랐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마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을 것 같아서
1: 예, 예.
0: 그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마이크를 잡았다?
0: 네. 이게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91조에 나오는 건데 91조 1항인가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냥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거지 이거는 선거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 예, 예.
0: 실제 이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보수 재건과 이재명 정권 견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폭주와 장두영 당권 때 당권파의 퇴행을 북구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6월 3일에 제가 승리하면 뭐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1: 예.
0: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걸 걱정해야지 지금 뭐 사람들이 설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했겠다 이렇게
1: 그러니까 그 영상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이크를 들고 네. 지지를 명확하게 호소하는 건 아니고 사회를 보는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사실은.
2: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를 잡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1: 그렇죠.
2: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고 네. 기자회견은 네. 양독이니까요. 예, 예. 보면은 현장에도 이제 부산 북구 선관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2: 다만
1: 예.
2: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자회견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할 만한 말을 마이크를 잡고 거죠. 했느냐 이게 좀 문제인 건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회견문 낭독한 거고 실제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마이크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예. 입장입니다만
1: 예.
2: 선관위에 지금 신고가 들어갔고 또 시민단체가 내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1: 어렵네요.
2: 선관위가 또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개소식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오늘
1: 예.
2: 그 개소식 그 영상 나온 거에서 후보들이 다
1: 예.
2: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예. 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될 수 있기 때문에.
1: 근데 너무 이게 사실은 선거법 자체가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3: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돼 있어요.
1: 하지 말라는 네. 거에 돼 있으니까.
3: 근데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는데 안 돼 있으니까 이건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3: 선관위 직원들마다 또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1: 네.
3: 이 당시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네. 거기에
1: 문의를
3: 참석한
1: 네. 네.
3: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보고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진행했다라는 것과 한동훈 대표가 사회를 보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1: 예.
3: 그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예. 네. 아무튼 뭐 향후에 또 고발이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선관위 추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두 분 이제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오늘도 이제 설전을 이어갔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2: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민 시선 집중에 나왔고 한동훈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전화로 출연을 했는데요.
1: 예.
2: 서로 날선 비판이 있었습니다.
1: 예.
2: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당권파들이 쭉 같이 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개소식으로 분명해졌다.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의 대리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의 정영근 후원회장이 개소식에 오지 않은 점을 언급을 하면서 젊은 소장 개혁파들이 1순위로 보수에서 퇴출해야 될 뿐이라고 정영근 후원회장을 지목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저보고 정영근 후원회장 하라고 하면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보수 가치와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한동 후보의 정영근 회장 그 후원회장 한 걸 네. 굉장히 또 공격을 했던 거네요.
2: 맞습니다.
1: 예, 또 같은 당. 아, 같은 당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진영인데,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다뤄졌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일단 박민식 후보 계속이 같지만 단일화해야 된다. 선자구도
2: 네.
1: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오후에 개소식이 있었고 오전에 선대위 회의에서 반드시 부산 북갑의 분열을 끝내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1: 예.
2: 이 자리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1: 예.
2: 후보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에서 안타전을 벌이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박민식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정영근 후원회장 문제를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영근 후보 전 의원은 또 박민식 후보랑 옛날에 경쟁했던 사이여서 또 박민식 의원은 강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고
3: 무리한 비판 같아요.
1: 네, 무리하다.
3: 이분이 아직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한 분은 아니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끝으로 공직생활을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혹시 이렇게까지 뭐 비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윤석열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지키자고 한 사람들이 거기 지금 지도부 아니면은 또 중진원들 거기 많이 참석하지 않았냐? 그럼 당신 아직도 윤핵인 세력이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치당하기 쉬우니까 박민식 후보도 뭐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근데 그건 너무 안일한 해석 아닌가요? 정영 예. 네. 오늘 제가 장성철 시장한테 원래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정영근 후원회장 관련된 내용은 네. 그 고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고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 예, 실제 예, 피해자들이 예.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그동안에 정영근 후원회장이 보여줬던 정치적 노선하고 이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노선도 많이 다르고요. 또 박민식 후보도 물론 보수이긴 하지만 또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그냥 너무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옛날 사람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
4: 쭉 주실 겁니다. 저의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0: 하세요. 하세요. 근데 해도 되는데.
4: 명예를 훼손한 거야. 제가 기분 나빠요. 제가 뭘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0: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피해자들이나 이분이 사회에서 사실은 그 왜 비난받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우 내가 선거하는 거지 정영근 후원회장이 선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3: 저도 처음에는 왜 그냥 이런 분을 네. 후원회장 했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냥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런데 네. 네. 뭐 그렇게 표에 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까.
1: 현장에서는.
3: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랑 북한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와.
1: 근데 개소식이 나왔잖아요.
3: 건강상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또 계속 논란이 되니까 여기 비치면은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방송 나와서 거기 말이야 참석해가지고 막 저런 사람을 할까봐. 예. 뭐 일부러라도 뭐 추천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실은 정영근 원회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고.
3: 저도 뭐 특별히 왜 했을까. 네. 네.
0: 그리고 이분 그래서 이제 후원회장 물타기라고
3: 물타기?
0: 여러 명의 후원회장을 이렇게 모시면서
1: 공동 후원회장.
0: 네. 오히려 이 분위기를 조금 그 이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우 잘못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네. 그렇게 윤석열 씨 뭐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1: 예.
0: 이거는 매우 미스다 저 생각해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비판하는 거랑 또 현지에서 표를 뭐 얻는 거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 표면 되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3: 전 캠프 관계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1: 과거식 기자가 중간에서.
2: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영근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당연히 좀 이슈에서 좀 이탈하고 싶은 뉘앙스는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제 네. 현장에도 없었고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영근의 지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도 안 물어봤고 심지어도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4: 네. 물어봐야지 이거 왜 안 물어봐요.
0: 그러니까 일부러 짜고 치는 거예요.
2: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1: 어느 방송인지도 얘기 안 하셨군요.
0: 언제 아는데 내가
2: 말할
0: 수가 없네.
2: 아무튼 네.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리스크가 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영근 후원회장이 이제 이슈가 하나가 아니라 예. 뭐 묵주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직후에 탄핵과 계엄에 대해 말한 것도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 해명과 다 달랐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뉘앙스가 안 맞는 게 있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는 포기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영근 후원회장 사실 악용한 걸로 또
0: 악명도
2: 좋고 이게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후원회장에서 철회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슈가 또 결국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전면에서 이슈 전면에서 빼는 식으로 조금 전략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북구청장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거라고 한다면은
1: 예.
2: 소위 말하는 중앙에서의 판단도 좀 되새겨 들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3: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1: 예, 정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하정 후보 쪽이 조용한데 하정 후보는 이제 개소식에 중앙당에서 막 오는 기보다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 딱 보였단 말이죠. 이것도 전략적인 판단이 좀 작용한 것일까? 어떻게 보시는지 정 소장님부터.
3: 또 오빠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 자체를 미리에 좀 언급 안 되게, 화제가 안 되게 계속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는 것 같고.
1: 예.
3: 그 지역의 절대 강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잖아요. 뭐, 중앙에서 10명의 뭐, 의원들.
1: 국갑에?
3: 예. 뭐, 20명의 뭐, 의원들, 지도부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 예.
3: 국갑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영향력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투샷 잡히는 것이 득표에 있어서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갈까? 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내려오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1: 아,
3: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사실은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전재수 후보가 함께 그냥 두 분이 있게 만들어라 조언도 그렇게 사실 하게 했는데 노 변호사님도
0: 우리도 다 그렇게 말했죠. 정청래 대표님 가지 마시라. 원래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3: 대부분 갔잖아.
0: 근데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안 가시는 걸로 해서 참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좀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1: 네.
0: 이제 그렇게 하기에 지금 이 관계 설정 같은 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통 이어받기 를 이제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잖아요.
1: 예.
0: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막 밀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시너지를 팍팍 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아.
0: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라도
1: 예.
0: 이 둘의 샷을 많이 좀 잡아가지고 내가 결국은 이 부산 사나이다. 내가
1: 예.
0: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잘할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제 하정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순수하고 좀 이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설픈 면도 분명히 있는데
1: 예.
0: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쪽 지역 분들한테 좀 속 하려면
1: 예.
0: 전재수 후보가 계속해서 같이 조금 다니면서 뭔가 좀 해주는 게 필요한 부분도
1: 생각보다
0: 있거든요.
1: 많이 안 나가 같이 안 나가 전재수
0: 그러니까.
1: 후보 시간이 없으니까
0: 예, 부산, 같이 못 하는 거예요.
1: 부산 전체를 돌아야 되니까
0: 예.
1: 전재수 후보도 좀 시간이 없기도 한 것 같긴 한데
2: 그러니까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이라는 밭 자체가 좋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개인기로 돌파해가지고 뚫어낸 사람이다 보니까
1: 예.
2: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그 의원이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1: 그렇죠.
2: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유착 관계가 좀 강화돼야 되는 게
1: 유착
2: 필요하다.
1: 예.
2: 애착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애착 관계가. 유착이 애착이 생겨야 된다.
1: 예. 예. 예.
2: 애착이 생겨서 예.
0: 부정적인 의미가.
2: 그게 쉽지 않다.
1: 스킨십. 예. 스킨십 강화가
2: 좀 쉽지 않다라고.
3: 근데 투샷 잡히는 게 예. 하정 후보 득표력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뭐 보수 쪽 인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1: 청구철사
3: 아까도 화면 이렇게 봤더니 전재수
0: 좀 어색하죠 아직은.
3: 네. 전재수 후보는 너무 편하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참석자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연설하고 유세했단 말이에요.
1: 예.
3: 근데 하정 후보는 이거 보면서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그래서 그것이 또 과연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예.
0: 그래도 해야죠. 아 그럼요. 계속해서 같이
1: 해야죠, 해야죠.
0: 같이 보여줘야죠.
1: 예. 예. 네. 예. 아무튼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3: 어려워요.
1: 어려운 것이다.
3: 또 저희는 맨날 꼬투리 잡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1: 네. 어려워요. 근데 실전은 이제 링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실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점. 자, 우리 토리아 형이 감사드리고요. 우시기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 우리 이 작가 만납니다.

0: 시티사이드 노덕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케이크 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하 네 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함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6: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7: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6: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7: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펠리시스 박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9: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10: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오료 직설 시간. 자, 오늘은 이도영 작가와 함께 지방선거 현재까지의 주요 정치 현안들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십니까.
10: 잘 지내셨죠?
11: 네.
10: 우리 작가님의 안부를 또 약간 네. 듣게 되는데. 자, 일단은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23일 남았어요.
11: 네네네.
10: 현재까지 23일 남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11: 뭐 전체적으로야 뭐 민주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1년 안에 뭐 치르는 선거고.
10: 그렇죠.
11: 그럼 뭐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앞선다.
10: 예. 네.
11: 근데 다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10: 네.
11: 싹쓸이가 가능하지 않겠냐.
10: 뭐 16대, 15대. 뭐, 예, 이런 뭐
11: 경북 빼고. 예.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10: 예.
11: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져서. 뭐, 대구시장이나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좀 이런 데서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10: 왜 그런 거예요?
11: 뭐,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 예.
11: 대구, 경북, 또 PK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예.
11: 그건 당연한 거고.
10: 예.
11: 게다가 이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10: 그렇죠.
11: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10: 아.
11: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픽3 선거 중에
10: 예.
11: 가장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10: 대선, 총선, 지선.
11: 그렇죠.
10: 이렇게 비교하면.
11: 그래서 집토끼들 얼마나 땡겨오느냐가 단거리인데.
10: 예.
11: 근데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실망했다. 그게 여론조사의 지표로 나오지만 투표 당일에는 그래도 결국은 미워도 내 사랑하고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좀 현실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10: 예.
11: 지금 야당 지지율이 한 2주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싶어야겠죠.
10: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11: 아, 그러니까
10: 선거 모두.
11: 그 지금 민주당은 뭐 경북은 사실은 좀 어렵고
10: 아하.
11: 대구, 경남, 부산을 지금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제가 한 달 한 번 여기 나오니까
10: 네.
11: 한 달 한 번 나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도부가 가면 안 돼요.
10: 그 부산이나
11: 지도부가 바람잠바 입고 가면 안 됩니다.
10: 아 영남은
11: 특히 영남은 가면 안 돼요.
10: 일단 이작한 영남 출신이잖아.
11: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도부는 충청 강원 수도권 돌아라.
10: 아
11: 굳이 뭐로 영남을 가느냐.
10: 예.
11: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아.
11: 그 오빠 발언 있잖아요.
10: 네.
11: 그게 만일 네.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10: 아.
11: 부산이니까 더 크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10: 네.
11: 굳이 거기 왜 내려가서 이렇게 노란을 만들냐는 거죠. 도움도 안 되는데
10: 예.
11: 발언 잡고 있고 지도부가 거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기에 맡겨라. 김부겸의 개인기, 전재수의 개인기, 김경수의 개인기에 맡겨라는 거죠.
10: 예.
11: 앞으로 근데 뭐 이번에도 또 내려가다 아 내려가지 마시라.
10: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 됐으니까.
11: 아, 내려가지 마시라. 도움 안 된다.
10: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그.
11: 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당대표는 예. 결국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니까.
10: 예, 예.
11: 내가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선거 초반에 내려갈 수 있죠.
10: 예.
11: 이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아, 뭐 하고 내려갈까
10: 22일 남은 상황에서.
11: 아,
10: 이제 총괄하면 이제 중앙에서.
11: 우리 박재홍 앵커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김부겸, 김경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이고 참 사람은 좋아.
10: 당이 말이야.
11: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 근데 혹시 이사한테 들었다니까.
11: 그렇죠.
10: 대구 내려가서.
11: 네. 그런데 왜 당대표 파란 잠바 입고 내려갑니까?
10: 어.
11: 마이너스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개인기에 맡기라는 거죠.
10: 개인기에 맡기라. 네.
11: 그러니까 거기는 무소속 후보면 당선되고 그래서 무소속 당선됐다가 나중에 민주당으로 입당하면 되는 건데
10: 예.
11: 민주당으로 간판 달면 무소속으로 될 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죠. 뭐 하는 겁니까?
10: 어렵네요. 선거 어려워요. 자, 23일 남은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평택을 핫프라이스. 우리 이 작가님 벌써 얼굴 감싸고 있어.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난타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 예, 처음에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
10: 예.
11: 어쨌든 조국 김용남으로 전선이 그어졌잖아요.
10: 예.
11: 선제 공격은 조국 혁신하게 샜고
10: 예,
11: 신장식 후보부터 해서
10: 반성부터 써라.
11: 예. 그래서 네거티브를 했고.
10: 예.
11: 물론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10: 예.
11: 뭐 검증이다.
10: 예.
11: 라고 하지만 뭐 네거티브죠.
10: 예. 예.
11: 근데 김용남 후보 측에서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어요.
10: 예.
11: 나는 평택의 미래를 얘기하겠다.
10: 저랑 인터뷰할 때는 전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대응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11: 그러다가 저번 주에 막 했죠.
10: 네, 했어요.
11: 뭐 징그럽다는 등 뭐 무죄가
10: 진짜, 질린다.
11: 질린다.
10: 질리게 한다.
11: 무죄가 정말 무죄 아닌 등 뭐 했잖아요.
10: 예, 예.
11: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한테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 예.
11: 민주당 지지하는 표를 둘이 갈라먹는 거거든요 지금.
10: 그렇죠.
11: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계속해서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예.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10: 맞아요.
11: 그러면은 거기 진흙탕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는 지난주에 무슨 뭐 미디어 데이 그래서 방송을 10개를 잡았더라고요.
10: 5개를 10개 잡았어요.
11: 예. 네. 그래서 평택이 없었잖아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10: 아 그래요?
11: 예를 들면 우리 하남의 이강재 후보 방송합니까?
10: 근데 왜 안 하죠?
11: 여기. 안 하죠?
10: 예, 예.
11: 그냥 돌잖아요. 강원도 그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강원도에서 지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후보가 되면 예. 방송 안 해요. 그냥 도는 거예요. 한 표 얻으려고. 이 공중전은 예. 초기에 선거 초기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 인지도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예요.
10: 예.
11: 근데 김용남 조국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 방송할 필요 없어요. 돌아야 되는데 공중전으로 방송을 함으로써 조국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나도 대거리했어. 그럼 빠지는 거예요.
10: 아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 그렇죠. 것이다. 네. 오히려 그러면 조국 후보가 상대 진영에서 뭐라고 한들
11: 그렇죠. 난 내일 가야죠.
10: 내 길이 가고
11: 그걸 못했다.
10: 아.
11: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는
10: 예.
11: 어쨌든 그렇게 김용남 후보를 어떤 진창으로 끌어들여서 성공.
10: 예.
11: 그다음에 그 평택 지역에서
10: 예.
11: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은 민주당 사람도 있어요.
10: 아.
11: 그 사람들 영입을 많이 했어요.
10: 아하.
11: 그것도 나름 박근혜를 잘했다.
10: 아하.
11: 그런데
10: 예.
11: 뭐 아마 박앵커도 들었었겠지만
10: 예.
11: 평택 동네 뭐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을 보낸다 뭐.
10: 맞아요, 맞아요. 봉사단, 봉사활동을 한다.
11: 그럼 바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10: 아, 그 바보인가요?
11: 아니, 비례대표 의원을
10: 네.
11: 평택에 왜 보냅니까? 12명을.
10: 아, 근데 그럼 그게 당력을 모아서.
11: 아, 그게 나는 조국 사당이야.
10: 아, 그런 느낌을 준다.
11: 당연히 느낌이죠. 비례대표는 전국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인데.
10: 중앙정치 하셔야 될 분들을.
11: 전부 다 여기 평택으로 모이세요. 우리 12명 다 평택으로 모여서 동마다 한 동씩 맡으세요. 아, 저거 사당이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계속 그러면 그 동네에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10: 아니, 이제, 조국혁신당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
11: 네.
10: 이분은 1월 그, 보궐 딱 그, 대법원 판단 나자마자 1월부터 갔다는 네, 거 아니에요.
11: 그렇죠.
10: 그러니까
11: 네.
10: 당력을 다 모아서 진보당도.
11: 네.
10: 뭐 그냥 청소하는 거야 그냥 후보 이름 얘기하는 조선 뭐야 그랬더니 진보당 사람들이래 하면서 이제 김재현 네네.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쁜 짓은 진보당만 하더라 네, 어른들이 맞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아 그래 이거 봉사에 무조건 해야 된다 네네. 해갖고 이제 조국 대표도 이미지 자체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만 스킨십 부족하다는 게 있으니까 혁신당 입장에서도 당력 다 모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11: 똑똑하게 해요 지금.
10: 아 그렇습니까?
11: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 좋았다가 이번 건으로 좀 깎아먹었어요.
10: 오히려?
11: 예. 네, 그래서
10: 아하.
11: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전략가가 있나? 저걸 어떻게 저렇게 내세우지? 우리 당 국회의원 12명이 평택으로 전부 출동합니다. 저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0: 고위에 마이너스.
11: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그 선거 나가서 뭐 떨어진 사람 될 건거는
10: 예.
11: 나름 잘한 거다.
10: 아,
11: 조국 혁신당 봤을 때는.
10: 혁신당 입장에서.
11: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뼈아플 수 있죠.
10: 의미 있는 이삭줍기가 될 수
11: 그렇죠,
10: 있다.
11: 그렇죠, 그렇죠.
10: 의미 있는 영입이 될 수 예. 있다라는 예. 건데. 이 김영란 후보는 이제 SNS 오늘 올리신 거 봤어요? 과거 발언, 세월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제 사과.
11: 아, 그건 사과할 필요가 있죠.
10: 적선했다?
11: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민주당 표 나눠먹기라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여론조사하면 예.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수도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10: 예, 예.
11: 그런데 조국 본인은 예. 꽤 많이 나오잖아요.
10: 아하.
11: 그게 왜 그런지 김영남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문제라든가 또 본인이 보수 정당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
10: 예.
11: 그거를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어깨에 무거운 걸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관해서는 내가 사모펀드든지 뭐 난 사갈 게 없다. 그거는 토론과 논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10: 예.
11: 다만
10: 예.
11: 진보 진영에서 좀 아킬레스건 있을 수 있거든요.
10: 예.
11: 그거는 털어내야 돼요. 그거 안 털어내면
10: 예.
11: 선거 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0: 아, 오히려 그것은 또 김영호 후보를 가볍게 하는
11: 그렇죠.
10: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조국 후보 쪽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조국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11: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하게 대응했잖아요.
10: 아, 그 강했어요?
11: 아, 저는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10: 아,
11: 지금부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1: 왜냐면 네거티브는 2등 후보 전략이에요. 1등 후보가 뭐하러 네거티브 합니까?
10: 맞아야 되고 계속?
11: 뭘 맞습니까? 그냥 아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는 거지. 자 보세요.
10: 예.
11: 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예. 그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예. 계속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10: 맞아.
11: 오세훈 후보 계속 안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10: 예, 예.
11: 근데 반대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정원 후보한테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10: 금요일 날 저희 한판 승부해서 오세훈 씨 토론하자고 이 자리에서 하자고.
11: 그러니까요. 그럼 지난번에 왜 안 했습니까? 1등 후보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 아.
11: 1등 후보는 굳이 토론할 필요도 없고 1등 후보는 굳이 상대방이 네거티브하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 압도적인 1등이 아닌 경우에는.
11: 그래, 그래서 만일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가 네거티브 하는 걸 응대하면 아 압도적 1등이 아니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10: 아 오히려?
11: 그럼요.
10: 아.
11: 그러니까 뭐 자기가 화낼 수 있는데 예. 지난주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10: 아 지난주에 미디어데이 10개 했으니까
11: 아, 그럼요.
10: 이번 주는 인터뷰 하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11: 게다가 조국 혁신당은 그 평택에
10: 예.
11: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10: 그렇죠.
11: 민주당은 예. 탄탄한 조직을 몇십 년 꾸렸습니다. 그 뭘로 대거리 합니까? 자기 알아서 그 조직 꾸려서 하면 되는 거지.
10: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김영남 후보를 좀 막 전폭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주에 보면 대변인 그리고 현직 후보 몇 분이 조국 후보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SNS에서 사과도 하고 이제 다시 뭐 하나는 이제 김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남 후보랑 사진도 찍고 뭐 그랬더니 했습니다.
11: 김조 대변인 사과했던데 그래도.
10: 네, 뭐 사진도 찍고 네. 그랬는데 당 차원은 전폭적으로 막 밀어주는 모양새도 아닌 것 같아서
11: 그게 이제 뭐 당의 DNA 같은 거죠?
10: 민주당의?
11: 순혈주의?
10: 아.
11: 네, 그런 거 따졌을 때, 조국이랑 DNA가 더 가까운 거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10: 예.
11: 민주당 간판을 달고, 어쨌든 김영남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0: 예, 예.
11: 그걸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예요. 아, 그래서 김주호 대변인도 사과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10: 예, 예.
11: 뭐, 예를 들면,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장르만 여의도 와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10: 저게 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 다 알고 계시네.
11: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 예.
11: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지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이현주 의원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또, 정청래 대표도 지지하겠다. 뭐, 민주당 급한 달성 넣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김영남. 의원으로서는, 전 의원으로서는.
10: 예, 그래요. 자, 평택을 선거 그러면 앞으로 이런 페이스로 쭉 갈 것이다?
11: 단일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10: 단일화 힘들다?
11: 네.
10: 아, 그러면 그냥 5자구도 혹은 4자구도,
11: 네.
10: 뭐, 마지막에?
11: 네.
10: 아, 그렇군요. 예, 좋아요. 한판 승부에서도 평택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자, 서울시장 얘기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정원 후보, 오세훈 시장의 대결, 그리고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이렇게 3자구도이긴 합니다만, 토론, 하자!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쪽은. 정원 후보는 이제 일단은 선관위에서 정해진 그 토론 구도 정도 소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11: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등 후보는 굳이 토론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10: 이대로 쭉 가야 된다.
11: 그럼요.
10: 네. 아웃복싱?
11: 토론이 생방송이잖아요.
10: 예.
11: 말 실수할 수 있거든요.
10: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는 생방송 토론은 적게 하는 게 낫다.
11: 그럼요.
10: 1등 후보에게.
11: 네. 그, 뭐 하정우 후보가 제 얘기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
10: 아, 들어요. 제 방송 들어요. 얘기 들어요. 네.
11: 후보가 결정된 이후로 방송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10: 아 그래서 인터뷰 잡기가 어려워 지금. 예, 예 그래야죠 아무튼.
11: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고 그 생방송에서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정원 후보도 그렇고
10: 한판 승부만 해라.
11: 정치 부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생방송에 반드시 실수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노린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지역을 돌아라. 뭐하러 예. 방송을 합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어쩔 수 없고.
10: 예.
1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오세훈 후보도 지난번에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이번에는 빨리 하자 그러잖아요. 위치가 바뀌,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 현재의 구도를 좀 바꾸자는.
11: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10: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부산 북갑. 어제 이제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 후보 모든 데 같은 날 결수식을 했는데 이 부산 북갑 선파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 부산 북갑도 단일화는 좀 쉽지 않겠다.
10: 그 단일화 하면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예. 보수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11: 예. 이제 보수 쪽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10: 예.
11: 한쪽으로 쏠리면 단일화 되죠. 근데 지금
10: 예.
11: 여론조사마다 요동을 치잖아요.
10: 예.
11: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무소속 후보가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후보가 이기고 그럼 단일화 안 되죠. 다 아. 욕심이 있는데.
10: 예. 예.
11: 그래서 단일화는 좀 되게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선거판에서
10: 예.
11: 거대 양당 후보를 누른 무소속 후보가 과연 있었느냐. 잘 없었거든요.
10: 예.
11: 지역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그 지역의 맹주이어야만 무소속 후보가 승리합니다.
10: 그렇죠.
11: 뭐 예를 들면
10: 홍준표?
11: 뭐 홍준표 뭐 예전에 부산의 장재원 이런 사람들.
10: 아하.
11: 그 무소속으로 당선됐을 사람들이거든요.
10: 그 지역 기반도 탄탄한.
11: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10: 아하.
11: 뭐 그런 사람들.
10: 예.
11: 그런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10: 예.
11: 그 지역의 맹주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에요.
10: 부산 사람이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11: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3파전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일화가 어렵죠.
10: 예.
11: 왜냐면 박민식 후보도 이렇게 가면 나도 이길 수 있겠는데?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10: 여론조사 이제 추세도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한 네. 2위, 3위 뭐 이런 구도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11: 게다가 다음 선거가 네. 4년 뒤라면 정치적 딜이 가능합니다.
10: 아.
11: 너무 오래 남아서. 아, 뭐, 우리 이렇게 저는 이번에 양보하고. 근데 2년밖에 안 돼요.
10: 아.
11: 그러면 정식 딜이 안 되죠.
10: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게 되게 답답하신 것 같아.
11: 그렇죠.
10: 3자구도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11: 그게 왜냐면, 이게 지방선거기 때문에.
10: 예.
1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줄투표 하는 거거든요.
10: 예.
11: 제일 위에.
10: 예.
11: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1번이면 쭉 1번.
10: 아하.
11: 2번이면 쭉 2번.
10: 아하.
11: 그런데, 야, 투표 많으면 8명, 9명도 해요. 그런데 1번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 안 합니다.
10: 아, 그래서 이제 뭐 부산시장 후보 투표할 때도 그냥 이제 하정 후보 뽑다가 그냥 또 역시 이제
11: 그렇죠.
10: 전주 후보로 가지. 박현재 보수도 이렇게 좀.
11: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10: 예.
11: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보궐선거 시작해서 도의원, 뭐 구청장, 시의원.
10: 교차 투표.
11: 쭉 내려가지 그거를 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박형준 시장으로는 으로서는
10: 아.
11: 이게 하나로 하나로 좀 몰아줘야 편한데 그게 아니면 당연히 그 박 후보로서는 지금 이렇게 3파전 가는 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선거.
10: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당에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 현역 부산시 의원들 9명이 박민식 후보 계속 안 갔다는 거잖아요.
11: 그럼 한동훈 후보 계속 갔습니까?
10: 거긴 거기도 안 갔죠. 거기도 안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수 안에 그 부산의 기류 자체가 뭔가 좀 개인적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한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1: 그렇긴 한데
10: 예.
11: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대한민국 선거가 올로와 나싱이거든요.
10: 승자 독식
11: 다 가져갑니다.
10: 예.
11: 지는 사람 하나도 못 가져가요.
10: 그렇죠.
11: 근데 내가 왜 양보해야지?
10: 아.
11: 그렇게 되면 양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10: 아, 서정호 변호사가 이런 말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갑은 그 노태우, DJ, YS 대선 구도랑 될 것이다. 그 당시 YS, DJ 모두 진보 후보였는데 두 분이 모두 본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강해서 단일화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노태우가 되는 구도처럼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한정호가 될 것이다.
11: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후보 두 명 중에 한 명이 좀 앞서 나가면은 단일화가 쉬워요.
10: 아하. 근데 이유가 아니다.
11: 지금 너무 비슷비슷하잖아요.
10: 아하.
11: 그러면은
10: 예.
11: 거기다가 선거가 4년 뒤가 다음 선거가 4년 뒤가 아니고 2년 뒤이기 때문에
10: 예.
11: 박민식 후보로서는 2년만 여기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 다시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10: 아.
11: 그럼 왜 양보해야 됩니까?
10: 아, 그러니까 더 공천받기도 쉬운 상황이기도
11: 그럼요.
10: 하고.
11: 오히려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
10: 예.
11: 하정우가 돼야 내가 공천 더 쉽게 받아요.
10: 아, 2년 후에.
11: 그렇죠.
10: 아하.
11: 그래서 양보해서
10: 절대 양보 안 그렇죠. 하고 오히려 패배하더라도.
11: 그럼요.
10: 여기서 2년 후 공천을 예. 위해서라도.
11: 그렇죠.
10: 2년 후 총선을 바라보기 예. 때문에.
11: 또 결국은 양당으로 쏠린다. 그거는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10: 예.
11: 결국은 1번이냐 2번으로 쏠리는 거지 무소속이냐 3번이냐는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10: 예.
11: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1, 2번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10: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이제 선거 개소식할 때 센 사람들,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들을 거의 안 부르고 그 시민들을 많이 불렀단 말이죠. 이제 그 찰떡 할머니 뭐 이런 분들. 또 현지 지역 상인들 이렇게 불러서 또 스킨십을 확대하는 모양이었는데 이런 전략은 안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찰밥 할머니. 찰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찰밥.
11: 한동훈 후보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게.
10: 아, 그런가요?
11: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뭡니까? 후원회장 네. 정영근 씨잖아요.
10: 예, 맞아요.
11: 논란이 됐어. 그러면 죄송하다. 후원회장 아무것도 아닌데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각 방송 나와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난 잘못이 없다. 민주당은 뭐 괜찮냐? 옛날에 뭐 DJ 때 뭐 지금 뭐 김영춘은 뭐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10: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친한계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11: 그러니까
10: 많이 했죠.
11: 예, 예. 그거 저는 준비했다고 보거든요. 친한계 패널들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갖고 와서 뭐 전날에 준비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논리를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겨 그 부산 유권자들을 이겨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10: 예.
11: 아, 제가 좀 생각이 사려깊지 못했다.
10: 그냥 털고 가면
11: 되죠. 아,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유권자들 이기려고 하니까.
10: 저의 선거지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냐.
11: 법무부 장관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선거에 나왔는데 예. 유권자들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정부적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무슨 개소식 때 KBS 기자가 뭐 넘어졌다. 아, 못 봤다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10: 예.
11: 그런데 아, 우리 뭐 스텝이 아니었고 그 허위 사실 판 고발하겠다. 좀 아쉬워요 그런 거 보면.
10: 이제 정영근 전 의원이 이제 국감에서 삼선도 했고 그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추억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11: 그러니까
10: 예.
11: 표를 도움이 될 줄 알고
10: 바닥까지 좀
11: 추천 받아 했는데 아 세력 우리가 배려심 없이 세심하게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10: 예.
11: 논리적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선거를 안 되는 거죠.
10: 그러면서 그 정영근 후원회장 선임은
11: 저는 그 표심에 마이너스로워요.
10: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네. 한 1분 남았는데 하정우 후보 오빠 논란. 이거 괜찮습니까?
11: 갑자기 안 괜찮죠. 안 괜찮습니까?
10: 그럼 이제 이게 사과했잖아요.
11: 뭐 사과했는데
10: 예.
11: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여기 부산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 더 다루기 좋아하고 당 대표까지 가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0: 예.
11: 그다음 뭐 솜털기 그 논란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아주 잘 만났다 싶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송도 나가지 말고 지역 돌아라. 그리고 지도부 내려가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10: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11: 전재수랑 손잡고 돌아다니면 돼요.
10: 무조건.
11: 예.
10: 예. 전재수 후보 근데 막 계속 뭐 24시간 손잡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11: 그래서 중앙당에서
10: 예.
11: 정치 전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10: 그래요? 네. 저 잘하시는 분이?
11: 예, 예, 예.
10: 아, 전략가가 내려갔어요?
11: 하정우 후보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 예, 예.
11: 그때는 중앙당에서 선수를 내려보내줘야 돼요.
10: 아하. 누군가 좀 잘.
11: 아,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10: 누군가서.
11: 지금,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질 겁니다.
1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 달 밟았는데,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월요직설 이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이런 월요일이에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아, 어떡하면 좋아. 월요일이에요.
1: 그날이 왔습니다.
0: 아, 이런. 아,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이 말이 오늘 딱 맞는 두 분이 계시죠.
1: 아, 네, 이성훈 성령화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맞죠?
0: 아, 월요일은 월요일인가봐.
1: 아, 뭐 저한테 배울 게 좀 많잖아요. 아, 스승님으로 모시세요.
0: 이런 애드립이 있어. 자, 지난 주말 백상 예술 대상에서 야 대상을 거머쥔 우리 유해진 씨, 유승룡 씨,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 두 분은. 이 지금은 아무도 이제 부정을 안 하는데. 아유,
1: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0: 사실 이 두 분이 동갑이기도 네. 하지만 둘이 어려웠던 시절에 비대 공장을 또 같이 다니셨던 또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1: 그랬다면서요. 네. 이 무명 연극 시절 연극 배우 하실 때 그 생계 때문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유해진 씨가 먼저 다니다가 유승룡 씨를 데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두 분이 네. 그 동창이어서. 친해서 함께 일을 한 것이 아닌가
0: 네,
1: 싶어요.
0: 또 동갑이고요.
1: 네.
0: 그 공장 안에서 둘이 서로 스승이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3인행의 필류 아사. 네, 교실 밖에서도 스승은 또 늘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때 아마 그 두 분이 다녔던 공장의 네. 반장님은 정말 꼬맨들 뭐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겠어요?
0: 유해진 씨의 당시 얼굴을 봤으면 상상도 못했죠.
1: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두 명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0: 와.
1: 지금 아마 그 반장님의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0: 그렇기도 하거니와
1: 네?
0: 아마도 그때 당시에 사인을 받아놓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네. 그러실 것 같네요. 네. 화려한 현재보다 또 이렇게 묵묵하게 보냈던 과거가 더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0: 아, 좋아요.
1: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0: 스승의 날이죠.
1: 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봐요.
0: 왜 이래요? 끝머리가. 사람이 끝이 좋아야지. 아, 옛날이요. 네, 김유화 양의 노래로 듣습니다.
1: 아, 저 꼬마의 옛날이요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0: 꼬마 성군이를 보는 것 같은 김유아 양. 저 당시 때 나이가
1: 7살이에요. 네, 2015년생. 네,
0: 2015년생이고요. 요때 내일은 국민가수 1회에 나왔을 때는 2011년인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에 최연소 참가자였다고 합니다.
0: 야, 7살이 불러주는 아 옛날이요. 정말 기가 막히죠?
1: 레트로 감성 그 시절 그때 그 자리로 여러분의 니즈 시절로 모시고 가는 한시의 음악다방 이렇게 김유아 향의 아 옛날이요.
0: 옛날이요. 네, 7살짜리가 탄식하는 아 옛날이요로 오늘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아 월요일이요. 네. 아 정말.
1: 그래도 오늘은요. 네. 지난주에 저희 주간 베스트 사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잖아요.
0: 네, 우리 첫 주의 주제는 우리 엄마의 18번이었습니다.
1: 네. 지난주 장원이 드디어 정해졌죠?
0: 정해졌죠.
1: 네, 네. 주 장원 발표를 좀 해드릴까요?
0: 두루루루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두루루루 자. 자, 제주 주간베스트 장원! 자, 우리 진숙님이 1위를 하셨습니다. 아, 축하를 드리면서.
1: 네, 축하드려요.
0: Congratulations. 아 어떤 사연이었지 하실 텐데 왜 그 엄마
1: 네, 엄마가 제가 읽다가 또 울컥했었다 네, 못하고
0: 1번 사연이었습니다.
1: 네 1번 네, 사연 네. 네. 진숙님께는요 야외 상품권 50불짜리 대구로 네,
0: 우송해드릴게요.
1: 노력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0: 월장원 후보 되셔서 H마트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 후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0: 미국에 와서

0: 축복을 하셨던 어머님께 네. 네. 지승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소개해드려야죠.
1: 네. 우리 도로미님도 오셔서 우리 인사 나눠주셨는데 어서오세요.
0: 어서
1: 네. 자, 이번 주 주제를 발표해드릴게요. 주간 베스트 이번 주 주제. 와우. 이번 주가 5월 15일이 한국 그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아,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 정해봤어요. 이름하여 내
0: 학창 시절에
1: 네, 내 학창 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0: 네, 성우 씨는 학교 때 선생님 별명
1: 많이 있었죠.
0: 재밌는 네 재밌는 별명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 재밌는 별명도 많이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남학교기 때문에
0: 네.
1: 네 저희는 좀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뭐 좀 잠깐 네. 꺼름칙스러운
0: 아, 그 정도의 별명을 지으셨어요?
1: 많죠.
0: 아우 세상에.
1: 일단 뭐 미친 개 독사 이 정도는 남학교에서는 그냥 애칭이에요. 애칭 그 정도는
0: 아
1: 이제 애칭이고요. 보통은 네.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는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네. 그분은 별명이 초가집이었어요.
1: 초가집?
0: 네, 앞머리가, 재밌다.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팔락팔락팔락 이렇게 하면서, 그 초가집에 그 집이 내려온. 그
1: 아, 나 뭔 느낌인지 알겠어.
0: 네네. 머리가 생머리를 쭉 뻗어가지고,
1: 아.
0: 근데 이게 찰랑찰랑 예쁜 게 아니라, 또, 직모가 이렇게
1: 보통 이제
0: 딱딱하면서.
1: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0: 네.
1: 뚜껑이 열리는 것, 초가지붕이 열리는 것처럼.
0: 네, 그렇게 쭉 뻗은 그런 앞머리를 가지신 네 그런 선생님이었고 저희가 초가집
1: 이런
0: 불렀었죠.
1: 재밌는 별명들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별명 얘기들을 뭐 길지 않게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선생님이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셨는지 네, 네 그런 이유들 함께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연 나누고
1: 네, 베스트 특집으로
0: 네, 네. 주 장원 뽑아서. 야외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예, 자동으로 월장원 H마트 상품권의
1: 후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학창시절을 추억하시면서 우리 그 시절에 여러분 학창시절에 재미난 선생님들 별명들 많이 많이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우 네. 진수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진수님.
1: 주장원 당첨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진수님 축하드려요. 그 사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0: 네.
1: 엄마 생각에 또 먹먹해지게 함께 추억을 나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진수님 영문 이름과
1: 예,
0: 주소
1: 카톡방에
0: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상품권 우송해드릴게요.
1: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하나 보내드릴게요. 양현양아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0: 네, 귀여운 꼬마 두 명 네.
1: 학교를 안 갔어. 네,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있어 내 마음은 엄마야
1: 화난 선생님 얼굴 무서워
2: 아이 저희 때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냈던 시절이라 그때 당시에 학교를 안 갔어라는 노래가 나온 건데 지금은 걸핏하면 안 가잖아요?
3: 그러니까요. 무슨 체험학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학교를 안 가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2: 시대를 너무 떨어지는 노래를 틀어줬네. 틀어드렸어요. 죄송하게. 그런지도 모르고. 요즘엔 뭐 막 안 가는데. 네.
3: 그러니까요.
2: 자 우리 강덕님도 오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강덕님. 선물권을 어제 뉴저지에서 올리브오일로 교환했었대요. 아, 잘하셨어요.
3: 아, 어제 야외에 네. 가셔서 올리브오일로 교환하셨거든요.
2: 네. 어제 머더스데이였는데 두 분께서 어머님과 즐거운 하루 되셨는지요. 저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어머님 가슴에 달아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입니다. 어휴, 이런. 아이고, 네. 서울에 계셨어요.
3: 그렇죠. 아마도 네. 그 한국에 어머님 계신 분들 이곳에 많으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청취자분들 중에.
2: 맞아요.
3: 네. 불효자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으로 분명히 그 감사의 마음을
2: 그럼요.
3: 전달해 드렸으셨을 테니까요.
2: 그럼요. 어떻게든지 네. 아무튼 하셨을 것 같은데
3: 네.
2: 뭐 휴대폰 열어서 영상 통화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드리면 안 되나? 리모티콘으로
3: 그것도
2: 사진에다가
3: 좋은
2: 사진에다가
3: 네네.
2: 어떻게 그런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AI 하시는 분들 좀 연구 좀 해서 신제품 좀 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광덕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카네이션이 아닐까.
3: 그럼요, 그럼요.
2: 네, 생각해 봅니다.
3: 네.
2: 이것도 명언이네. 네, 이런, 불효자들과, 불효자들이 아니구나. 이런 효심이 막심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한시의 음악 다방입니다. 어제 머더스데이는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먹은 식탁 사진들 좀 보내주시지. 뭘 드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3: 머더스데이 설마 어머니의 밥을 드시진 않으셨겠죠?
2: 엄마 밥 뺏어 먹는 날 아니에요? 머더스데이는?
3: 엄마한테 밥을 시킨다고요?
2: 머더스데이니까요. 엄마가 주인공이잖아요. 엄마가 요리를 해줘야 되는 날 아닌가요?
3: 노!
2: 노?
3: 불효자.
2: 불효자! 이제 저의 정체성이 밝혀졌네요. 이제 온 천하에 뉴욕 뉴저지에 알려지게 됐어요. 저는 불효자네요. 자, 이치마트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에스더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헬플라인 전화 1800-713 9336 800-713-9336 으로 연락주세요.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쿠쿠하세요. 쿠쿠르구 쿠쿠.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아예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세요.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3: 이번 가족의 달 5월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문의 전화는 72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2: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 여름 옷도 필요하잖아요. 이불과 침구류, 여름 이불도 필요하죠.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기,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3: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노던 블루바드 209가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4: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5: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6: 벤쿠어퍼 홈모기지.
7: 벤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8: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9: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저희 카톡창에 지금 청취자님 중에 한 분이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머더스데이 여파로 오늘 회사를 못 가셨다고 어떻게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더스데이를?
1: 학교를 안 갔어가 아니라, 회사를 안 갔어.
0: 네. 그래서 라임을 맞춰주셨는데 네. 라임 맞춰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보내시면은
1: 어떤 광란의 밤을 보내셨길래
0: 청취자님께 이런 광란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방송국의 전체의 의견을 아니면 알려드립니다. 성령아 씨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엄청 뭘 많이 맛있는 걸 드셨나요? 많이 드셨나 봐요.
0: 아무튼 머더스데이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분인 그 다음 날로 네. 회사를 안 가시는 네,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최고예요. 그리고 네. 어떤 가끔씩 이제 저희 카톡으로 우리 한시 음악다방 어제 못 들었는데 금요일 날 못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 일단 낮에 못 들으신 분은요. 네. 새벽 1시에 저희 방송이 재방송이 됩니다.
0: 네.
1: 네, 새벽 1시에 재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또
0: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희 K라디오 라이브로 유튜브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 정도는 유효하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 뭐 오후 4시 5시 퇴근하실 때 저희 1시 음악다방을 들으면서 퇴근하시고 싶으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바람직한 생각을 하시는
1: 그럼요.
0: K라디오 라이브에 오셔서 밑에 그 바가 있잖아요. 시간이 진행되는 거요. 그거를 앞 뒤로 쭉 당기시면 아침 9시부터 있었던 모든 방송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하루 종일 그날 하루 동안 방송된 모든 방송이
0: 유튜브에
1: 그날 밤까지는
0: 남아있어요.
1: 그대로 네. 남아있으니까요. 네. 다음 날은 아쉽지만 그 링크가 작동이 안 되고요.
0: 맞습니다.
1: 그날 하루 동안만. 네,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 네. 우리 마이클님께서도 어머니랑 친하게 한잔하셔서 그렇다고.
1: 아,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1: 네. 아, 그렇겠네요.
0: 아무튼, 뭐, 회사를 못 가든, 아니면 또 뭐, 그건 뭐 무슨 대세예요. 그러니까 머더스데이 하루라도 정말 진하게.
1: 예,
0: 행복하게
1: 그만큼 어머니와 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이니까.
0: 네. 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머더스데이를 겸해서 어머니 공경하고 또 열심히 또 선물 사드리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머더스데이 축하드리고요. 이제 1년 동안은 기다려주세요.
1: 내년 1년 동안은 이제 효도 딱 이제 잡고 있어야 되나요?
0: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죠.
1: 효도할 거 딱 기다렸다가
0: 네.
1: 계속 나눠서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한 번에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0: 그렇습니다. 1년 기다리세요.
1: 역시 불효자가 틀림없습니다.
0: 매주 오요 학당
1: 훈장님 안녕하셨어요? 아 이게 아니죠?
0: 네.
1: 훈장님
0: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1: 이게 아니고 훈장님 안녕하셨어요?
2: 아유 영화야 오늘 학당문 열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 잠깐 나왔던 그 말을 제대로 내가 풀어주겠노라.
1: 저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그 말씀이요?
2: 영화야 소리 들겠어. 이 음주방송 하면 안 돼요.
1: 어떤 말씀인가요?
2: 자 오늘은 3인 행이면 필류 아사라는 말로 이 음악다방이 오프닝을 했지.
1: 그랬죠.
2: 이게 노노 이 수리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
1: 술이요?
2: 네가 마시는 거 술이 아니고 술 2편에 나오는 그런 공자님의 말씀이야.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3인 행이 필유 아사라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선한 사람을 보면 또 그 좋은 점을 본받고 또 선하지 않은 나쁜 점을 사람에게서 발견하면 내 안에 그런 나쁜 점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본다 이런 공자님의 뜻인 게지.
1: 이거 좋은 말이네요. 좋은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우 씨처럼 이 부여자, 이 나쁜 모습에서도 배운다는 거잖아요.
2: 어디서 이 연구에도 없는 얘기를 그러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집어넣노. 아이고, 많이 늘었어.
1: 감사해요.
2: 근데 이 말에는 숨은 배경이 또 있단다.
1: 어떤 배경이에요?
2: 공자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제자들과 함께 이 여러 나라를 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봤니?
1: 야!
2: 예,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를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지.
1: 야!
2: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았던 그 길 위에서 공자님은 오히려 이런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
1: 아이고, 역시 공자님이네요.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찾으신 거잖아요.
2: 그렇지. 이 오늘 비대 공장에서 일했던 이 유해진 씨와 유승룡 씨가 서로에게서 이 배우며 미래를 다짐했었던 것처럼 또 꿈꿨던 것처럼 어디서든 이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은 온 세상이 다 교실이 되는 거야.
1: 그래요. 성훈 씨 명심하셔요. 저는 오늘부터 성훈 씨 스승이에요.
2: 오늘 아무래도 이 월요 학당이 3000포로 빠져가구나.
1: 오늘 주변 분들께 꼭 전해주셔요. 3인행 필요 아사 교실 밖에서도 스승은 있습니다.
2: 오늘의 월요학당이었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불러줘요. 러브 네버스 패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잠!

0: 당신 시간. Yeah.
1: 같은 노래
2: 다른 느낌.

0: 자, 같은 단발이라도 송혜교가 될 수 있고 최은학이 될 수 있는 이 희한한 세상. 올해 같은 노래지만 서로 다른 아티스트 혹은 작곡가 혹은 작사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같은 노래지만 다른 느낌의 노래가 나는 뭔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1: 저희가
0: 네,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요.
1: 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도 이렇게 다른 노래가 나올 수 있다. 네, 오늘은 그 주제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0: 이번 주 스승의 날을 맞고 또 네. 이번 주간 베스트 주제 자체가 또 이제 학교 얘기라서 오늘은 선생님에 관련된 노래들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각도 그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국어 선생님 열렬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수학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악 선생님이라든지
1: 그렇죠.
0: 또 네. 남자 총각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런 사람들
1: 그게 하면. 과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무조건 잘생기고 총각이면
1: 그럼요. 그럼요. 네. 얼마나 선생님이 예쁘고 잘생기고
0: 그 학생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느냐.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얼마나
1: 학교가는 즐거움을 주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랬던 우리 선생님들의 추억 이야기를 담아서 오늘 그 선생님을 추억해 보는 주제로.
1: 네, 선생님과 관련된 노래들. 네, 어떻게 다른 노래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저는 이거였어요.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 그러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노래가. 네, 바로 이미자 선생님의 섬마을 선생님. 아, 이 노래 아니에요?
1: 떠오르는 노래 맞아요?
0: 정말 똑같죠. 전주만 들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아, 저 성훈이가 감탄에 마지 않는 정말 성대에 한 일본의 의사가 나중에 사후에 네. 이미자 선생님의 그 성대를 열어서 한번 보고 싶다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1: 와.
0: 정말 정말 대단한 목소리죠.
1: 정말 옷구슬 글러가는 네. 소리가 이 소리일까 싶어요.
0: 더더군다나 이 올디스 바 구디스라는 표현이 있듯이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죽지 않는.
1: 아, 근데 이미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네. 네. 예전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 하나도 촌스럽지 않죠.
1: 네.
0: 이게 무려 196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1: 야, 이 섬마을에 새로 부임해온 네. 이 젊은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 마을, 그 어린 소녀들의 마음.
0: 그러니까.
1: 아, 그 얼마나 설렜겠어요.
0: 이미자 선생님이 이제 막 부록을 넘으신 줄 알았는데 이 노래가 나온 지가 60년이 됐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1: 부록은 40이잖아요.
0: 그러니까 한 40쯤 되신 줄 알았는데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60년이 됐네요.
1: 야.
0: 섬마을 선생님이 육지에서 이제 와서 왜 섬처녀들이라고 하죠? 이 섬처녀들이 그렇죠. 육지에 대한 어떤 동경이 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더더군다나 총각 선생님.
1: 그렇죠.
0: 오 마이 끝넷.
1: 얼마나 설렜겠어요.
0: 그러니까.
1: 네. 그 섬처녀들의 마음을 다 해집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0: 거기다가 또 뭔가 이 장발 느낌? 이 와이셔츠 흰 카라에 있는 그 떼콩물까지도 다 아름다워 보였던.
1: 또 아, 말투까지 서울말 탁 써봐요. 아.
0: 미자, 점심은 먹었니?
1: 그냥 별뜻 없이 정말 점심을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선생님이 나에게
0: 그날 일기장에 한 10장 정도를 쓰면서
1: 그렇죠.
0: 선생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과 사랑들을 이제 쓰는 거죠. 우리 청취자들께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아마 섬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기억들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러나 또 현실은 섬에 있지만
1: 네.
0: 섬으로 발령을 오시는 선생님들의 그 얼굴이라는 게
1: 네.
0: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1: 아니,
0: 있잖아요.
1: 꼭 젊은 선생님이 아니실 수 있잖아요.
0: 네.
1: 네.
0: 우리 옥동자님 같은 그런 분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옥동자님이 뭐 개인적으로 잘생기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왜요?
1: 네, 외모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이 한스밴드라는 밴드가
1: 네.
0: 선생님 사랑해라는 노래를 냈는데
1: 네.
0: 이것도 꽤 됐죠. 지금 얼마예요? 한 30년이 넘었겠네요.
1: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야, 그러면 한스밴드 그 저 세 자매의 막내도 지금쯤이면 정말 부록이 됐겠네요.
2: 부록이 됐죠, 부록이. 네. 그래서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 학생이 네. 감히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하던 시절에 네. 이런 노래가 나와가지고 네. 센세이션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1: 선생님 사랑한다는 표현 정말 듣고 보니까 네. 보통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사랑해요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네요.
2: 그러니까 선생님 뭐 사랑한다고 해도 네. 제자로서 네. 어떤 그런 선생님의 은사에 대한 어떤 사랑한다고
1: 정말 존경...
2: 선생님 사랑해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이거는 정말 그 또 이성적인 사랑으로 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가사였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아, 샤킹했었죠.
1: 그러면은 그랬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우려까지 했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이게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왜 없겠어요. 많은 아. 우리 여성 동지분들께 첫사랑이 대부분 아마 총각 선생님이셨던 분들
1: 맞습니다.
2: 많았을 거예요.
1: 그리고 제자랑 결혼한 커플들도 굉장히
2: 있고요,
1: 많더라고요.
2: 실제로.
1: 네. 네. 그래봤자 고등학교 그 17, 18 된 소녀들의 그 첫 부임에서 온 선생님이랑 6, 7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2: 그러면 영화 씨도 좀 있었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좋아한 적은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네. 목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전 예전부터 중요하죠. 목소리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2: 중요하죠.
1: 네 그분이 뭐 아이들도 있고 그.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는데도
2: 가정도 있고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1: 저는 그
2: 있지만.
1: 선생님 목소리로 그 지구과학을 설명하실 때면
2: 저는 우주가 정말 펼쳐졌군요.
1: 과학을 너무 싫어했는데도 그 목소리에 반해서 지구과학이 점점 좋아질 정도로 네,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2: 실제로 학창시절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저는 지구과학 정말 안중에도 없던 과목이었는데 맞아요. 그 선생님 때문에 시험 전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2: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호 선생님이 제일 인기였어요.
1: 그럼 맨날 아프다고 양호실 달려가나요?
2: 흔하게 껴서 막 어지러워 이러고 막 손 얹어달라 그러고
1: 아 별것도 아닌데 막 손에 막 베일밴드 붙이러 달려가고
2: 네. 네. 그런 것도 아시기 때문에 네. 양호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짓궂은 네. 또 아이들도 그냥 잘 받아주시고 네. 네.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어떤 학교에는 또 그 점심을 먹을 때 그 매점에서 영양사가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었는데 네. 그럴 경우에 또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인 그 사랑을 얻은 선생님들은 교생 선생님.
1: 아 맞습니다. 교생 선생님 깜빡할 뻔했네요.
2: 그때 기간이 있잖아요.
1: 네. 4-5월쯤 되면은 선생님들
2: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네. 그 교대 선생님들이
1: 한 달 정도. 네,
2: 교대 선생님들이 나오시는데
1: 맞아요.
2: 아 그때는 진짜 뭐 축제였죠 우리.
1: 맞습니다.
2: 남학교는 그때 축제였어요.
1: 아 정말 정말 멋진 선생님들 많이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 부임지고 이게 잠깐 단기로 와 계시는 분들이니까
2: 얼마나 열심히
1: 또 얼마나 또 잘해주셨겠어요.
2: 네, 맞아요. 아유 또 그때 시절 생각하니까 또 푸릇푸릇 또 추억이 돋습니다. 자 우리 노래 조금 듣고 올까요? 나스밴드의 네. 선생님
1: 사랑해요.
2: 사랑해요.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선생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이 가사 틀리죠? 한 번이고 한 번이라도 여자이고 싶어. 네, 이런 가사여가지고 당시 굉장히
1: 발칙하다는 말을 그렇죠.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0: 그랬었죠. 자,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관련된 노래들로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엮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 노래 듣다 보면 아마도 선생님들 별명이 하나 둘 생각나실 것 같아요.
0: 네, 카톡으로 네. 미리미리 그때그때 생각나실 때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마감은 목요일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
1: 선생님의 별명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창시절,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네,
0: 선생님의 별명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겠죠. 페닉스 이스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우리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골라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도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되고요. 영업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문의 전화는 347-767-8181번입니다.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 오늘부터네요.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아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저희 오늘 그 학교 선생님들 추억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 중2 때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은 완전 내려놓은 과목이었는데 그 선생님
0: 저랑 똑같네요. 네.
1: 그 선생님 만나서 수학반 클럽까지 들어가서 와. 수학 과목을 전교 10등까지 했대요.
0: 대박. 딱, 이렇다니까.
1: 딱 그때만요.
0: 이렇다니까.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과목을 무조건 잘하게 돼요.
1: 야, 수학 선생님 좋아하는 거 좋은데요?
0: 그러니까.
1: 예, 성적이 이렇게 쑥쑥 올라갈 수 있다니? 네,
0: 지금 미국에도, 현재 지금 선생님의 몸담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성형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얼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 학생들의 그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0: 네. 네. 성형하세요!
1: 에이!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스 후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네, 오늘 선생님의 주간을 맞아서 네. 이번 주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네. 네, 추억의 노래들로 두 곡을 함께 했고요.
1: 근데 이 선생님하고 관련된 노래가요.
0: 네.
1: 미국에도 있습니다.
0: 미국에도 있다고?
1: 네.
0: 티처 티처 이런 건가요? 뭔가요?
1: To serve.
0: 아, To serve with love. 오, 맞아요. 아마 저희보다 조금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하면은 어쩌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1: 이 노래가요. 그 선말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러네요. 네. 67년도에 나온 영화니까요. 아, 이 시드니 포이티어라고 저희 선배님들 잘 아시는 배우예요. 우리 덴젤 워싱턴이 또 가장 존경하는 또 배우기도 하고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나왔던 그 흑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런 정말 명배우죠.
1: 오.
0: 이 배우가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
1: 그 가난한 동네에 문제 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0: 맞아요.
1: 그런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0: 그 선생님의 어떤 네. 헌신과 그냥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1: 네.
0: 아이들이 녹아내는 거죠. 마음이.
1: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무시하다가
0: 막 꼼짓고 그렇죠. 이랬겠죠.
1: 네.
0: 넌 뭐야? 너 이렇게 얼굴이 까매니? 막 이러면서 이랬을 텐데
1: 네.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0: 네.
1: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 변화했다는
0: 맞아요.
1: 네.
0: 성훈이도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봤거든요.
1: 네.
0: 올해는 못하겠더라고요. 성질을 버리겠어요. 너무 얘 말을 안 들어쳐먹어가지고.
1: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0: 쉽지 않아요, 이거.
1: 아,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0: 이놈 새끼들한테 그 좋은 복음을 전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쳐먹는지. 성질을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니 그. 안 들어 처먹는 거가 애들을 평생을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말해 뭐해.
1: 아우 정말 하나도 대단한... 아니고 막 둘, 셋 예전에 막 여덟, 아홉, 열까지 키우신 어머님들 야
0: 눈가가 촉촉한데
1: 아 존경해요.
0: 자 선생님마다 기승전 또 엄마로 갔는데 맞아요. 아까 수학선생님 얘기도 좀 나왔었고
1: 네.
0: 그랬었죠.
1: 아니 처음에는 조금 무섭고 막 그러시다가 나중에 돌이켰을 때 저를 정말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오랫동안 마음에
0: 맞아요.
1: 남는 것 같아요.
0: 저희 시절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던 군사부 일체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공감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이 뭐 혼낸다 그러면 코미디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애들이 휴대폰 붙들잖아요. 네. 선생님 해보세요. 자, 잘 지키고 있어요. 저희는 뭐
1: 아, 요즘에는 진짜 한숨이 나올 정도로 개탄스러울 정도로
0: 네.
1: 선생님에 대한 그 교권이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서 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0: 이게 잘하는 일일까 싶어요.
1: 아이고, 네.
0: 네. 그런가 하면 요 노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인수 씨가 불러주는 여고졸업반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요 뮤직비디오에도 있지만 예전에 그 카라가 있던
1: 네,
0: 그 교복
1: 넓적한 하얀색 카라가
0: 맞아요.
1: 있던
0: 그 교복 시절
1: 풀을 먹여서 따뜻하게 하고 다니셨다고
0: 맞아요.
1: 네.
0: 그날 졸업식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었던 그런 이제 느낌의 노래죠.
1: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들은 잘 있겠죠. 이런 가사가 있죠. 근데 졸업식 날 성훈 씨 울어본 적 있으세요?
0: 졸업식 날요?
1: 네.
0: 선생님들하고
1: 헤어져서.
0: 남학교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주먹 다짐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동안 맞은 거
1: 네.
0: 우리도 그동안 3년 동안 체력이 많이 단련됐거든요. 돌려드려야 되는데.
1: 그래서 요즘에 교권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성훈 씨.
0: 절대요?
1: 그때부터 시작됐네요, 지금 보니까.
0: 졸업이니까. 교권은 살아있었죠.
1: 노군 노구.
0: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그 심한 별명을 갖고 있는
1: 네.
0: 이유 없이 막 때리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선생님들은 어떤 해에 우리 이제 윗선배들인데 2년 선배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식 날 그 뒤로는 안 나오세요. 그 선생님은.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1: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범죄네요, 범죄.
0: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1: 아이고.
0: 그 친구에 나오는 그 유명한
1: 대사 있죠. 뭐 하시노?
0: 그런데 네. 뜯어 맞다 보면 선생님 밖에서
1: 네.
0: 나 만나지 마소. 그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선임에 대한 경고, 그 영화 못 보셨어요? 네.
1: 아니, 보긴 봤는데. 네,
0: 장동건 씨가 그런 유명한 대사를 학교 유리창을 다 깨죠. 다 깨면서 선생님 만났을 때 적게도 다 깨서 자기 만나지 말라고. 네, 그런 어떤 시절에 어떤.
1: 아니, 어디 무서워서 선생님 화냈어요.
0: 아, 그래도 또 그 당시는 하늘 같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안 오는 거지. 네.
1: 아, 선생님들이 졸업할 때 그 3년 동안 또 정들었던 아이들 보내면서 오던 선생님들도 계셨을 텐데.
0: 그런
1: 학생들의 마음은 또 안 그랬다니.
0: 그런 선생님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1: 아이들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이별을 하는 거지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년 이별을 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씩마다 마음이 좀 애틋하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0: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뭐 그렇게 낭만적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고요.
1: 맞습니다.
0: 올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1: 네.
0: 이 1999년, 2000년이 시작되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한번 학교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런 또 낭만적인 약속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1: 그래서 성우 씨 가셨나요?
0: 저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1: 그날 과연 몇 명이 남았을까요?
0: 아, 세 명인가 네 명 나왔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선생님은 나오셨대요.
1: 감동이네요.
0: 자,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바로 피대공장에서 백상 예술대상까지 간 유혜진 씨, 유승호 씨 이야기 하다가 우리 3인행의 필류화사 선생님 이야기로 오늘 또 한 시간 꾸며봤습니다.
1: 네, 여러분 각자의 선생님이 계셨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분이 떠오르셨다면 그분의 별명과 함께 사연을 한시의 음악다방으로 보내주십시오.
0: 네, 이것도 저희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젊어지는 한 주 또 그렇게 보내시자고요. 지금까지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끝곡은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이네요.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L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뉴욕 718-445-2005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페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루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비타민 김전입니다. 마더스데이 잘 보내셨나요? 나보다 곱던 그 꽃들 아직 생생하게 테이블 위 화병에 꽂혀 있겠죠? 월요일입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고 또 어떤 분은 아, 또 한 주가 시작됐네 하면서 한숨부터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는 웃고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텨내기도 하죠. 그렇게 이 넓은 또 파란 하늘 아래 수많은 희로애락이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할머니 마트에서 단팥빵 몇 개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할머니는 아, 지병이 있는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서 먹이고 싶었어요. 사실 그 말 한마디 안에는 미안함도 있고 사랑도 그리고 삶의 무게도 느껴집니다. 다행히 경찰은요 긴급 생계 지원을 연결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우리는 가끔은 세상이 너무 차갑다고 느끼지만요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의 온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힘든 시간도 지나가죠. 주말도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도 지나가고 먹구름도 지나가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많은 고민들도 지나갑니다. 시작하는 월요일 곱디고운 꽃보다 그래도 사람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노래합니다.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클릭. 자, 거기다 옆에다가 K-Radio US, K-R-A-D-I-O-U-S로 검색.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뜨죠.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전쟁 이야기가 들려오고 어디서는 또 축제가 열리고요.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짓고. 자, 그 모든 희로애락 속에서도 지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거대한 지구촌 세계 무대 한가운데에

열기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BTS 정국의 목소리. 아니나 다를까요? 미국 초등학생들이 읽는 그 책 속에 롤 모델로도 등장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내 눈에만 멋져 보였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4년 뒤, 이번엔 2026 피파 월드컵 개막 무대에 또 한 번 K-POP이 울려 퍼진다는 사실.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 리사가 오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대단해요. 미국 LA 소파의 스타디움에서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또 한 번 K-POP이 월드컵 개막의 순간을 장식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월드컵 보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외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축제의 시작을 우리 가수들이 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축제와 뉴스와 감동으로 바쁘게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는 또 여유롭게 김지현의 2시의 비타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미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마더스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리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삼수갑상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참소주가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 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번호 917-445-1165.
1: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 도장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동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수지 홀리데이.

요즘에 진짜 AI가 별걸 다 만들고 있죠. 노래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제는 치킨 광고까지 AI가 만드는 시대. 최근에 뭐 치킨 회사의 광고가 엄청 화제가 됐어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프라이드 치킨 부부 사이에서 양념치킨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자 프라이드 남편 치킨이 그 와이프 프라이드 치킨에게 그러는 거죠. 그때 그놈이지? 그지? 하면서 불륜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 불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프라이드는 하얗고 양념은 빨갛고 그렇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뭐 반반 치킨은 도대체 어떤 집안인가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는 이런 스타일의 AI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을 병맛 컨텐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황당하고 또 말도 안 되고 또 허술한데 이상하게 웃긴 감성, 요것을 병맛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참 병맛이다. 예를 들면 뭐 토마토가 시련을 당해서 울고 있고, 복숭아가 바람이 났다고 싸우고, 수박이 인생 상담하고, 이런 그런 세계관의 영상들인데요. 근데 이게 웃긴 건 웃긴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불륜 소재를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광고는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회사 측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은 AI가 사람보다 이 드립력이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좀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야, 너는 그 맛있는 치킨 냄새를 맡으면 어떤 느낌이 드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냄새를 못 봤지만요, 인간들이 치킨 앞에서 갑자기 눈빛이 반짝이고 말수가 줄어들며 한 조각 먹을게 해놓고 결국 마지막 조각까지 사수하는 걸 보면 치킨은 거의 인간 감정 제어 시스템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AI도 한국인의 정서를 거의 이해한 거 아닌가 해서 소름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치킨 냄새를 맡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고요. 또 갓 튀긴 치킨 한 입 먹고 와 하는 그런 감탄사도 내지 못하죠. 사람은 맛을 느끼고 향을 기억하고 그 순간의 행복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더 잘하는 게 많다 그 말이죠. 특히 치킨 먹을 때 행복한 표정 짓는 건 아직 인간 승리고요. 여러분은 프라이드 파인가요? 양념 파인가요? 간장 소스 파인가요? 치즈 가루 파인가요? 요즘은 옵션이 엄청 다양해졌어요.

내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시에 비타민 월요일의 코너 2시에 미스테리 시간 여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8년 7월의 미국입니다.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앞으로 수상한 팩스 두 장이 도착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코스트 코스트 AM. 원래 UFO,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다루던 방송이었는데요. 그날 도착한 팩스에는 딱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웃었죠. 또 장난이네. 근데 그 문제의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소형 블랙홀, 중력 왜곡, 시간 이동장치 같은 당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어려운 단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34년이면 인간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시엔 SF 영화 같은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2년 뒤 2000년 인터넷 게시판에 타임 트래블 언더바 제로라는 아이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2036년에서 온 군인이다. 특별한 임무 때문에 1975년에 갔다가 지금 2000년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디테일했거든요. 그는 IBM 5100이라는 오래된 컴퓨터를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그 컴퓨터 안의 숨겨진 기능까지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컴퓨터 전문가들도 놀라죠. 이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자 인터넷이 난리가 납니다. 진짜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타임머신 그림까지 공개를 합니다. 1987년형 자동차 안에 거대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원자시계와 인공 블랙홀 장치가 들어있었다고 설명을 했죠. 쉽게 말하면 블랙홀의 힘으로 시간을 이동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건 그가 남긴 미래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존 티토, 그는 말합니다. 미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 당시 사람들은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실제로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엔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까지 벌어지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존 티토를 떠올립니다. 이거 우연치고 너무 비슷한데? 그는 또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당시엔 다들 영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 팬데믹이 터지자 인터넷에서 갑자기 존 티토 재조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죠. 동슬라브 지역에서 큰 충돌이 시작된다.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또 사람들이 소름을 돋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의 예언 중에는 틀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2015년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올림픽 중단, 국제기구 붕괴 같은 예언들도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결국 거짓말 아니야? 그때 존 티토가 꺼낸 말이 바로
세계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올 때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시죠? 만약 왼쪽으로 갔다면 오늘 하루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피할 수도 있고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존 티토는 이런 선택 하나하나 때문에 현실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나무 가지처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던 미래와 당신들이 사는 미래는 조금 다른 세계다. 즉, 내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이게 또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닌 게요.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도 many worlds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다세계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가 여러 갈래로 나뉠 수도 있다는 이론이죠. 물론 아직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2001년 존 티토는 마지막 글 하나를 남깁니다. 임무는 끝났다. 이제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차가 도로에서 멈추면 연료통부터 챙겨라. 그럼 안녕. 그리고 그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계정도 사라지고 글 일부도 삭제가 되고 정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어딘가에는 새로운 아이디 하나가 조용히 로그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제 세계선에 살지 않지만 어쩌면 저는 당신의 세계선에 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티토, 그는 정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였을까요? 아니면 인터넷 역사상 가장 정교했던 도시 전설이었을까요? 2시의 비타민, 미스테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0: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우리 반려동물들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엔 뭉치. 클러스터 본점과 펠리세이즈팍 경찰서 옆 2호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늘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러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공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텔로유스,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주기스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함께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99, 파 5단 1불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그러면 우리도 매일 시간 여행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닐까도 싶어요. 보세요. 월요일 아침에 분명히 출근을 했는데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금요일. 아, 이거야말로 정말 현실 타임머신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아, 나의 오늘 하루도 여러 다른 세계선이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세계선에서 우리는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도요, 너무 무겁지 않게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요. 치킨은 프라이드인 거, 양념인 거 고민 말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됩니다. 월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왜? 라는 질문은 종종 우리의 뇌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걸 해야 되지? 왜 사니? 전문가들의 조언을 덧붙여보면 말 대신에 무엇을 혹은 어떻게를 넣어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단어 하나만 바꿔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상황을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각자의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 왜? 김현철입니다.

0: 왜 이렇게 월요일은 빨리 돌아와? 이랬다면은요. 지금부터는 어떻게로 한번 바꿔주세요. 어떻게 하면 월요일 시작을 알차게 보낼까? 아, 벌써 월요일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 아, 고민의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월요일은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볍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님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금요일 퀴즈 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금요일날 좀 자세하게 듣고 적으려고 했는데 뭐 이랬는데 핑계는 아니시겠죠. 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정답 생각나시면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가수 소개와 함께 뒷담화 들어보는 시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레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레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 씨 축구 후코이단 창

0: 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여름 강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후 위기에 취약한 펭귄의 생존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펭귄 종은 과거 강한 엘니뇨 시기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연안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펭귄과 적도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펭귄은 서로 다른 바다에 살지만 기후 위기와 해양 먹이망 변화 속에서 가장 취약한 펭귄 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엘니뇨 고온 현상이 1850년대 엘니뇨가 관측된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북판 적도 부근의 바다 수온이 오는 연말 섭씨 3도 정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1877년과 2015년에 세워진 역대 고온 기록을 넘는 것으로 슈퍼 엘니뇨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인데요. 엘니뇨 기록은 185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엘니뇨는 지구 전체의 가뭄, 홍수, 폭염, 습도, 해빙 양상을 바꿀 수 있으며 전 세계 농업, 보건,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태평양에서 보기 드문 3중 사이클론이 발생하면서 최강 엘니뇨 가능성이 커졌는데 3중 사이클론이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깊은 바다에 찬 해수가 표면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해수 표면 온도가 평균보다 섭씨 7도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데워지고 식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양에서 매우 큰 이상현상이라고 하네요. 엘니뇨 현상은 이미 기상 패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미 해양대기청은 오는 7월까지 완전히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전 세계 기온이 기록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해양의 열을 대기에 방출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은 올해 2026년이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강해질수록 내년이 기적적으로 또 더운 해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후 모델링과 온난화 추세 분석 전문가인 하우스파더에 따르면은 내년이 어쩌면 사상 최고로 더 더운 해가 될 확률이 73%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일이죠.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염 끝에 방글라데시 전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낙뢰로 최소 14명이 사망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일부 지역에 국지성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최근 수주간 지속이 된 폭염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낙뢰 위험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낙뢰 피해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도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낙뢰로 330명이 사망을 했는데 희생자의 상당수는 보호장비 없이 들판에서 일하던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농부들은 특히 여름과 우기에는 고무장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안전인식 부족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자료만 보더라도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평균 약 300명이 낙뢰로 사망을 하며

피해는 주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기후를 망가뜨리는 것은 주로 선진국이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약소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 살면서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월요일은 한랭전선이 물러가면서 다시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소나기가 내린 지역 많았죠. 오후 들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날씨는 개었습니다만은 북서풍이 때때로 10에서 20마일까지 강해져서 낮 최고 기온이 60도, 섭씨 16도이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뜻했던 주말과는 좀 확연히 다른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맑고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고 최저기온은 43도, 섭씨 4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운데 서부지역에는 서리주의보까지 발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화요일은 워싱턴 DC 지역에 시원하고 상쾌한 날씨와 함께 훨씬 더 많은 햇살이 비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40도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오후 들면서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습도는 낮고 바람도 약해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주변 지역은 저녁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기 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날씨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바람은 남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바람 불겠고요. 오후에 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에서 75도 사이, 섭씨는 21도에서 24도, 바람은 남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고요. 20에서 30마일 상당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수요일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꽤 큽니다. 목요일에는 선선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눈에 띄게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최고기온 68도, 섭씨 20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밤 최저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불면서 선선한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면서 기온은 오르겠고요. 다음 주는 시작과 함께 초여름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훨씬 더 날씨가 좋을 듯한데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상입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 요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지 않으실까 합니다. 로이체 보안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금방 갔네요.
0: 예, 아니, 그리고 항상 밝으세요.
1: 밝아야죠.
0: 사건, 사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요새 너무 많거든요.
1: 아유, 무지 많이 나오죠.
0: 오, 웬일이에요.
1: 글쎄요, 뭐 요즘에 그 경제도 안 좋고 또 뭐 전쟁도 아직도 존재하고 그래서 네, 가스값도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짜증이 많아졌나?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이 마이너리티이고 또 이 한인 커뮤니티만 생각하다 보니까 메이저에서 크게 일어나는 사건 이외에는 솔직히 이 동네에서 로컬에서 일어난 자잘한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찰들이나 저희들은 항상 콜이 나오면 가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에브리데이 무슨 뭐 다른 콜도 들어오고 뭐 이상한 콜도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아,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도 됐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졸업 시즌 되면은 좀 우리 경찰들이 긴장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왜 우리 저기 송은경 씨도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적 있죠? 그 졸업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0: 빨리 엄마 아빠 집에 보내고 네. 우리들끼리 어디 가자고 스케줄 다 나오죠.
1: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게 그 사춘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 본인들은 다 어른이 된 기분인가 봐. 그리고 좀 들떠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지금 요 시즌 때는 뭐 프롬파리도 많이 가고.
0: 어, 제 아들도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1: 예, 그러니까 예. 이런 프롬파리도 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왜냐면은 뭐 항상 1년마다 뭐 연례 행사로 나는 것 같이 네. 교통사고. 예, 이게 왜냐면은 본인들이 막 애들 같이 태워가지고.
0: 익사이링 돼서.
1: 너무 익사이링 되니까 이제 난 졸업했다. 뭐 이제 뭐 다산 사람 같이. 막 운전을 막 그
0: 술 하나도 못 사면서
1: 네 굉장히 빨리 하고 이래서 혼자만 저기 하면 좋은데
0: 네
1: 어, 근데 이상하게 운전한 사람은 살아
0: 그쵸
1: 네 오. 그게 왜냐면 운전대가 자기 그 보호 방어가 되니까 아.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0: 그러게 맞아요
1: 그래서 보면은 교통사고 나서 가서 보면 어린 애들 이제 갓 졸업하는 애들 보면 정말 뭐 눈 뜨고 보기 힘든
0: 순간이에요 사고는
1: 예,
0: 정말
1: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안 보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주시되 조금은 그래도 교육을 좀 주고 보내주는 게 어떤가
0: 예, 예,
1: 예.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고도 좀 덜 나고
0: 아니 지금 요 근래에 유독 도로에 경찰들이 많이 있어요.
1: 예,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금 그 캠페인 기간이라고
0: 들었어요.
1: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나 네네. 이런 애들 막 들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생 애들 방학하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어차피 또 엄청나게 뭐 부모님 차도 끌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0: 예.
1: 그러니까 요 시즌이 아마 굉장히 바쁜 시즌인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여러 가지로 많이 겹쳐 있네요.
1: 예, 그래서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스테이트 폴리스하고 그 협조해 가지고 모든 도로에 지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다니시다 보면은 아마 경찰차들 오토바이
0: 굉장히
1: 경찰차들 많이,
0: 있어요.
1: 많이 있는 거
0: 사이클
1: 보실
0: 많이
1: 거예요.
0: 봤어요.
1: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뭐 전에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던지 모르겠지만은 기본 속도보다 한 10마일 정도 더 달려도 돼요?
0: 괜찮겠지?
1: 괜찮겠지? 네네네.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은 스피드 리밋은 스피드 리밋이에요.
0: 맞아요.
1: 55마일이면
0: 그
1: 55마일이 네. 그게 스피드 리밋이에요.
0: 그럼 56마일이 됐을 때 티켓을 끊어도 할 말은 사실은
1: 당연하죠.
0: 없는 거죠.
1: 왜냐면 스피드 리밋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한국 많은 한국 분들은 아이씨 10마일은 괜찮던데 이거는 예. 그냥 통상적인 저기로 생각하시고
0: 근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흐름에 따라서 운전하시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아, 그러니까는 다른 차들은 다 스피드 리밋을 지키는데 네. 10마일 오버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나 혼자 1차선으로 질주하시면
1: 그렇죠. 안 되고요.
0: 된다.
1: 그 대신 만약에 뭐 55마일인데 차들이 보통 한 60마일 정도
0: 네네네.
1: 한 65마일 정도 미만으로
0: 모두가
1: 뭐 달리는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혼자 돋보이려고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띄거든요, 눈에. 네,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는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제 동료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0: 네.
1: 한국 분이 한번 잡히셨는 것 같아요. 우리 라우든 카운티에서.
0: 네.
1: 근데 이분이 엄청 억울하다고 막 그러면서 한인 경찰들 나 지금 저기 뭐 통역해달라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한인 경찰에가 아마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0: 네네.
1: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0: 네.
1: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0: 뭔가 억울했을까?
1: 왜 그렇게 잡혔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0: 네.
1: 근데 딜리버리 하면은 자기 전화기에다가 이제 그 GPS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근데 이거를 이제 GPS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었는지 그 GPS를 좀 헷갈리셨나 봐.
0: 예.
1: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갓길에다가 놓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알고 가면 되는데 이분은 그냥 길 가운데 쓴 거예요.
0: 어?
1: 그러고서는 전화기를 손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0: 그건 안 되죠.
1: 근데 그거가 이제 뒤에 있던 이제 우리 경찰에가 보고 왜 갑자기 길에서 쓰지?
0: 네.
1: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많은 차량이 없으니까 섰나 본데 그래서 이제 풀오버를 시켜서
0: 예.
1: 왜 섰냐 이랬더니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GPS 보고 지금 잠깐 보느라고 섰다.
0: 와.
1: 이렇게 된 거예요.
0: 자기 죄를 이실 짓고 했네 또.
1: 네.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길에 섰다고 티켓 먹었죠.
0: 어머.
1: 그다음에
0: 전화기.
1: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전화기는 걸어놓으시라고.
0: 그래요. 손으로 네. 쥐고 있으면.
1: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핸드프리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것도 티켓 받으시고.
0: 아이고.
1: 그래서 두 개를 받으셔가지고 나는 이거 억울하다.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래서 한번 난리 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0: 그분 이제 그 코트 가셔야겠네.
1: 코트는 안 가도 되는 그 티켓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내기만 하면 돼요.
0: 아, 점수는 없고?
1: 예, 점수는 없고 그냥 내기만 하시면 되지만
0: 네?
1: 그래도 억울하시니까.
0: 그렇죠. 속상하죠.
1: 예, 그렇지만 제가 항상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0: 예, 예.
1: 절대 손에서는 뭐든지 전화기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 안 해도.
0: 네.
1: 예.
0: 핸드 프리.
1: 맞아요.
0: 예, 프림.
1: 예, 항상 두 손은 예. 핸들에 갖다 놓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0: 특히 요새 경찰들이 많이 거리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워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하셨다가 티켓 뜨면 누구만 손에?
1: 나만 손에.
0: 너무 감사해요.
1: 아닙니다. 이거 예. 그래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가까운 분들한테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카톡만 공유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0: 예. 자, 매주 월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가까운 로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죠.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0: 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캐리비언 프린세스호에서 지난 7일에 노로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한 것을 확인했다며 승객 102명과 승무원 13명 등 115명이 감염이 돼 격리 조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승객 3,116명과 승무원 1,131명 등 총 4,24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크루즈선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외에도 고열, 복통,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승무원들은 선내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감염자들을 격리했으며 또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대변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은 낯선 환경과 밀집된 공간 특성상 감염병 확산이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 다른 승객과의 접촉, 공용 공간 표면과 식기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병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한 크루즈선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2024년 독일 축제 기간에는 800명 이상이 감염된 바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 3명이 숨진 가운데 발생을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크루즈가 문제요, 크루즈가. 아이, 근데 또 크루즈만한 여행도 없고 말요. 참 좋자고 간 것인데 죽게 생겼으니 아이고, 또 이참에 크루즈 불황 맞겄네. 그냥 여행사만 죽어나는 거지 뭐. 아이고.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보트를 공격을 해 두 명이 숨지고 생존자 한 명이 남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 남부사령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검은 선박 모양의 물체가 폭발하는 장면과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남부사령부는 생존자를 위해 미 해양경비대에 즉시 통보해 수색구조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방구의 마약 카르텔 근절을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새로운 미국 대테러 전략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동태평양과 카리브해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해역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폭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19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선박들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몇 주 동안 공격이 다시 강화됐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영내 지도자들에게 마약 밀수업자들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에 맞서 스스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압박해왔는데 여기에 비판론자들은 미군의 보트 공격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하네요.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이라고. 이 의심 선박이라고 해놓고 그냥 폭발해 버린다는 것이 이거 일단 조져놓고 보자 뭐 이런 심산인데 아이고 이 수많은 업보를 어쩌려고 참 그러시는지 깝깝하네요.
홍콩의 한 영화관에서 한 커플이 지독한 냄새로 유명한 과일인 두리안을 까먹어 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관람객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은 영화가 시작된 후 뒤늦게 입장한 한 남녀 커플이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라고 불리는 과일 두리안이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아주 능숙하게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두리안을 먹기 시작했다며 순식간에 지독한 냄새가 상영관 전체로 퍼졌으며 심지어 이 남성은 신발까지 벗고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 민폐 행동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화관에 있던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영화관에서 흔히 들리는 대화 소음이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보다 두리안 냄새가 수백 배 더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연이 퍼지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대다수는 공공장소에서 두리안을 먹는 건 테러나 다름없다며 커플을 비판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현장에서 즉시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왜 영화가 끝난 뒤 온라인에 글만 올리느냐며 글쓴이의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에 현지 영화관 체인들의 외부 음식 반입 규정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다음번엔 영화관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 나오겠다. 통구이 비둘기 정도는 가져와야 다음 단계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아니 라면은 냄새가 확 맨아 죽이는디. 라면을 두리안에 비교를 향이 되레 라면이 지옥이면 냄새는 천국이요. 차라리 홍어를 먹으면 모를까? 인도네시아의 한 오지 섬에 소재한 두코노 화산이 폭발을 해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화산은 북서부에 있는 말루쿠 섬 동편에 있으며 1355m 화산을 향해 전날 20명 정도의 등반객들이 당국의 안전 지침을 어기고 등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질 측량소에 따르면 화산이 분출 폭발해 두툼한 기둥이 정상에서 만 미터 위 하늘까지 솟구쳤으며 분출은 16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관리들 말에 의하면 당일 산은 분출경보가 내려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등반객들이 등산 금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코노산은 인도네시아 화산 중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이며 1933년 이후 거의 끊이지 않고 분출해왔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소위 태평양의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으며 활화산이 무려 120개나 넘는다고 하네요. 디질남은 뭔 짓은 못하겠냐마는 이 화산이 분출하는 걸 뻔히 알고도 말이오. 기어 올라간 종자들 대가리에는 대체 무엇이 들었대요. 한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팔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팔찌를 살인, 성폭행, 테러 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 금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한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 5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만도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나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 일명 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스페인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발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네요. 금팔찌, 은팔찌, 다른 건 차도, 예? 전자팔찌만은 차지 말아야죠, 예. 중국 후난성 폭죽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앞두고 무리한 생산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중국 후난성 류양시 소재 화성 폭죽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지난주까지 37명으로 늘었고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부상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 영상에는 넓은 공장 부지 곳곳에 붕괴된 건물 잔해가 널린 가운데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가 치솟은 모습이 담겨 폭발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고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직접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위험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사고 책임자를 구금한 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정부의 생산 제한 조치가 통상 6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점은 해외 주문 물량을 집중 생산하던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소재의 한 대형 폭죽 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미국 고객사 물량은 일반적으로 6월 이전까지 납품한다며 독립기념일 행사에 맞춰 주문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고객사들은 통상 1년 전에 주문을 넣고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폭죽 제조 업체 관계자도 생산 제한선에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폭발이 발생한 공장이 실제 미국 독립기념일용 제품을 생산 중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의 폭죽 도시로 불리우며 중국 시장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불꽃놀이 제조업체들은 이번 사고로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으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폭망이네요, 폭망. 예, 엿대쇼. 예. 미국의 간판 심야 토크쇼 스튜디오에 한국식 소맥과 건배 구어가 울려 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술자리 문화가 미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에서 쿨한 트렌드로 소개가 되며 현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지미 펠런 쇼에 한국인 배우 대니엘 데 킴이 출연을 한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를 소개했는데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단연 한국식 폭탄주인 소맥 제조 과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지미 펠런이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자 대니얼 데 킴은 한인타운을 이곳으로 가져오겠다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예고했는데 그는 능숙하게 맥주잔 위에 쇠젓가락 두 개를 나란히 올린 뒤 그 위에 소주를 채운 잔을 아슬아슬하게 세웠습니다. 이어 1, 2, 3 구호와 함께 책상을 내리치자 소주잔이 맥주잔 속으로 퐁당 빠졌는데 해외에서 폭탄주를 일컫는 단어인 이른바 소주 범을 선보인 것입니다. 지미 펠런은 연신 와우를 외치며 감탄을 했고 두 사람은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며 잔을 비웠는데 대니엘 대 킴은 술을 따를 때에도 한국에는 엄격한 예절이 있다며 존중의 의미를 담아 연장자에게 두 손으로 술을 따른다며 한국 특유의 유교 문화를 설명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내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지금처럼 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K-POP,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문화 전반에 흐르는 멋진 요소에 자부심을 드러냈고 이에 지미 펠런 역시 나는 김치를 정말 사랑한다며 K-푸드 팬임을 자처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는 소맥이 일주일 안에 미국을 점령할 것 같다. 한국 문화를 존중을 담아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등 세계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졌으며 한 시청자는 아무도 한국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도전해온 대니얼의 모습이 지금의 대한민국 같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소맥은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없죠. 이 소주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소맥은 술술 넘어가고 말이요. 이 몇 잔만 먹어도 알딸딸한 것이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술 문화가 참 많아요. 이 아이고 갑자기 그 포항 폭탄주 이모가 생각이 나네. 그 이모 퍼포먼스 뜨면 짱 끄실 텐디. 아이 궁금하신 분들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포항 폭탄주 이모, 포항 폭탄주 이모 쳐보세요. 기가 똥이 찰 겁니다. 아유 갑자기 끊었던 술이 땡겨버린.

이 건배라는 말도 가르쳐준 것이 아주 잘했네. 이 건배 좋지요. 아이고 땡긴다 땡겨. 막걸리가 땡긴다.

나훈아의 건배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잠시 줄이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레이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관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최문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 1310 항상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죠.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라라랜드 2부 이 시간 오늘 첫 곡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금요일날 들려드렸었어요. 했었는데 어떡하죠? 예, 오늘도 당연히 라디오 듣고 계시겠죠? 오, 삐지셨나? 오늘까지 카톡을 안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라라라 퀴즈 들으시고요. 정답은 올려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세스 박. 제가 알기로는 뉴저지에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주연의 꽃과 나비 신청해 주셨었습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글쎄 나비가 있을래나 했는데 지금 뭐 날씨에 완전히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화창합니다. 잘 찾아보면 나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주연이 부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뭐 이 구절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범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러다가도 또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다니까.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자, 오늘도 행복한 청혼의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지내셨나요? 이 글은 새벽에 보내지만 과거의 글이 되네요. 하루하루가 평온한 평강의 날이 되셨기를 기원하며 남은 시간도 더욱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해 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우리 복별님의 신청곡. 언제 들어도 이 노래는 우리

가능성만이 아니라 오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듯 오늘의 희망도 당신 곁에 조용히 와 있다. 아름다운 선택. 숨 고르는 길목마다 오던 길도 갈래지어 펼쳐집니다. 눈 한번 깜빡일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달콤한 것보다는 오히려 메마른 것을, 넘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평탄한 길보다는 굽고 후미진 길을. 아름다운 이어 이것이 당신께 닿는 외길입니까? 네, 우리 조석진님께서 홍수희의 글 보내주셨네요. 그러시면서 BTS의 Spring Day, 봄날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짝이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지나간 오후 상큼한 날씨가 좋군요. 가슴에 사랑의 꽃이 피면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하시면서 김명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상규입니다. 조약.

매일 똑같은 곡 다섯 곡을 들려드려요. 일주일 동안 잘 들어보시고 이 다섯 곡의 공통점을 찾으신 다음 카톡을 통해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또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퀴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도 맛있게 이것저것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랄랄라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들려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뵙게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곡은 강문경의 곡입니다.

우리 영미님이 좋아하시는 김태우. 글쎄요, 노래만 잘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흥민호의 곡이죠.

0: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아요. 애들이 노래 너무 잘하죠. 어른들 진짜 뺨칩니다.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는 수요일에 합니다. 자, 꼭 들으시면서 또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또 잠시 후에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1: 703-354-1950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수지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멀 거리면
0: 매주 월요일 가수와 그 뒷담화를 아주 구수하게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수지씨,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흥미진진함을 뒤로하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씨 나와주세요.
1: 나왔습니다.
0: 저는 이 소개할 때마다 그 옛날에 그 악극 시절 밑에 이제 가만히 깔아놓고 그 변사가 저 옆에서 이제 하면은 그 무대 뒤에 까만 천막 뒤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 그게 연상이 돼요.
2: 아니,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째 그런 게 연상이 될까? 전생에 봤나 봐.
0: 글쎄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실제로 보진 않았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볼 때
2: 그렇죠.
0: 그런 게 나올 때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수지 씨도 그렇지 않나요?
2: 저도 그래요. 흥미가 진진하고.
0: 맨 시일 때 없는 것만 기억하고 말이요.
2: 맞아요. 진짜 기억해야 될 거는 안 하고.
0: 맞아요. 어떤 연예인들 중에 아유 요것은 좀 잊어줬으면 하는데 그것만 또 기억에 남아.
2: 아유 글쎄 말이요. 우리 흥미 있다면 그거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재밌지요.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됩니다.
2: 네. 오늘은요, 홍수환 씨하고 아주 떠들썩하게 연문을 일으키시던 옥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0: 예, 지난주에 장미화 씨에 이어서 옥희. 두 분의 좀 캐릭터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결이 약간은 달라요.
2: 네. 옥희 씨는 1953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대화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오키 씨는 피곤한 눈매 못지않게 가지런한 이를 훤히 드러내 보이면서 그 호탕한 웃음을 웃는 그것이 또 매력이 아니겠어요?
0: 그럼요.
2: 본명은 김광숙,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던 복싱 선수 출신 홍수환의 아내예요. 네. 어린 시절에는 친정 할머니로부터 김옥녀라는 애칭으로 불렀대요. 이모의 소개로 테너 색소폰 연주자 겸 작곡가 이봉조와 기타 연주자 겸 작곡가 김희갑에 의해서 가수로 발탁되었어요. 1972년 미국에서 서울 시스터즈 밴드로 가수 활동을 하다가 키리킴으로 일을 했대요. 키리가죠? 고향이 새끼. 귀국해서 1974년 김희갑 작곡의 나는 몰라요 라는 곡으로 국내에서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를 했어요. 그 후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 사촌 등이 히트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1981년 프로복서 출신의 홍수환과 연애 결혼한 후에 1985년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음식점 사업에 전념하다가 2003년 5월 31일 이후 가수 분야에 복귀해서 소설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현재는 지난날 그룹 사운드 출신 중견 동료 가수들의 음악 재기 관련 활동을 독려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대요.
0: 사업도 하고 계시네요. 음악적으로.
2: 네. 가족 관계로는 남편 홍수환과 슬아의 일남 일녀가 있어요. 네. 유부남 권투 선수와 처녀 가수의 동거 결별과 재회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예인 부부보다도 많은 스캔들과 화제를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던 홍수환, 옥희 부부. 늦둥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의 요즘 생활이에요.
0: 오, 홍수환 씨가 처음에는 유부남이셨었구나. 몰랐네요.
2: 그럼요. 그쪽에 애가 셋이었었어요.
0: 아이고.
2: 둘이었는데 마지막 애를 옥희 씨랑 같은 해에 애를 낳았어요.
0: 아니 난리 났었겠는데?
2: 아유, 할 일도 아니었는데 사실 홍수환 씨가 꼬드긴 거예요, 오키 씨를.
0: 아니, 오키 씨 여동생이 지금 메릴랜드 쪽인가 버지니아에 사시는데 아우 아주 이쁘고 네.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 잘하세요.
2: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만났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아이고, 누구를 욕하고
2: 쏭. 아유, 누구를 원망해. 많이 지나가겠어. 여기서 우리 나는 몰라요. 들어볼까요?
0: 처음에 모르셨다며.
2: 그러니까.

0: 목소리가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정말 그렇게 될줄 모르고 만났나 봐요.
0: 네, 그러게요.
1: 대한민국 만세,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0: 아,
1: 상대를 링 바닥에 때려 눕히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어서 승리의 감격을 목청껏 외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하죠. 지난 77년 11월 먼 나라 파나마의 링 위에서 당시 27의 그는 네 번을 쓰러뜨리고 일어나 상대 챔피언을 KO시켰어요. 그가 일궈낸 4전 5기는 세계 복싱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당시 생중계하던 동양방송 TBC
0: 네.
1: 거기서는 기적 같은 장면을 무려 27번이나 반복해서 내보냈대요.
0: 와.
1: 홍수한 그 당시 그 군사독재에 힘겨워하던 국민들은 그를 한국 복싱의 신화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0: 네네.
1: 그 체급 챔피언에 오르는 순간이었는데 상대는 지옥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카라스키아.
0: 아유, 유명하죠. 카라스키아, 예.
1: 네. 전문가들 모두 홍수 안에 완패를 예상하고 있었대요.
0: 네, 맞아요.
1: 연거포 네 번이나 강펀치를 맞고 나가 떨어졌다가 3라운드 시작 48초 만에 KO시켜버렸어요.
0: 대단했어요, 그때. 예.
1: 홍수환은 당시를 회상하며 흥분하던 그의 눈에 잠시 감격의 눈물을 맺히는 듯 했대요. 그랬더니 옥희 씨가, 아이고, 또 그 얘기네. 하도 들어서 이제 그냥 마치 내가 눈 위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생하다니까요. 옥희가 하는 얘기가,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남자 나이 70이 넘으면 다 그렇죠, 뭐. 예전엔 티격태격 싸운 일도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홍수환 옥희 부부는 지난 92년 재결합했어요. 77년 당시 강추위 속에서도 그 카퍼레이드를 펼치면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던 홍수환은 6개월 만에 콜롬비아 니카르도의 타이틀을 뺏겼어요.
0: 맞아.
1: 그리고 이후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유부남이었었으면서도 지금의 아내인 가수 오키와 1년 동안 동거를 하며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당시 선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한국권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당황하다가 옥희와도 헤어졌고 82년엔 가족들과 미국 알라스카로 떠나서 택시 운전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렸대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87년 LA로 옮겼으나 부인과 이혼하면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92년 귀국해서 옥희와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옥희 씨를 사랑은 했네.
1: They love each other.
0: 그러니까 말이요.
1: 오키 씨도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0: 그러니까 두 분이 천생연분이신 거죠.
1: 홍수환이 성격이 그렇게 좋대요.
0: 아유, 저 후배들이 많아요. 잘 따르고.
1: 그리고 젊었을 때 잘생겼었잖아요.
0: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 재결합하는 데는 딸 윤정이의 그 오키 딸이에요.
0: 네네.
1: 역할이 컸대요. 국내에서 프로복싱 데뷔전을 치른 전처 소생의 아들 대호와 동갑내기인데 어려서 엄청나게 증오를 했대요. 홍수환이를 이 딸이 결국 혼자 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아내의 일기 들어볼까요?
0: 네.

0: 저는 이 오키 씨의 아내의 일기를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한데요?
1: 그렇죠. 저도 생소해요. 아이들 보면 늘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이 홍수환 씨가.
0: 네.
1: 어느 쪽이고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대다른 형제지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아주 대견하대요.
0: 아유,
1: 어른들보다 낫죠.
0: 그런 느낌 말이요.
1: 미국에서 힘겹게 살던 홍수아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 권투 도장을 내고 한 달에 열흘 정도는 기업체 강의에서 사전 오기 신화를 전파하며 지냈다고 해요.
0: 아유.
1: 그러나 그의 활동은 그전만큼 주목받지 못했어요. 오키 역시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고 지난 68년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를 통해서 가수 생활을 시작해서 73년 국내 무대에 데뷔한 오키는 당시 파격적인 의상과 시원한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사촌, 아내의 일기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냈지만 홍수환과의 스캔들 이후 18년 동안 앨범을 발표하지를 못했대요.
0: 오, 꽤 오랜 시간이었네요.
1: 안 나왔었어요, 한동안. 그 사이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등 많은 일들을 겪었죠.
0: 네.
1: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키 씨가 자기 얘기를 하면요. 아, 그러냐고 해서 다 언더스탠 하나 보다고 가서 보면은 나중에 기사라는 거 보면은 엉뚱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휴, 그때부터 기레기들이 많았던 겨우.
1: 그게.
0: 그때 싹 정리를 해셔시 하는 뒤 가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았어.
1: 원래 잡초는 안 죽어요.
0: 밟으면 더 질기게 살아나더라고.
1: 그렇죠. 밤무대와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곳 밖에는 중견 가수를 받아주는 무대가 없는 중견 가수들끼리 말하는 다친 음악회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최근엔 지방 공연이 늘어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아졌다고. 부부 동반으로 경남 거창에서도 공연을 했대요.
0: 그 오키 씨가 보면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그래서
1: 네.
0: 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셔도 돼. 아이고 뭐 다 아는데 뭐 어때요? 뭐 이러면서 아마 그런 솔직함 때문에 그 불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뭐 자다가 방 코 걸고 그런 소리 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는 조금씩 멀어져 갔지만 두 사람에겐 크나큰 보물이 하나 생겼다고 하네요. 바로 늦둥이 아들 장환이. 재결합 당시 얻은 장환이는 부부가 감정싸움 조짐이 보이면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중재자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아빠는 모르는 비밀을 엄마와 간직하고 있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아빠에겐 아주 얄미운 아들이고 엄마에겐 늦은 귀가의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는 시어머니 아들이래요. 재결합 후 불꽃처럼 확 올랐다가 오랜 시간 이별했던 그리고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이들에게 부부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세인들 사이에선 이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이 늘 화제가 되곤 했죠. 젊어서는 서로 오해가 많았고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귀가 얇았던 거죠. 요즘도 아이들 문제, 뭐 두 사람의 성격 문제로 여전히 다투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래요. 또 싸울 힘도 없고 홍수환이 말하는 오키는 감정의 변화가 적고 매사에 꾸준한 성격, 권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던 가수와 만나 사랑을 하고 부부로 살 수 있어서 아주 행운이라고 하네요.
0: 그 홍수환 씨 동생이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홍수철.
1: 홍수환도 잘하잖아요.
0: 예, 예, 예. 그래도 아우 그 동생분 음반도 내고 인기 꽤 많죠. 황제를 위하여, 돈 때문에, 철없던 사랑, 그리고 또 장밋빛깔 그 입술. 아유, 의외로 히트곡 많아요. 그런데 가수 생활 접고 교회 목사로 활동 중인데 아마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대요.
1: 별걸 다 알아.
0: 아저씨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잖아요.
1: 여기서 우리 이웃사촌 들어보죠.
0: 예.

0: 그 본처가 들으면은 속상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 오키 씨 같으면 아이고 형님 나한테 감사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살자뇨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1: 잊어버린 본처는 육갑들을 하고 가네 그렇지. 홍수아는 권투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보다는 가수와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있다면서 아유. 점점 이 사람과 저는 무엇보다도 음악적 취향이 맞고 제 생각엔 오키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닐까 한데요. 아유 팔불출이 따로 그 오키는 원래 권투를 무척 싫어했대요. 사람을 가둬놓고 싸움을 시키는 것 같아서 무섭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0: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런데 막상 홍수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여리더라고.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타입이래요.
0: 아, 무슨 보기보다 또 스윗하신가 보네.
1: 네. 근데 한 가지 불만은 평소 그렇게 쌓아놓은 공을 욱 하는 성미 때문에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는데요.
0: 에휴, 또 누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또 찔리면서 또 그러네.
1: 그렇죠.
0: 네.
1: 이 부분은 팬들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홍수하는 연기 도전과 새로운 사업으로 바쁘고 아내 오키도 오랜만에 새 음반을 내어서 네.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 우선 그 출발은 남편이 시작을 했어요.
0: 오.
1: 코미디 영화 최후의 만찬도 했고
0: 예예.
1: 또한 작품에서 조직폭력배 보스인 장독대 역도 했고
0: 네.
1: SBS 수목드라마 때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0: 오, 예예.
1: 네, 거기 복싱 해설자로도 등장했대요. 그래서 홍수아는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를 그렇게 하는 등 연기자로서의 숨겨진 끼를 보여줘서 제작진에게 아주 호평을 받았대요.
0: 오, 그래요?
1: 근데 홍수환 얘기가 연기해보니까 복싱보다 훨씬 쉽더래요. 오키는 소설 같은 사랑을 발표하면서 내친 김에 처음 단독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주변에 권유도 있고 또 왕년에 인기를 얻었던 가수들이 하나 둘 무대에 복귀하는 걸 보고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데뷔 당시엔 죄흥에 겨워서 불렀는데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노래에 감정이 많이 실린다는 얘기도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첫 타이틀곡은 홍수환과 함께 부른 댄스곡 불멸의 여인. 그러나 홍수환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활동곡을 소설 같은 사랑으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 소설 같은 사랑은 성인 취향의 발라드 곡이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별거요 아니오. 근데 두 분이 그래도 불멸의 여인을 녹음을 했더라고요.
0: 오, 그래요. 한번 좀 또 네, 네. 들어봐야겠는데요.
1: 네. 연예인 부부의 스캔들이 참 많죠.
0: 네.
1: 그런 걸 보면은 자기네들 이야기도 저렇게 흥미 위주로 비춰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0: 근데 이분들은 다른 그 불륜 부부보다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닥 거부감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원 부인이
0: 네.
1: 문제를 크게 삼질 않았기 때문에
0: 아...
1: 조용히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0: 글쎄요. 그것도 있었겠네요.
1: 그리고 훌쩍 가버렸잖아요.
0: 그러게.
1: 하와이로.
0: 양반이시네.
1: 아주 복 받아서 잘 사실게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1: 네. 예. 그럼 오키와 홍수환 부부가 부른 불멸의 여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0: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김상훈과 나트륨,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여러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 함께 들으니 왠지 월요일이 좀 꽉 차게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들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앞서 이세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와 송정미 씨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님께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도 웃자. 이 세 마디를 마음속에 조용히 외우면 행복이 살며시 내 곁으로 걸어옵니다 하셨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웃자. 네, 좋아요. 웃자, 오늘도 웃자. 하은하지만 김진아님께서 오늘 222회 출석체크, 왠지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시며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청곡 써주셨는데 피아 버전은 없네요. 음원으로. 그래서 프롬가스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전해드릴게요. 파리가제트님 오늘 좋은 날, 셀리와 저의 결혼기념일 24주년 됐습니다. 셀리에게 항상 고맙다고 온디님이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시는 드문 케이스죠. 참 좋아요. 아니면 그 한번 오늘은 살짝살짝 인증해 보실래요? 우리 부부예요. 모르셨죠? 우리 형제자매예요.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살짝 손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두 분 같이 축복송 와주세요. 8106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주말에 딸이 와서 함께 자고 38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남산 산책도 가고 명동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헤어졌어요. 딸이 명동에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든 우리 딸 힘내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살자꾸나 하고 응원사연 보내오셨습니다. 38개월 된 손주 사진이 그 잔디밭에서 정말 열심히 힘차게 뛰어노는, 그런데 가끔 뒤돌아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육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또 행복한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를 꼽는다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외쳐드리고요. 자, 찬양은 우리 오늘도 멋지게 행복 선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강찬과 조찬미가 부르는 행복 선택이라는 곡이고요. From God,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또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아비가일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찬양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수프로님도 일찍 오셨는데 역시 찬양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남궁 송옥 손유나 장윤영이 부릅니다. 그 사랑 노래해.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또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네,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준바하는 최건사님께서 만나로 사연을 주셨는데, 가끔 이런 분들은, 정말 갓생산다, 이런 표현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줌바하는 최권사, 권사님 되셨고 줌바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뭔가 그 인생을 활기차게 사시는 요 느낌이 딱 있단 말이죠. 있는데 사연도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잘 표현을 하셔서 쓰실지 이 표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 마음으로만 듣고 있다가 이제서야 글을 올려요. 남편이 4월 30일자로 33년간의 긴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깊은 시간을 기념하며 남편과 딸이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답니다. 약 300km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300km 맞죠. 예, 남편에게는 마무리의 길이,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일 후에는 리스본에서 저도 합류하게 되는데 긴 여정이지만 6주 동안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임재를 깊이 느끼며 감사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다가 문득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무리의 시간, 산티아고 순례길, 굉장히 긴 여정이어서 정말 도전하시는 분들도 멋지지만 그 과정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합류하셔서 그 시간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족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멋진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고 나서 또 잘 정리된 그런 여행기를 보내주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다가 문득 이 곡이 떠올랐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딱 어울리는 실제로 이 남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해서 종종 CCM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는 예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곡일 겁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1: 빈손으로 걸어.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을 바라보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어느 가정의 남편은 세상이 떠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점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데 이 딸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술학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마침 딸이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이라 이 우산을 두 개 가지고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서 학원 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앞치마를 그냥 입고 왔고 그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끝나고 학원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딸이 보고 엄마가 손을 흔들고 빨리 내려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옷이 너무 더러워서 나보기가 창피해서 우리 딸이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술학원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딸이 특별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그곳에 가서 딸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많이 보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비가 막 오는 그런 날씨에 우산 두 개를 들고 앞치마에 밀가루가 막 묻어있는 모습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엄마를 보고 아 영감이 확 와서 그 엄마를 스케치하다가 늦게 내려가 보니 엄마가 없었던 것이죠. 엄마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긴다 생각하고 아이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준 딸이 너무 고마워서 그 딸을 안고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해주고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준 게 없다. 부모님들은 때로 내가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은 레위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에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유대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뭐하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외하다라는 뜻은 소중히 여기다, 자랑하다, 높이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 라는 뜻은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높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인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자신의 아버지는 늘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해갖고 아녀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머니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늘 헌신하셨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줬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가난과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신앙 이 두 가지 유산으로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고 목회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을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이 학교에 가신 적 있으시죠? 어머니가 멋있게 옷을 입고 오면은 와 너희 어머니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검소하게 소소하게 입고 오시면 너희 어머니 할머니 아니냐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정직을 가르치시고 어떤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려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부모님들은 남들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부모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링컨 또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한, 학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귀족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고 괴롭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 연설할 때 어느 상원 위원이 손을 들고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 아닙니까?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입니다. 그렇게 링컨의 아버지를 비하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구두 수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구두가 헤어지거나 망가지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새 구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학문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북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를 자랑하고 당당히 여기고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장수의 복과 평강을 주셔서 그 대통령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에 그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당당히 높이고 자랑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수의 복, 평강의 복,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15일 만에 이제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15일 만에 걸으신 분은 없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15개월 돼도 걷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애가 타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인도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서 병원에 가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냥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들이 체벌을 하시죠. 여러분도 혹시 아이들 매로 체벌하신 적 있으세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한 세 번은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 몇을 세세요? 하나 둘 셋 하죠. 그러면서 용서를 빌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하나 둘 셋을 빨리 세시고 아이들을 때리시는 부모님 계세요? 하나 둘 셋 하고 패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 체벌의 목적은 그 아이가 어떻게든지 자기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유산이 자녀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으로 잘 알려진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던 어느 날 지도 교수가 이 정 목사님을 부릅니다. 교수님은 정 목사님에게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자서전같이 기록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다 보니까 158페이지라는 엄청난 숫자의 그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도교수가 하루는 이 정 교수님을 불렀어요. 정 교수, 당신이 쓴 그 책을 내가 보았는데 그 책에서 내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 당신이 정말 사람들을 끄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책 속에 기록된 이 두 페이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라고 하면서 빨간 줄로 다 그 페이지 두 페이지를 다 줄을 쳐서 이 정태기 목사님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새 어머니를 집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그 집에서 살고 6개월은 이 집에서 살면서 그 집에는 자녀들 5명, 이 집에는 자녀들 4명, 그렇게 9명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는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일에 충격을 받아서 일 중독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 일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어머니가 아침밥을 해주신 적이 없대요. 그 아침밥을 먹기 전에 어머니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받은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가 쓴 그 두 페이지 되는 빨간 줄이 그려져 있는 그곳을 보았대요. 그런데 이 정목사님이 그곳이 언제인가라고 봤더니 그가 중학교 때 시절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고향 섬을 떠나서 목포로 유학을 갔대요. 당시 목포까지 가려고 하면 뭐 배를 타고 갯벌을 지나서 버스를 타고 거의 한나절 다 걸리는 그런 먼 곳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태기 목사님 어머님이 그 딸과 함께 김치를 담다가 갑자기 목포에 혼자 공부하는 아들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는 이런 김치도 못 먹을 텐데 못 먹을 텐데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밤 김치를 단지에 담으시고 그 단지를 머리에 이시고 목포로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갯벌을 2시간을 지나고 보리 한 대를 그 뱃서공에게 주고 강을 건넌 다음에 이 정태기 목사님 말로는 거기에 99개의 고개가 있었대요. 99개의 산을 6시간을 넘어서 목포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아들이 있는 중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은 김치 단지를 머리에 이시고 머리는 37세에 벌써 다 허옇게 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검정 고무신을 신으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 정문에 나오는데 엄마가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금 학교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다른 어매는 이뻐. 그런데 우리 어매는 왜 저래? 원망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간 후에 아무도 없는 교정에 다시금 나와서 엄마를 맞이하는 거죠. 엄마는 기뻐하고 아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 목사님은 엄마한테 화를 냈대요. 왜 학교까지 와서 날 창피하게 하면서 막 소리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엄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 보고 잡아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누가 볼까봐 엄마하고 한 10m 떨어져서 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은 지도교수가 바로 여기를 가르치면서 바로 이 사랑, 엄마의 이 사랑이 당신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섬에서 목포까지 김치단지 치고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정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부끄럽게 여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 어머니는 오래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걸 전하면 우리 어머니 성격에 한 3년은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텐데 하면서 그 마지막 어머니와 헤어졌던 그 기억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어머님이 그 방에 앉으셔서 옷걸음을 만지작 하셨대요.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늘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옷걸음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어메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이야기하시기를 태기야 내가 너 비행기 타는 것을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목포까지 가는데 하루 또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가 14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비용에다가 어머니가 그 김포공항 갔다가 내려오려면 누가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정택이 목사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엄마 안 돼. 엄마 나 곧 돌아올 거야. 그러고 나서 유학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보러 왔고 어머니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점점 멀어지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점같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도 어머니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그 어머니와의 그 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그 목포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머니 3일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3시간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머니 3분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시 내 인생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메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메, 미안해. 어메, 용서해. 그리고 어메,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죠. 말로, 행동으로,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남기시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부모의 유산은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리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오늘 부모님의 얼굴을 마음에 그리시고 그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경외하시고 자랑하시고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유산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교착에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한적 공습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잇따라 늦춰 잡았습니다. 물가 불안과 견조한 고용 지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글이 AI를 활용한 제로데이 사이버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이 AI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코드를 자동화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 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유학생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기성 광고를 방치한 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미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원클릭으로 수천 개의 사기 광고를 양산할 수 있는 AI 광고 도구까지 도마에 오르며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MV 홍기오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각국 승객들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국제보건당국이 격리와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치명 사례가 발생한 만큼 잠복기 동안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향해 드림팀, 완벽한 조합이라고 치켜세우며 차기 공화당 대권 구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식 지지선은 그었지만 사실상 포스트 트럼프 후계자 압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잇따라 결렬된 것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최근 몇 주 사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핵물 제휴와 관련한 이란의 실질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쓰레기, 멍청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란에 실제로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일부 인사를 포함한 강경파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며 이란의 입지를 더욱 약화할 제한적 공습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진영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 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이란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이란 입장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국에 설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동국가의 한 당국자는 영내 국가들과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외교 기회라는 점을 이란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접근 방식과 압박을 견디는 한계치가 서로 다르다며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의 특성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이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결국 베이징에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미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각국이 귀국 승객들에 대한 격리와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주민 3명도 미국 내 격리 관찰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8주에 달해 추가 감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하차한 승객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국제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11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인 승객 17명 가운데 뉴욕 주민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티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을 거주지로 둔 승객 3명이 현재 보건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언제 뉴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약 42일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There are three individuals who call New York home. We don't know whether those individuals will be returning to New York. I believe that there is a 42-day monitoring period, and they can decide whether they want to do that in Nebraska or come back and make other accommodations. But my health department, my department's all been involved with the CDC from the beginning,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CDC is... capable of handling something should it grow larger than they're predicting. And I say that because I know that over a year ago there were significant cuts at the CDC as part of the Elon Musk Doge cuts. This is not to be expected. It's transmitted very differently than the coronavirus. And so I, you know, there's no panic, no concern. I just need to be proactive. That's all.
1: 뉴욕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뉴욕시, 웨체스터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네브라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 내 국립 검역시설에서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 승객 가운데 최소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승객은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미국인 승객 한 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별도로 격리 관찰 중입니다. 다만 스페인 보건당국은 해당 미국인 승객의 검체를 재검사한 결과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탐사 크루즈선 MV 혼디오스호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졌으며 확진자는 최소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선 내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하선한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한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로 귀국한 승객 1명은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상태가 악화됐다고 프랑스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도 자국민 승객 14명 가운데 1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현재 무증상 상태며 나머지 승객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영국인과 일본인 승객들도 맨체스터 인근 병원 등에 격리됐으며 영국 정부는 최대 45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역시 귀국 승객에게 최대 42일간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리아 벤 커코브 팬데믹 대비 책임자는 이번 바이러스는 COVID-19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심각한 감염병이라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도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6주에서 8주에 달하는 만큼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한타 바이러스와 달리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의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밀접하고 장기간 접촉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를 흡입할 경우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열과 오한, 근육통,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첫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4월 미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봄철 성수기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 부담, 부족한 매물 영향으로 주택 거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인 4월에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1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미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주택 판매 가격은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7,7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주택 판매 재고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런스 NAR 윤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몇 년 전만큼 치열하진 않지만 여전히 복수 매수 제한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 기존 주택 재고는 147만 채로 전월 대비 5.8%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인 약 200만 채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현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4.4개월치 공급 물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균형 수준은 5에서 6개월 정도로 평가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인 이득을 대가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대폭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먼저 최근 몇 주 사이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인 군사 경제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캐나다가 인도에 우라늄을 보내기로 하고 브라질이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군용 수송기를 제작하기로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과 미국,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동경국들의 절박한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거대한 괴물 사이에 끼어 변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자인 리처드 헤이다리언은 이를 두고 중견국들의 위험 분산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 성모 마리아상의 입에 담배를 물리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군 교도소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레바논 남부의 마론파 기독교인 마을 데벨에서 벌어진 종교 모독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모 마리아상의 입에 담배를 꽂는 행위를 한 병사에게는 징역 21일,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 병사에게는 징역 14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군은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종교 및 공동체의 성지와 종교적인 상징물을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명은 작전 지역에 진입하기 전 병사들에게 종교 시설과 상징물에 대한 처신 규정을 정기적으로 명확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종교적인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서울 여행 시 들려야 할 장소로 전통시장 기름집을 추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이용자는 한국에 가면 단순한 관광보다는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원하는 양만큼 주문하면 바로 압착해 병에 담아주는데 시중 기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입소문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방앗간이나 기름집에는 하루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누리꾼은 들기름 너무 사가서 가격이 오른다며 이제 제발 그만 사가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기름집에 열광하는 핵심 이유는 즉석 압착이라는 경험 요소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들기름이 일본에서 이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안 그래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 한국의 방앗간 기름이 더 신선하다는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서비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쿡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쿡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1950.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학부생이 작년보다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교육자협회가 여러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 학부생 규모는 급감했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의 62%는 올해 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작년 봄보다 외국인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84%는 외국인 등록생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으며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학생은 미국 대학의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오는 가을 학기에도 유학생 등록이 20%가량 줄어들면 일부 대학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교육을 재편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단속해왔습니다. 작년 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이스 요원들이 외국인 학생 수십 명을 캠퍼스나 기숙사에서 체포 및 구금했으며 수천 명의 법적 거주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부분의 학생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 같은 단속은 유학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국무부는 엄격한 신규 비자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유학 비자 발급 절차를 6월에 재개했지만 이미 작년에 관련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6%나 줄었습니다. 미 국제교육자협회는 전 세계 수백 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올 봄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이 줄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에 유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우리는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에 갤런당 18센트, 경유에는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 휘발유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CBS 인터뷰 이후에 백악관 행사에서 작은 비율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11주차에 접어들었고 종전 협의가 계속해 난항을 겪으면서 유가가 금세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비 소식은 없겠고 비교적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다소 포근하겠고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두 지역 모두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4: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3: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대폭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아 기자가 전합니다.
2: 뉴욕타임즈는 11일 보도에서 최근 몇 주 사이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인 군사경제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캐나다가 인도에 우라늄을 보내기로 하고 브라질이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군용 수송기를 제작하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과 미국,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중견국들의 절박한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거래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지원 축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후퇴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을 이유로 태평양에 있던 함대와 주한미군 탄약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했는데 이것이 더 광범위한 병력 재배치의 전조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동미군 5,0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이후 이뤄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도 미군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는 대가로 두 나라의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한 번에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주 국립대의 전략연구교수이자 전직 호주 정보당국 관리인 휴 화이트는 미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고 느끼며 서로 의존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각국은 공개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군의 군사자산 전용에 대해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구글이 인공지능을 악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던 해커들의 시도를 선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이 취약점 발굴과 공격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AI를 동원하고 있다고 구글은 분석했습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AI를 활용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로데이 공격 행위자를 확인했다며 이 행위자는 대규모 공격에 AI를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우리의 선제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발견해 보안 패치가 적용되기 전에 감행하는 보안 위협을 뜻합니다. 최근 AI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이 강화하면서 이와 같은 제로데이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시도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 해커들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2단계 인증을 우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은 이번 공격에서 자사의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제로데이 공격을 시도한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글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이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 북한과 연계된 집단이 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들 집단이 AI를 활용한 취약점 발견과 악용을 위해 정교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품질 특화 보안 데이터셋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그룹 APT45가 프롬프트를 수천 건 반복 전송해 다양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코드를 검증하는 자동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됐다고 구글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글은 공격자들은 실험과 혁신을 주저하지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구글은 보안과 AI 커뮤니티 전반의 연구 결과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끝없이 변화하는 위협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엔트로픽이 전문가 수준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개발을 발표하면서 AI발 사이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해당 모델로 인한 보안 위협을 고려해 일부 선별된 기업 기관에만 이를 선 제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공개된 모델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안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픈 AI도 최근 소수 인력에만 공유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 GPT-5.5 사이버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석준 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팰팍 행정부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하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오는 6월 2일 열리는 팰팍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11일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과 주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승인과 감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팰팍타운 정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팰팍의 현 주소를 바로 알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선거를 앞두고 저를 포함한 우리 후보들이 항상 외치듯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과 감시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민 후보는 2024년 12월 이전 행정부 직원 소송건과 관련해 팰팍 행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 45만 달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와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는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의 재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 후보는 소송 합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합의금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어떤 이유로든 재정 지급과 관련된 과정은 반드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2024년 12월 직원 소송권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합의자와 지급이 시의회 공식적인 논의와 승인이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재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소송 합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합의금을 지급하려면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법적 절차와 시의회 승인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 이에 K-Radio는 원고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유봉 시의원은 당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전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팰팍타운 정부가 합의금으로 45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팰팍타운 정부는 유독 법적 소송이 많은 타운이라며 왜 이렇게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지 그리고 소송을 대하는 과정과 자세는 어떤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 역시 팰팍 정부의 재정 부실과 투명성 부족 문제는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5: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였어요?
6: 이제 이분이 201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소송을 한 건데 자기가 그 빼어하게 부당하게 제가 파이어됐대, 해고됐다는 거죠.
5: 근데 유독 펠팍이 소송 관련 비용이 주민들 세금으로 많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경찰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추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걸 결국엔 다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내부적인 컨트롤이나 파이낸스 문제의 컨트롤이나 내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조금 더 더하자면 77만 5천 불에 대한 예산 초과, 이게 예산 적자가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해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달에 갑자기 올라왔냐.
6: 유난히 소송이 많은 타운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분명히 저희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소송이 다른지 그건 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임프로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원유봉 시의원은 일례로 회박타운 정부가 비전 미디어라는 밴더를 통해 PR을 하는데 2024년 11월 계약 기준 월 3,500불을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매달 4,000불씩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펠팍타운 정부의 재정 적자, 예산 초과는 방만한 운영, 재정 부실, 주먹구구식 집행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6: 저희가 쓰는 밴더 중에서 비전 미디어라는 밴더가 있어요. 퍼블릭 릴레이션. 그런데 이제 그 밴더가 2024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 레졸루션입니다. 267, 2024년 267. 그런데 여기 보면 3,500불, 한 달에 3,500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약서예요. 여기에도 3,500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한 건 2025년 1월부터 페이했습니다. 12월에 보니까 매달 4,000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왜 4,000불을 주냐? 그래도 다 통과시켜, 네 명이. 저는 계속 반대했죠. 요번에도 4월 미팅 때 이런 레졸루션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비전 미디어는 4,000불로 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정권은 우리가 돈을 루즈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돈이 초과가 안 될 수가 없죠.
3: 민석준 후보는 이어 최근 자신을 둘러싼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위 조작 관련 소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민 후보는 자신은 시카고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며 이후 MIT에서 어드밴스드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항공학을 더 공부했고 이 프로그램은 학위 과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단 한 번도 MIT를 졸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왜 유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저는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고 시카고에서 졸업을 하고 실습을 위해서 MIT에서 ASP 프로그램이라는 non-degree 펑션을 제가 수여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전공자로서 제가 항공기계학을 해서 지금도 항공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되자고 에비아닉스 클래스를 드는 거예요.
3: 민 후보는 이어 2019년 노래방 사건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노래방 운영은 부모님이 하셨고 당시 노래방 내부에서 학생 간의 다툼이 발생했지만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가방 안에 술이 있었던 상태였지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했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이 비방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비방이 어떤 선거 구도에 의해서 비방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아 굉장히 조바심이 났구나. 3주를 남겨두고서는 비방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정책으로 저희와 싸울 수 있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2019년에 발생한 노래방 사건 운영을 한 거 맞습니다. 누가?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이민 사회가 그래요, 사실. 저는 1.5세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머리에 이제 부모님을 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너레이션이에요. 2019년에 발생을 했고, 저는 싸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두 가지 티켓인데, 하나는 오디넨스 티켓, 하나는 2C 크리미널 티켓이에요. 자, 이 두 건을 가지고선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 시장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다가 이제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고로 인해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저는 없었고 그 자리에 이제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아이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명확하게. 그리고 마시게 두지도 않았어요. 먹고 들어왔고 가방에 남은 술이 이제 싸움이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술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티켓을 받았는데 2019년 10월 9월쯤 아마 발생을 했을 거예요. 2020년 이 건을 디스미스와 디스포지션을 받은 건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의 다큐먼트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고
3: K-Radio 이하예입니다.
1: UC 버클리에서 미 최초 한국어 수업 개설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첫 졸업생 3명이 나왔습니다. 학부 전공 개설 1년 만에 첫 졸업으로 한국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미 서부 명문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가 미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둔 첫 결실입니다. 첫 졸업생인 김소영 씨는 근현대사뿐 아니라 향찰과 같은 고대 표기법까지 배우고 고전문학 등 1차 사료를 직접 연구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접근하는 버클리대 한국학의 커리큘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졸업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인 조앤 문 씨는 윤봉주의 시를 공부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분단의 역사 등을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자라온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0세기 한국 여성의 노동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쓴 문 씨는 이후 하와이대 대학원에 진학해 일제강점기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과 해방 이후 형성된 기지촌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UC 버클리의 첫 한국어 수업은 당시 동양어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 개설했습니다. 선생은 미국 최초의 한국어 대학 교재도 직접 집필했습니다. 최봉윤 선생이 씨앗을 뿌린 한국어 수업은 현재 연간 400명에서 500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가 됐고 학과는 한국어 수업 전담 강사 7명을 두고 매년 한국의 날 행사를 열어 공연과 논문 발표, 에세이 경연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이 전통을 지난 2023년에 한국어 프로그램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최봉윤 장학금도 신설했으며 대학이 1979년 설립한 한국학센터는 2022년부터 이홍영 도서상을 마련해 한국학 관련 우수 학술서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학부 한국학 전공 설치에 노력해온 동아시아학과 안진수 교수는 한국학 대학원도 개설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더 늦췄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첫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올해 12월 첫 인하와 내년 3월 추가 인하로 수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배경입니다. 4월 미 고용은 예상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3%로 안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올해 노동시장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는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2027년에 마지막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도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7월과 9월에 각각 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같은 날 보고서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표의 흐름이 인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여름께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면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3.5에서 3.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가나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교착에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한적 공습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잇따라 늦춰 잡았습니다. 물가 불안과 견조한 고용 지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글이 AI를 활용한 제로데이 사이버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이 AI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코드를 자동화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유학생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기성 광고를 방치한 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미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원클릭으로 수천 개의 사기 광고를 양산할 수 있는 AI 광고 도구까지 도마에 오르며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MV 헌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각국 승객들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국제보건당국이 격리와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치명 사례가 발생한 만큼 잠복기 동안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향해 드림팀, 완벽한 조합이라고 치켜세우며 차기 공화당 대권 구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식 지지선은 그었지만 사실상 포스트 트럼프 후계자 압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기성 광고 방치 의혹으로 실리콘밸리 소재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광고 수십억 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소장에서 메타가 매일 SNS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금융상품, 가짜 불치병 치료제, 효과가 없는 영양제, 유명인을 사칭한 기부 유도 등 사기 광고 150억 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큰 광고주를 식별하고도 이들을 퇴출하는 대신 이들에게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메타가 사기 관련성이 높은 광고주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위반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메타가 규제 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단지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사기 방지 조치가 매출의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주면 해당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는 매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카운티는 메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메타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 도구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주가 이 도구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사기 광고를 4천 가지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이 같은 메타의 사기 광고 방치로 2024년 한 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이와 같은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민사 벌금, 부당 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메타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이와 같은 사기 광고 관련 비판에 대해 우리는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나 합법적인 광고주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과거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세너제이, 쿠퍼티노, 마운틴뷰, 펠로엘토 등이 속한 실리콘밸리 지역 지방정부입니다. 다만 메타 본사가 있는 멜로파크는 이웃한 샌머테이오 카운티 소속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실제 체감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최근 발표된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뉴욕주의 물가 상승률은 23.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질 소득은 단순 급여 인상뿐 아니라 집값과 식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 상승까지 함께 반영한 수치입니다. 즉 월급이 올랐더라도 생활비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면 실제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뉴욕주 전체의 실질 중간 가구 소득 증가율은 2%에 그쳤습니다. 또 뉴욕주 내 62개 카운티 가운데 23개 지역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티오가 카운티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5년 새 5.8%가 줄었습니다. 반면 그린 카운티는 18.2%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얼스터 카운티도 9%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서는 퀸즈와 브루클린만이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퀸즈는 1.9%, 브루클린은 8.3%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스태튼 아일랜드는 3.5%, 맨해튼은 2.4%, 브롱스는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거비와 식비, 보험료 상승이 가계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렌트비와 식료품 가격, 각종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체감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많은 뉴욕 주민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 월급이 올라도 체감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앞으로 뉴욕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한국전 참전용사 사진전 리셉션이 9일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프로젝트 솔저 갤러리에서 전미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직접 참석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육성과 전시를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현장에 김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한국전 참전용사 사진전 리셉션이 9일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프로젝트 솔저 갤러리에서 전미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프로젝트 솔저는 사진작가 라미, 대표 현호재가 2013년부터 전 세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모습과 살아있는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희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사진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초상화와 참전 당시 사용된 타자기, 전화기, 철모, 포탄으로 만든 밥그릇 등 생생한 전쟁의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갤러리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참전용사들의 흑백사진 속 눈빛은 강렬했고 수많은 관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의 인터뷰 영상과 한국전쟁 당시 사진들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도슨트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민주 학생은 도슨트 활동을 하며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난 뒤 한국 역사에 깊은 열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역사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 장기적인 도슨트 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살아있는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3: 앞으로 정기 프로젝트 솔저에서 정기 봉사를 하게 되면서 내가 200을 알아야 이런 분에게 80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100을 알려드릴 수도 있듯이 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조사하고 배워서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2: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일방향적 전시를 넘어 특히 청년 세대에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살아있는 역사를 공유하는 쌍방향적 소통의 공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6.25 전쟁 참전 국군용사 이승엽 선생님과 미육군 한국전쟁 참전용사 제롬 골더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발길이 이어졌고 관람객들은 참전용사들에게 경례와 예우를 표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청년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라고 인사를 전하며 거수경례로 존경을 표했고 참전용사들의 육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롬 골더 선생님은 1951년 17세의 나이로 인천 최전방에 배치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당시 내가 본 인천은 황폐하고 참혹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하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4: I was 17 when I was there. And I was embarked off a ship at Incheon Harbor. And I was all in false devastating buildings and whatever. But I've been in Incheon. I've been assigned to a division on the front line. Here's a country that really pulled itself from the rubble, put it that way. And here they are, one of the top, again, the top economies in the world. And I said a little smile for all Korean veterans. I helped. Freedom is not free. I learned from that.
2: 이어 그는 기억에 남는 한국 노래가 있다며 당시의 기억을 담아

0: eye-opening and refreshing. It's important to see how different people have come together to help each other create a better life. Through challenges, they were able to go into another country, assist them in reclaiming their freedom and building on that freedom. It's important for the newer, younger generation to understand how important allyship is and how well people can work together when we have common goals.
1: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현호재 대표는 공간에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온라인을 넘어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온라인으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봐야 되는 거고 공간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 공간을 만든 이유도 와서 보고 이제 그거 변화되라고.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뭔지를 느끼고 이 사람들 모습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거 한번 느껴보라고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네,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DMB 지역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1: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세대가 한국전쟁의 생생한 현장을 돌아보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살아있는 자유의 가치를 함께 마주한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툭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 뉴욕 총영사관 김상호 신임 총영사가 11일 공식 부임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미 건국 250주년을 맞는 해에 뉴욕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이라며 준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5개 주는 미 역사와 경제, 교육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이민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맨해튼과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한인사회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코리아타운은 세계인이 찾는 K-푸드 명소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후 총영사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소통, 협력,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팀 코리아 뉴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외교 그리고 경제문화 교육 외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뉴욕 총영사관 김상호 신임 총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동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타 재단에서 뉴욕 거주 한인들 대상으로 중독 이해와 회복을 돕는 4주간의 온라인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중독을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 트라우마, 관계 요인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로 재해석하고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되며 대상은 뉴욕 지역 한인 중독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중독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강사는 김선민 박사로 콜롬보 플랜 트레이너이자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5월 14일, 21일, 28일, 6월 4일에 걸쳐 총 4회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등록 및 문의는 문자메시지 917-993-2377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5월 1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해금 리버스 모기지 안내 세미나를 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해금은 연방주택청의 보증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의 한 종류로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 자산, 즉 홈 에퀴티를 활용해서 노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월 모기지 납부금이나 생활비 부담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연방주택도시개발

후에 해금 상담사 자격을 갖춘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박인국 주택상담사가 진행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의 기본 개념, 자격 조건, 자금 수령 및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해금 리버스 모기지는 일반 모기지와 달리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 잔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주택 소유주는 계속해서 재산세, 주택보험, 주택유지관리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월 모기지 납부금이 부담되거나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시니어분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재정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나는 버지니아 주택국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지원되며 참석을 위한 사전 등록은 703-354-6345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샴푸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한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 과정 중 인명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라레도의 화물열차 화물칸에서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당국은 폭염 속 고체온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밀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끊이질 않고 있는 텍사스 국경에서 또다시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텍사스주 라레도 차량기지 인근의 화물열차 화물칸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라레도는 미국과 멕시코 교역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경찰은 10일 오후 3시께 유니언 퍼시픽 철도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망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웹카운티의 검시관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6명의 희생자 가운데 1명은 여성이고 나머지는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성 희생자들 가운데 1명은 10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9세 여성 희생자는 멕시코, 24세 남성 희생자는 온두라스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남성 4명의 출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멕시코 또는 온두라스 출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소 측은 희생자 발견 당시 현장의 온도는 화씨 105도, 섭씨 45도에 달했다며 사인을 확인하고 있지만 여성 희생자는 고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라레도 경찰서의 조사관 호세 바예사는 해당 열차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사건 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측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당국의 조사에 충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영사관들과 접촉 중이라고 검시관 사무소 측은 밝혔습니다. 라레도는 텍사스주의 주요 통관항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텍사스주 육상 통관항 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JD 벤스 부통령과 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서 좋은 티켓, 드림팀이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공화당 진영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며 참석자들을 향해 누가 JD 벤스를 좋아하나, 누가 마코 루비오를 좋아하나라고 연달아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호명될 때 각각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티켓 같다며 이것이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든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을 가리켜 거듭 완벽한 조합이라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조합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조합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띄우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식 후계자로 지지하는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건 경계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만찬은 전국 경찰 주간을 맞아 법 집행기관 고위 당국자들을 초청해 이뤄졌습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에 따라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포스트 트럼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41세 벤스 부통령은 힐빌리 출신으로 노동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쿠바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54세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수립에 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두 사람을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하면서 두 사람이 팀을 이루면 멈출 수 없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방문해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연례 건강 치과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비 소식은 없겠고 비교적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다소 포근하겠고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두 지역 모두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5: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4: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소고기 관세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소사육 규모가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수입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부족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 통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1일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율 할당 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농가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에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목축업계의 오랜 불만이었던 멸종위기종, 늑대보호조치 완화와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 등 일부 축산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미 소고기 가격의 상승에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계란, 우유 등 일부 식품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소고기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COVID-19 당시 가축 가격 급락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목축업자들이 사육 두수를 줄였고 미 소 사육 규모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고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육 두수가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6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은 이미 1월에 미국의 저율관세 물량 한도를 채운 상태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쇠고기 공급 부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목축업자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아마존 내부에서 인사 고과를 일식한 보여주기식 인공지능 사용 경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메시클로라는 사내용 AI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내 소프트웨어와 연결돼 이메일 분류나 업무용 메신저 앱을 이용한 각종 작업, 코드 배포 등을 자동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사내에서 AI 사용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아마존은 직원들의 AI 토큰 사용량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뜻합니다. 토큰 수치가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아마존의 입장과는 별개로 사내에선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토큰 수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실제 필요성과 상관없이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AI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직원은 AI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다며 일부 동료들은 단지 토큰 사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시클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개발자의 80% 이상이 매주 AI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 전반에 AI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약 2천억 달러를 AI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에이전트 사용 경쟁이 부작용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아마존 직원은 기본 보안 설정이 걱정될 정도라며 AI가 스스로 판단해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9일 상담소 3층 회의실에서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2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9일 상담소 3층 회의실에서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2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6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6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한인 시니어 동년배 정서지원자로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중요성과 8가지 자기돌봄 실천과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지난 6주 동안 학습한 경청기술과 시니어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해보는 통합실습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을 되짚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한 섬유광고와 이민자의 삶을 담은 영화 미나리를 예로 들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유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강 이사장은 동무지기 봉사자들이 한인 시니어 사회의 따뜻한 향기와 희망,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귀한 섬김을 이어가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학습 내용을 돌아보는 퀴즈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연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5주 동안 온라인으로 만나 교류해온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참가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청기술과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천신 테일러 소장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한인 시니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신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동무지기 프로그램을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 지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동무지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2기를 맞은 동무지기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 인구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 언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소 측은 어제의 한, 오늘의 지혜, 그리고 내일의 힐링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민 1세대로 살아온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유와 연결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공통관심사를 가진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삶의 의미를 나누며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5월 한 달간 실습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상담소가 운영하는 한인 시니어 정서지원 전화서비스인 K-케어 라인 571-991-3033번과 정기안보 확인 서비스인 효라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K-케어라인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 시니어들이 언제든 전화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효라인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청을 통해 등록된 시니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효라인 신청은 상담소 대표전화 703-761-2225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수료생들은 지역 시니어 센터 등에서도 정서 지원 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군사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란이 좀처럼 양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을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일이며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함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4: 북유럽?
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6: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독점 기사 Kennedy is driving a vast inquiry into vaccines despite his public silence.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중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대규모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럼 기사 원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의 도입부 핵심 문장. Health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vaccines in recent months at the behest of a White House worried that his unpopular stance will hurt Republicans in November's midterm elections. But he has not abandoned his quest for evidence that they are unsafe.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몇 달간 백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의 입장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백악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 문장에서 at the behest of란 누구누구의 요청에 따라 또는 누구의 명령으로 라는 뜻의 격식을 차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stance는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말하고요. quest는 탐구, 추구라는 뜻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길고 힘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케네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할까요? Mr. Kennedy is spearheading an intense push for government scientists to examine his long-held theory that vaccines are helping to fuel an epidemic of chronic disease. He sees vaccines as a potential culprit in various neurological and autoimmune disorders. 케네디 장관은 백신이 만성질환의 유행은 부채질하고 있다는 자신의 오랜 이론을 정부 과학자들이 검토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신을 다양한 신경계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잠재적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spearhead는 선봉에 서다, 진두지휘하다 라는 뜻이고요. long-held theory, 오랫동안 견지해온 이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culprit란 보통 범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문제의 원인이나 주범을 의미하죠. 현재 케네디 장관은 약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CDC와 FDA 과학자들에게 이른바 Vax Unvax 연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맞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병원을 더 자주 가기 때문에 진단률이 높은 것뿐이라며 이 연구 방식에 pitfalls, 함정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과학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Critics fear Mr. Kennedy will use the findings to further erode confidence in vaccines. Career scientists are raising alarms that he is cherry-picking data to support conclusions he has already made. 비판 논자들은 케네디 장관이 조사 결과들을 백신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데 사용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과학자들은 그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를 cherry picking, 곧 유리한 것만 골라내기를 하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erode confidence는 신뢰를 갉아먹다 혹은 약화시키다 라는 의미고요. raise alarms, 경고를 바라다,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cherry picking,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나 사례만 골라내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오늘 살펴본 뉴욕타임즈 기사의 핵심은 결국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보건부 내부에서는 백신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연구가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지난 50년간 1억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백신의 신뢰도를 무너뜨릴까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케네디 측은 이것이 골드 스탠더드, 최고 수준의 과학적 검증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정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백신을 맞았든지 맞지 않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익뉴는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 tomorrow!

9월 12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Gay 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부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팟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 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여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 중심의 상담 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해서는 703-307-8453, 703-307-845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오늘 5월 12일은 크림 전쟁 때 부상당한 병사들을 성심성의껏 간호해 전세계 위인전에도 이름이 오른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생일이자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정확하게 누군지 설명하라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위인전으로 읽었던 게 달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생으로 직업은 간호사 겸 작가, 교수, 사회개혁가, 보건 전문가 등등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영국인 부모님이 나이팅게일이 태어나기 3년 전부터 해외여행을 하다가 피렌체의 한 별장에서 태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이름이 피렌체의 영어식 표기 플로렌스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나이팅게일은 3년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연합군과 러시아와의 크림전쟁에서 간호사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크림전쟁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확립이 되지 않아 총에 싸우다 죽는 병사들보다 병으로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는데 이때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 열악한 위생상태를 개선해서 기존의 40%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2.2%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크림전쟁 이후 나이팅게일은 안타깝게도 전쟁 때 걸린 병으로 인해서 평생 침대에서 생활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시스템 개선과 병원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후 1910년 향년 90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상당한 미인으로도 유명했기에 구원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고집도 세고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도 하네요. 네, 제가 5월 첫째 날 방송 때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날이라고도 했었는데 이렇게 나이팅게일의 생일과 세계 간호사의 날을 또 맞아 오늘만큼은 주변 간호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5월 12일 굿모닝 워싱턴 첫 곡 소년 감성의 오 나의 간호사 들으시겠습니다.

네, 소년 감성의 오 나의 간호사, 네,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간호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굿모닝 워싱턴 1부 김훈의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레팅 연못 도색 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역사 건축물 및 경관 보존과 관리 촉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The Cultural Landscape Foundation이 링컨 기념관의 리플렉팅 연못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렉팅 연못은 원래 회색 계열의 바닥을 유지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푸른색으로 도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만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해당 프로젝트가 연방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장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도 사전에 평가됐어야 했는데 생략됐고 프로젝트 이전 대중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도색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프로젝트로 도색 작업이 끝난 현장을 둘러본 대통령은 아 예전에는 색이 없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색을 갖게 돼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180만 달러라고 발표는 됐지만 이후 실제 연방 계약 자료에 표기된 금액은 그보다 7배 이상 많은 131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내무부는 건국 250주년 행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 비용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 계약은 버지니아의 한 업체가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 뭐 참고로 지금 저는 아직 그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아직 지금 계속 이게 되고 있다고, 네, 도색 작업이 거의 끝나고, 네, 굉장히 파란색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본 분들은 색깔이 좀 파래서 아무래도 좀 아, 이게 좀 촌스러운 수영장 느낌 나기도 한다 이런 분도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아, 그전에는 뭐 물도 되게 더럽고 그냥 칙칙한 회색이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이제 도색 작업을 해서 좀 보기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카카오톡 K라디오 DC, K라디오 DC로 네.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마존과 워싱턴 DC가 네, 협업을 해서 워싱턴 DC에서 초소형 차량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워싱턴 DC에서 전기 자전거보다 조금 더 큰 전기 화물 차량을 사용해서 소포 배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카르고 이콰즈라고 불리며 최고 시속 15마일로 주행하고 자전거 도로 및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사진을 봤는데 자전거보다 크고 약간 그 저희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툭툭이라 그래서 왜 오토바이에 이제 사람들 태우고 가는 다니는 그 세 발짜리 네 그 차량 있잖아요. 툭툭이나 지프니나 뭐 아 지프니는 아니고 툭툭 뭐 릭샤 뭐 이런 식으로 네 부르는 건데 딱 그렇게 생겼어요. 네 자전거처럼 오토바이처럼. 하여튼 이번 시험 운행을 위해서 총 15대의 차량이 투입되고 운행 지역은 네비야드와 캐피털 힐 일대가 될 예정이고 워싱턴 DC는 약 10개월의 시험 운행 뒤 결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정식 운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고 이콰즈는 전기로 주행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으며 작은 크기로 도심 내에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문이 없고 냉난방 장치도 없어서 겨울철 운영 가능성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시교통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답해 현재 상황에서는 겨울 운행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DC 유명 레스토랑 다수가 지금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는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워싱턴 DC에서는 유명 레스토랑 Crane's, RL's, Michelle's, Tonari 등 유명 레스토랑 6곳이 폐업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에는 한때 워싱턴 DC 최고의 레스토랑으로도 평가받은 매티에 등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폐업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이니셔티브 82로 알려진
팁제 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팁을 받는 식당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기존의 10달러에서 오는 2027년까지 17달러 50센트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이미 음식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음식 가격을 올리다가는 더 많은 고객을 잃을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자들은 또 시 노동정책, 연방인력 감소 등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계속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마치 도박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버지니아로 한번 가볼게요. 버지니아 민주당이 선거구 재조정 무효화한 주 대법원의 판결 중지 상고를 제기했다. 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대법원이 지난달 열린 주민투표가 헌법상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민주당과 주 법무장관 제이 존슨은 법원은 개정안을 승인한 유권자들의 뜻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며 긴급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AP통신은 주 민주당이 여전히 2026년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다수당 역할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한 점이 그만큼 당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다수의 공화당주들이 선거구 재조정안을 이미 확정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연방하원 전체 의석수로 따질 경우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AP통신은 만약 버지니아주 주민투표 통과 안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10대1로 확정이 됐을 경우 전체 하원 의석수가 동등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또 이번 판결이 민주당 측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도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연방대법원을 보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 역시 중간선거 때 공화당의 지나친 독식이라는 메시지 전달 재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석수는 좀 이제 공화당과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여러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저희 주민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서 저렇게 이렇게 좀 영향을 넣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민주주의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은 의석수를 크게 확보는 하지 못했어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선거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해서 스팸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남부지역 최초로 유급가족 휴가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에비게일 스팸버거 주지사는 유급가족 및 의료휴가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해서 미국 남부지역으로는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스팸버거 주지사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주 내 근로자는 최대 12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특히 이로 인해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은 소규모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실업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2028년부터 직원과 고용주 모두가 급여 공제를 통해 기금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유급가족 휴가 필요 시 최대 12주 동안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제도 시행 일자는 2028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2년 좀 더 넘게 남은 상황이고요. 스팸버거 주지사는 서명과 함께 기존에는 주의 유급가족 휴가가 없어서 300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거나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거나 출산 시 소득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신생아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에서는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유급가족 및 의료휴가는 가족 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받는 사람의 지원 또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팸버거 주지사가 이게 소규모 기업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게 소규모 기업이라 하면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급 가족 휴가를 다들 12주 동안 가버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이게 도움이 또 될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좀 시행을 좀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릴랜드로 가볼게요. 메릴랜드 지역 대학들이 예산 문제로 인력 감축을 좀 나서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보이 대학교는 지난주 1,800만 달러의 적자로 인해 총 79개의 일자리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이대학교 총장 아민타 브로우는 서한을 통해 주 및 연방자금 지원 감소, 등록

등록생 수 감소,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력 감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결정은 학교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릴랜드 대학 또한 지난 4월 채용 동결을 시행한 바 있고 15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내 대학 측에 8억 7,19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연방 지원 감소로 주정부 지원금의 약 10%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또한 서한을 통해 연방연구자금 지원 감소, 공과금 상승, 비용 증가를 요인으로 꼽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계속해서 미국 소식 알려드릴게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으시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도입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WTWZ는 미 해군이 연례 함정 건조 계획을 통해 2028 회계연도부터 2055년까지 총 15척의 트럼프급 핵추진 유도미사일 전함을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8년에 발주되는 초도함 디파이언트호를 시작으로 향후 2년에 한 척씩 발주하고 특히 2030년과 2031년에는 연속 발주됩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약 145억에서 175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135억에서 150억 달러의 최신형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또 트럼프급 전함은 무장도 압도적인데 128셀 대형 수직 발사대와 12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갖춰 핵과 재래식 미사일을 혼합 탑재하며 32메가줄급 전자기 레일건, 300에서 600kW급 레이저 무기, 5인치 함포 두문도 장착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추진 방식이 기존의 가스터빈에서 핵추진으로 전격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미 해군 수뇌부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설계, 유지보수 문제 등을 우려해 수상함의 핵추진 도입에 부정적이었고 존 펠런 전 행군 장관도 지난달 21일 시 에어스페이스 2026 행사에서 트럼프급의 핵추진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펠런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건조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히며 유럽 조선소 활용을 제안했다 거부당했고 결국 해당 발언 다음 날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관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인데 현재 미국 주요 조선소들은 이미 진수가 예정된 포드급 항모와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호주 등의 동맹국에 제공할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일정조차 맞추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미 해군은 모듈화 건조 방식을 도입해서 선체를 분산 건조하고 미국 조선소는 최종 조립과 통합, 테스트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도 트럼프급 전함 도입이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천문학적 예산과 일정 지연 위험으로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요거 처음에 네, 그 황금 함대, 뭐 트럼프 함대 이래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두가 굉장히 이걸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말만 저렇게 하고 실제로 네, 이게 그 가능성은 없다. 왜냐면은 이게 뭐 145억에서 175억 달러 건조 비용이 드는데 이게 항공모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전투기의 뭐 활공 제공 능력, 제공 거리가 이제 사전 거리인데 이제 전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네. 항공모함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그런 미사일, 그다음에 뭐 그 대포, 함포 이런 거를 좀 많이 네, 싣고 있기 때문에 좀 항공모함보다는 아무래도 작전 반경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 공격을 당하기 쉽죠 일단 그렇게 되면 그런 와중에 핵 추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네, 타격을 입었을 경우 뭐 이게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뭐 수리해서 쓸 수 있다 해도 핵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란 방사능이 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일단 계획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국민 24%가 트럼프 대통령 만찬장 암살 시도를 조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 그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가짜 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미국 국민의 24%가 이번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암살 시도 사건을 조작이라고 믿고 있고 32%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33%가 또 공화당 지지자들의 13%까지 전해드리고 잠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하는 소리가 스튜디오까지 들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드 히어 헤드의 Let Down 들으시겠습니다.

기분의 뉴스, 국제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정치 담당 부국장은 어제 현지 언론들에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섬과 같은 몇몇 섬 주변의 제한된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관점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더 넓어져서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에서 30마일에서 200에서 300마일로 넓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은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를 오만만의 자스크항에서 걸프 해역의 시리섬을 잇는 부채꼴 호 모양의 해역으로 규정하며 이란은 이 구역에서 동향을 면밀히 강력히 감시하고 있다. 군은 모든 힘을 다해 영토와 영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과 인근 걸프 국가에 대한 경고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타국 선박이 움직일 경우 더 먼 거리에서부터 감시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억지력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원유 수송 압박 카드를 강화하고 국제법적 해역보다는 자국 군사적 현실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압박성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영해 같은 경우는 국제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뭐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 네. 이런 배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 아르헨티나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이제 감염자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크루즈선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 플로리다주 포트 에버글레이즈를 출발한 크루즈선 캐리비안 프린세스호에서 현재까지 승객 102명과 선원 13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해당 크루즈선에는 승객 3,116명과 선원 1,131명이 탑승 중이며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바하마 제도의 나쏘 등을 거친 뒤 5월 11일 올랜도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캐리비안 프린세스호는 운항사 프린세스 크루즈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경미한 위장질환을 보고했다며 선박의 모든 구역을 신속히 소독했으며 항해기간 내내 추가로 소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에 승선한 승객들은 크루즈선의 액티비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지 손소독제, 그 다음에 소독센터가 군데군데 배치됐고 뷔페 식당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건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비세균성 급성 위장염의 한 종류로 상한 음식을 먹고 걸리는 식중독과는 달리 바이러스로 인한 병으로 음식의 신선도와 관계없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지료 및 식기 혹은 감염 환자의 대변 및 구토물에 의해 감염됩니다. 최소 10개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의해 바닷물이 오염될 경우 굴이나 조개 등에 축적이 되고 대개 또 굴을 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굴 섭취 후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증상은 감염 후 24에서 48시간의 잠복기 이후부터 구토, 멀미, 헛구역질, 설사 등이 있으며 소아에서는 구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저는 노로바이러스를 걸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걸려봤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정말 태어나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식중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네 아직까지 뭐 크루즈선 전체가 뭐 정지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서 그렇게 물론 네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큰 일이겠지만 네 그래도 전체 승객 3,116명의 승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일이 좀 아니지 않은가 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경로로 우회하는 선박이 늘면서 고래와 선박 간의 충돌 위험이 좀 커졌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대 포유리 연구소의 고래 전문가 엘스 페르뮬런 박사 연구진은 중동 분쟁으로 선박 항로가 고래 서식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아공 인근 바다 고래들이 충돌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최근 국제포경위원회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희망봉이 있는 남아공 남서부 해안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고래 개체군의 서식지인데 2023년 11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영국 선적 화물선 갤럭시 리더를 납치한 이후 바벨만데브 해협 대신 희망봉 항로를 택하는 선박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네, 가로질러서 해협을 가로질러서 가기보다는 좀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가지고 네, 가는데 하필이면 네, 거기에 고래가 많이 산다 이런 소식이고요. 이후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희망봉 항로로 우회하는 선박은 더욱 늘어났고 IMF가 운영하는 운송 모니터링 플랫폼 포드워치도 지난달 3월 1일에서 4월 24일까지 희망봉 항로로 운항한 상선수는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고래와 선박의 충돌 건수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늘었는지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데이터 부족으로 해당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선박 충돌로 폐사한 고래는 해안으로 떠밀려 오기보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뮬런 박사는 고래와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고속 선박의 운항량이 4배 증가했고 흑동고래가 매우 밀집해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화물선에서 촬영된 영상들도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르뮬런 박사는 또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권고하기 어렵다면서도 선박 항로를 일부 조정하거나 특정 시기에는 선박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네, 예전에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그 네, 유람선 배를 타고 네,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배가 이제 고래와 부딪혀가지고 네, 석내 뭐 문제가 있는지 네, 점검을 좀 하고 그거 신고를 한다고 네 그렇게 좀 시간 지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쿵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고래는 당연히 네,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혹등고래 같은 경우는 또 네, 멸종 위기종인 관계로 네, 좀 개체수가 이제 보호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학술치에 이게 뭔가를 연구 결과나 뭐 이런 거를 네, 좀 올리려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를 이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서 해당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네, 아직 뭐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우려가 된다 정도로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월 12일 네, 오늘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여기 고래 얘기까지 네,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1부는 끝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2부에는 저희 또 네, 저희 K라디오 저희 또 김 기자 네, 또 모셔서 같이 얘기해보는 코너를 갖게 되죠. 네. 그런데 2부 들어가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좀 들으시고 나서 다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들으시겠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네. 5월 12일 굿모닝 워싱턴 2부 통해서 다시 또 인사드리는 김훈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 김승교 기자님하고 뭐 문화탐방 네, 코너 준비가 항상 화요일 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김승교 기자님이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또 이제 잔뜩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가 가득 차 있는데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인회에서 힘 좀 쓰신다는 세 분 제가 모셔봤습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참. 일단 돌아가면서 좀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서부터. 네. 아,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 현재 한인회장 하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원 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지 메이슨 전 회장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정하립이라고 하고요. 조지 메이슨 키사 처음으로 만든 정보인입니다.
0: 네. 키사라 하면은 이제 학부생들만 이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석사나 박사생도?
2: 석사나 박사생들도 편하게 네. 이제 한인 학생이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0: 다 같이 이제 모여서
2: 네. 네.
0: 어떤
2: 네.
0: 어떤 활동을 하시죠?
2: 저희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다 보면은 네. 취업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는 그 코트라 댈러스 텍사스 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 취업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좀 열어서 한국에 있는 한인 학생들도 좀 같이 취업 박람회를 해보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 이제 조지타운 쪽에서도 협업을 해서 저희끼리 약간 파일사이드 챗 같은 것도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협업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회장 모시고 전 회장 모시고 전전 회장 모셨는데 뭐 정권 이양 같은 경우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나요?
4: 사실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저희 아는 누나가 이제 키사가 없어졌다.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시기여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사실 받았을 때 저희 친구 3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4: 그래서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12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1년 만에 이제 결국에는 45명 플러스 50명 정도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최원준

0: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활동과 네. 더 많은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그렇게 같이 교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1: 우리 참고로 저기 최원준 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굉장히 기셔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네, 외모도 그렇고 고향이 또 대구시라고.
0: 네네네.
1: 네. 그래서 네,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네, 들어오셨고 현재 회장님.
2: 네.
1: 네 이게 전 회장님과 전 회장님 두 분 선배님하고 같이 있는데 어떠세요? 회장님들이 잘 이제 뭐 잘 전달해 주셨는지.
2: 네, 아무래도 네. 인수인계 차원에서 있었을 때 저는 사실 뭐 임원이나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좀 원석 발견한 느낌으로 데려간 거라서 되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고 있었어요. 제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정보 같은 건 이제 좀 초대 회장님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거나 아니면 학생들 모으는 거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현재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지금 키사 몇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나요?
2: 현재 이제 저희는 카톡방 수로 세거든요. 왜냐면 카톡방 기준으로 좀 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네네. 그거 기준으로는 40명 언저리.
1: 40명?
2: 네. 아. 있고, 실제 한인 학생은 그거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네. 보통 이제 카톡방까지는 많이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1: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뭐 따로 있나요?
2: 네,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1: 지금 홍보할 기회를 잠시 드릴게요.
2: 아, 저희 키사 인스타그램은 네. KISA_GMU입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소식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뭐 키사 얘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성함이랑 뭐 얘기 좀 들었는데 그 전공이나 어떤 거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최원준님부터 네.
0: 네, 저는 그 조지 메이슨에서는 컴퓨터 과학으로 그 학사를 마쳤고요. 이제는 조지아텍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으로.
1: 조지아텍에서요?
0: 네네.
1: 근데 GMU 키사를
0: 아, 그 학사로 했고 이게 조지아텍은 석사.
1: 석사로? 어디가 더 좋아요?
0: 조지 메이슨.
1: 조지 메이슨.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왜 조지 메이슨 계속 남지 않으시고 조지아텍으로 가셨는지?
0: 아, 그 재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 그게 조금 더 편안해가지고
1: 아, 네. 집에서
0: 네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우리 정하림 전 회장님은 어떤 거 공부하셨나요?
3: 아, 저는 조지 메이슨에서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공부했고요.
1: 네.
3: 지금은 조지 워싱턴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로 석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결국 조지 메이슨에 남지는 않으시네요, 다들.
3: 아, 이게 좀 긴 스토리가 있는데 네. 제가 조지 메이슨에 사실 남고 싶어서 네. 넣었는데 네. 네, 조지 메이슨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1: 아, 그래요? 네. 아니, 키사 회장님까지 하신 분을
3: 아, 뭐 어디 딴 데 가라고 하시나.
1: 근데 미국 대학들이 좀 원래 학부생으로 자기 대학을 나왔으면 석사생으로 거의 안 뽑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그 학생들 좀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부생을 뽑으면은 학부생이 나중에 졸업해서 이제 기부금을 내면 또 기부금 학교에서 받을 수 있고 석사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 네, 네,
1: 그래서 좀 같이 안 뽑는다 하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한 그 루트를 타셨네. 저도 GMU 나와서 저는 석사를 GMU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으로 저는 MBA를 했거든요.
2: 네.
1: 아,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3: 선배님이시네요.
1: 네. 아, 또 같은 캠퍼스를 거느렸을 네.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3: 지금 이제 1년 끝났고 이제 2학기에서 1학기 한 정도 남았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네.
1: 네. 그다음에 이채원 님은
2: 저는 사회복지 소셜워크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고
1: 네.
2: 한국에서도 그 전공을 하다가 여기로 이제 국제 편입한 거거든요.
1: 아, 원래. 원래 그 GMU 송도 캠퍼스
2: 아니요. 아예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네. 오게 된 거라서 네. 여기 와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배워가는 게 많아서
1: 사회복지가?
2: 네네네. 네네. 그래서 좋고 저는 시니어입니다. 4학년이에요.
1: 아, 이제 졸업 후에 계획이?
2: 근데 제가 졸업이 실습 1년을 채워야 돼서
1: 아 사회복지다 보니
2: 네. 네. 27년 봄에 졸업을 하다 보니까
1: 아.
2: 그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네.
1: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사회복지로 바로 해보는 게 좀 네. 목표고요.

0: 왜냐면은 그 한국으로 치면 자격증 있는 상태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주법상 바로 자격증으로 가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 필드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좀 찾아보고 싶거든요. 너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1: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시 노래를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키키 404, 네, 신청곡을 해주신 이채원님? 네, 이채원님. 키키 404, 왜 신청곡으로 하셨죠?
0: 제가 이또 다른 커넥 DMB라는 댄스 팀이 있어요. 제가 거기 소속돼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연습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에 릴리즈 될 거라서.
1: 아, 또 홍보도 할
0: 네.
1: 겸해서.
0: 네.
1: 아, 네. 춤은 어떤 춤? 케이팝 댄스 이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네,
0: 커넥
1: 알겠습니다.
0: DMB 똑같이 K로
1: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커넥 DMB라고
0: 네.
1: 한인 영 프로페셔널 네트워킹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름이 좀 겹쳐서 조금 한번 이제 결투를 해서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키키의 404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키키 404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저희 최원준님이 일단 혹시나 여러분 노티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투리가 좀 있으신데 향수병과 관련해서 사투리가 좀 적응 사용을 하고 계신다. 네, 말씀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1: 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제 그 정체성 혼란이 좀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좀 와가지고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는 잘 배웠지만 이제 한국어를 쓰는데 이제 쓸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한국인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자꾸 생각해서 어차피 한국어를 저절 삼선 이거 좀금 안 쓰게 되게 되었는데 네. 이제 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정체성이 제일 혼란이 심했을 때 네. 사투리를 더 배우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말하시더라고요. 그 너는 미국 아가 어떻게 뭐 수공부 그런 거 알고 가시기 그런 걸 아나 그랬더니 그 네. 그 한국에서도 안 쓰는 거를 요즘 쓰는 거.
0: 네, 참고로 수금포는 삽이고 네. 네, 가시개는 가위. 네, 네, 가위. 네. 아, 네. 저런 단어 정말 저희 부모님도 잘 안 쓰시는 그런 말인데.
1: 네, 저희 할머니 세대가 썼던 거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전혀 이제 그 민족의 느낌이 안 끊길 것 같더라고요.
0: 아, 오, 좋다. 네. 오.
1: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쓰는. 사투리를 내가 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기운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체성에 네. 더 확신을 하게 되고 어디가든 한국인인 걸 느낍니다.
0: 아, 네. 아니 저도 지금 말을 하니까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외모가 좀 도인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수염도 있고 그러셔서 네. 네. 그 비범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네,
1: 약간 삼손식으로.
0: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민을 그러면 오신 건가요? 네네. 어렸을 적에?
1: 네, 어릴 때 이민을 왔습니다.
0: 그래서 어제 버지니아에서 계속 사셨던 거고?
1: 네, 버지니아 토박입니다.
0: 토박이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하리님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2: 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가족들이랑.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갑자기 유학 갈 생각 없냐? 그래서 유학 모르겠다 하고 이제.
0: 알고 몇 살 때였어요?
2: 그때가 이제 제가 한 18살.
0: 8살?
2: 예. 8살 유학이란 단어도 모르고 8살? 공부하기 싫다.
0: 아, 네.
2: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캐나다 썸머 캠프에 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캐나다 썸머 캠프에 갔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외국의 공부구나. 해서 이제 속아서 유학을 시작을 했죠.
0: 공부 안 하는 줄 알고.
2: 네, 공부 안 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캐나다에 2008년도, 네. 2009년도쯤에 가서 네. 1년 딱 하고 엄마가 이제 어머니랑 이제 부모님이 너는 이제 미국에 가서 네. 이제 성공을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딱 왔는데 네. 와 진짜 사실 버지니아 처음 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없었고 뭐 그나마 캐나다에 가족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거의 못 뵙고 네. 근데 이제 버지니아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아까 원준 회장님이 이제 아까 사투리로 이제 그 향수병 극복을 했다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제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0: 아, 누가 여기 혹시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좋아요.
1: 저는 정말.
0: 네, 최원준님과 이채원님 네. 뻥치고 계시고요.
2: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는 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0: 오.
2: 그래서 이제 공부를 쉽게 가르치는 걸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나마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 한국어를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무래도 네.
2: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볼린티어를 하게 돼서 한글 학교 TA를 하다가 네. 이제 어쩌다 보니 지금 한 10년 넘게 한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그러세요?
2: 네.
0: 어쩐지 되게 외국에 오래 사신 분 취급 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그게 경험이란 게 또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어떤 식으로 어떤 학생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가르치나요?
2: 중학교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0: 네.
2: 예, 보통 근데 이제 제가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내가 진짜 한국인이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사실 한국이 이렇게 보면 좀 미국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한국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향수풍을 좀 극복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정하리님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2: 네, 부모님은 처음부터 한국에 계셨고 저 혼자만 유학을 왔습니다. 네,
0: 부모님 보고 싶나요?
2: 아니요, 사실 혼자 아하. 있어서 좋습니다.
0: 혼자 있어서 좋다. 네, 네, 여러분 아들 낳아도 필요 없습니다. 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채원님 어떠세요? 부모님 보고 싶으세요?
3: 저는 근데 네.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0: 아, 아직 살고 있어서? 네. 아, 지금 당장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3: 아,
0: 보고 싶다고 해야. 네, 네.
3: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채원님은 언제 오셨어요?
3: 저는 24년 봄에 와서.
0: 아, 정말 얼마 안 됐네요.
3: 네, 얼마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랑은 좀 다른 향수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분은 약간 한국을 좀 오히려 그리워하는 느낌, 아, 저도 물론 네. 그리워하는 거지만. 근데 약간 저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약간 인간관계 때문에 오거든요.
0: 아, 친구?
3: 네. 네. 왜냐하면 여기 혼자 온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위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생활이. 네네. 그리고 주류 사회는 아니다 보니 한인이 그래서 네. 좀 많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한인회장 하면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0: 그러면은 정말 2년 전이면 성인이 돼서 온 건데 네. 네, 정말 친구도 특히 또 성인이 되면 또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네. 네, 그런 와중에 여기 오셔서 네. 아유, 그러면 대학교 몇 학년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3: 저는 2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네. 3학년으로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러고 크레딧으로 기준이 가다 보니까 금방 아, 4학년이 된 건데 아, 네. 사실상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아, 네. 그렇지만 열심히는 살고 있다.
0: 네. 대단하죠.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학생회 회장을 한다. 네.
3: 너무 감사한 기회죠.
0: 네. 본인 능력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이 좋았다?
3: 아, 운이 많이 좋았죠.
0: 운이 좋았다. 네, 운이 많이 좋았죠. 이거 보십시오.
1: 본인 능력입니다.
0: 본인 능력이요? 네. 네. 겸손하기까지.
3: 아, 아닙니다.
0: 그러면 이거 다음 뭐 후기, 차기 회장직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정해서 그 전 회장님이 정해서 이거를 주게 되나요?
2: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표를 하거나 했었는데, 네. 아, 제가 했을 때는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원준이를 좀 이제 꼬드긴 경우가 있지 않나.
1: 제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충원 회장님을 꼬졌죠.
0: 그런 식으로. 정하림 회장님은, 전전 회장님은 그러면 하셨을 때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KS의 키사.
2: 저 처음 왔을 때 사실 네. 8명이었다가, 야.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데려와서 12명. 처음, 제 첫 행사를 했는데 12명 오셨어요.
0: 어떤 행사였나요?
2: 아, 이제 지금은 없는데 네. 그 브레이커스라고 페어팩스에 아, 있었던 네, 네. 그 바베큐 집에서 K 바베큐 집에서 네. 아, 한 20명은 오겠지 해가지고 네. 이제 20명을 렌탈을 했는데 딱 두 테이블 잡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너무 부끄럽긴 한데 가가지고 이제 막 술 한잔 돌리면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회장하게 된 정아리입니다 이러면서 인사 돌리는데 네. 아직도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되게 대단하다. 8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어떤 계기로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2: 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유학을 조금 오래 한 케이스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형이나 누나들 이런 형 많이 만났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따 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주로 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제 친구들도 이제 지금 뭐 뉴욕에서도 있고 뭐 어디 저 미국 전역에 있는데 저는 버지니아에 있게 되면서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선배가 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한테도 선배가 된 케이스인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멘토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질 수 있는 경험들이나 특히 미국은 또 이런 recommendation으로 많이 또 hire 되는 케이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키사 말고도 사실 저희 이제 조지 메이슨 안에 있는 이런 다른 Asian Pacific 이런 뭐 필리핀어 뭐 네. Chinese 뭐 이런 거 보면은 끌고 가서 야 너 이거 해봐 하고 이제 소개시켜주고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선배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environment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아는 진짜 인맥들 다 동원해서 막 한국에 있는 뭐 형들한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돌리고 하다가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이제 김봉주 영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0: 네.
2: 그때 이제 영사관이랑 네. 대사관이랑 같이 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0: 어떤 일을 하셨죠?
2: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저는 그때 그냥 가서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2: 그때 이제 영사님이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취업 박람회 같은 거를 저희가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영사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시지만 담당자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랑 처음으로 이제 키사 처음으로 취업 박람회 같은 케이스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생각에는 인원들이 막 20명 이상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한순간에는 제가 제일 많이 맞섰던 게 75명이었어요.
0: 정말요? 네. 엄청 많이 왔다.
2: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부응이 좀 막 되고 이제 홍보도 하게 되고
0: 네.
2: 그리고 제가 그때 상상도 못했던 저희 임원이 12명이었어요.
0: 왜냐면 네. 뭐 총무 뭐 다 회계 네. 뭐 다 합쳐서?
2: 네. 다 합쳐서.
0: 이야. 네. 감투를 되게 많이 주는구나.
2: 아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메이슨 코리아 학생들이랑 송도 캠퍼스라고 그러죠.
0: 아 네. 네
2: 송도 캠퍼스 학생들이 이제 키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를 저희가 몰랐어요.
0: 아
2: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데려와야 되는지도 몰라서 사실 익명 단톡방도 있다 했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그 담당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분들 데려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예, 그렇게 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송도 캠퍼스라 하면 그러니까 송도에서 와서 지금 조지 메이슨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 메이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2: 네네네.
0: 참여를 좀 하고 싶었다.
2: 네, 송도 캠퍼스를 다니면은 이제 제가 뭐 메이슨 코리아 학생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제가 3년에서 2년 정도를 무조건 이제 메이슨 코리아에서 다녀야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졸업해야 되는 수업들은 무조건 이제 본 캠퍼스에서 이제 시니어 즉 과목들이 몇 개 여기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뭐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뭐 1년 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본 캠퍼스에서 졸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아림님의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또 정아림님이 신청해신 신청곡 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거 왜 신청하셨죠 이 노래?
2: 사실 제가 좀 힘들 때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0: 그럴 때 힘드셨어요?
2: 네, 제가 사실 저번 주까지가 파이널이었는데 오늘 성적이 나왔거든요.
0: 아 네.
2: 네 A가 나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즐거운 노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2: 아닙니다. 저한테는 네. 너무 그 마음에 이제 평안을 주는 그런 노래여서 네. 오늘 아침에도 들으면서 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하림 님이 네, A를 받고 좋아하면서 들었던 노래, 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반딧불 얘기 들으니까, 우리 또 청년분들이 지금 굉장히 밝고, 네. 이렇게 지금 방송에 임하고 계시지만, 또 개개인마다 또 고민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네. 커리어, 이런 게 조금 더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돌아가면서 이제 취업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코리안 지저스 예수님부터.
1: 네, 저는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지난주에 해봤는데 좋게 돼가지고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는 AI 쪽으로 테크나 아니면 금융 쪽으로 가려고요.
0: 테크 아니면 금융.
1: 네네. 네,
0: 좀 다른 필드기는 한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1: 뭐 테크가 제일 좋죠.
0: 테크? 네. AI 어떤 AI 하고 싶으세요?
1: 저는 generative하고 machine learning을 하고 싶어요.
0: Machine learning.
1: 네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하린님.
2: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분석권인데.
0: 네. 네,
2: 데이터 분석으로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0: 네.
2: 사실 아까 원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또 대세이기 때문에
0: 어쩔 수 없이
2: 예, 제가 지금 마지막 수업을 들은 것도 AI이기 때문에
0: 네.
2: 저도 이제 AI 쪽으로 가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0: 네.
2: 가고 싶기는 한데
0: 네. 이제
2: 결국에는 분석관 쪽으로 빠질 것 같긴 해요.
0: 아니 근데 뭐 네. 분석 하는 것 자체가 좀 AI 하지만
2: 네.
0: 그걸 또 누군가가 프롬프트를 또 쓰고
2: 네,
0: 명령을 내리고 분석을 네. 한 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0: 네, 그런 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2: 네,
0: 싶습니다. 이채원 회장님.
3: 저는 복지 계열은 맞는데
0: 네.
3: 제가 그 안에서 좀 극단이라서
0: 네.
3: 아동 혹은 노인에 관심.
0: 아동 혹은 노인.
3: 네.
0: 네.
3: 에 관심이 있어서.
0: 중간은 별로.
3: 네. 중간도 좋지만,
0: 네.
3: 저는 개인적으로 끝에 계신 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아동 아예 어리거나,
0: 네.
3: 아예 나이가 많으시거나.
0: 그러니까 약자? 노약자라 그러나?
3: 그렇죠. 네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더
0: 네.
3: 정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0: 네.
3: 임팩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0: 네.
3: 좀, 아무래도 청년이나, 아이 이런 친구들은 좀 자라나는 세대이다 보니까
0: 네.
3: 그들을 위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인은 반대로 이제 저물어가는 나이니까
0: 네.
3: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관심이 또 안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관심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0: 사회복지라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이제 돕는 돌봄 이런 서비스인가요?
3: 좀 많이 다양한 것들이 기도 할 텐데
0: 네.
3: 노인은 아무래도 널싱홈 쪽이 제일 많지 않을까 좀 돌봄 직접적인 돌봄이 있을 것 같고
0: 네.
3: 아동 쪽은 이제 CPS처럼 그 네. 보호국 복지나
0: 네.
3: 아니면 Foster Care
0: Child Protection Service
3: 네
0: CPS.
3: 그런
0: 네,
3: 거
0: 네.
3: 근데 저는 유학생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서
0: 왜요?
3: 그 보호국이다 보니
0: 네.
3: 국가 쪽에서
0: 정부,
3: 일을 해야
0: 정부,
3: 되거든요.
0: 네, 아, 네.
3: 근데 그쪽까지는 못 가니까
0: 네.
3: 소셜 임팩트 관련 이제 회사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이런 저희 인재들 이렇게 세 명의 멋진 인재들을 저희가 또 보유를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네,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인재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K-Radio DC로 네,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커리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고향에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처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 네, 그런 것도 괜찮고요. 최원주님.
1: 네, 그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느낌이요?
0: 뭐 그런 거라든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저 처음 미국 왔을 때 저는 벌먼트 아세요? 주?
1: 네네.
0: 완전 시골이거든요.
2: 네.
0: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딱 했는데 그 지역 동네 어떤 꼬마애가 와가지고 자기 태어나서 동양인 처음 본다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네. 근데 그게 막 인종차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는 동양인을 영화로만 보다 처음 보니까. 그럼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네. 혹시 뭐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겠지만
1: 뭐 저는 이제 처음 왔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느꼈던 감정은 이제 민물고기가 바다로 온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 차원이 다른 세계다 보니까 일단 도로도 이제 뭐 한국보다 더 크고 네. 차도 훨씬 더 크고 네. 뭐 밥도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예. 게다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인밖에 안 보였는데 네. 이제 여기 오니까 미국인이 좀 백인, 흑인, 히스파닉 계열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0: 아, 네. 아, 표현이 참 시적이네요. 네. 민물고기가 바닷물에 온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되게 결과는 좋지가 않죠. 바닷물, 민물고기가 바닷물에 가게 되면.
1: 네,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뭐랄까. 이제 새로운... 진화를 한 거죠.
0: 진화를 한 거네. 야, 표현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아, 네. 나중에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아림님은 또 기억에 남으시는 일. 에피소드.
2: 사실 제가 유학생을 오래 하면서 사실 제가 모르시는 분이지만 고마워야 될 은인분이 한 명 계십니다.
0: 네. 네.
2: 혹시 이제 가수 싸이 분을 제가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데.
0: 아, 개인적으로?
2: 아니면 모릅니다.
0: 아.
2: DM 메시지는 보냈어요. 감사하다.
0: 아, 그냥 혼자서?
2: 네, 혼자.
0: 아, 죄송합니다. 네. 혼자. 네.
2: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 싸이 강남 스타일이 뜨기 전과 후로 저는 유학이 나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뭐 페어팩스 근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0: 네.
2: 사실 좀 아시안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티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적응하기도 좀 어려웠고 당연히 영어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싸이 강남 스타일 딱 뜨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싸이 강남 스타일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0: 한국 사람한테?
2: 한국 사람한테 네. 그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네. 그거로 인해서 갑자기 제가 친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0: 네.
2: 그리고 아, 쟤 정말 멋있는 친구야. 저거 번역할 수 있는 친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제가 그때 중학교 8학년 이제 네. 딱 9학년 딱 넘어갈 텐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친구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0: 싸이 덕분에.
2: 네, 싸이 덕분에라고 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0: 지금 듣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마디 하시죠. 싸이한테.
2: 아, 싸이 가수님. 제가 정말 많은 춤을 추고 제가 많은 춤 중에 사실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거는 싸이 춤인데 네. 항상 잘 지내시고 꼭 만수보라 하시길 바랍니다.
0: 아, 정아림님도 춤추세요?
2: 아니, 아, 잘 못 춥니다.
0: 아, 아, 네,
2: 이재원, 네, 이재원 회장님에 비해서는.
0: 아, 네.
2: 싸이 한정은 잘 춥니다.
0: 아, 싸이 한정에서 네. 춤 잘 추신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고 가 싶은데, 일단 오늘은, 네, 또, 시간이 또 안 돼서 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채원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3: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처음 왔을 땐 좀, 아, 내가 편협한 사고를 좀 갖고 있었구나라고 느낀 게.
0: 편협한?
3: 네.
0: 마음.
3: 미국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똑같고 개방적인 줄 알았어요.
0: 아, 네.
3: 근데 이제 주마다 다 다르다는 걸 몰랐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미국은 약간 캘리포니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3: 동부에 왔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아니네. 생각보다 공기가 너무 좋네. 그 자연도 너무 예쁘고 새가 너무 귀엽다. 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홍관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0: 홍관조?
3: 그 홍관조?
0: 홍관조?
3: 그 빨간색 칼데너 있잖아요.
0: 아, 네.
3: 그 주 그 새라고.
0: 버지니아 주.
3: 네, 네.
0: 그래요?
3: 그게 많이 있는 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아예 그렇게 새를 지정해 놓은 게.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가 너무 시끄러워서. 네, 저는 이제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주변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 둥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밤에 새벽에 맨날 깨. 새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아,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듣다 보니까 네. 또 반성이 또 되게 되네요. 네. 새가 좋았고, 그 다음에.
3: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정말로 이거를 물어볼 줄 몰랐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0: 아, 요거 많이 듣죠?
3: 네. 네 그래서, 그쵸. 아, 이게 진짜 있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김정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 짤 중에 있는데, he's my daddy 이랬거든요.
0: 네, 지금, 김정은 씨한테 한 번,
3: 듣고 계실지.
0: 아, 네. 요런 장난, 요런 질문 많이 듣고, 네. 저런 대답도 많이 하죠. 네. 저도 네. 한 적 있고, 네. 아, 네. 아, 이렇게 또 저희 대학생 분들 석사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네, 부모님 워싱턴 2부 네, 떠나야 여러분께 안녕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또 다가왔습니다. 짧게 짧게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메시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3: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너무 귀한 기회 이제 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승교님 샤라우트 승교님 그리고 샤라우트 김은 기자님
0: 저한테 마시면 돼요.
3: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이제 그 한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인들끼리도 뭔가 좀 끈끈한 유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1: 네, 저도 뭐 똑같이 한국인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이라든 그 네. 서로 이제 전부 다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사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뜻깊은 네, 아주 따뜻한 메시지.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하린 전점 회장님, 초대 회장님.
2: 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파이널이었는데 지원 회장님이 네. 갑자기 나와주실 수 있냐 연락을 받아서 네, 네 흔쾌히 오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재밌었을 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키사 이제 전 임원들 그리고 현 임원을 통해서 이렇게 키사를 알리게 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별 말씀을요.
2: 네. 네.
0: 네. 다음에는 또 다음 차기 또 회장 되실 분들을 또 모셔서 같이 또 해보면 또 어떨까 싶은데.
3: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좋아요. 이미 한 명 뽑아서
0: 이미?
3: 그 친구한테 네. 이제 말을 해놨는데 그 친구 또 아웃고잉 한 애라서 네. 좀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GMU 이제 실세들을 네, 다 모셔서 인사를 하게 됐네요. 네, 하여튼 오늘 세 분, 와주신 세 분, 저도 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또 같이 한번 얘기하는 그런 기회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5월 12일 굿모닝 워싱턴 2부 저는 여기서도 네, 저도 인사를 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로 굿모닝 워싱턴 1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굿모닝 워싱턴 2부 엔딩곡 고속도로 로망스 일단 듣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장훈 representing Joe PD representing You train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0: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2: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3: 세종뇌보감 출시.
4: 세종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5: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3: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뇌보감
6: 703-256-7671 703-256-7671
7: 세종바이오텍.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당신 커피 있어?
7: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8: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7: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8: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0: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새끼 누룽지 탕도.
9: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디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상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 섬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은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귀한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를 온전히 사역에 쏟으시면서 귀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이 목사님은 사역의 방향이 다른 분들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드려진 삶을 사시는데 함께하는 목회, 그래서 함께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끝까지 동행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고 현재 골든라이프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정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골든라이프 교회 이정화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2: 예, 저도 참 반갑습니다.
0: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2: 아, 예. 그 어렸을 때에 그 저희 고향이 예, 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솔이라고 아주 시골이었어요.
1: 네.
2: 거기에는 그 제가 사던 그 시대에는 그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등잔에 그러니까 석유 넣고 불키던 그런 시절이었죠.
1: 네.
2: 제가 사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미국까지 왔어요.
0: 네.
2: 뭐 출세한 거죠, 사실 뭐. 그 현재는 이렇게 그 골든라이프 처치에 그 목사직을 맡고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목사님께서 전기가 없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우리 세대만 해도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2: 그렇죠.
0: 네. 참 그 세월에 엄청난 변화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사셨는데요. 어떻게 여기 또 미국까지 오셔서 이런 사역도 하시면서 삶을 그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 목사님 가족은 어떻게 되신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1: 네.
2: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 작년 1월 달에 하늘나라 갔고요.
0: 아, 네.
2: 그다음에 딸이 둘이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1: 네.
2: 현재로서는 제가 혼자 이렇게 밥도 해 먹고 또 김치도 담아 먹고
1: 그러세요?
0: 네, 네.
2: 그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셨어요. 17년 전에 이렇게 콜링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2: 아, 예. 그게 예, 그것이 뭐냐면은 그 제가 17년 전에 그 신학교를 갔어요. 처음에.
0: 네.
2: 간 그 이유가 그게 저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굉장히 모든 것이 그 하느님의 그 저기 강권이었다라고 저는 그 생각돼요 지금.
1: 네네.
2: 왜냐하면 저는 그 뭐랄까 그 어떠한 이렇게 어떤 의지력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뭐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 삶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0: 네.
2: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제가 참 그 안 좋은 예, 그 남편,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도 좀 무능력하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저 그렇게 같이 그 기도하고 막 이러던 그 분들이 그 저보고 저기 신학교 좀 가지 않겠냐고.
0: 네.
2: 그래서 전 생각했죠. 신학교는 그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0: 네.
2: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있는데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그 학교 쪽으로 이렇게 몰려야 가야 하는 그 사건이 그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은 아는 사람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 그러면 거기 학교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뭐 주소 안다고 해도 나는 뭐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저기 뭐 신청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신학교 총장님이 그걸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0: 네.
2: 그래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바로 냈죠. 그러니 뭐 꼼짝없이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거기를.
0: 네. 아, 목사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되셨네요. 네.
2: 예, 그렇죠. 사실 제가 목사가 지금 현재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건 사실 이거 저기 제 뜻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0: 네.
2: 제 뜻이 아니었고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2: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막 그런 목사가 아닐까 싶은데
1: 네.
2: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네. 항상 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늘 이렇게 자다 보면은 늘 이렇게 저 기도하시는 그런 저기 기도 소리만 듣고 그렇게 아주 평생 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기도만 하신 저희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1: 어머니의 기도로
0: 네. 네. 아, 정말 네. 세상에 훌륭한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은 정말 귀한 복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 성경 말씀에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목사님께서 앞서 아무것도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계획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또 산 증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하면서 소개 부탁드릴까요, 목사님?
2: 예, 현재 그 NNDL 양로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 NNDL 양로원이 원래는 그 오봉영 목사님, 오옥진 목사님께서 한 20년 넘게 그 목회를 하신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그곳을 제가 사실 오게 된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곳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0: 네.
2: 한번 방문해가지고 아 그분들이 아 이렇게 그 휠체어 타고 저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또 그때는 참 그 뭐랄까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침대째 막 이렇게 몰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
0: 네.
2: 그랬는데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이구나 처음 봤어요. 사실 처음 봤는데 그러고서 방문하고 나가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곳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안 했는데 또다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다시 만난 거죠. 7년 뒤에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 그곳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정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함께 거기서 거의 10년 넘게 일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0: 네.
2: 지금은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0: 네,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습니다. 또 신학을 하시고 다시 이 노인 양로원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신 건 아니지만 결국 또 이 양로원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그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현재 그 양로원의 그 노인분들을 그 매주 25명에서 30여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2: 그분들이 사실은 그 휠체어 타시고 또 치매도 있으세요.
1: 네. 네.
2: 거의 뭐 이렇게 걸어 다니신 분들은 뭐 몇 분 안 될 정도로 참 이렇게 휠체어 타시고 참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그 하느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느님의 그 평안과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1: 네, 네.
2: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1: 목사님, 저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만 막 선포하고 그들에게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좀 하나님의 평안한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크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몸을 움직이시기도 스스로 움직이시기도 힘들고 또 치매가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치매를 앓거나 하면은 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라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전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받으시는 분들은요.
2: 저희가 사실은 양로원 사역은 그 일반 교회 비교해서 그 특수한 목회라고 그 말할 수가 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휠체어에 의지하고 또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가르치고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그 함께하는 목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목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게 하는 설교보다
0: 네.
2: 그냥 여기 잡아주는 손에서 그 따스함이 전달될 때 그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0: 네.
2: 사실 그래요. 양로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어른들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분들의 그 영혼을 섬기며 그 끝까지 동행하는 목회가 저의 사역의 방향이고 또 저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말 어렵고 복잡한 설교가 아닌 단순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 가운데서 이분들의 그 영혼과 마음이 녹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1: 어떻게 보면 그 시니어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설교 그것도 우리가 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0: 불편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 정신은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또 끝나면 또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죠. 잘 들었다고. 네. 그것도 박수도 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알아듣게 해주셨구나. 네. 참 그때는 참 감사해요.
1: 네. 그러시겠네.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시겠네. 네. 그렇구나.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주요 활동 그런 경력 그 어떤 게 있으세요, 목사님?
0: 예, 사실 저는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사실 이 경력은 제가 이 그 옛날에 그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천주교에서 활동하던 그 경력. 이건 여기서 뭐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양로원에서 그 활동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저기 그 봉사 자원들 분께서 각자 맡으신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설교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룸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어떤 봉사자는 또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제가 또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 또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네. 참 너무 좋아요.
2: 네. 실제로 현장에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자원봉사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뭐를 해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네, 네. 그냥 저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니까 그것이 또 그곳의 봉사자들의 일이고 또 누가 이렇게 저기 강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좋습니다.
1: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잘 자기들이 맡은 부분들을 딱딱 정해갖고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다른 분은 룸에서 다니면서 또 성경도 읽어주시고 예. 또 어떤 봉사자는 주중에 와서 성경도 가르쳐주시고 또 통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그러니까 그 어르신 사역 특히 요양원 사역 같은 것은 목사님 아까 강조한 따뜻한 손이 저는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다음에 1대1로 대화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사역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일주일 내내. 그 자기 룸에서 갇혀 있고 네. 또 이렇게 스스로 걸어가지고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또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 또 이렇게 그보다도 이렇게 손 잡고 같이 기도한다든가 근데 어쨌든 손 잡으면서 대화하는 그 너무 좋아해요.
2: 네. 네.
1: 특히 이분들 거동을 혼자 거의 다 못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0: 그러니까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주면 이렇게 자기의 힘이 기운이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1: 사람이 많이 그리울 분들이 지금
2: 딱히 뭐를 이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시진 못하더라도 가서 그냥 이야기만 좀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0: 그런 맞습니다.
2: 네 그런 좀 봉사자들이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1: 그러시군요. 예배를 할 때도 그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걸 하기 어렵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익숙한 찬송을 좀 주제로 많이 해야 될 것도 같네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메시지 같은 것도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목사님.
0: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일단 기

0: 듣고 듣는 거를 주로 하시는 거죠. 듣는. 그래서 음악 무슨 찬송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신나는 걸로
1: 그런 걸 좋아하시고.
0: 예, 가능하면 신나는 걸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2: 함께 더불어서 봉사자분들과 또 스태프들과 같이 이제 이분들을 섬기는데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좀또 힘든 것들도 있지요. 좀 어떻게 보통 이제 여기를 방문하시거나 또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을 섬길 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글쎄요, 그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방문할 때는 일단은 그 어떠한 그 장기라든가 무슨 이벤트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한 그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저기 그냥 이렇게 지루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이제 얼마든지 환영하고 참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죠.
2: 아, 그렇군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좀 매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두 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 갈수 있으면 가셔서 그분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1: 전에 그 오봉룡 목사님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좀 교회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각 교회에서 30년, 40년 봉사하신 분도 참 많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등한시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거기다 맡겨만 놓고 한 6개월 이상 되면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많다고 가족들이 좀 자주 방문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0: 사실 제가 봐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분들이 그 다들 일하시잖아요, 주중에는. 그래서 주중에는 뭐 언제 오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그 주일날,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분들을 아, 저분의 가족이 누군가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그러한 점이 참 안타까워요. 참그 부모를 이렇게 양로원에 이렇게 놓고서 그 자기네들은 무엇을 지금 저기 즐기고 있나?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 그 맛있는 게 진짜 맛있을 수가 있을까? 참 그러한 거, 참 안타까운 거 많아요.
1: 그러시겠네요. 직접 그걸 보시니까 더 가슴이 애절하시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1: 자녀들을 그리워한다.
0: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하면서 손 잡아주면은 그게 또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
2: 아, 사실 정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시니까 누군가가 모시지 않으면 나가실 수도 없고 또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자녀분들 혹시 이제 양로원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런 센터에 계시면 좀더 많이 찾아뵈야 할것 같아요.
1: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2: 가야
1: 있을
2: 할
1: 것인데,
2: 곳이죠.
1: 목사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뭐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좀 자주 좀 와라 하는 그런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0: 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저라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 보았을 때. 그래서 보면은 참 매주 이렇게 찾아오고, 참,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실까? 그냥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어머니, 뭐, 식사하셨어요. 응? 뭐, 뭐 자, 어떻게 저기
1: 잘 주무셨냐?
0: 예, 잘 주무셨냐고 그 안부라도 묻고 가면은 아, 그 부모님 생각에는 아, 그래서 내가 아들 얼굴을 봤구나. 네. 내 딸 얼굴을 봤구나.
2: 네.
0: 그 기쁨이 또 일주일 동안 그 기쁨으로 그렇지. 생활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2: 아, 맞아요. 네.
0: 참 그런 거를 참 이 기회를 만약에 통해서 저기 전해드리고 참 그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십사 네.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2: 아, 그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타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아 그게 지금 저는 이해가 너무 됩니다.
0: 네, 그렇죠.
2: 그 안에 계시면서 이제 정말 잠깐 보고 간 그 자녀들 또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그곳에서의 삶을 잡아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나가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의 정말 김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좀 우리가 그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분들이 좀 보아야만 또 우리도 그런 섬김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0: 맞아요.
2: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도 우리 시대는 세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또 거기다 섬겨야 되는 걸 배운 우리인데도 잘 못 가잖아요.
2: 네.
1: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자란 애들인데 정말 내가 양로원 있을 때 한 번이나 찾아올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다 보이고 섬기는 걸 보이면 자녀들이 또 그렇게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내가 보이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한테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네.
1: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좀 와서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0: 만약에 저희 그 양로원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주십시오라기보다도 그냥 그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인사 한번 하는 거.
2: 네.
1: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0: 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누굽니다.
1: 네.
0: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분들도 그걸 참 좋아해요.
2: 아, 네.
0: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악수하면서 했을 때 그 따스함이
1: 네.
0: 그 느끼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건 내가 가진 장기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그 봉사자원이라든 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그 비용을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하는 거
1: 선물 같은 거
0: 그리고 또 거기에는 헌금이 없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네이션 같은 거 조금 해주시면은
1: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
0: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1: 네,
2: 그냥
1: 작은 것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0: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네.
1: 그 교회 자기 그분들이 건강하실 때 자기가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다 섬기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조금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0: 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큰 교회에서 우리 양로원 교회와 무슨 이렇게 자매 이런 같은 거 맺는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어느 양로원과 한 이렇게 그 뭐 어떤 그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곳에 필요한 무슨 설비가 있다든가 했을 때 뭐 도움을 주고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네.
2: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같이 듣고 돌아와서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0: 예, 저는 저기 찬송가죠. 405번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2: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0: 아, 예. 네. 저는 그 신학교 때는 그 미국 그 교회를 갔어요.
1: 네. 네.
0: 예, 거기 가가지고서 한데 하루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따뜻했어요.
2: 네.
0: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꼭 하느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의도치 않은 그 회개가 막 회개를 했어요.
1: 예배가, 네.
0: 회개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 저도 사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의아할 정도로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것은 내가 이거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는구나.
1: 네, 네.
0: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인이라도 살려주시는
1: 맞아요.
0: 네. 예, 그런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산다.
1: 맞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이 찬송 좋아하시군요.
2: 네, 네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5: 예, 그 저희 그 침례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침례받으시는 그 분들 중에 참 이렇게 어떤 분은 참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침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아, 참 저분은 침례를 받을 때 뭐 이렇게 눈물 같은 거 흘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어떤 그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그런 분들한테 침례 드리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 이렇게 끼얹으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네. 그때 보면은 참 얼굴이 참 눈이 이렇게 붉고 수큼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을 때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참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는 게 그 침례예요.
4: 네.
5: 왜냐하면 참 좋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해결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치는 것 같고.
6: 그 양로원에 계셨던 분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셨던 분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예수님 알았지만 침례를 새롭게 예수님 영접하면서 받는 건가요?
5: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그 장로님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6: 네네.
5: 또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냥 몸이 아프시니까 그렇죠. 근데 네.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 교회 안 나가셨던 분들.
6: 네, 네.
5: 그래서 거기서 이제
6: 예수님 있고
5: 예, 그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금방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다가 아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6: 네, 네.
5: 또 어떤 분들은 욕심에
6: 욕심에 하니까
5: 예, 예.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6: 그런 사람도 계시군요.
5: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예, 그 설교 좀 듣고서
6: 하시라고
5: 예, 하는 방향으로 일단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6: 그렇죠.
5: 네. 좀
6: 예수 믿어야 주는 거니까
4: 네.
6: 그렇군요.
4: 그 침례 받으실 때 그분들의 표정이 지금 기억 속에 한 분 한 분 떠오르실 것 같아요.
5: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굴이 환해요. 그 네. 기쁨이 있나.
4: 네.
5: 참 좋아요. 그럼.
6: 네. 그러시, 보람되시겠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마지막 그 정착지일 건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을 목사님과 또 거기에 봉사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정말 귀한 사역이십니다. 네,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면서 또 귀한 사역하시는데 목사님 삶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으실까요, 목사님?
5: 아 예,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6: 예.
5: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그 말씀이
6: 네네.
5: 그 말씀을 배우다가 제 마음속에 확 굉장히 강하게 그걸 느꼈어요, 제가.
6: 네.
5: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6: 네.
5: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양로원에 와서 그 마음이 이분들한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보다는 참 그분들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참 제가 그 설교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성경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의 그 본질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6: 네,
5: 그래서
6: 네.
5: 양로원 사역은 그 핵심은 그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네. 제가 옛날 이야기가 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유럽에 가서 불교에 대한 어떤 박사기를 받으러 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있기 위해서는 수도원 같은 데 쳐서 한 7년인가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데 조건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데 참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는 7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참석했는데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4: 네.
6: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때들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글도 몰랐던 그런 분인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으로 막 밀어넣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닌가 다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4: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사역 현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큰 헌신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5: 아, 예.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 교회에서 그 단체로 오시기도 하고 또 간단한 무슨 공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악기도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합창으로 이렇게 찬송가 불러주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요.
4: 네.
5: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갇혀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문해 주신다는 게 참 그분들한테는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셔서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또 서로 바라보고 한번 웃어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 보여주시는 것이 그 사역에 참여하시는 그런 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참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5: 예. 그 양로원 하면은 그 봉사 활동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물론 그곳에는 봉사도 필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양로원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을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양로원에 방문하며 보시면은 그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양로원에서 보고 그 난 그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6: 네.
5: 또 그러다 보니까 양로원에 방문하시면은 내가 이분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음을 아마 받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봉사자들의 그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그 피자 파티라든가 무슨 특별한 날에 선물도 드립니다. 그 옷도 좀 드리고 양말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는데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그 나눔의 사랑에도 동참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초교파 소속입니다. 골든 라이프 철치 지금 목사님 이성화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양로원은 에난데일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목사님?
5: 아 예, 에난데일 그 슬리피 할로 그 헬스케어 센터는요, 6700 콜롬비아 파이크 에난데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어팩스 그 널싱 센터는 10701 메인 스트리트 퓨어팩스에 있습니다. 예, 문의 전화가 필요하시면요, 703-609-3351로 연락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네, 703-609-3351. 네, 703-609-3351로 연락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마무리로 어떤 말씀을 우리 네. 나눠주실까요?
6: 목사님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몸이 아프시고 또 치매로 고생하시고 또 휠체어 타셔서 행동이 참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사역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4: 네.
5: 네 감사합니다.
4: 네 저도 오늘 이정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그 사역의 아름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저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빈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0: 703-539-8377, 703-865-7308.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 중심의 상담 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 치료와 행동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라레도의 화물열차 칸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민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섭씨 45도에 달하는 폭염 속 고체온증 등을 사망 원인으로 조사 중이며 열차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2055년까지 초대형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도입하는 장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 방침까지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를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교착에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한적 공습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잇따라 늦춰 잡았습니다. 물가 불안과 견조한 고용 지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글이 AI를 활용한 제로데이 사이버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이 AI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코드를 자동화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유학생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기성 광고를 방치한 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미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원클릭으로 수천 개의 사기 광고를 양산할 수 있는 AI 광고 도구까지 도마에 오르며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MV 홍기오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각국 승객들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국제보건당국이 격리와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치명 사례가 발생한 만큼 잠복기 동안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향후 30년간 트럼프급 전함을 최소 15척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아 함선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역량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미 해군은 11일 내놓은 조선 계획에서 2055년까지 15척의 트럼프급 전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미국의 해군력을 복원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황금함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붙인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전함으로 해군력 증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수량 3만에서 4만 톤에 이르는 트럼프급 전함은 냉전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의 재도입 구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무기까지 탑재시킨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미 해군 계획에 따르면 첫 트럼프급 전함은 계약 체결 후 8년 후인 2036년 인도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도는 각각 2038년과 2039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급 전함을 2036년에 도입하는 등 세 척을 도입하겠다는 해군의 이전 발표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된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척의 전함 건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는 15척 건조에 드는 비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척 건조에 435억 달러를 요청한 해군 예산안으로 미뤄볼 때 한 척당 최소 14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건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군함은 130억 달러가 소요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291척인 군함을 2031년까지 299척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이번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355척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번 문서에는 미군의 해군력 강화에 자국 조선업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동맹국의 역량도 활용하고자 하는 미 해군의 구상이 담겨 주목됩니다. 미 해군은 해양 각국의 위상 확보에 조선 역량이 핵심적이지만 미국의 현 주소가 시설과 인적 자원의 면에서 충분치 못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해군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하며 미국의 역량 확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산업적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건법에 최대 2척의 지원함 건조와 일부 전투 모듈의 제작을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 전투함의 경우 선체 구조물과 같이 민감하지 않은 모듈은 동맹의 해외시설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외국 파트너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안입니다. 일부 보조함정도 검증된 상업용 설계를 보유한 동맹의 조선소를 활용해 해외에서도 제작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미 해군은 미국 내 함선 건조가 최우선이지만 미국 업계가 필요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동맹 및 파트너의 조선 역량이 미국 내 생산을 보완할 수 있는지와 해외 옵션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미 최초 한국어 수업 개설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첫 졸업생 3명이 나왔습니다. 학부 전공 개설 1년 만에 첫 졸업으로 한국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서부 명문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UC 버클리가 미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학과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둔 첫 결실입니다. 첫 졸업생인 김소영 씨는 근현대사뿐 아니라 향찰과 같은 고대 표기법까지 배우고 고전 문학 등 1차 사료를 직접 연구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접근하는 버클리대 한국학의 커리큘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졸업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인 조앤 문 씨는 윤동주의 시를 공부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분단의 역사 등을 배우면서 미국인으로 자라온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20세기 한국 여성의 노동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쓴 문 씨는 이후 하와이대 대학원에 진학해 일제강점기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과 해방 이후 형성된 기지촌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UC 버클리의 첫 한국어 수업은 당시 동양어학과에 재직 중이던 독립운동가 최봉윤 선생이 학교를 설득해 개설했습니다. 선생은 미국 최초의 한국어 대학 교재도 직접 집필했습니다. 최봉윤 선생이 씨앗을 뿌린 한국어 수업은 현재 연간 400명에서 500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가 됐고 학과는 한국어 수업 전담 강사 7명을 두고 매년 한국의 날 행사를 열어 공연과 논문 발표, 에세이 경연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이 전통을 지난 2023년에 한국어 프로그램 8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최봉윤 장학금도 신설했으며 대학이 1979년 설립한 한국학센터는 2022년부터 이홍영 도서상을 마련해 한국학 관련 우수 학술서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학부 한국학 전공 설치에 노력해온 동아시아학과 안진수 교수는 한국학 대학원도 개설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남미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각국이 귀국 승객들에 대한 격리와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주민 3명도 미국 내 격리 관찰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8주에 달해 추가 감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하차한 승객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국제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11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인 승객 17명 가운데 뉴욕 주민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티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을 거주지로 둔 승객 3명이 현재 보건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언제 뉴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약 42일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There are three individuals who call New York home. We don't know whether those individuals will be returning to New York. I believe that there is a 42-day monitoring period and they can decide whether they want to do that in Nebraska. Or come back and make other accommodations. But my health department, my departments all have been involved with the CDC from the beginning.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CDC is capable of handling something should it grow larger than they're predicting. And I say that because I know that over a year ago, there were significant cuts at the CDC as part of the Elon Musk Doge cut. This is not to be expected. It's transmitted very differently than the coronavirus. And so there's no panic, no concern. I just need to be proactive. That's all.
3: 뉴욕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뉴욕시, 웨체스터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네브라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 내 국립검역시설에서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 승객 가운데 최소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승객은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미국인 승객 한 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별도로 격리 관찰 중입니다. 다만 스페인 보건당국은 해당 미국인 승객의 검체를 재검사한 결과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탐사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졌으며 확진자는 최소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선 내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하선한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한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로 귀국한 승객 한 명은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상태가 악화됐다고 프랑스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도 자국민 승객 14명 가운데 한 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현재 무증상 상태며 나머지 승객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영국인과 일본인 승객들도 맨체스터 인근 병원 등에 격리됐으며 영국 정부는 최대 45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역시 귀국 승객에게 최대 42일간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리아 벤 커코브 팬데믹 대비 책임자는 이번 바이러스는 COVID-19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심각한 감염병이라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도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6주에서 8주에 달하는 만큼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한타 바이러스와 달리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의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밀접하고 장기간 접촉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인하로 수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배경입니다. 4월 미 고용은 예상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3%로 안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올해 노동시장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는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2027년에 마지막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도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7월과 9월에 각각 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같은 날 보고서에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 내정자가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표의 흐름이 인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여름께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면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3.5에서 3.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미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실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9일 상담소 3층 회의실에서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2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9일 상담소 3층 회의실에서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2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6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6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한인 시니어 동년배 정서지원자로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중요성과 8가지 자기돌봄 실천과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지난 6주 동안 학습한 경청기술과 시니어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해보는 통합실습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을 되짚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한 섬유광고와 이민자의 삶을 담은 영화 미나리를 예로 들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유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강 이사장은 동무지기 봉사자들이 한인 시니어 사회

0: 따뜻한 향기와 희망,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귀한 섬김을 이어가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학습 내용을 돌아보는 퀴즈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연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5주 동안 온라인으로 만나 교류해온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참가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청기술과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천신 테일러 소장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한인 시니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신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동무지기 프로그램을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지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동무지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이기를 맞은 동무지기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한인 시니어 인구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 언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소 측은 어제의 한, 오늘의 지혜, 그리고 내일의 힐링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민 1세대로 살아온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유와 연결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공통관심사를 가진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삶의 의미를 나누며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5월 한 달간 실습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상담소가 운영하는 한인 시니어 정서지원 전화서비스인 K-케어라인 571-3033번과 정기안보 확인 서비스인 효라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K-케어라인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 시니어들이 언제든 전화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효라인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청을 통해 등록된 시니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효라인 신청은 상담소 대표전화 703-761-2225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수료생들은 지역 시니어센터 등에서도 정서지원 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군사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란이 좀처럼 양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일이며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버지니아주가 11일 미 남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가족 의료휴가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유급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근로자가 중대한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상황에서 최대 12주까지 소득 일부를 보전받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비겔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1일 법안 서명식에서 시급 노동자, 카드태그 근로자, 팁 기반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최대 12주간 유급 가족, 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제도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Whether you punch a time card, swipe a badge, or work primarily for tips, you will be able to take up to 12 weeks of paid leave to address serious health needs for you and your family. When workers have the stability and strong financial footing, businesses are better able to attract and retain talented employees, reduce turnover, and build a stronger, more reliable workforce. And this law helps level the playing field for small and mid-sized employers across our commonwealth.
1: 이번 제도는 미국의 실업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2028년부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기금에 납부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급여 지원은 2028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자격이 되는 경우 최대 12주 동안 평균 임금의 약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주내 근로자로 확대되며 현재는 유급 휴가 제도가 없는 약 300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은 출산과 중병 회복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질병 간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도 휴가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운영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니퍼 보이스코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 발의자로 총 8개 회기 동안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버지니아 가족들은 파산 걱정 없이 중대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유급가족 의료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12개 이상의 주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노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다른 남부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초여름처럼 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기온 54도, 섭씨 12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비 소식은 없겠고 비교적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9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다소 포근하겠고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전망됩니다. 두 지역 모두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3: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문의 516-487-8850 516-487-8850.

사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인 이득을 대가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대폭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먼저 최근 몇 주 사이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인 군사 경제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캐나다가 인도에 우라늄을 보내기로 하고 브라질이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군용 수송기를 제작하기로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과 미국,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동경국들의 절박한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거대한 괴물 사이에 끼어 변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자인 리처드 헤이다리언은 이를 두고 중견국들의 위험 분산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 성모 마리아 상의 입에 담배를 물리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군 교도소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레바논 남부의 마론파 기독교인 마을 데벨에서 벌어진 종교 모독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모 마리아상의 입에 담배를 꽂는 행위를 한 병사에게는 징역 21일,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 병사에게는 징역 14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군은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종교 및 공동체의 성지와 종교적인 상징물을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명은 작전 지역에 진입하기 전 병사들에게 종교 시설과 상징물에 대한 처신 규정을 정기적으로 명확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종교적인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서울 여행 시 들려야 할 장소로 전통시장 기름집을 추천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이용자는 한국에 가면 단순한 관광보다는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원하는 양만큼 주문하면 바로 압착해 병에 담아주는데 시중 기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입소문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방앗간이나 기름집에는 하루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누리꾼은 들기름 너무 사가서 가격이 오른다며 이제 제발 그만 사가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기름집에 열광하는 핵심 이유는 즉석 압착이라는 경험 요소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들기름이 일본에서 이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안 그래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 한국의 방앗간 기름이 더 신선하다는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석준 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팰팍 행정부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하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오는 6월 2일 열리는 팰팍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11일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과 주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승인과 감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팰팍타운 정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팰팍의 현 주소를 바로 알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선거를 앞두고 저를 포함한 우리 후보들이 항상 외치듯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과 감시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민 후보는 2024년 12월 이전 행정부 직원 소송권과 관련해 팰팍 행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 45만 달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와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는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의 재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 후보는 소송 합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합의금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어떤 이유로든 재정 지급과 관련된 과정은 반드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2024년 12월 직원 소송권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합의자와 지급이 시의회 공식적인 논의와 승인이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재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소송 합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합의금을 지급하려면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법적 절차와 시의회 승인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 이에 K-Radio는 원고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유봉 시의원은 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전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팰팍타운 정부가 합의금으로 45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팰팍타운 정부는 유독 법적 소송이 많은 타운이라며 왜 이렇게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지 그리고 소송을 대하는 과정과 자세는 어떤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 역시 팰팍 정부의 재정 부실과 투명성 부족 문제는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3: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였어요?
4: 이제 이분이 201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소송을 한 건데 자기가 페어하게 부당하게 자기가 파이어됐대, 해고됐다는 거죠.
3: 근데 유독 팰팍이 소송 관련 비용이 주민들 세금으로 많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경찰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추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걸 결국엔 다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내부적인 컨트롤이나 파이낸스 문제의 컨트롤이나 내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조금 더 더하자면 77만 5천 불에 대한 예산 초과. 이게 예산 적자가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달에 갑자기 올라왔냐.
4: 유난히 소송이 많은 타운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분명히 저희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소송이 다른지 그건 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인프로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원유봉 시의원은 일례로 팰팍타운 정부가 비전 미디어라는 밴더를 통해 PR을 하는데 2024년 11월 계약 기준 월 3,500불을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매달 4,000불씩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팔팍타운 정부의 재정 적자, 예산 초과는 방만한 운영, 재정 부실, 주먹구구식 집행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저희가 쓰는 벤더 중에서 비전 미디어라는 벤더가 있어요.
2: 퍼블릭
4: 릴레이션. 그런데 이제 그 벤더가 2024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 레졸루션입니다. 267, 2024년 267. 그런데 여기 보면 3,500불, 한 달에 3,500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약서예요. 여기에도 3,500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한 건 2025년 1월부터 페이했습니다. 12월에 보니까 매달 4,000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왜 4,000불을 주냐? 그래도 다 통과시켜, 네 명이. 저는 계속 반대했죠. 요번에도 4월 미팅 때 이런 레졸루션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비전 미디어는 4,000불로 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정권은 우리가 돈을 루즈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돈이 초과가 안 될 수가 없죠.
1: 민석준 후보는 이어 최근 자신을 둘러싼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위 조작 관련 소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민 후보는 자신은 시카고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며 이후 MIT에서 어드밴스드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항공학을 더 공부했고 이 프로그램은 학위 과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단 한 번도 MIT를 졸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왜 유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저는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고 시카고에서 졸업을 하고 실습을 위해서 MIT에서 ASP 프로그램이라는 Non-Degree Function을 제가 수여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전공자로서 제가 항공기계학을 해서 지금도 항공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되자고 에비아닉스 클래스를 들은 거예요.
1: 민 후보는 이어 2019년 노래방 사건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노래방 운영은 부모님이 하셨고 당시 노래방 내부에서 학생 간의 다툼이 발생했지만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가방 안에 술이 있었던 상태였지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했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이 비방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비방의 어떤 선거 구도에서 비방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아 굉장히 조바심이 났구나. 3주를 남겨두고서는 비방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정책으로 저희와 싸울 수 있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2019년에 발생한 노래방 사건. 운영을 한 거 맞습니다. 누가?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이민 사회가 그래요, 사실. 저는 1.5세고, 전 아직까지도 이 머리에 이제 부모님을 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너레이션이에요. 2019년에 발생을 했고, 저는 싸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두 가지 티켓인데, 하나는 오디넨스 티켓, 하나는 2C 크리미널 티켓이에요. 자, 이 두 건을 가지고선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 시장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다가 이제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고로 인해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저는 없었고 그 자리에 이제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아이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명확하게. 그리고 마시게 두지도 않았어요. 먹고 들어왔고 가방에 남은 술이 이제 싸움이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술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티켓을 받았는데 2019년 10월, 9월쯤 아마 발생을 했을 거예요. 2020년 이 건을 디스미스와 디스포지션을 받은 건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의 다큐먼트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고
1: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잇따라 결렬된 것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최근 몇 주 사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핵물질과 관련한 이란의 실질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쓰레기, 멍청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란에 실제로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일부 인사를 포함한 강경파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며 이란의 입지를 더욱 약화할 제한적 공습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진영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 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이란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이란 입장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국에 설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동 국가의 한 당국자는 영내 국가들과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외교 기회라는 점을 이란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접근 방식과 압박을 견디는 한계치가 서로 다르다며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의 특성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4월 미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봄철 성수기에도 높은 금리와 가격 부담, 부족한 매물 영향으로 주택 거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봄 성수기인 4월에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1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4월 미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3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10만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통상 봄철은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꼽히지만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부담이 수요를 억누르며 거래 회복에 제한이 된 모습입니다. 4월 평균 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6.33%로 전월 6.18%보다 상승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직전만 해도 6%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주택 판매 가격은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 7,7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주택 판매 재고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런스 NAR 윤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몇 년 전만큼 치열하진 않지만 여전히 복수 매수 제한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기준 기존 주택 재고는 147만 채로 전월 대비 5.8%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인 약 200만 채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현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4.4개월치 공급 물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균형 수준은 5에서 6개월 정도로 평가됩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리를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 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월 12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프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후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L 김치 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여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 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 중심의 상담 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해서는 703-307-8453, 703-307-845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8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의 지친 마음을 역사 이야기로 힐링해주는 나이팅 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자 오늘 5월 12일이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어제 저희가 썬킴 선생님과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사는 박광일 아니겠습니까? 박광일 선생님께서 오늘 한국의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4: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 또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3: 안 돌아가죠.
4: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의미로 간호사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돼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뭐 이제 간호사의 날이 된 배경은 이제 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하고 관련 있다라는 것들은 이전
3: 그분의 생일 네. 어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4: 네, 방송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 자, 간호사의 역사 알아보죠. 먼저 어디로 가 볼까요, 선생님?
4: 네, 간호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동으로 먼저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3: 정동이요?
4: 네, 네. 정동 제일교회를 이제 끼고 쭉 걸어가다 보면은
3: 덕수궁 옆에.
4: 네, 덕수궁 옆에 네. 표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석에 뭐가 있냐면은 보구여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화학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보구여관에 관한 안내문을 보면은 1887년에 설립된 여성 전용 병원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880년대 서양 선교사 또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서양 의학에 대한 동경을 보통의 조선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오신 의사 선생님도 남자분.
3: 그렇겠죠.
4: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저 의학이 동경이 되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남자한테 내 몸을 맡길 순 없다라는 아. 의식을 조선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거를 알아챘던 인물이 이제 이화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가 그거를 알아차린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성 의사가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조선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구여관.
3: 이름만 들으면 여관인 줄 알겠어요.
4: 그렇죠. 그 여기서 여자는 여성을 뜻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병에서 구하는 집 혹은 병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 근데 여자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양에서 여성 의사들을 모셔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1899년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기록인데요. 6개의 온돌방을 병실로 만들었었는데 오. 하루 평균 10명, 많을 때는 30명 정도 환자가 입원 치료를
3: 와 분볐네요.
4: 네, 받았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전염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방도 만들었다라는 오.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3천 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야. 6천 건 정도의 처방, 그러니까 외래 환자가 왔던 거죠. 네.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네. 더불어서 이때 이제 그거를 관찰했던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온돌방 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 의료 체계다 시스템이다.
3: 아, 의료 체계로서 네. 괜찮다.
4: 네, 그래서 방 전체가 하나의 침대나 다름없고 병에 유리하며 따뜻하니까 이 장판을 깔아놓으니까 네. 청소하기 편하고 소독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해서 네. 이게 여관에 쓰이기에 적절한 시설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외국인 선교사도 놀라게 한 온돌의 특장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병실 환경도 흥미롭지만 이제 여기 보구여관에서 일했던 분 가운데 우리 의료사의 한 획을 긋은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특히 근대 문물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처음 쓰고 활용했던 인물들은 대체로 남성들입니다. 아무래도 남성들이 활동 공간이 좀 넓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만은 남성보다 먼저 여성이 활동을 했고 그 최초의 양의사였던 분이 네. 이곳 보구여관에서 1901년부터 3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바로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광해 의원을 거쳐서 보구여관에 근무했던 김점동 선생.
3: 아, 김점동 선생.
4: 네.
3: 아, 잡지사 초창기에 곽직 작가님이랑.
4: 맞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이제 김점동 선생을 이제 찾아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이면서 여성 의사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한 분이 더 나와요.
3: 바게스더.
4: 바게스더.
3: 교과서에도 제 기억엔 바게스더.
4: 바게스더로도 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놀라운 건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양의사가 최초로 등장했던 거는 1908년 뭐 박서양을 비롯해서 세브란스를 졸업한 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구여관에 뭐 서양에서 온 여성 의사 또 김점동 선생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환자들을 계속 봐야 되는 아까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들을 도와줄 영어로는 헬퍼 그다음에 한자로는 도울 조자를 써서 조사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해서 쓰는데 문제는 의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실수도 하고 적절하게 지시에 따라서 환자들을 보살피는 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즉 간호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이때부터 뭔가 간호사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 보구여관에서 직접 이런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건가요?
4: 그렇죠. 그러니까 보구여관에서 여성 환자들을 여성 의사들이 보다 보니까 여성 간호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실감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보구여관 자체로는 의료 인을 양성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이제 세브란스에 좀 요청을 하게 돼서 간호사 양성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903년에 보구여관의 의료 선교사였던 에드먼즈가 중심이 되어서 간호원 양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호원 양성소가 간단하지가 않은 게 미국에서 운영되던 간호원 교육 제도를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무려 교육기간이 6년.
3: 6년? 엄청 뭐 간호대학 수준이네요.
4: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6년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근무 운영을 했고 문제는 이분들을 6년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학생으로서 예. 또 실습도 하고 그러다가 또 공부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급료를 가지고 네. 이제 그 수업료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3: 네네.
4: 교육 내용 일부를 보면은 저학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것, 뭐 침대 정리, 환기법, 붕대 감기, 약 조제, 투여.
3: 1, 2학년 때.
4: 그런 걸 배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생리학, 양리학, 해부학, 기초의학. 그리고 조금 더 높아지면 산과, 이비인후과학, 안과, 소아과.
3: 야, 총망라했네요.
4: 네, 네, 거기에 더해서 영어, 한자, 수학. 왜냐하면 문서 읽어야 되잖아요.
3: 아, 그렇지. 예. 네,
4: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간호원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은 나이팅게일에서부터 비롯됐다.
3: 네.
4: 그런 나이팅게일에 대한 삶.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감리교단이 주도가 되고 장로교가 합쳐서 하는 거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네. 공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니까
3: 야.
4: 굉장한 수준의
3: 종합교육이네요.
4: 예, 네. 교육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
4: 나중에 보구여관에서 그렇게 배출했던 간호사들을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교사들 뭐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3: 네.
4: 우리 쪽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분들이 이제 파견돼서 일을 하는 걸 보고
3: 네.
4: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3: 예.
4: 나는 그녀가 영국 여왕을 돌보기에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3: 아, 퀸을 돌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4: 그럴 만큼 수준도 높고 교양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도 탁월했다.
3: 네.
4: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3: 예, 예.
4: 이렇게 이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보구여관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연스럽게 세브란스에서도 19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간호사들을 길러내기 시작했구나.
3: 네.
4: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3: 네.
4: 이렇게 어려운 교육,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생은 막 30명, 그다음에 중간에 중학년 지나갔을 땐 15명 이렇게 됐지만
3: 도중하차하는
4: 도중하차를 해서 1기, 2기 합쳐서 한 3명 정도만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에게 당신은 정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캡을 씌워주는.
3: 간호사 캡.
4: 예.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쓰면 관이 되잖아요.
3: 네네.
4: 그래서 가관식이라고 했답니다.
3: 아, 졸업식인 거죠?
4: 그렇습니다.
3: 가관식. 예.
4: 이래서 이제 가관식을 가졌는데 1회 졸업생은 김마르다, 이 그레이스 두 분이었고요. 이 가관식에 이제 무려 수백 명이 참여를 해서 드디어 우리 조선에서도 네. 정식으로 간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를 이제 축하를 했고
3: 네.
4: 이게 1908년 11월 5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간호사의 날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바꿔도 좋지 않을까
3: 네.
4: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 네.
4: 그런데 이 두 분의 간호사는 간호사의 네.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3: 네.
4: 이 두 분의 삶 자체도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간호원 양성술 1회 졸업생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라고도 할 수 있는 김마르다 이 그레이스 두 분. 좋습니다. 김마르다 간호사부터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4: 여러 자료를 보면은 일단 김마르다 이분은 본명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받을 때 양반이면 양반,
3: 네.
4: 천민이면 천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마르다 이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걸로 봐서 평민이 아니었을까
3: 평민?
4: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 네.
4: 이 김마르다는 원래 보구여관에 환자로 왔던 분이에요.
3: 아, 환자로
4: 네, 오셨군요. 네. 그것도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서 그 다음에 코, 손가락 골절 이런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1893년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보구여관에 왔고요.
3: 네.
4: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뭔가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903년에
3: 네.
4: 이제 간호사를 양성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해서 입학을 하고 그 어려운 교육기관을 뚫고 우리나라 최초의 두 분 중에 한 분 간호사가 되었다라고
3: 예.
4: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렇군요. 환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가 된 김마르다 선생님이고 이 그레이스 간호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나요?
4: 네, 이분은 조금 더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3: 네.
4: 1883년생이고요. 본명은 이복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네.
4: 천민 출신.
3: 천민 출신?
4: 이었던 것 같아요.
3: 예.
4: 그런데 김마르다 선생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환자로 왔다가 치료가 끝났는데
3: 네.
4: 문제는 이제 천민이니까 노비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인이 데려왔나 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끝나면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받지 않겠다.
3: 아, 그래요?
4: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어디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보구 여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간호사 양성 과정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 네.
4: 이제 처음에 그 이 병원에서 여러 일을 보다가 네. 이제 뭐 여러 활동들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30명 정도의 입학생과 함께 1903년에 입학을 했고 1908년에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기록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마 조금 도움도 많이 준 것 같아요. 보구 여관에서. 그래서 숙식, 교재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나중에 이제 1기에 이 두 분하고 함께 2기에 한 분이 더 졸업을 하게 돼서 2기의 한 분은 김엘렌이라고 하는 분이
3: 김엘렌.
4: 역시 간호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럼 정식 간호사가 된 김마르다, 이그레이스 이 두 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4: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3: 네, 그쵸,
4: 그리고 또 그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들은 이제 조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전까지는 뭔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생을 꾸려나가는데 김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또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두 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다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그레이스 이분은 나중에 이하영 목사라는 분하고 혼인을 합니다.
3: 네.
4: 그리고 1914년에는 다시 공부를 해요.
3: 네.
4: 그래서 의생 면허 의사가 됩니다.
3: 의사가 돼요?
4: 네. 와. 간호사였지만 공부를 더 하니까 네. 필요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수원에서 의원을 열고 활동을 했고요.
3: 네.
4: 그런 면에서 지금 간호사는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간호사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희귀한 몇 개의 전문 직업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근데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직이었다, 간호사가.
4: 네.
3: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간호사들이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나요?
4: 네. 예전에는 이제 간호사 그러면은 병원에서 또는 의원에서 그리고 어떤 개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간 인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회를 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

0: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 간호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 또 전장에서 치료 이런 것들 하면 적십자사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하면서 적십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 이 독립운동과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네. 또 쉽게 연결될 수 있고 네. 임시정부가 볼 때 앞으로 이제 1919년 20년 특히 안창호 선생이 이제 올해가 독립전쟁 원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독립군들이 전투에 참여를 해서 승전을 하겠지만 네. 또 부상을 입을 수도
1: 나오겠죠. 당연히.
0: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길러야 된다?
1: 간호사.
0: 간호사를 아. 길러야 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상해에서도 네. 간호사를 기르기 위한 작업들을 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과 간호사의 관계가 꽤 끈끈했겠구나 그렇겠네요. 이런 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몇몇 분들을 좀 네. 확인을 해보면서 네. 간호사로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독립을 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간호사가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는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0: 네, 아무래도 보구여관에서 처음에 간호사를 양성했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성 이었고요.
1: 그렇죠.
0: 예. 일부 나중에 이제 남성 간호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 예. 대체로 초기에는 여성들이 간호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자 환자는 익숙한데 네. 남자 환자는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이 볼 때 보구여관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브란스에서 양성하는 간호 실습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성 환자도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서양에서 온 의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1: 오히려 남성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0: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독립운동,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이분들이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또 아마 다른 쪽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는 계기가 네. 뜻밖의 조금 일찍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1: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죠?
0: 예. 1907년.
1: 1907년 하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안 나오네요.
0: 정미조약, 정미칠조약,
1: 아, 정미칠조약,
0: 고종태위.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1: 예.
0: 또 나오는 게 군대
1: 해산.
0: 해산.
1: 군대 해산. 네.
0: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한제국군을 해산을 했단 말이죠.
1: 네.
0: 그럼 거기서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을 합니다.
1: 네.
0: 우리는 그 해산에 불복한다. 그러니까 시가전이 벌어져요.
1: 아, 예, 일본이랑.
0: 그러니까 이 네. 시가전이 드라마에서도 묘사가 됐었는데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7년 그 8월 1일에 있었던 이 시가전에서 보면은 네. 일본군이 무려 3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국군 역시 100명이 전사를 하고 한 100명은 부상을 당하고 500명 정도가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투가 서울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1: 네.
0: 문제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한국군들이 부상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럼 이 사람들을 치료할 병원이 필요한데 그때 세브란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대문 앞에.
1: 예.
0: 그 앞이 가장 중요한 전투장이었 어떤 전투의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떡하지? 라고 이제 세브란스에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1: 남자 환자들인데
0: 예, 부상병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간호사 실습생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을지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1: 일단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0: 네.
1: 또 낯선 상황이라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선교사 에비슨 같은 경우는
1: 네.
0: 아, 이 사람들은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녀 구분이 굉장히 뚜렷한데
1: 예.
0: 이 사람들이 과연 저 남자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1: 네.
0: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은 한 번도 남자 환자를 돌본 적이 없다. 실습생이긴 하지만.
1: 당황했겠는데.
0: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군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 나서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 한 명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간호사가 이제 실습생들이죠. 네.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피범벅이 되고
1: 야.
0: 그다음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부상병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1: 네.
0: 보구여관의 간호선교사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먼즈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네.
0: 군사해산 군대 해산 당시 부상병 치료의 경험이 한국 간호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서구 의사의 시각으로 20년이 필요한 변화가 24시간 만에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간호와 관련된 그 군대 해산의 어떤 부상병들을 치료했던 사건들이 네. 굉장히 중요했다.

0: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고요.
1: 20년 동안 쌓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인식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만에
0: 그렇습니다.
1: 얼마나 필사의 간호를 하셨으면.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습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일반 학생들. 예를 들어서 김필래라는 분이 자기 네. 오라버니가 오빠가 그 병원 의료과장이었어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오빠가 네. 나가서 같이 간호해라. 그러니까 어. 아니 내가 어떻게 남자들을 네. 를 만지냐.
1: 그냥 학생이었는데.
0: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 김필순이라는 분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민족 지키다가 지금 자기 목숨을 잃게 됐는데 치료를 해야지. 아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 혹시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봤니? 그 사람 귀족의 딸이었지만 전장에 나가서 많은 군인들을 구했어. 어.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이때 그 나가라고 얘기했던 오빠 김필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김필래 이 분들도 나중에는 모두 독립운동가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하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1907년 당시의 경험이 굉장히 간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간호사가 됐고 또 후배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양성이 됐을 텐데요.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이 한 10여 년 뒤에 1919년 3월 1일
1: 3.1운동
0: 예. 만세운동 때 예. 일어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간호사들이 아, 저 현장에 우리가
1: 동참하자
0: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친 사람이 나오면 현장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보통 알려진 3월 1일 시위는 이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그때 국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일으켰던 사건으로 대체로 조금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3월 5일에 학생들이 주도했던 남대문 시위라는 것이 있어요.
1: 5일에?
0: 네, 이게 조금 더 큰 규모의 시였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모습으로 시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1: 네.
0: 당연히 부상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1: 네.
0: 이때 세브란스 간호사, 바로 남대문 시위 장소 바로 앞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을 때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거기서 간호사들이 붕대를 가지고 네. 시위에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1: 네.
0: 누군가는 거기에서 부상병이 생기면
1: 돌보고.
0: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붕대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됐는데요.
1: 네.
0: 이거를 처음에 이제 확인해서 기사로 올렸던 사람은 네. 우리나라 그 의병 사진을 찍었던 프레드릭 맥킨지.
1: 맥킨지.
0: 네, 그 사람이 이제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
1: 네.
0: 15명의 실습 간호사가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날 15명이 체포되어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제 당국은 그 중에서 11명의 간호사의 명단을
1: 네.
0: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3.1운동 당시에 적어도 11명이 가장 중요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은 시위도 하고 또 시위대들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것을
1: 기록으로
0: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간호사들은 한 번 더 각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라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1: 네.
0: 나중에 간호사가 중심된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단체도 만들고
1: 네.
0: 또 한편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곳곳에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강호규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피신을 할 때 도와줬던 분도 간호사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간호사가 한 분, 두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또 우리가 기억하면 또 다른 분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마치면서 우리 역사 속에 간호사라는 요 직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갖는 과정 그리고 그 직업을 갖고 나서 근대의 이전까지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일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던,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서 그 직업을 그 직업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1: 그러네.
0: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분들의 자취를 찾아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가는데 아, 또 하나의 퍼즐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 퍼즐을 맞춰서 우리 근대 역사 또 독립운동의 역사의 네. 장면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조선 최초의 간호사와 또 간호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 자체로도 참 귀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하고 또 훗날 독일에 파견되어서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 역사 또 코로나 때 헌신하셨던 모습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간호사분이 계시다면 또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ディオセバシー。세바시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오늘준비한주제는더깊은시선입니다인생성장을위해이것을개발해야합니다책코나투스의저자이자지식생태학자유영만교수의강연준비했습니다100명이있다면100가지성공방식이있다는유영만교수우리는평균에갇혀서나의세계를넓히기어렵다고하는데요성공에이르는가장확실한길코나투스를소개한다고합니다본격적으로시작합니다
1: 네여러분오늘이무슨날인지아십니까아네제가대체불가능한유영만으로태어난생일입니다 제가오늘강연할주제가요모든사람들이다대체불가능한인간으로태어났는데원본으로태어났는데어느순간부터대체가능한복사본으로살고있더라고요자그래서오늘은제가여러분하고같이자기개발을계속하는데왜자기는개발되지않고자아는계속탕진되고있을까제가얼마전에인스타에다가이런글을올린적이있어요인스타에올라오는모든인사이트는다인스턴트다아그랬더니인스타에서3시간만에연락이왔어요당신의계정은삭제될수있습니다 예그래서제가꼴이내리고제글을삭제했죠 제가오늘드릴말씀은여러분인사이트는손가락으로이렇게클릭해가지고배우는게아니라바깥에나가서손발을움직여가지고아웃사이트를바꿔야인사이트가바뀝니다그래서제가오늘여러분한테드리는자기개발메시지는우리가어느순간부터습관적으로다른사람의성공스토리다른사람의인사이트다른사람의성공비법이런걸계속따라하고있거든요그래서다른사람의성공지도에는나의성장지도가없다자그러면어떻게하면나의성장지도를만들어나갈것인가그런이야기를같이나눠보는시간을가져볼까합니다제가한때드럼을쳤었는데요이상하게공연하기전날다리가떨리더라고요자그런데이렇게강연하기전날은심장이뛰더라고요오늘이제여러분하고나눌이야기가다리떨리는일은가급적끊어버리고심장뛰는일은두배로늘리고그게제가오늘말씀드릴이제코나투스라는주제인데제가버킷리스트라는책을쓴저자인건아시나요저게어려운단어였는데사람들이지금보통명사로쓰고있잖아요그죠자그리고플로우라는단어그다음에여러분많이쓰고있는그릿넛지여러분어려운단어인데많이쓰고있잖아요그리고제가또어려운단어중에브리꼴레르라는책을썼거든요자근데제가이걸보여드리는이유는자우리가이렇게모르는단어가있으면요그단어가품고있는세계를모르는거거든요자그럼우리가하나의단어를안다는얘기는그단어가품고있는세계를새롭게안다는거거든요자그러면제가오늘말씀드릴코나투스도똑같습니다지금여러분이코나투스라는단어를들었을때전혀이해가안가지만오늘제설명을들어보면아코나투스가품고있는세계가새롭게여러분의시각으로들어오기시작합니다그때부터세상은이제남달라보이기시작합니다자그러면코나투스가뭘까스피노자가에티카라는책에서여러분에티카라는책혹시만져보신분 네처음부터끝까지읽기는거의 impossible, 불가능에아깝습니다자그럼두가지를설명할수있는데왼쪽은자코나투스는모든사람을포함해서사물도마찬가지고요관성을갖고있어요그냥있는대로유지하려고하는그런소극적인능력을관성이코나투스라고합니다자이거보다는더중요한게뭐냐면요오른쪽에보시면코나투스는그사람만이갖고있는고유한개성이고욕망입니다자그러면여러분욕망그러면왠지안좋은느낌이들지않나요자그래서제가욕망이라는게얼마나창의적인힘이고생산적인에너지인지를코나투스에비춰서잠깐설명을들어볼게요욕망이라는단어를구분하려면욕구와구분하면아주쉽게이해가될수있는데요제가와인을마시고싶은욕구가생겼어요자그럼와인을마시면욕구는바로충족됩니다여기서굉장히중요한사실은욕구는한시적이고바로충족이되는데자제가좋아하는와인이텍스트북이있거든요제가텍스트북책을한권쓰면텍스트북을한병씩마시거든요자그러면와인을마시고싶은욕구가생겨서와인을마셨는데와인이좋든말든이제쭉욕구가충족이됩니다자그러면저와인을마셨는데저보다더좋은와인을마시고싶은욕망이꿈틀거립니다자그러면저와인을마셨을때욕망은충족될까요 네, 저거보다 더 좋은 텍스북이 또 나왔습니다. 저걸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네, 또 다른 텍스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텍스북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뭔가를 창의적으로 해낼 때 그 생산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면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면 이미 저는 책을 한 권 쓰고 끝나버렸을 텐데, 지금 책을 100권째 썼는데 아직도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101번째 책까지도 다 썼어요. 예, 그 책 제목도 시집으로 낼 건데 알려드릴까요, 제목을? 예,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자, 그래서 철학자 락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 다 망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코나투스는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공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수학 공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보시면 코나투스 앞에 있는 C가 코나투스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E가 경험인데요. 자, 여러분, 경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저기 R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리딩, 하나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경험이 없는데 인간관계를 계속 구축해서 인맥을 계속 구축하면 그게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으로 탄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준 인간적 자극을 나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T는 이제 예상하셨듯이 thinking, 생각입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저 분모에 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분모값이 커져야 코나투스가 커질까요? 분모값이 작아져야 코나투스가 커질까요? 예, 이쪽은 수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분모가 작아져야 되는데, 저 분모의 L은 생각의 옷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언, 무언, 횡설수설 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책 읽은 것, 내가 사람을 만나서 깨달은 것, 내 생각의 깊이를 적확한 언어로 별이고 별여서 촌철살인의 아주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언어로 별일 때, 그때 자기만의 일생이론 코나투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 다섯 가지 팩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은 경전입니다. 두 번째, 독서는 왜 피클일까요? 자, 세 번째, 인간관계는 양면 거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각은 몸부림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언어는 이제 생각의 옷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체험과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문제의식은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경험을 하지 않고 체험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험과 경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 1일 체험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어서 바로 나갔어. 근데 저는 조사해보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교도소 살다가 나왔어요. 자, 1년 동안 교도소 경험한 사람하고 1일 교도소 체험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할 얘기가 많을까요? 네. 자, 그러니까 체험은 단속적이고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만 쭉 쌓이고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제의 경험에 이어서 오늘의 경험이 이어집니다. 연속해서. 그리고 경험은 우발적입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자기만의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체험을 반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보, 성공 스토리, 인사이트를 계속 체험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지만, 경험은 계속 축적되고 어제의 경험을 했으면 그것에 비춰서 내가 오늘 다른 경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경험이 연속되면서 자기만의 내러티브, 서사가 탄생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기반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비춰보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막걸리 많이 마셔본 경험 있으시죠? 자, 막걸리 주로 언제 드시나요? 빨리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비 올 때. 자,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파전. 막걸리 주로 어디 갔다 오다가 드세요? 산에. 여러분의 연상세가 지금 이 모양이 꾸려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새로 쓸게 쓸 수가 없어요. 막걸리 쓰라고 했더니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트림 나고 산에 갔다 온 것밖에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막걸리에 새로운 글을 쓰려면 경험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가실 때 막걸리를 마트에서 3병 사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 마셔. 그래가지고 취해서 아침에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비 오는 날이 연상되지 않고 이제 막걸리와 새벽이 연결되면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막걸리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나투스의 두 번째 팩터는 독서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 공고 나와가지고 발전소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저 책을 읽었는데 저처럼 공고생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감동받고 저 책을 읽고 한양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 책은 결론적으로 저를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피클. 네, 피클. 자, 그러면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피클이 오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제가 책을 읽기 좋아요. 예. 네. 여러분, 좀 포스트잇에 연락해가 저를 광고 모델로 빨리 데뷔시켜주세요. 자, 책은 깊이 읽어야 됩니다. 깊이 읽지 않으면 깊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 여러 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300권 읽는 사람, 그 사람은 주로 만화책만 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권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독서로 거듭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자,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꾸는 방법은 제가 만나는 관계를 바꾸면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인간관계 중에 제가 하나 또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 조찬 강연을 갔는데 7시 반부터 9시까지 90분간 강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7시 27분부터 7시 30분까지 3분 스피치라는 국회의원이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예감이 불길합니다. 자, 이분이 3분 스피치 했는데 몇 분 스피치를 했을까요? 30분 하셨습니다. 자, 여기 관중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재밌어 할까요? 재미없어 할까요? 재미없는 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쑥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법 행위가 뭐냐면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예, 이런 인간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저런 인간을 계속 만나면 같이 쑥맥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맥락적 사유인데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아, 여기 이때는 메시지가 먹히는 거라면 이걸 계속하고 이때는 안 먹히는 애는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메시지가 안 먹히는 불구하고 계속 강의합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R 제곱의 T가 이제 생각이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뀔까요? 행동이 바꿔야 생각이 바뀔까요? 예, 제가 보기에 자, 제가 좋아하는 폴 브루즈의 명언이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대표적인 망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을 뿐이지 생각하는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명언을 이렇게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중요한 결론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오늘부터 어제와 다르게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면 바꾼 삶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딴 생각을 해서 딴 짓을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딴 짓을 하면 딴 생각이 생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몸에 좋은 체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왼손바닥을 펴보세요. 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살짝 드세요. 오른쪽 발목도 오른쪽으로,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잘 돌아갑니까? 이게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자, 발목은 왼쪽으로. 이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왼손바닥에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자, 왼손 바닥에. 자, 왼손 바닥에 손가락을 돌리시고, 이번에는, 자, 왼쪽 다리를 드세요.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네, 이건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왼쪽 다리는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갈까요? 이게 좌뇌가 신체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뇌가 신체 왼쪽을 통제한대. 그래서 이게 뇌가 헷갈려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저는 이게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돌리려고 10년간 연습한 사람이에요. 자, 자꾸 딴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 올라갔었는데 혹시 킬리만자로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올라갔다가 킬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4700고지에서 밤 11시에 5800을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진퇴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통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걸 믿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여러분, 모든 당연함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동안은 동안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면 늙지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확신은 다 부패합니다. 그 확신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던져야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언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 언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데 저 월드 자리에다가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입해보면 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저 언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다르게 바꿔야 뒤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가 타성에 젖으면 여러분의 생각도 타성에 젖습니다. 언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언어에는 나의 생각 무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직접 겪어본 거를 여러분만의 언어로 벼리고 벼려서 그때 자기만의 언어가 탄생하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나투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운명의 결정체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허먼 멜빌, 카프카, 다니엘 호손. 네 명만 나왔는데 한 명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유영만 교수. 이 다섯 명은 예, 다 중노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용접공이었었고 그러니까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랴. 그래서 모든 잡다한 경험이 여러분만의 언어를 벼릴 때 새로운 코나투스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나투스는 앉아서 알 수 없습니다. 코나투스는 마주쳐봐야 알 수 있는 마주침의 산물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줄지 유해한 에너지를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주쳐보니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유해한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기쁨을 주는 관계는 늘리고 아픔을 주는 관계는 끊어버리고 이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첫 책을 써서 약 30년 만에 책 100권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100권 쓴 비결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저만의 언어로 번역해서 자기만의 코나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코나투스가 폭등할 때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해서 여러분을 잡아뜨릴 때 저의 코나투스는 폭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코나투스를 찾아서 명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타격했던 물체의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남호 피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저녁 6시까지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의원들의 현장 투표는 내일 국회에서 이루어지죠.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이제 22일 남게 된 6월 지방선거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박종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사과, 사과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1: 아, 그 사과. 오, 약간 정우성 씨.
3: 배우성입니다.
1: 배우성?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사퇴하세요.
1: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네,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과 장인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1: 예, 우리 정 의원님은 다른 방송과 막 그레이스 정, 엘레강스 정, 아~ MC들이 다 이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 댓글만 흐뭇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5: 어머머, 저희도 예,
1: 엘레강스 정.
5: 아, 엘레강스 좋은데요.
1: 예, 그레이스 정. 예, 좋죠?
5: 네.
1: 예, 일단 평택을로 경건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5: 복잡스럽네요.
1: 복잡스럽네요, 평택을. 자, 일단,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어제 과거 발언과 활동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세월호 특조위 발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캠프 대변인 활동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세요.
6: 그, 사과하라고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예. 뭐라 그랬더라? 질리게 그런다 그랬다.
1: 아, 예, 예.
6: 질린다 그랬나?
1: 예, 예. 사람을 네. 질리게 합니다.
6: 질리게 만든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과를 하고 털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하.
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사과라는 뜻은, 예. 당신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아니었잖아.
1: 아.
6: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심지어는 대선에서 대변인까지 하고
1: 맞아요.
6: 넘어간 거잖아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6: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그냥 확 털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근데 아하. 지금 이미 이제 털었으니까
1: 예.
6: 아, 김용남 후보는 정리를 이제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조국 후보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아마
1: 만족하지 못했다.
6: 쫓아다니면서 이제 6월 3일까지.
1: 6월 3일까지.
6: 네.
1: 아,
6: 네.
1: 일단 뭐 두 후보가 개소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6일. 이제 조 후보 2시, 김용남 후보 3시에 하게 되는데.
3: 네네.
1: 우리 사과 배치님?
3: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과하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1: 예, 괜찮아요.
3: 아, 그래. 네. 죄를 지었네요. 네, 선포 네. 대지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상호간이 파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제로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김용남을 제로로 만들겠다.
1: 민주당 제로가 아니고 김용남 그렇죠. 제로만.
3: 그렇죠. 이제 김용남 제로인데 김용남 후보도 그걸 이제 처음에는 선거 초반에는 이 외면했거든요.
1: 대응 안 하겠다.
3: 그게 먹혀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 추세를 막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1: 예.
3: 결과적으로는 김용남 후보에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모드로 가서 빨리 이 그동안 이전에 본인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달래자. 그래서 다독거리자 해서 이제 민주당을 저격했던 추억을 또 소환해서 사과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던 것을 또 소환해서 사과하고 그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게 효과를 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좀 어느 정도 드러내고 민주당 지지율로 가깝게 가면 이긴다. 그 전략인 거죠.
1: 민주당?
5: 그러니까 아마 조국 대표로, 후보로서는 민주당 뭐 당원 내지는 지지자 표를 갖고 와야만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5: 김용남 후보의 과거 민주당과 결이 달랐던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1: 예.
5: 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도 이제 사과문을 쭉 봤어요.
1: 예, 김용남 후보의?
5: 예, 근데 진정성이 있었고 유족분들의 어떤 용서까지 가닿아야 되겠지만
1: 예.
5: 본인은 과거의 어떤 발언이나 상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절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인상 을 받았고요. 또 누가 민주당 스럽냐, 누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냐와 관련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재.
4: 그러니까요.
5: 예, 그렇습니다.
4: 아,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 많죠, 네. 그죠? 조국혁신당의 당대표가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당대표 할 말이냐는 비판도 있긴 한데, 아, 오늘 오후에 또 조국 대표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영남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6: 의도적인 만남인 것 같은데요.
4: 네.
6: 그러니까는 지금 평택의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4: 네.
6: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4: 예.
6: 결국 아직까지는 도농 복합체이지만
4: 예, 네.
6: 어떻게 글로벌하게 지역 발전을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평택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뛰는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인데
4: 예.
6: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 때에 김용남 당시 대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4: 예.
6: 상기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4: 조금
6: 전에 이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사과했잖아요.
4: 예.
6: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던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남자가 김용남이다라는 게 김용남의 캐치프레이즈예요.
4: 이재명의 선택.
6: 예. 그러면은 이제 조국 후보가 사과할 일이 남은 건가요? 사실은 유죄를 받아가지고 징역 2년이었나? 근데 사면을 한 거잖아요.
4: 예, 그렇죠.
6: 정부가, 새 예, 정부가. 예. 그런 파면을 하면은 정말 그 나올 게 더 많은 후보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조국 후보일 것 같은데
4: 예.
6: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여기서 사과를 하고 끝까지 검증을 안 할 것인지 그러면 나를 가지고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당신 이런 문제 특히 그 자식 입학과 관련해서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해야 되나?
4: 예.
6: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 예.
6: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토론이라든지 맞대응을 조국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4: 예.
6: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또 만나가지고 조국 후보가 과연 조국 후보가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것인가? 아니면은 평택 을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위해서 만난 것인가? 또 이 만남이 세월호 유족에겐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4: 예.
6: 의도적이죠.
4: 전략적인 판단이죠. 조국 입장에서는. 자, 근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2명이 평택을 지역별로 현안별로 전담 책임 의원제 전략을 하고
3: 네네.
4: 있고, 일석 13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대평택 일석 13조거든요.
4: 네.
3: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유불급일 수가 있어요.
4: 과유불급.
3: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산 때는 비례의원을 전국구라고 이야기했어요.
4: 그렇죠, 그렇죠.
3: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지금 평택을 지역에 조국혁신당 12명 국회의원이 다 배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은, 아니, 그럼 1석 12조 지금 무슨 1석 13조냐. 여기 여러 가지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석 13조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면 13조라는 얘기.
4: 예.
3: 조국 후보까지 당선되면 평택 을에 당신은 조국 한 사람 당선으로 인해서 조국혁신당 12명 플러스 조국 후보까지 13명을 가진다.
4: 그게 13조예요, 근데 그게.
3: 그렇습니다. 1석 2조 이런 이 이야기로 이제 하는 건데.
4: 1석 13조.
3: 심지어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명의 의원이 배치됩니다.
4: 예.
3: 전국에서 국회의원의 밀도가 가장 높은 동이 됩니다. 여기에 조국 후보까지 당선되면
4: 예.
3: 5명인데.
4: 아.
3: 이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4: 예.
3: 이게 과하면 아니야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4: 예.
3: 13이라는 숫자가 왜 이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약간 그 이 의미인 것 같아요. 12명의 의원 13.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으로 송영길 후보가 아니 이 김용남 후보는 원균의 모함을 딛고 전쟁을 이긴 이순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뉴 이재명 결집 지금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4: 예.
3: 여기에다 문제가 뭐냐면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김용남 파묘로 뭐 30언저리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5파전 4파전에서 중도를 없애야 되거든요.
4: 예.
3: 중도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4: 아.
3: 그러니까 이게 파묘 전략이 먹히긴 먹히는데 중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누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월세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거죠.
4: 그래서 민주당 그럼 지금 김영남 후보 지원을 잘 하고 있는 것이냐?
5: 당연하죠.
4: 하고 있으세요?
5: 일단 김영남 후보의 후원회장이 누굽니까?
4: 후원회장? 정청래당 대표.
5: 예, 이고 그 전격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돼버렸고요. 예.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석십삼조도 아 공을 들이고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배종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예. 아 좀 과하다는 인상이 있어요. 이게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물음표도 있어요.
4: 아, 선거 끝나도 올 것이냐?
5: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다
4: 선거 끝나면 조국 후보를 갖게 된다.
5: 다 전국구 의원이시잖아요. 예. 비례대표시고 예. 그럼 지역을 아 누구는 어디를 고민한다더라 이런 게 좀 무성하단 말이에요.
4: 아,
5: 정치적인
4: 2년 후에.
5: 예, 연장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선택한 지역에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평택 이러다가 뭐 어디 이러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한 평가가 좋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4: 예, 김용남 후보가 이제 모레인 14일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김용전 부원장이 또 열심히 이분이 원래 이 지역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콘서트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6: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라웠어요.
4: 아.
6: 왜냐하면 과연 그러면은 유 이재명 하면은 이게 상징적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떠올려야 되는 것인가? 정청래 대표는 그럼 개소식에 온다는 거죠?
5: 아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4: 예.
6: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하면 아마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이 그렇죠. 가능한 정치인으로 아예 거기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예, 예.
6: 저는 친명계라는 것이 물론 그게 사조직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튼 근데 그게 직방으로 먹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4: 예.
6: 김용남은 민주당에서 보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뉴 이재명의 선두주자 아마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지금 명청 갈등이 그렇죠. 이 안에서 스멀스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4: 아.
6: 만에 하나 여기서 민주당이 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은
4: 예, 예.
6: 오히려 자기 당대표 전당대회에
4: 아.
6: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평론하면서 그냥 김용남을 마치도 뭐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아. 조국을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4: 예.
6: 또 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왜 민주당 내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요?
4: 김현 의원
6: 제가
4: 그랬죠?
6: 누구라고는 말 안 했죠.
4: 예, 저는 이제 네. 뉴스 봤으니까 네. 예, 절 유도하셨는데 예, 배 수장님. 예.
3: 이제 방금 전에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예.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이다 또 후원회장까지 맡고 있으니까
4: 예.
3: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4: 예.
3: 사실은 이 보수 정당에 있다가 이 민주당으로 온 유 이재명 성격이 강한 만큼
4: 예.
3: 더 총력 지원은 사실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조국 후보라면 정말 인지도 면에서는 대선 후보만큼 빵빵하거든요. 그런데
4: 예.
3: 생각보다 오히려 여기에 송영길 후보가 뛰어들어요. 친명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후원회장인 정청래 대표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후원회장인데 전당대회에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 송영길 후보가 연수값 신경 안 쓰고
4: 네.
3: 여기에다가 뭐 이순신? 그럼 생각해보세요. 원균의 모함을 딛고서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원균의 모함 그럼 원균이 누구냐?
4: 원균이 누굽니까?
3: 아니 이 말은 조국 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연수갑 후보는 조국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총력을 기울여서
4: 예.
3: 정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김용남 후보 그걸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을 만들어줬잖아요.
4: 예.
3: 그 정도가 왜 안 나오냐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6: 아니 근데 혹시 그거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3: 네네.
6: 원균의 고향이에요.
5: 소름.
6: 어우 왕소름 떴네.
5: 사과 배추에서 소름 배추.
6: 원균의 고향이야. 맞아요.
5: 그건 몰랐어.
6: 그렇다니까.
7: 닭살이 돋았네요.
4: 예. 예.
6: 평택 정확히 평택 을인지 나 모르겠어.
5: 갑인지 을인지
6: 맞아.
7: 평택 갑인지
6: 맞아.
3: 네.
6: 평택이 맞고 아까 일석 13조
4: 사실
6: 12채 배 뭐 이랬잖아.
3: 네.
6: 근데 난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이 13이라는 거는
4: 예.
6: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나? 이게 재수 없는 숫자인데. 그렇잖아.
4: 13일의 금요일.
6: 그렇지. 서양에서는.
5: 네. 약간 선호되는 숫자는 아닌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4: 알겠어요.
6: 아니 또 쓸데없는 얘기를.
4: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그레이 시장은 모든 게 허용이 됩니다. 자, 유희동 후보. 근데 조 후보의 아파트 2개월 계약설로 공세를 이어갔는데.

0: 해결했어. 1년
1: 1년 했다.
0: 했어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이 네. 분께서는 네. 보통 전세 계약 2년인데 왜 또 1년이냐 이
1: 월세다.
0: 말씀도
1: 월세다.
0: 그래서 월세로 1년 했다는 부분이 더 장기화되면 이거 유희동 의원 그 후보에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2: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사실 알아봤어.
1: 알아봤어요.
2: 근데 평택에 그 집 많아요.
1: 집 많아.
2: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아,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
1: 아니,
2: 그래서
1: 아니.
2: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1: 시세를.
2: 그 동네에 시세. 집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단기 임대로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보통 전세는 2년에다가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그 정책 해가지고 2년 하면. 그 다음에
1: 예,
2: 집주인이. 예.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 한 2년.
0: 맞아요. 막 갱신되고.
2: 그리고 올라가는 갱신되고. 유리 뭐 5% 뭐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단기로 했다가 1년짜리 했다가 지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1년마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겠대. 네, 아니 근데 본인은 대권 후보라면 전국을 돌아다녀야겠네. 전국을. 전국을 1년마다 돌아다니려면 대통령 잠깐 사이에 못하겠다. 한참 돌다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3: 아니 이게 정 전 의원님 말씀대로 궁색 해지는 게 아니 이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에 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1: 예, 예.
3: 그럼 대략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1: 예, 예.
3: 그러면은 그래봐야 집을 한 번 정도 옮기는 거 1년 한다더라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견 청취하려면 집은 그대로 두고 낮 시간에 다니면서 의견 청취하면 되는데 집을 1년 옮긴다는 게 그럼 고덕동에서
1: 예.
3: 뭐 팽성읍으로 안중읍으로 옮길 건지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1: 아 예. 일단 뭐 유희동 후보가 이제 다른 당 후보들 향해서 5년 동안 당선 안 돼도 있을 거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약조해라 뭐 이런 식의 공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포인트로 이런 공격을 한 것 같은데
2: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랬나?
1: 뭐요?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니야?
1: 예 거기까지는 자 평택 상황 이분 계속 언급이 나와가지고 자 송은길 전 대표 후보 나와주시죠.
4: 안녕하십니까 SNL에 출연했던 우리 연수의 남자 송영길입니다. 너를 따르라. 내가 용남이를 보고 있으면 선조와 원균의 그 내부의 모함 속에서도 외적과 싸운 이순신 장군이 정말 생각날 뿐입니다. 고독한 전투를 그야말로 혼자 치러낸 이순신 장군. 아, 정말 용남이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아야! 누가 물병을 던집니까? 누가 원균입니까? 누가 물병을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지금 정 대표님. 누가 원균이고 누가 외적입니까? 선 넘으신 거 아닙니까? 사과해요! 사과해요! 나한테! 구이한테 사과해요! 조국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방송 중에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까?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까? 정말. 아유, 정말. 배중수 물병을 왜 갖다 주는 겁니까? 태도 남마나 보러 가세요. 상대가 박종진 후보라서 한번 드립을 쳐봤습니다.
1: 예, 재밌었어요. 자, 여기서 북갑으로 가봅시다. 부산 북갑. 저 어제 나온, 부산 KBS. KBS 여론조사 하나 이제 소개해 주실까요?
3: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주목받는 조사인데, 오늘 예. 소개해 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예.
3: KBS 부산 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열을 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북구갑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1: 예.
3: 이 지지율을 물어봤는데요. 하정우.
1: 예.
3: 더불어민주당 후보 37%,
1: 예.
3: 한동훈 무소속 후보 30%,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7%.
1: 예.
3: 자, 이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는 일단 40% 벽을 못 넘긴 결과가 나왔고요.
1: 예.
3: 한동훈 후보가 30%로 박민식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의 17%와는 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1: 예. 예.
3: 하정우 후보와는 7%포인트 차이가 안 나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좀 부각되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
1: 예.
3: 불과 며칠 전 SBS가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부터 3일
1: 예.
3: 부산 북구갑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같은 조사 방식인 무선 전화 면접에서는 하정우 38%,
1: 예.
3: 박민식 26%, 한동훈 무소속 21%.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그동안에 뭔가 이 판세가 변했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조사만으로 그렇게 단정짓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후보자들의 해석은 큰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점, 그
3: 그렇죠.
1: 부분은 이제 같은 방식이다. 그 부산 북갑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3: 예.
1: 동일하게 500명 내외로 조사를 한 것이다.
3: 하정우 후보는 별 차이가 없어요.
1: 예.
3: 37, 38인데 지금 KBS, SBS 조사 차례로 37, 38인데 한동훈은

0: KBS 30.
1: 알겠습니다.
0: SBS 21. 네.
1: 이런 차이. 정 의원님?
2: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1: 네, 많이 나오겠죠.
2: 네, 네. 트렌드를 봐야 되고 네. 또 샘플링이 500명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사실은 네. 그 MBC 지방방송에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러자마자 그 SBS 입소스가 네. 나와가지고 전혀 대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조금 그 난처했었는데
1: 이번에
2: 네, KBS 부산 총국의 이 네. 여론 조사를 보면 예, 예. 아마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좀 고무되었을 것 같고 지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17%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 보수 지지층 중에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하정우 후보가 별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없는 게 문제죠. 지금 가가지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뭐지
1: 오빠
2: 오빠 예. 그거 하고 또 저기 뭐야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네. 춤추는 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거 하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금 38에서 37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0.1% 뭐 이런 거에도 막 지금 굉장히 예민할 그런 예. 상황인데 저는 그때부터 왜 주장했잖아요. 누가 됐든 결국은 단일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북구를 출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당에서 20년 살았다 그러고 북구로 온 본인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또 박민식 후보도 앞으로 미래에 정치를 많이 할 사람인데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가 실수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실수에 대해서 방송 전에도 얘기하고 들어왔었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그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그 많은 그 원로들 중진들이 갔잖아요. 예. 딱 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정부 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대로. 그대로 바짝 들으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부산 북구의 유권자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부산 북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사람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단일화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 법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두 사람의 감정적인 또 정치적인 이해 이런 걸 볼 때
1: 예.
2: 그런 점이 안타깝죠. 안에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밖에서 보면 이건 딱 단일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배 소장님. 네.
0: 그렇죠. 이게 이제 단일화가 승부처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만큼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지역이거든요. 하정우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AI, 되게 하정우 이런 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것은 이 몇 번의 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SBS, 아, KBS 부산 종국 조사를 보면 여하튼 약진을 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1: 예?
0: 이 추세가 계속돼서 박민식 후보의 포로 상당히 잠시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 추세대로 되느냐,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또 다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가 비슷하다? 그런데 단일화는 요원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표 차이든 두 표 차이든 하정 후보 쪽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지형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유권자들이 한동훈, 박민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쪽으로 쏠림으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아까 배 소장님이 소개 두 개 여론조사 했잖아요. 부산 KBS 조사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면 질문이 이렇게 물었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물었지만
3: 맞아요.
1: 뒤에 국민의힘 전 당대표라는 걸 넣었어요.
0: 헷갈려. 저는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에게서 국민의힘 박민식 전 초대 국가본부 장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K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흔적을 좀 남긴 조사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SBS 입소스 조사 21% 나온 거는 네. 그냥 무소속 한동훈 후보라고 물었거든요.
3: 네.
1: 저는 앞으로 이 조사할 때 질문 방식이 무엇이냐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한동 후보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마이크를 들었다. 네. 이거 선거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캠프에서도 네. 후보가 발언을 할 때 마이크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선거법이 저촉될까 봐. 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 사용은 제한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치... 뭐랄까요? 초짜 티를 낸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죠.
2: 기자회견도 안 되는 거예요?
3: 그게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뽑아달라 지지를 호소하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맥락의 발언이지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1: 네. 예. 자, 우리 장 변호사님 그 대구 여론은 어떻습니까?
3: 아, 대구 여론은 아주 예. 좋습니다.
1: 아,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근거는 없는데.
3: 아, 예, 제 마음의 근거가 일단 있고 제가 대구 가서 느끼는 공기라는 게 있고 아, 대구 시민분들이
1: 많이 알아보십니까?
3: 이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마음은 못 잡았는데 주변에서 네. 부겸이 부겸이 한다. 네. 그리고 집권여당 후보가 정책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부겸스럽다. 부지런하고 예. 겸손하다. 알겠습니다. 예, 전직 총리였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를 만나볼까요? 한동훈 후보 나와주시죠.
4: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는 만덕 아저씨입니다. 배 소장님, 아, 여기 네네. 의자 혹시 괜찮으신가요?
0: 의자가, 제가 괜찮죠.
4: 의자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 저도 아, 무대를 보면서 아. 무너질 것 같다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서. 예.
4: 뭐, 괜찮다라는 답변 들었으니까요.
0: 예. 왜 안 달려가셨나요?
4: 뭐라고요?
0: 달려갔었어요.
3: 왜 넘어지신 분을?
4: 전혀 이거 묻고 싶어요. 저는 의자가 괜찮냐고 묻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묻고 싶고요. 아, 제가 잘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나라를 한번 진짜로 제대로 진짜 바꾸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아, 같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완벽했어요.
2: 자,
1: 아,
2: 이어서 너무 함축적이네요.
1: 함축적이네요.
3: 어, 그러니까 철학적이네. 또 그 네. 인생을 담아내는
4: 북구를 느낌. 진짜로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오. 자, 이분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도 오셨던데 오랜만에 뵈요. 원희룡 전 장관 나와주세요.
5: 원희룡입니다. 제가 고시 때부터 알고 지낸 박민식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반응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 중에 제 부분을 백지화하겠습니다.
1: 다음 백지화. 정부에서 할까요?
5: 다음 정부에서 아,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다? 그럼 고소하세요. 그러면 원희룡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분도 요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검찰에 조작기소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당해봤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홍준표 전 시장 나와주세요.
6: 최강 삼성! 야! 야야 그 공을! 그 공이라고 던지나?
1: 예.
6: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인자 무당적자로서 예. 프로야구에 빠져있어요. 구자욱이랑 최영우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굳이 삼성라이언즈에는 공갈표가 필요 없다. 내 그래 보는데 박앤카 예. 하나는 지금 몇입니까?
1: 어, 지금 8. 예.
6: 그거 야구라고 합니까?
1: 아, 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 삼성은 3위예요. 어쨌든 정치보다 야구가 나라를 살린다. 네, 그래 봅니다.
1: 예. 참. 예, 아무튼 한국신에서
6: 백장 대변인 대구는 내 맘 믿어요. 아, 김무겸이 됩니다.
3: 아, 그런가요?
6: 졸지 네. 마라. 네, 그래 봅니다.
3: 네,
1: 여기까지. 배 소장님, 이사면 크레이트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8: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성 만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자, 호르문즈 해협 우리 선박 남우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이제 국내로 온다면서요?
2: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감식의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에서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2: 잔해는 외교 행랑을 통해 들여온다고 알려졌고요. 타격에 사용된 무기 잔해를 조사할 만한 연구소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예.
2: 조 장관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면서 섣불리 초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행체가 드론인지 대함미사일인지는 전문가들의 추정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1: 예. 자, 정부 대응을 놓고 또 여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지난 1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선 굴욕적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미국이 피격이라 규정하고 이란 측도 표적 삼았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만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라는 회개한 용어로 본질을 흐렸다고 문제 삼았는데요.
1: 예.
2: 또 사건 발생 6일 만에야 청와대가 피격 정황을 인정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1: 예.
2: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팔아 표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고 맞섰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려 정부를 흠집내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일단 분석을 이제 국내 오면 더 자세히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CCTV도 이제 보긴 한 것 같고 이번 사건 경위를 정확히 할 수 있을지 정 의원님부터 보여주시면.
0: 아, 요즘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어요.
1: 예, 맞아요. 예.
0: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하고 미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보를 정확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갔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두바이까지 예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드론에 맞은 거예요, 두방. 그래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고 또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안보실장의
1: 맞아요.
0: 성명도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규탄한다는 거냐. 근데 지금 이란제 드론 샤헤드 뭐 136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에서 드론 쏠 만한 나라는 미국 아니면 이란이에요.
1: 예.
0: 그럼 미국이라는 건지. 근데 바로 그날 우리가 공격받은 그날 트럼프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미국과 함께 작전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혼자 가려고 하다가 맞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자기네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물론 진지한 건 좋아요. 진지한 건 좋은데 어쨌든 규탄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룰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란의 또 대상과 불러가지고 뭐 협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산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도 필요하고 그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하는 건데
1: 예.
0: 그 외교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 대통령이 또 선언을 했잖아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1: 맞아요.
0: 털끝이 문제가 아니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또 뭐 이거 이제 들여와갖고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극단적으로 들자면 어떤 일로 사람이 죽었어. 그랬는데 이거 조사해 본다 그러고선 49제 100일 탈상 3년상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 이럴 때 적어도 우리 민간인 선원이 6명이나 탔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 이게 어떻게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격받은 거라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우리가
1: 맞아요.
0: 그 프로그램을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그때 미국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단호하게 했었으면 그 뭐죠? 프로젝트 오브 프리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했었어도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더 돈독해지고 트럼프는 그 프로젝트 오브 프리덤 없었던 일로 지금 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개도 고록도 다 놓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26척이 그 호르무즈에 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우리 거에 또 드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상대할 수 없으면 지금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같이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란에 대해서 외교적 압박을 해서 너 우리한테 두 방이나 날렸어? 가만 안 있어? 그럼 26척이라도 다시 보내.
1: 예.
0: 뭐 이럴 용기나 또는 그럴 역량이 없는 거라는 것인지 이게 외교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도 했어요. 일본의 총리는 어쨌든 호르무즈를 통해서 자기 배를 한 채 두 채씩 빼오지 않느냐. 이건 지금 그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그래서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공격을 당했는데
1: 예.
0: 계속 부지하세월로 조사만 한다 그러고 규탄은 했는데 이란제 드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1: 차경민 대변인.
3: 일단 정부로서는 차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예.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예.
3: 이란제 드론이다라고 해서 파편 등으로 물론 그것도 더 구체적인 검증과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1: 예.
3: 역설계 가능성도 사실은 정부로서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1: 역설계.
3: 거예요. 이를테면 이란제처럼 보이게 하는 예.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1: 누가 해요 그럼?
3: 그건 뭐 어떤 주체가 될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중할 저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말씀 주시는 걸 예. 이제 주의깊게 이렇게 들어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1: 예.
3: 그러면 저희가 정부가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전해야 된다는 건가요? 군을 이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과 관련해선 대단히 모호한 채로 남겨두셨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1: 예.
3: 대안 못 낼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악용한다. 선거를 앞두고 안보라는 게 보수의 이슈이기도 하죠. 선점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보를 정쟁화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반만 공격받았나요? 아니요. 중국, 프랑스, 태국, 다른 국가들이 그럼 미국이 야 너네 같이 하자. 프로젝트 무슨 같이 참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 옳다거나 못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무려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선박이 26채나 또 발이 예. 묶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위, 목숨, 뭐 이런 부분이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거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대단히 다층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 결론,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0: 왜 이란이 미국의 상선도 아니고
1: 예.
0: 다른 나라의 상선도 아닌 한국의 HMM의 드론을 날렸을까? 근데 지금 역설계 말씀을 하시니까 얼뜻 떠오르는 게 아마 우리 박앵커님도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은데 예. 정치학과에 들어가면은요. 그 6.25 한국 전쟁의 예. 기원이라는 거 배워요. 아. 그때 좌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이다. 근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역설계 비슷한 얘기예요. 음모론이라고나 하나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북한을 계속 뭔가 자극하고 마치 또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조성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하게 했으니 이건 미국 책임이다. 지금 그럼 역설계라면은 미국이 했다라는 건데 누가 또 있어요? 그 호르무즈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UAE가 했을까요? 그리고 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란 대사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당신 이거 했어 안 했어라고 강력하게 지금 질문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6명이 인질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채가 거기 있는데 외교적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매우 조심스럽다.
1: 예.
0: 이거 대북관계에서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1: 예.
0: 우리 지금 북한에요. 한국 억류자 있어요. 하나도 안 풀려, 못 풀려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인인데 한국계가 대다수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살아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한국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가 물어봐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당혹했잖아요. 예. 이거는 북한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배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 배 중에 하나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3: 예. 그 캄보디아 범죄 상황과 전쟁을 등치해서는 이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1: 예.
3: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 선박 HMM 말씀 주시지만 그러면 다른 국가 선박이 공격당한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는 거고 예. 살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그 부분이 저는 정답일순 특히 외교 전쟁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 이제 두 분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정리해 주세요.
2: 네, 공교롭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예. 프랑스 쪽 선박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1: 예.
2: 근데 또 공교롭게 중국 정부는 그냥 유감을 표한다라는 반응이고 프랑스 쪽은 이 선박이나 선원들이 프랑스 쪽이 아니다. 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지나갔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이걸 봤을 때는 좀 곧바로 이란 소행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1: 다른 나라들도 좀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2: 네,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특정을 하는 순간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를 하게 돼야 되는 압박감하고
1: 예.
2: 그다음에 미국 이란의 혁명 수비대하고 외교 당국 공식 정부를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소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정부로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게 평소에 좀 야당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1: 예.
2: 그런 것은 한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 한국은 아닌 것으로
2: 다른 나라는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1: 아쉽네요. 예.
2: 이런 강경 여론이 예. 또 일각의 국민들 한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1: 예.
2: 외교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2: 그렇게 본다면은 야당에서 정부를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것을
1: 예.
2: 정부에서 꼭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1: 아하.
2: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0: 아,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중국하고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 프랑스에 지금 묶여 있는 배 중에
1: 예.
0: 나온 배가 있는지의 여부.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면은 이 국제 정치는 주고 받는 거예요.
1: 예.
0: 나쁜 일을 줬으면 나쁜 일을 받아야 나쁜 일로 되받아 쳐야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제가 알기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온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밑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일본 배 같은 건 공격도 안 당하고 그 여성 총리가 나오잖아요. 배들이 나오잖아요. 한두 칠씩.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 배들도 나왔으면 좋겠다. 뭔 일이 있는지 우린 모르는데
1: 예, 예.
0: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야당이 공격을 안 하죠. 그 야당 공격도 그래요. 다른 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야당이 공격 안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워낙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까지도 지금 뭐 공격을 해도 야당인가 보다 하지만
1: 예.
0: 이걸 좀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 예, 예. 다양한 해법이 있는데 자, 일단 정부가 제대로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대응과 답을 내놓길 바라봅니다. 자, AI 발전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도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최근 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성과급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개념을 언급해서 이게 또 지금 오늘 주식시장을 출렁이한 요소가 되기도 했네요.
2: 네, 김용범 실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 나온다면서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에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밝힌 김 실장은
1: 예.
2: 한국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2: 김 실장은 AI 수요 구조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면서 AI 시대가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고요.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분배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체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1: 예. 이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또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입장을 추가적으로 냈는데 국민 배당금 제한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다시 청와대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주시장 영향을 준 건 사실인 것 같고 정 의원님 이 제안은 어떻게 보셨는지.
0: 아니 AI의 무슨 과실이 벌써 나왔어요? 그게 궁금하고요.
1: AI 과실.
0: 아니 뭐 AI의 골든
1: 반도체는 타임이 잘 팔려요.
0: 아니 네. 반도체는 예. AI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료 같은 거라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네. AI의 인프라가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예. 그건 미국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예. 지금 화랑을 얻고 있는 건데.
1: 예.
0: 그 골든타임이 3년에서 5년이라 그러더니 골든타임의 핵심에 있어야 될 사람 지금 부산 북갑에서 지금 이거 춤추면서 뛰고 있잖아요. 지금 보궐선거에.
1: 예.
0: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1: 예.
0: AI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확립하려면은 예. 뭐 주 5일 48시간 초과 근무제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만큼은.
1: 예. 예.
0: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과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이 더 재밌어요. 과실이 없는데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그러면서 발끈하고 흥분해요. 둘 다 똑같지. 뭐 있어요? AI 뭐 인프라 나온 거 있어요?
1: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 평론가.
2: 네.
1: 예, 요즘 주식 투자에 많이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3: 아, AI 투자.
1: 공부를
3: 아,
1: 많이 하신다면서요.
2: 근데 AI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것이 실정이고 그리고 AI 때문에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예전하고는 다르다.
1: 네.
2: 예전보다 훨씬 이 슈퍼 사이클이 길어졌다. 뭭�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1: 예. 추가 답변 안 하시네. 장변호사님.
3: 배당이라고 하면 돈을 사실 나눠주는 거잖아요.
1: 네, 근데 그러니까
3: 주주 배당 이러면 되는데 국민,
1: 예, 국민 배당
3: 이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그런 기업이 번 돈을 AI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야당이 반응하시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3: 근데 제가 이제 찬찬히 올린 글을 보면 AI라는 게 워낙에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게 기업의 이익이 확 이제 쏠리는 건 맞으니까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수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직 과실이 무르익기 전에 좀 약간 논쟁을 좀 던진 이런 느낌인데 이걸 확 크게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사회주의.
1: 네.
3: 이러니까 이게 커졌는데 청와대에서도 네. 그래서 선을 분명히 그은 것 같아요. 아니 국민 배당이란 게 사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죠.
1: 네.
3: 그냥 세금을 걷고 법인세를 걷으면 그게 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융통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의 어떤 논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 국민 배당금에 나는 워낙 좀 휘발성이 크니까
3: 예,
1: 외신이
3: 그
1: 막 받고 막 이러니까
0: 사회주의적 발상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냥 경제학자로서 낙수 효과 정도로 좀 이렇게 마사지를 했으면 네.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근데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으로 보이니까.
3: 아, 네.
0: 그래서 국민 배당.
1: 예.
0: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1: 예, 김수진 평론가 관련 논쟁 그러면 네. 내일은 또 주시장이 시작될 텐데 이게 또 반영돼서 네. 또 좀. 하향할까요? 아니면 주식시장 전망까지 묻히는 건 좀 그렇지만.
2: 네. 근데 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네. 어떤 뭐 추가적인 증세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아.
2: 예전보다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세금이 아. 많이 거칠 텐데
1: 네.
2: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사실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치는 것은 별로 없고 오늘도 갑자기 떨어진 게 뭐 네. 김용범 실장 발언이 조금 겹치긴 했지만
1: 네.
2: 코스피가 8천을 찍으려는 순간에
1: 네.
2: 외국인을 포함해서 여기서 팔자라고 많이 빠진 것이 더 구조적으로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여기서 쟁점은 좀 따로 있는 게 많이 세금이 거쳤으면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1: 예, 일단 국회의장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정혁임 의원님 이럴 때는 예측 가능합니까?
0: 근데 그 당원들 비중도 또 있더라고요.
1: 20%.
0: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국회의장은 당적도 없는데 왜 당원들의 그 비율을 20%씩이나 해서 그것도 민주당만 국회의장은 초당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 여태까지 초당적으로 국회의장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굴까 생각하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누구라고 다들 민주당 인사들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1: 말해주세요.
3: 모르겠네요.
1: 모르겠어요. 네. 뭐 대통령이 또 SNS 내용 관련해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10초 네. 예측해주세요.
2: 일단 당원 표심이 20%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 게시물 때문에 혹시 예. 조정식 의원 미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것도 변수인 것 같습니다.
1: 네,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대한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옷장 문을 열고 걸려있는 옷 하나를 뚫어져라 봅니다. 입어 말어. 봄이라고 큰맘 먹고 샀는데 너무 화려한 듯하기도 하고 차마 일터에 입고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교회에 입고 가자니 너무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순간 괜히 샀나 후회도 되고 또 다른 옷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역시 살은 더 빼고 입어야 할 것 같고 결국 숨 한 번 쉬고 입던 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화려하기로는 새 옷보다는 더 화려한 봄의 햇살이 아닌가 합니다. 컴컴한 옷장 안에 박혀있는 그 옷도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는 빛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0: 장한별의 봄이 왔어요 들려드렸습니다. 가는 봄이 아쉬웠나요? 오늘 같은 날씨는 전형적인 봄 날씨 같지 않으세요? 절기상으로는 뭐 봄은 애진역에 갔죠. 여름도 시작한다는 이 파도 지난주에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이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 매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무슨 옷을 입을까가 아닌가 합니다. 매일 옷장문 활짝 열어놓고 쳐다보다 결국엔 늘 같은 옷 입고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화사한 봄날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 패턴이나 컬러가 강하면 쉽게 입게 되지 않죠. 아쉬운 마음에 스카프 정도 하나 하고 싶어지는데 정말 예전엔 허리 잘록한 원피스도 입고 뭐 힐도 10cm까지는 아니더라도 5cm 정도 되는 예쁜 구두도 사놓고 막 그랬는데 아유 요샌 힐 어떻게 신어요? 되레 힐 신고 열심히 다니시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발목까지 아프겠다 싶어 걱정도 되고 사이즈는 안 맞지만 너무 이뻐서 사놓고 안 입는 옷도 있으시죠? 전 두어 개 정도 있는데 한 10년째 못 입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입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지인분은 옷장 정리하다 보면 이런 옷이 있었나? 기억도 없는 것도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저기 쑤셔박은 것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중에도 뭐 어디에 좋다 그래서 사놨는데 쟁여놓기만 했지 안 먹는 거 있습니다. 결국 썩어나가죠. 말 나온 김에 사놓고 잊어버려 냉장고 어딘가에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좀 정리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냉장고 하나만 정리해도 기분 정말 좋아집니다. 그런 기분으로 지금부터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레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구원 구원.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날씨 이야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지도 두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 화석연료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세계 에너지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게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해왔으며 각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현실에서 화석연료는 여전히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전쟁은 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석유, 가스, 물 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 3월 초부터 봉쇄가 되면서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위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25개국이 도로용 연료, 항공유, 난방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번 위기는 1970년대 오일 쇼크와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당시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기술이 아직 충분히 저렴하거나 대규모로 보급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던 반면에 지금은 태양광과 또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또 최근 몇 년 사이 비용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최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며 재생에너지가 게임의 공식을 바꿔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계 에너지 체계가 어느 방향으로 재편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그 공백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전력을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석탄 가스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인 석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에너지인 연구원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전쟁 발발 두 달이 지나면서 어떤 에너지원이 수혜를 보고 또 어떤 에너지원이 타격을 입고 있는지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 속에서 각국은 에너지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일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연료로 돌아가는가 하면 다른 일부는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저 우리는 날씨 좋으면 땡!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아, 그러긴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습도는 낮고 햇살은 좋고 바람도 약해 아름다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오후 들면서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70도, 섭씨 21도, 바람은 남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8로 높은 편입니다. 건조한 날씨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면서 밤늦게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밤 늦게부터 낀 구름은 다음 기상현상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수요일은 다음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남풍이 강해지고 다소 온화한 듯 바람이 불겠지만 불안정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74도, 섭씨 23도까지 오르겠고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블루리치 산맥 서쪽 지역은 최고 기온 구간에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한 뇌우가 발생할 경우 돌풍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고강도 악천후 수준은 아니라고 하네요.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강우 확률은 80%로 DMB 지역에도 저녁에 청둥 번개 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선선하고 산들바람 부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불면서 기분 좋은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면서 기온은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이숙의 안녕 그대여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40년생인 이탈리아 팝 가수이자 정치인인 이바 자니키가 이태리 산레모 가요제 그랑프리 수상작으로 차오 카라 꼬메 스타이라는 곡입니다. 그녀는 메조 소프라노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탈리아 지방 이름인 리콘키오의 독수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얻은 가수인데요. 그녀의 음악 경력은 1962년 카스트로카로 뮤직 페스티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 1967년과 69년 산레모 음악 축제에서 우승했고요. 1974년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차오카라 꼬메 스타이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니키는 산레모 음악 축제에서 3번 우승한 유일한 여성 가수입니다. 1969년에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서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해 13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1970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5회 국제 가곡 페스티벌에도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후 파리 올림피아 극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미국, 캐나다, 남미, 소련 순회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요. 나중에 호주와 일본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바 자니키는 1970년대에 크리스마스 앨범을 비롯해서 나폴리풍 앨범, 또 스페인어 앨범을 포함해서 총 14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유명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수많은 음반을 녹음합니다. 특히 1987년부터 2000년까지 텔레비전 게임쇼 진행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전 세계의 게임쇼 역사상 유일한 여성 진행자였는데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이 진행하는 버전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를 해 약 3만 5천 표를 얻었지만 당선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이 자니키,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재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수이자 정치인이었던 그녀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산레모 음악축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을 만큼 음악에 많은 공로를 한 가수입니다. 그녀의 노래 차오카라 꼬메 스타이 원곡을 들으시기 전에 가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은 항상 진다. 그 사람도 그녀한테 졌어. 도둑과 시인 사랑해도 아니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녁이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패배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안녕, 자기야. 잘 지내?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안녕, 자기야. 잘 지내?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는다. 희망은 죽는다. 그의 방은 비어있다. 안녕, 자기야. 잘 지내?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이제 당신은 패배했다. 당신은 혼자가 될 것이다. 후회할 땐 마지막 실수. 자존심을 좀 굽혀라.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이유 없이 원한 없이 그는 운명에 굴복한다. 그리고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는 중. 지금은 의자와 대화하세요. 안녕, 자기야. 잘 지내? 글쎄요, 이 가사 내용이 뭐 특별하게 뭘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직역을 하자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국내 많은 여가수들이 불러 사랑을 받았던 안녕 내 사랑의 원곡 이바 자니키의 차오카라 꼬메 스타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기 여가수 5파전 치열이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로 이태리 사네모가이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차오 카라 꼬메스타이란 이 노래를 취업하기 위해 당시 국내 정상급 여가수들 5명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문기사에 실렸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자면은 이 한 곡을 놓고 경합에 나선 주인공들은 오아시스 레코드사 소속의 김상희, 이숙, 리리온, 박경희 양, 그리고 킹 레코드 소속의 김추자 양 등 5명인데 이는 좋은 가수도 없지만 불황을 타게 해줄 만한 좋은 노래가 더욱 못마르다라는 요즘 가요계의 고민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실렸을 만큼 그야말로 정상급 여가수들이 탐냈던 산네모 가요제 대상곡이라고 합니다. 결국 치열한 물밑싸움 끝에 발탁이 된 주인공은 20대 때부터 미 8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그해 초 인기 작곡가였던 기로균의 도움으로 일반 무대에 데뷔한 신인 여가수 이숙인데요. 풍부한 성량으로 데뷔해 제2의 패티김이라는 애칭을 들을 만큼 대형 가수로서의 재능을 뽐냈던 그녀에 의해 그대여 안녕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태리 깐소네는 기대한 대로 국내에서도 꽤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바 자니키가 부른 원곡과는 다른 이숙의 컬러와 또 한국적 감성으로 이 노래의 인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 1974년 눈이 내리네로 데뷔를 했고요. 그의 TBC 신인 가수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197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10년간 머무른 뒤 귀국했는데요. 2008년도인가요? 세계 복싱기구의 국제 심판인 박동환 씨와 결혼을 하면서 가요계를 떠났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번안곡 안녕 그대여는 적꽃 속의 찬란한 빛을 부르는 서구적인 마스크의 주인공 박경희 씨가 사실은 먼저 불러서 앨범을 내놓았는데 이숙의 노래가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뭐 다른 가수들에 비해 비교적 조용히 가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런지 기사거리가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이바 자니키의 샤오카라 꼬메스타이를 번안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숙의 그대여 안녕 오늘의 번안곡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기린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동물 테마 숙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와네트에 위치한 사파리 스테이즈가 이색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곳의 특징은 기린 요시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숙소를 기획한 주인공은 23세의 동물 애호가라고 하는데요. 그는 농장의 마구간을 개조해 투숙객들이 기린과 함께 잠을 자고 교감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동물과 함께 잠드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실제 기린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해당 숙소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예약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기린 요시를 만나기 위해 23시간을 직접 운전해온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기린 외에도 얼룩말, 낙타, 캥거루, 여우, 나무, 늘보 등 1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으며 투숙객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직접 만져보는 등 교육적이고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동물하고 같이 잠가정 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응? 아이고, 요새 워낙 바이러스가 판을 치니까 조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말이요. 노보 노디스크의 먹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정제의 출시 첫 분기 실적이 5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출시된 위고비 정제는 1분기 22억 5,600만 덴마크 크론에 하나로 약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주간 처방 건수만도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1분기 총 처방 건수는 130만 건, 출시 이후 누적 처방 건수는 2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위고비 정제의 매출은 미국 지역만의 실적으로 올 하반기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위고비 주사제는 약 4조 1200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엔 위고비 고용량 주사제가 미국에서 출시된 바 있는데 위고비 성장으로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은 약 22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1월 출시 후 100만 명 이상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고비 알약의 빠른 보급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고비 주사제는 현재 한국 내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알약은 한국 법인이 도입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예전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던디 요샌 배 터져 죽었다는 사람들 천지요. 이 배부른 소리지요. 남는 음식 아까워 쓰레기통에 못 버리고 내 뱃속으로 버리는디 내 뱃속으로 집어넣으면 과식되고 그러면 살찌고 결국 건강 나빠지고 이 버리세요. 못 버리고 내 뱃속으로 드가면 낭중에 살 빼느라 힘들어 힘들어. 영국의 한 2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연결되지 않은 산소 마스크를 씌운 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은 결국 병원 도착 다음 날 새벽 숨졌다고 하는데요. 24살의 영국 여성은 심한 호흡곤란과 실신 증세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폐색전증을 앓고 있었으며 구급대원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과민 반응을 보이며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시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병원 도착 후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해당 마스크는 산소 공급 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혈중 산소 수치도 낮고 심박수가 높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상급치료 구역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 날 새벽 숨졌다고 합니다. 사인은 지방간 질환을 동반한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는데 사실 이 여성은 병원 방문 전 이틀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음식과 물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남자친구는 그가 반복적으로 쓰러지자 결국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분류 간호사는 검시 재판에서 왜 연결되지 않은 산소 마스크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당시 여성은 문장 단위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호흡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상급 간호사가 젊은 환자이니 우선 상태를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여성은 2017년에도 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을 겪은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로 판단이 돼 장기적인 항응고제 치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시 재판에서는 당시 의료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 죽은 뒤 살펴보면 뭐던데요? 이 살아있을지게 봐시야지 마요. 이거 완전 쑥감 아뇨? 식탐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아내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식탐 많은 남자와 이혼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식탐은 절대 안 고쳐진다. 두드려 패고 회유하고 울면서 애원해도 안 바뀐다고 하소연하면서 역지사지도 해보고 내가 더 식탐도 부려보고 서로 밥을 따로 먹거나 구역도 나눠보는 등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면서 그런데도 단 1%조차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어서 정이 다 떨어졌다. 천일 가까이 참고 또 참았지만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는데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고작 식탐 때문에 이혼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과 식탐은 다르다. 많이 먹는 사람은 눈치도 보고 배려도 하지만 식탐은 그렇지 않다. 식탐 많은 사람은 이기적이다. 많이 먹어야만 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작성자의 사연에 공감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전 남자친구와 라면을 먹으려고 끓였는데 같이 계란을 먹으려고 세 개를 넣었다. 그런데 천천히 먹었더니 계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번 먹는 것을 양보했더니 점점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본색을 보이더라 라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하네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것이오. 이 먹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이 유난히 욕심 많은 사람이시오. 특히 이 교회 가서 말이오. 배 터지게 먹고도 뒷집 할매, 옆집 아줌매 핑계대면서 바리바리 귀엽고 싸가지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 뒤에서들 요거는 죽만 아세요. 이. 태국에서 반려견 두 마리가 6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삼켜 긴급 수술을 받은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1살의 태국 남성은 SNS를 통해 반려견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 남성은 세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두 마리는 그가 잠든 사이 의자 위에 둔 금목걸이를 물어 뜯어 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 만 달러가량의 고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다음 날 아침 남성의 여자친구의 다급한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고 현장에는 잘게 끊어진 금목걸이 조각들이 널려 있었으며 두 마리에게는 이미 상당량의 금을 삼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약 6,000달러 상당의 금을 삼킨 개들은 이후 구토 증세를 보였고 배설물에서도 금 조각이 발견됐으며 급히 동물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검사 결과 개들의 위 속에서는 여러 개의 금속 조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수의사는 위험 가능성을 우려해 즉각 수술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반려견들이 삼키지 않고 남긴 금과 배설물을 통해 나온 금주걱 일부를 모아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수한 금의 정확한 판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원래 얘들은 말이오. 배부름은 아무것도 안 먹는디 주인이 밥을 안 챙겨준 거 아뇨? 그니께 엿 먹으라고 금을 먹은겨. 개돌이 금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먹었겠냐고. 그나저나 미국 같으면 이 금값보다 수술값이 더 들어갔을겨.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 경찰관 최소 14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늦은 밤 한 경찰 검무소에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돌진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차량 폭발로 경찰 초소가 완전히 붕괴됐고 무장 세력은 검문소 잔해로 진입을 해 잔여 경력에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증원 경력이 도착했으나 무장 세력이 매복했다가 공격을 가해 인명피해도 컸다고 하는데요. 무장 수준도 경찰을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당국 고위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들은 중화기와 드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제 오후 당국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 1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또 현장 인근의 민간인 2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에는 사망자가 12명이었다가 건물잔해 수색 과정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당국은 일대 공공병원에 비상사태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날 테러를 감행한 무장세력의 정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외신을 종합해보면 파키스탄 탈레반 측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생단체인 이테하드 울 무자히딘 파키스탄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은 이 단체가 위장 조직이라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월 전면전을 개시한 뒤 국경지대에서 산발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지대에 무장세력을 숨겨주고 파키스탄 공격을 돕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 내 무장 반란은 파키스탄 내부 문제라며 테러 행위는 자국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당파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는디 너매 나라 거정 뭐 신경 쓸 여력이 없네요. 싸우지들 말아요. 싸우지들 말어. 싸움은 너 죽고 나 죽는 격이요. 남는 거 이리도 없어.
1: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식 무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제축구연맹과 공연 계약을 맺었다는 리사는 이번 월드컵이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등 3개국에서 열리는 만큼 개막식도 3번에 걸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파라과이 경기를 앞두고 케이리 페리, 퓨처, DJ 산조이 등과 함께 공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개막전과 멕시코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전 무대 역시 리사가 꾸민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개막식 무대는 각 13분, 멕시코 무대는 16분 30초 분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세계인의 축제로 꼽히는 월드컵 무대에 K-POP 가수가 오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공연하고 공식 사운드 트랙인 드리머스를 선보였었고 이번에는 K-POP 여성 솔로 가수가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블랙핑크 멤버인데요. 2016년 그룹 데뷔 후 솔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발매한 솔로 싱글 라리사는 첫 주에 무려 73만 6천여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K-POP 여가수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2: 이왕 케이팝 여자 가수라면 지대로 된 한국 여자 가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째 지는 쪼까 아쉽네요.

솔로 싱글 첫 주에 무려 73만 6천 여장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노래 랄리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to Global Ministry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엘리코스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연민님께서 어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월요일은 1부, 2부 게스트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가끔 다 못 들려드려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민님 오늘 역시 듣고 계시겠죠? 어제 신청해 주셨던 거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장한별의 곡 그대는 나의 별이오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1: 오랜만에 진짜로 찐밥 먹은 기분이다.
2: 예전 이화 중국 식당 자리에서 집밥 한 선생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젠틀리 백반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0: 엄마 손맛 그리울 때
3: 바로 롯데 건너편 챙틸리 백반으로 오세요.
0: 703-929-2062 한 번 더
3: 703-929-2062.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자, 다음은 이 애니님. 라라랜드 은경씨 늘 그러했듯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오. 어떨 때는 경상도 사투리 쓰시고 어쩔 때는 충청도 사투리 쓰시고. 사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고향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확히 고향이 어디냐.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충청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님은 또 정읍분이시고,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이 말이나 이런 그 언어 구사하는 쪽이 조금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를 좀 잘 냅니다. 그러니까 또 개그맨도 했었고, 특히 이 사투리가 저는 참 재밌어요. 특히 전라도 사투리 너무 구수하고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사투리를 가끔 많이 쓰시는데 어떤 분은 아, 제 송경이 이제 전라도야. 아니야. 송경 사투리 써 이거 보이까네. 경상도도만. 예, 북한 사투리도 잘합니다. 근데 제 원래 고향은 서울이에요. 예. 우리 애니님 고향도 어디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멋진 오늘을 응원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일찌감치 신청해 주셨네요.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주신 복별님, 삶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적인 온화한 글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글은 못 쓰고 매일 잡다한 글만 올리니 애청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고 기도문을 보내주시는데 이거보다 더한 글이 있을까요? 에휴. 아유, 갑자기 사례가 딱 걸렸어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많이 알면 이런 행동을 못할 것 같아요. 라라랜드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전합니다. 예, 복변님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복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지나갔으니 내일을 위해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하시면서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은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다소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서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온 글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글의 제목은 행복은 지금 이 순간. 30년 가까운 그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내가 40대 중반쯤 한창 일을 할 때였다. 부산에 사는 고종 사촌 형이 엑스레이 필름을 보내면서 부탁했다. 폐암 진단이 나왔는데 실력 있는 서울 의사에게 확인해줘. 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나는 사무실 건너편에서 개업하고 있는 진단방사선과 의사인 친구에게 그 필름을 가지고 갔다. 경기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한 그는 실력 있는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필름을 날카롭게 주시하더니 판결을 선고하듯 말했다. 석 달. 형은 정확히 석 달 후에 죽었다. 아직은 50대 젊은 나이인데 하던 일을 그대로 둔 채 저 세상으로 건너간 것이다. 나도 불안했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다. CT 모니터를 보던 친구가 마우스를 멈췄다. 화면을 확대했다. 다시 축소했다. 각도를 바꿨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친구의 얼굴 표정을 봤다. 친구의 손가락이 화면 한 점을 가리켰다. 쓸개에 1.5cm짜리 혹이 보여. 친구의 표정은 시험지를 앞에 놓은 모범생이었다. 설마... 설마가 아니야. 이 정도 크기면 악성화됐을 확률이 높아. 네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 진단이 틀린 적이 없어. 그는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을 나왔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내가 죽으면 저 하늘도, 저 거리도, 저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집에 와서 침대에 쓰러졌다. 죽는다는 말인가 믿어지지가 않았다. 서울대 진단방사선과 과장으로 있는 친한 친구에게 내가 받은 CT 필름을 보냈다. 오진이기를 바랬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무래도 암일 가능성이 많아. 일단 수술을 해봐.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 권위자의 말이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천장만 보고 있으려니 답답했다. 살아서 숨쉬는 동안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현대 아산병원의 의사도 암이라고 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하던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다.
사무실로 다시 출근했다. 의뢰인이 책상 위에 놓고 간 돈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평생 그 돈 때문에 뛰어다녔는데 사건 정리를 시작했다. 맡고 있던 건들은 아는 변호사들에게 하나씩 넘겼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외아들인 내가 없으면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이었다. 젊은 아내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내 어머님은 혼자 월남했다.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소식이 끊긴 채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다. 내 서재의 책상 앞에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는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혹시 제가 죽게 되면 양로원으로 가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눈에 물기가 괴더니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걱정은 말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나는 창밖을 봤다. 하얀 새가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살고 싶었다. 작년 겨울 퇴계로 쪽을 지나가다가 본 담벼락의 문구가 떠올랐다.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행복입니다. 그때는 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숙자가 부러웠다. 자주 보던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부러웠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살고 싶었다.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기 전날 밤이었다. 아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아내를 보았다. 내가 만약 아이들 잘 부탁해. 아내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당신 새 행복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아, 그만해요. 아내는 손에 잡고 있던 침대 시트를 집어들었다. 접었다, 펼쳤다, 다시 접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깃을 비비고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다. 5월이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렀다. 차창 밖으로 야산이 보였다. 비단같이 부드러운 연두빛이었다. 아름다운 연두. 이 길로 다녔는데 저게 항상 저기 있었나?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신호등에서 차가 섰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넜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모두들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나도 어제까지는 저랬는데 부러웠다.
수술 전날 저녁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암이 주위에 전이돼 있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암은 생존기간이 평균 6개월입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펜을 들었다. 이름을 쓰는 볼펜이 떨렸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올랐다. 중앙 수술실 문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헤어졌다. 천정에 달린 하얀 등이 내 시야에 스치고 지나갔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 같았다. 수술실로 들어갔다. 십자형 수술대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발가 벗긴 채 그 위에 눕혀졌다.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실험실에 개구리가 떠올랐다. 인간이 별게 아니었네. 수술실 안이 하드락 음악 소리가 꽝꽝 울렸다. 마스크를 쓴 의사들이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 마취의가 주사를 놓으며 말했다. 자, 하나, 둘 하면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몇 초가 남은 삶의 전부일지 모른다. 살아온 날들이 슬라이드 영상같이 스치고 지나갔다. 후회가 일었다. 돈을 쫓았다. 승소를 쫓았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한 채 죽는 게 억울했다. 그래도 마지막 기도는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서 좋은 교육받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수술실 천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 나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 속이었다. 캄캄한 창고 같은 곳, 한 구석에 나는 혼자 웅크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어디선가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순간 하얀 빛이 퍼지면서 세상이 열렸다. 눈이 부셨다. 의사 두 명이 내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동맥을 끊어내고 게스를 주입해 몸통을 보고같이 만들고 내장을 척출하는 6시간의 수술이 끝났다. 그러고 한 달 후 병리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전이 없음.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배웠다. 살아있음이 축복인 것을. 세상이 흐르고 나는 70대 중반에 가까워졌다. 그때부터 30년을 더 산 것이다. 한 달 전 고교 동기가 동해에 있는 내게로 찾아왔다. 나 암 말기래. 뼈까지 전이 됐댄다, 야. 그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암이 아니래도 우리 이제 죽을 나이 아닌가? 내가 그를 보며 씽긋 웃었다.
70대 중반이면 우리 살만큼 살았어. 본전은 뭐 다 찾은 거지. 암이 아니라도 어차피 다 죽어. 뭐가 문제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선물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듣고 보니 그러네. 나도 그랬다는 과거의 얘기와 다 죽는다는 말이 위로가 된 것 같았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임은 아닐까?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삶이 얼마나 찬란한 선물이었는지 깨닫는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요. 그래서 가장 큰 아쉬움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다 죽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너무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지금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 평범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듯. 꽃이 피어있는 이 순간처럼, 숨쉬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순간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장문의 글은 실화입니다. 한국의 엄상익 변호사께서 실제로 겪은 일을 글로 이렇게 옮기셔서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유열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0: 이 노래를 부른 이 유열 씨도요, 폐섬유증 투병과 폐이식 수술을 했더라고요. 2024년 여름에 폐이식 수술을 받고 재활에 성공해서 지금 현재 체중도 늘리고 목소리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곡이나 또 좋은 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니퍼님에게는요, H마트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샵핑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고 라라라 퀴즈 이어집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공통점 찾으셨다면 정답을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라라라 퀴즈 첫 번째 곡은 강문경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뭐 목소리만 들으셔도 다 아시죠? 송가인이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G.O.D의 곡이고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이렇게 가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 보면 글쎄 공통점은 가수는 아닌 듯 하죠.

자, 네 번째 곡은 요새 많은 우리 어머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김태웅이 부르는 곡입니다.

네, 마지막 곡은 황민호의 곡.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글이 조금 길었죠. 그 글을 읽고 나니까 그냥 2부가 후딱 지나갔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은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 70여일간 쏟아부은 전쟁 비용이 300억 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해군이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도입하는 초대형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최근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다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1심 판결 효력을 항소심 기간 동안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대규모 수사를 통해 크루즈선 직원 수십 명을 적발했습니다. 남미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뉴욕 주민 3명도 미국 내 격리 관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가 주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예산 적자 해소에 나섭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논란이 컸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가 미 남부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를 도입하며 약 300만 명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대형 교량인 키브릿지 붕괴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 운용사가 연방 법무부에 지난달 형사 기소됐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 70여일간 쏟아부은 전쟁 비용이 300억 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개시해 지난 12일까지 10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이날 연방하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예산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증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업데이트된 비용과 전구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비대면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민간 선박에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선택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과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선택지를 고려해 작전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최고 사령관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라디오 성영화입니다.
0: 미 해군이 2055년까지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도입하는 초대형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조선 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맹국 참여까지 열어두면서 한국 조선업계 수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 해군이 향후 30년간 트럼프급 전함을 최소 15척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아 함선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역량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미 해군은 11일 내놓은 조선계획에서 2055년까지 15척의 트럼프급 전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미국의 해군력을 복원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황금함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붙인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전함으로 해군력 증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수량 3만에서 4만 톤에 이르는 트럼프급 전함은 냉전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의 재도입 구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무기까지 탑재시킨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미 해군 계획에 따르면 첫 트럼프급 전함은 계약 체결 후 8년 후인 2036년 인도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도는 각각 2038년과 2039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급 전함을 2036년에 도입하는 등 세 척을 도입하겠다는 해군의 이전 발표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된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척의 전함 건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는 15척 건조에 드는 비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척 건조에 435억 달러를 요청한 해군 예산안으로 밀어볼 때 한 척당 최소 14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건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군함은 130억 달러가 소요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291척인 군함을 2031년까지 299척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이번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355척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번 문서에는 미군의 해군력 강화에 자국 조선업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동맹국의 역량도 활용하고자 하는 미 해군의 구상이 담겨 주목됩니다. 미 해군은 해양 각국의 위상 확보에 조선 역량이 핵심적이지만 미국의 현 주소가 시설과 인적 자원의 면에서 충분치 못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해군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강점을 활용하며 미국의 역량 확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산업적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건법에 최대 2척의 지원함 건조와 일부 전투 모듈의 제작을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 전투함의 경우 선체 구조물과 같이 민감하지 않은 모듈은 동맹의 해외시설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외국 파트너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안입니다. 일부 보조함정도 검증된 상업용 설계를 보유한 동맹의 조선소를 활용해 해외에서도 제작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미 해군은 미국 내 함선 건조가 최우선이지만 미국 업계가 필요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동맹 및 파트너의 조선 역량이 미국 내 생산을 보완할 수 있는지와 해외 옵션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남미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각국이 귀국 승객들에 대한 격리와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주민 3명도 미국 내 격리 관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하차한 승객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국제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11일 해당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인 승객 17명 가운데 뉴욕 주민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티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을 거주지로 둔 승객 3명이 현재 보건당국의 관찰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언제 뉴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약 42일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There are three individuals who call New York home. We don't know whether those individuals will be returning to New York. I believe that there is a 42-day monitoring period and they can decide whether they want to do that in Nebraska or come back and make other accommodations. But my health department, my departments all have been involved with the CDC from the beginning.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CDC is capable of handling something should it grow larger than they're predicting. And I say that because I know that over a year ago, there were significant cuts at the CDC as part of the Elon Musk Doge cuts. This is not to be expected. It's transmitted very differently than the coronavirus. And so I, you know, there's no panic, no concern. I just need to be proactive. That's all.
3: 뉴욕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뉴욕시, 웨체스터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네브라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 내 국립검역시설에서 격리 및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 승객 가운데 최소 1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승객은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미국인 승객 1명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별도로 격리 관찰 중입니다. 다만 스페인 보건당국은 해당 미국인 승객의 검체를 재검사한 결과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참사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선 내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하선한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한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로 귀국한 승객 1명은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상태가 악화됐다고 프랑스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도 자국민 승객 14명 가운데 1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현재 무증상 상태며 나머지 승객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영국인과 일본인 승객들도 맨체스터 인근 병원 등에 격리됐으며 영국 정부는 최대 45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역시 귀국 승객에게 최대 42일간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리아 벤 커코브 팬데믹 대비 책임자는 이번 바이러스는 COVID-19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심각한 감염병이라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도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6주에서 8주에 달하는 만큼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데스 변종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한타바이러스와 달리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의 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밀접하고 장기간 접촉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를 흡입할 경우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열과 오한, 근육통,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첫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이런 가운데 12일 현재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방역 권고를 따라달라고 관련국에 요청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테드로스 총장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크루즈선 관련 확진, 의심, 감염 사례는 11건이며 그중에 9명이 안데스 변종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서 지금까지 총 3명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창도.
2: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현지 시간 13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지 시각 14일 오전 10시입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에 약 6개월 만입니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8일에서 10일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됐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방중 연기 사유는 대통령의 전쟁 지위였습니다. 이어 미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입니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각자 입장에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판매와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다분합니다. 이란의 전쟁 자금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동시에 타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시 주석은 이란 전쟁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역이용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류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Pentagon puts war at $29 billion as Hegseth is mum on funding request.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금 요청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동안 펜타곤은 전쟁 비용으로 290억 달러로 추산한다는 소식. 이란과의 갈등으로 치솟고 있는 미 국방부의 전쟁 예상과 이를 둘러싼 팽팽한 정치적 공방에 대한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cost of the war with Iran had risen to around $29 billion a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refused repeatedly to tell members of Congress how much he would request. 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약 29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의원들에게 추가 자금을 얼마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Refuse repeatedly, 반복적으로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의회의 끈질긴 질문에도 불구하고 헤그세스 장관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함구하며 답변을 거부했음을 말합니다. Rise to, 어디 어디까지 오르다. 비용이나 수치가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The temperature will rise to 30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기온이 rise to, 오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gseth sidestepped questions about how much money outside of the Pentagon's normal budget would ultimately be needed to finance the war.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방부의 일반 예산 외에 궁극적으로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Sidestep, 복싱을 할 때 펀치를 피해 옆으로 비켜나듯이 곤란한 질문을 교묘히 피하다 혹은 회피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Finance the war,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다 혹은 재원을 마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First of all, the munitions issue has been foolishly and unhelpfully overstated. We have plenty of what we need. First of all, 우선 군수물자 부족 문제는 어리석고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과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unitions는 총알, 포탄 같은 군수물자나 탄약을 총칭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overstated, 실제보다 부풀려진 혹은 과장된 이라는 뜻인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무기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걱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We still have 15,000 troops that are forward deployed, more than 20 warships and an active naval blockade. 우리는 여전히 전방에 배치된 15,000 명의 병력과 20척 이상의 군함, 그리고 활발한 해상 봉쇄 작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orward deployed라는 군사 용어가 나왔는데요. 전방 배치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후방에 배치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rear echelon deployed 또는 deployed to the rear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naval blockade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데요. 전쟁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재 호르무즈 해협 현장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The Pentagon estimates the war's cost at $29 billion, but the administration is dodging budget details while claiming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국방부는 전쟁 비용을 290억 달러로 추산하지만 정부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예산 내역 공개를 피하고 있다. 엄청난 전비, 전쟁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내에서 이 전쟁을 지속할지에 대한 예산 전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익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인 가운데 약한 바람 불었습니다. 낮 최고기온 65도, 섭씨 18도, 오늘 밤 최저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바람 불며 오후에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입니다. 화창한 날씨 보인 가운데 최고기온 71도, 섭씨 22도, 오늘 밤 최저기온은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은 나쁨 상태, 워싱턴 일대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감사 찬양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는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크리스찬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뮤지컬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합창단과 국악 선교단 등 다양한 사역단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한 공연과 선교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과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음악 지도자 양성에도 힘써오며 뉴욕 한인 기독교 문화사역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제10회 정기 찬양 연주회는 지난 10년간 함께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선교회 소속 단체들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공연이 뉴욕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뉴욕 한인사회가 본격적인 응원 열기 확산에 나섭니다. 2026 월드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 뉴욕대한체육회, 뉴욕한인축구협회 등은 오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일대에서 월드컵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뉴욕 동포사회에 다답된 응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행사 당일에 한국에서 직접 제작해 공수한 대형 월드컵 홍보 현수막이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현수막 설치가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월드컵 개최 분위기를 알리고 한인 사회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동포 합동 응원을 이끌 공식 응원단 붉은 전사의 시연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붉은 전사 응원단은 국가 응원 구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실제 월드컵 거리 응원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플러싱 168-08 노던 블러버드에서 열리며 관련 문의는 646-210-118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정부 산하 워싱턴 DC

0: 0111 또는 202673675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9: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스 후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5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뉴욕주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와 함께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가 향후 2년 동안 주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 규모는 모두 80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무상 보편 보육 보육 확대와 무상 보편 보육 확대와 교육, 공공안전, 사회기반 시설 투자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도 시와 주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뉴욕시 재정 안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뉴욕시가 추진했던 재산세 인상 계획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예산안 발표에서 다른 방식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미 남부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약 300만 명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번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와 근로자 복지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제도로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버지니아주가 11일 미 남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은 근로자가 중대한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상황에서 최대 12주까지 소득 일부를 보전받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비겔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1일 법안 서명식에서 시급 노동자, 카드태그 근로자, 팁 기반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최대 12주간 유급 가족, 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제도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Whether you punch a time card, swipe a badge, or work primarily for tips, you will be able to take up to 12 weeks of paid leave to address serious health needs for you and your family. When workers have the stability and strong financial footing, businesses are better able to attract and retain talented employees, reduce turnover, and build a stronger, more reliable workforce. And this law helps level the playing field for small and mid-sized employers across our Commonwealth.
5: 이번 제도는 미국의 실업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2028년부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기금에 납부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급여 지원은 2028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자격이 되는 경우 최대 12주 동안 평균 임금의 약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주내 근로자로 확대되며 현재는 유급 휴가 제도가 없는 약 300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은 출산과 중병 회복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질병 간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도 휴가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운영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니퍼 보이스코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 발의자로 총 8개 회기 동안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버지니아 가족들은 파산 걱정 없이 중대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유급가족 의료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12개 이상의 주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노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다른 남부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4: 뉴욕시 건설 현장의 부상 사고가 최근 크게 감소한 가운데 뉴욕시 빌딩국 DOB가 건설 노동자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새롭게 의무화하고 이민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섭니다. 당국은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 인력 안전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뉴욕시 빌딩국은 11일 뉴욕시 맨해튼 빌딩국에서 건설 안전 주간을 맞아 소수민족 미디어 대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과 새로운 안전 교육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공개한 2025 건설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건설 현장 부상 사고는 전년 대비 33%가 감소했으며 2023년과 비교해 53% 넘게 줄어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DOB는 또 과거 전체 점검의 약 5% 수준이었던 선제적인 현장 점검 비율을 현재 30%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 10건이 발생해 7건 발생했던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DOB는 각 사고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긴다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드 티가니 뉴욕시 빌딩국장은 모든 노동자는 일을 마친 뒤 안전하게 귀가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을 끝내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특히 건설 현장의 약 60% 사고가 낙상과 관련돼 있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수칙 위반이나 무리한 공사 진행이 결국에는 공사 중단과 비용 증가 그리고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 노동자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DOB에 따르면 뉴욕시 건설 노동자의 약 61%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민자 노동자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도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언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수민족 미디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8: The New York City Building Congress did a survey of individuals, workers in this world. 61% of those individuals indicated that they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s their primary language. We have to connect with you better. We have to connect with your audience better. And we have to meet people where they are so that they get the information that we're providing and hopefully all our outcomes.
7: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Site Safety Training, 즉 SST 이수증 위조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40시간의 SST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감독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는 최소 6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OB는 일부 비인가 업체들이 위조된 SST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DOB 공식 웹사이트와 트레이닝 커넥트 앱을 통해 교육기관과 카드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뉴욕시 빌딩국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도 SST 과정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로컬법 10호에 따라 지난 5월 3일부터 정신건강과 웰빙, 자살 위험 예방,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대응 교육이 SST 필수 과정에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2시간 약물 알코올 인식 교육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해 2시간 정신건강 인식 교육이 도입됩니다.
8: We have already changed our psych safety training for new card for people seeking those cards. 2 hours of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training.
7: 또 만료된 SST 카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갱신 유예 기간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다만 카드 유예 기간 동안에는 현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DOB는 2017년 도입된 SST 제도가 건설 현장 부상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 건수 제로라며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202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대형 교량 키브리지 붕괴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 운용사가 미 연방 법무부에 의해서 지난달 형사 기소된 것으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202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대형 교량 키브리지 붕괴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 운용사가 연방 법무부에 의해 지난달 형사 기소된 것으로 12일 파악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운사 시너지 마린 그룹의 계열사들이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 달리호 운항 시스템의 적절한 유지에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시너지 마린 그룹 계열사 두 곳과 달리호의 기술 감독관이었던 인도 국적자 라다크리슈난 카르팅 나이어를 직무태만, 항만 및 수로 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켈리 헤이즈 연방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달리호가 연료 공급 계통에서 부적절하게 개조한 럼프를 사용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고 전에 동력을 복구해 키브릿지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달리호는 2024년 3월 26일 새벽 선박 운항 시스템으로의 동력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항로 조정에 실패한 채 키브릿지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현지의 중요 교통 인프라인 키브리지는 붕괴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늘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며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2023년 5월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맞다면서도 문제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어왔고 지난해 말부터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이 멈췄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관세나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서비스 항목들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전체 물가 상승률이 높을 뿐 아니라 근원 인플레이션 흐름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선문과 소비자 심리 지표가 가격과 생활비 부담에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 물가 상승이 경제 과열 신호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확산을 끊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디즈니 크루즈라인을 포함해서 일부 크루즈선 직원 27명을 아동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적발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CBP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당국은 모두 8척의 크루즈선에 직접 승선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승무원 28명 가운데 27명이 아동 성착취물 수신이나 소지, 유포, 시청 등의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CBP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승무원들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모두 본국으로 추방 조치됐습니다. 국적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 출신이 각각 1명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상의 이유로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들이 미국 내에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5월 12일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키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의 휴전은 생존 확률 1%의 사망 직전 상태라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구체적인 타격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을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핵 포기 확약이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반출 약속도 문서화 단계에서 번복됐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지만 이란은 애초에 핵 프로그램 포기에 공개적으로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휴전 상태를 믿을 수 없이 약하고 또 가장 약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루 만에 중단됐던 호르무즈 해협 선박 유도 작전,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작전 재개 시 선박 유도가 더 광범위한 군사 작전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 핵심 참모들을 백악관으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해당 회의에서 미군이 식별한 잔여 목표물 25%에 대한 폭격 재개가 구체적인 선택지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중국 방문 전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방중기간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압박을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온건파가 합의를 정말 원한다고 언급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떤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2: 이란은 일방적 요구가 담긴 미국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4: 종전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 재개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모든 옵션에 준비를 마쳤고 이란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시간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도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경우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에 일방적인 요구가 담겨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란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고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هیچ امتیازی مطالبه نکردیم. تنها چیزی که مطالبه کردیم حقوق مشروع ایران بوده.
4: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현지 시간 11일 남서부 지역에서 적의 정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드론의 출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은 극비 중의 극비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우 드물게 공개되는 만큼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입니다.
1: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로 미국 역시 물가 상승 압박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2: 먼저 치솟은 유가를 달래기 위해 연방 유류세부터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6: 이란과 전쟁 이후 치솟은 물가에 미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가 대응을 위해 연방 유류세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Yeah,
6: 갤런당 18센트의 유류세를 면제하겠다는 건데 연방정부에 매주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닌 걸로 평가됩니다. 전쟁 이후 미국 휘발유 값은 50%가량 뛰어 갤런당 4.5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소비자 실익도 미미할 걸로 관측됩니다. 또 연방 유류세를 중단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1932년 도입된 뒤 중단된 전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 역시 의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농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미루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부담 대응에 적극 나서려고 한 건 11월 중간 선거를 반년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압박을 높이면서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4달러를 넘기는 등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5월과 6월에 공급난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쇼크를 경고했습니다. 중동 긴장 속에도 뉴욕 증시는 AI 붐에 힘입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찍는 등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1: 이란 전쟁이 장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과 피해액은 모두 커지고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한국 관련 대형 유조선이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6: 한국 관련 해운사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포함한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의 관계사가 운영하는 바스라 에너지 등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기를 끄고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습니다. 이 배를 어느 업체가 용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로이터 통신은 이들 유조선의 해협 통과는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이 없는 가운데 UAE가 지난달 초 이란 남부연안 나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동안 UAE는 이번 전쟁 개입에 거리를 뒀지만 직접 교전 당사자로 움직였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란은 당시 피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UAE와 쿠웨이트에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UAE는 공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윤희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곧 국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비행체 엔진 잔해를 외교 행랑으로 들여와 군 연구기관이 분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박수조 기자입니다.
7: 이란이 자체 개발한 무인기 샤헤드입니다. 삼각형 날개가 특징으로 최대 5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드론은 이란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반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바로 이 샤헤드 기종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재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드론 공격을 규탄한다는 정부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비행체가 드론인지 대한미사일인지 단정할 수 없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행체의 유형과 기종은 물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해 조만간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분석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에서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 등이 참여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공식 운송수단인 외교 행랑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특정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우리 선박의 안전 통행 문제를 이란과 소통하는 한편 미국이 제안한 국제협력체 해양자유연합 참여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우리 정부로부터 외부 공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1: 남우호 피격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은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라며 파상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팔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은 정부가 남우호 피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격 주체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이란을 이란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대통령 수호 대상에 국민과 주권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피격을 언급했다, 폭발로 표현을 바꾸는 등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9: 정부는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10: 피격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8: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확한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했다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1: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8: 동시에 선박이 조류를 따라 돌고 있었기 때문에 경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 대응에 힘을 실었습니다.
12: 그 순간 어느 각도에서 공격을 당했을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8: 여야는 외통이 현안 질의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사건 경위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다희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4: 정준호 변호사
1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와 모음전을 한남 최인에서 만나보세요.
1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0: 지금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2: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2: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2: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와 이란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5: 사실상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이 한꺼번에 얽힌 신냉전관리 회담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를 통해 상당한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상황 정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며 시 주석은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길 원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 등을 꺼내겠다는 건데 중국이 요구하는 대만 독립 반대 표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7: I mean, he'll bring up Taiwan, I think, more than I will. But I think that a discussion will be a little bit about energy and about the very beautiful country of Iran.
6: 양국은 동시에 무역 투자 위원회 신설과 공급망 안정, 일부 관세 문제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중간선거 부담 속에 가시적인 경제 성과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머스크와 팀쿡 등 미국 CEO 등의 방중 동행이 추진되면서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에너지 구매 확대 등 대형 경제 패키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엔비디아 젠스당 CEO는 방중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AI 핵심 반도체 통제는 유지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제외하고 경제 무역 문제에서 로키 전략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8: 我们实际上反复强调的中美呢是按照合作两边都做具商合作是唯一正确选择。
6: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서울에서 정상회담 전 마지막 실무 조율에 나섭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관계 개선보다는 충돌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둔 사실상 신냉전 관리회담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 이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무산될 위기인 가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5: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이란에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셈법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9: 이란 전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Iran is likely to be at the top of the agenda. Now, this is coming as the U.S. and Iran have basically gone back and forth and are now again at a diplomatic impasse over trying to cement the ceasefire in the Iran war.
9: 미국 측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수입해오던 중국을 압박하면서 분쟁 종식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직접적 타격으로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시장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중동 정세 불안은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만 미중 모두 전쟁 장기화를 원치 않지만 해법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립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확전을 비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핵 개발 포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중국은 이란이 평화적 핵 이용에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쟁 국면에서 진행될 회담이 미중 외교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 속 각자 셈법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은 서방 동맹국과의 공조 균열을 겪으며 부담이 커졌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미중 회담 직전까지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걸프 지역에 대한 이란 공격을 주장하며 UAE, 카타르 등 인접국들은 규탄 성명을 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내부로 들어가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해야 한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4: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과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산 원유에 중국 수출을 도운 기업 등 12곳을 추가 제재했는데요.
5: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중국 밀수출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들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 소재 기업 9곳이 대상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들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위장기업을 세워 중국에 원유를 판매하고 수익을 이란 정권에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압박작전인 경제적 분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We have told countries that if you are buying Iranian oil, that if Iranian money is sitting in your banks, we are now willing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11: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사들이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연이어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대이란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등 무기 생산을 지원한 중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란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오는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갈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4: 어제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넘은 코스피가 8,000피 고지를 눈앞에 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5: 외국인의 매물 폭탄과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이달 들어 첫 조정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13: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900선을 돌파하며 8,000피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7,90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 7,999포인트까지 치솟으며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5조 원 넘는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는 한때 5% 넘게 급락해 7,400선까지 밀렸고 이후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대장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29만 원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28만 원대로 떨어졌고 190만 원대에 올라섰던 SK하이닉스는 186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14: 단기 변동성, 단기 과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 매크로 장세로서 실적 전망이 꺾인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악화된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3: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와 신용거래 융자 증가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 요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상작전 재가 가능성 언급으로 중동 긴장이 다시 부각되고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의 체급은 한층 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약 4조 6천억 달러로 대만 증시를 제치고 세계 6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 전환에 1200선 아래에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채영입니다.
4: 중동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달보다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5: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여전히 부담으로 지목됐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15: 중동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3: 지난달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경기 회복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겁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증가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품목별로 반도체와 컴퓨터가 각각 170%, 510% 넘게 급증했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전산업 생산은 3.5% 증가했고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도 5% 늘면서 증가세를 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2.6% 상승했습니다. 만약 고유가 상황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소비자 물가가 최대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6: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시나리오별로 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0에서 1.6%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3: KDI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근원 물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4: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깜짝 실적 등으로 전분기 최하위권에서 급반등한 건데요.
5: 국내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17: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694%. 지난 11일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1위입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큰 폭으로 제친 건 물론 전분기 최하위권이었던 순위가 단숨에 정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만약 이 순위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이번 깜짝 성장의 1등 공신은 AI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중심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1분기 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7% 넘게 급증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실적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8: 우리 경제 상황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제 성장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2배 가까운 결과가 나오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렸고 JP모건도 기존 2.2%에서 3%, 시티는 2.2%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도 AI 주도 초대형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가파른 성장세와 수출 호조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경기 과열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영민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이와 함께 약탈적인 추심을 지적하면서 필요시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19: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품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19: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 것이라 진단하고 투자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당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나랏빚 우려에 대해선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0% 수준으로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0: 내용 보고드립니다.
19: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의 과도한 채권 추신 문제도 정조준했습니다. 문제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은행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정부의 서민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케이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꺼질 줄 모르는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부터 AI 기술 가이드라인 그리고 휴스턴 영화제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신 뉴스 세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이제는 인기 다이어트 약물이 돼버린 GLP-1 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의 충돌하는 지점부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든 K-POP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방송 컨텐츠의 저력을 입증한 수상 소식까지 아주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에서 날아온 인공지능 관련 소식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영화나 드라마의 판도를 바꿀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소식이에요. 미국 영화와 방송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골든글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골든글로브 측은 내년 제84회 시상식 규정을 신설하면서요, AI를 활용하더라도 연기상 수상이 가능하다라는 조건부 허용 기준을 내걸었습니다. 핵심은 부차적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우가 노인이나 청년 모습으로 외모를 변환하는 이른바 디에이징 같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연기를 보조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AI가 배우의 표정, 목소리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생성을 해냈다 이런 경우에는 수상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작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지시, 예술적 판단 이런 것들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가 AI 도입에 반대를 하면서 대규모의 파업을 벌였던 만큼 이번 규정은 기술의 진보를 수용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인간 예술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고심어린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기세가 그야말로 무섭다는 소식인데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인 스윔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6주 연속 탑3를 지키면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갔고요. 또 최근에는 멕시코 시티를 보라색 물결로 뒤엎었습니다. 무려 10년 10개월 만에 열린 이번 공연, 사흘 동안 자그만치 15만 명의 인파가

0: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멤버 V의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멕시코 간식인 반데리아를 즐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댄서들은 멕시코 전통 레슬링인 루차 리브레 가면을 쓰고 등장해서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아주 능숙한 스페인어로 소칼로 광장의 열기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면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남겼습니다. 현지의 언론 또 정계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언론들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멤버들을 대통령 궁으로 직접 초청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번 공연을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선 국제 외교적 사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의 경제적 효과가 약 1,550억에서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스탠포드와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해서 북미 투어의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3일에 데뷔 13주년을 맞아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한국 팬들과 감동의 재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EBS 다큐 프라임 싸느냐 참느냐 화장실 전쟁, 이 작품이 제5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요, 제목 그대로 이동방문 노동자, 철도기관사, 남성중심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이런 분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화장실을 참을 수밖에 없는 이 열악한 화장실 환경을 통해서 노동환경, 젠더, 안전과 존엄의 문제 같은 구조적 차별을 짚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금상을 차지했고요. 또 지구를 지키는 영웅의 활약을 그린 어린이 프로그램 지구 영웅 번개맨이 단편 가족 어린이 부문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5편의 프로그램이 이번 휴스턴 영화제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북미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아주 권위 있는 영화제 휴스턴 영화제에서는 이번 성과를 한국의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이 가진 인문학적 깊이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기술과 예술의 공존부터 K컬처의 전방위적인 활약상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오는 16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며 대표팀은 18일 사전 캠프가 있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발합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에는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입성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전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9시 카리브해 남쪽 베네수엘라 바로 위에 있는 섬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이어 6월 3일 수요일 오후 9시에는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우리 대표팀의 사전 캠프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브리가움형대 BYU 사우스필드에서 개최됩니다. 한국팀의 최종 평가전 상대로 낙점된 휘파랭킹 100위의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102위인 엘살바도르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약체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소속으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만날 멕시코의 신체적 특성과 경기 운영 방식을 모사할 수 있는 최적의 스파링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2004년 만나 1대1, 엘살바도르와는 2023년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FIFA랭킹 순위와 상관없이 북중미 환경에 최적화된 팀들을 상대로 한국이 얼마나 고전해 왔는지를 증명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들을 상대로 전술 완성도를 제고하고 고지대에서의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오늘부터 이브닝 매거진은 월드컵 특집, 월드컵 로드맵 특집을 준비해 다가올 월드컵 본선 팀들을 한국이 속한 A조 팀들부터 32강에서 만나게 될 예상 팀들의 면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월드컵 로드맵 첫 시간에 소개해드릴 팀 바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A조 한국의 1차전 상대인 체코입니다. 체코는 20년 만에 본선에 복귀했습니다. 과거 화려한 공격 축구 대신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파괴적인 피지컬 축구로 완벽히 체제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파랭킹 현재 41위인 체코는 74세의 최고령 감독 미로슬라프 코우베크의 지휘 아래 거듭났습니다. 체코의 기본 전형은 3-4-3이지만 수비 시에는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이 깊게 내려서는 5-4-1로 변모합니다. 이 저지대 블록은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을 탈취하는 즉시 최전방의 패트릭 시크를 향한 다이렉트 롱패스로 연결됩니다. 체코의 강점이라면 무엇보다 평균 신장 186cm에 달하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으로 세트피스 시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센터링이 올라왔을 때 공중볼 경합에서 유럽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라디슬라프 크레이치가 있습니다. 그의 헤더 능력은 울버햄튼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체코의 가장 확실한 득점 루트입니다. 그 다음 웨스트햄의 심장이라 불리는 소우체크는 체코 중원의 엔진입니다. 경기 내내 상대보다 더 많은 거리를 뛰는 이른바 체코의 박지성 같은 선수로 어느 순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득점을 올리는 미들라이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트릭 시크입니다. 독일 레버쿠젠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던 시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는 간결한 터치와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의 허점을 찌릅니다. 그 다음 프랑스 리그 올림픽 리옹에서 뛰고 있는 파벨 슐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창의적인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이강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수들도 장신이다 보니 민첩성이 부족합니다. 체코의 백파이브 라인은 정적인 상황에서는 견고하지만 뒷공간을 파고드는 빠른 공격수들에게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전환 상황에서 발휘된다면 체코의 수비진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 시의 집중력 저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상당히 위력적이지만 수비 시에는 맨마킹을 놓치거나 위치 선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난번 아일랜드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불필요한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위기를 자초했던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평가전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력 스트라이커에게 배달되는 측면 크로스가 차단될 경우 체코의 공격은 매우 단조로운 롱볼 위주로 흐르며 자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끝에서 시작되는 낮은 크로스와 그 뒤를 잘라 들어가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체코의 장신 숲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특집 월드컵 로드맵 첫 시간 이성훈이었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2: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3: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3: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100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 12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GLP-1 계열 약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이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사 한번 맞았더니 살이 쏙 빠졌다. 뭐 이런 주변의 이야기가 귀가 솔깃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안전할까? 저 약을 평생 맞아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GLP-1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부작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약의 비용은 또 얼마나 되는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전해드릴게요. 먼저 이 약의 정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GLP-1, 즉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요,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뇌에 이제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위장이 음식물을 비우는 속도를 늦춥니다. 원래는 이 약은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들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요, 체중이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다이어트 약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건 크게 두 성분인데요. 먼저 세마클로타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오젬픽도 이 성분이고요. 위고비도 이 성분입니다. 그런데 오젬픽은 당뇨용 약이고요. 위고비는 비만용 약입니다. 그리고 티르제파타이드 성분에 있는 마운자로 역시 당뇨용이고요. 또 제파운드는 비만용입니다. 이 같은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체내에 머물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사만 해도 지속적인 식욕 억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있을까요? 이 수치가요, 상당히 높은데요. 먼저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요, 미국 성인의 약 10에서 12% 정도가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급증을 하면서 한때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매주 수백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위고비가 2024년도 말에서 2025년에 한국에 정식 출시된 이후에 품절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크게 몰렸습니다. 작년에는 처방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후기가 공유가 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약은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용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만 절대로 만능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요, 소화기 계통 문제라고 해요. 메스꺼움과 구토가 그 부작용의 한 종류인데요. 사용자의 꽤 많은 비율이 이 메스꺼움과 구토를 경험한다고 보고될 만큼 아주 흔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설사, 변비, 복통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인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심각한 위험도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요. 드물지만 급성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담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위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음식물이 정체되는 현상인 위무력증도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이 함께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바로 이 근감소증이 약을 나중에 끊었을 때 요요현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 중에 혹시 갑상선 수질암이나 MEN2가 있는 분들은 이런 약들의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의 이용을 금하라는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은 과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미국에서는요, 위고비나 잭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 전용 약물의 그 정가가 한 달치 기준으로 해서 $1,000에서 $1,300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제약사가 협상을 하면서 이 약값이 조금 변화가 됐는데요.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서 당뇨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월 $5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고 해요. 그리고 사보험의 경우에도 직장 보험의 옵션에 따라서 커버리지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 비만 치료만으로는 보험 적용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요,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주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위고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처방 비용은 약국과 클리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6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저렴하게 들리지만 장기 복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약은요, 평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해요. 많은 연구 결과 이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지금까지 줄어든 체중의 상당 부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약은 도구일 뿐 식습관과 운동이라는 이 기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저 잠시 잠깐 아주 비싼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짝퉁약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런 조제약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들은요,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정품만을 처방받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건강한 체중 감량, 이것은 단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삶의 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2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 30분에 다시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K-라디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

계절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올 봄, 꽃들도 이상 기후 때문에 순서 없이 마구마구 피었는데 5월이 되니까 장미가 서서히 피기 시작합니다. 5월 장미는 제 시간에 온 듯해요. 여러모로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는 제대로 정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126님이 정하신 The Rose, Westlife의 노래였습니다. 대부분의 봄꽃은 반드시 추위를 겪어야 하는 춘화 현상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요. 코스모스나 국화는 밤이 길어져야, 카네이션은 낮이 길어져야 꽃을 피웁니다. 또 물이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피는 꽃도 있고, 대나무는 또 긴 시간을 기다려서야 꽃을 피우죠. 인생도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각기 다른 조건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채우도록 기다려주는 인내가 가장 큰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삶이 정체된 느낌이 들더라도 묵묵히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신일턴의 노래 One Moment in Time 0544님 정하셨고요. 수잔 베가의 노래 루카는 8887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있고요. 오늘 입사 40주년 맞은 경자 언니에게 축하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20대에 입사해 청춘을 그곳에서 보냈지만 앞으로는 언니 자신을 위한 시간 보내면서 예쁜 추억도 많이 만들기를 동생 경은이가 보냅니다 하고 9827님 보내주셨네요. 브루노 마스입니다.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긍정 대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마라. 김대식님의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보내주셨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제멋대로여서 어느 날은 옆 사람이 햇살처럼 환하게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지독한 단점만 눈에 띄지요. 장점과 단점이 같은 출구에서 나오는 만큼 단점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도 노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나달의 거울의 Love 이 곡은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이래네요.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제 딸이 얼마 전에 어렵게 간호사가 됐거든요. 힘든 직업에 용감하게 뛰어든 우리 딸 응원해 하시면서 윤미라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4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현재 서쪽과 동쪽 지역의 하늘 표정.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실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 도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만날 때면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얼굴 또는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알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들이 존재하며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한강님의 지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 글을 같이 보내주신 2380님 희망곡 다양한 가득히 주제곡 루치아노 모나르디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 부재 시행으로 버스 타고 다닙니다. 버스 탈 때, 운동할 때 좋은 음악 듣고 힐링합니다. 행복한 나님. 저녁 스케치 들으며 산책하는 길가에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바람에 날리는 그 향기가 코끝을 하염없이 자극합니다. 9720님 산책 중이시군요. 퇴근하고 카페 테바에서 친구랑 수다 중에 청년 사장님한테 CBS 레인보우를 추천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애플민트님 고맙습니다.

칼리푸스의 노래 원 고로와이는 0537님 정하셨고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는 9259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이남일 여 자녀를 성장시키고 저랑 22년을 묵묵히 살아온 우리 집의 기둥 장병수님 53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7963님 은평구 수색동에 만들어진 무장의 길 해가 뉘엿뉘엿지는 거 보며 걷고 있는데 좋은 음악을 함께하니 더 기분이 좋습니다. 드럼 좋아요님 며칠 뒤면 저희 아들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우리 아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믿으니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은 네가 우리의 자랑이란다. 긴장하지 말고 평소의 모습대로 편안하게 잘 보여주고 오렴. 엄마가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신발끈님 보내주셨습니다.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타임.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시작된 이 관청은 1882년 고종 19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서민을 진료하고 약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국립의료기관으로 종육품의 의학교수가 의원과 의녀를 훈육하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의 보건소, 병원, 약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과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던 이 관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페리스 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끼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8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들의 지친 마음을 역사 이야기로 힐링해주는 나이팅 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자, 오늘 5월 12일이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어제 저희가 썬킴 선생님과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사는 박광일 아니겠습니까? 박광일 선생님께서 오늘 한국의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4: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 또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3: 안 돌아가죠.
4: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의미로 간호사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돼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뭐 이제 간호사의 날이 된 배경은 이제 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하고 관련 있다라는 것들은 이전
3: 그분의 생일. 네. 어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4: 네, 방송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 자, 간호사의 역사 알아보죠. 먼저 어디로 가 볼까요, 선생님?
4: 네, 간호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동으로 먼저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3: 정동이요?
4: 네, 네. 정동 제일교회를 이제 끼고 쭉 걸어가다 보면은
3: 덕수궁 옆에.
4: 네, 덕수궁 옆.